0: 못했다.
1: 아이고, 결국 타협해서 차가운 예. 물수건 이거 하고 선풍기 들기로 했다면서요?
0: 그리고 어허. 그 페트병에 차불 넣어가지고 끌어안고.
1: 아, 끌어안고.
0: 너무 시원해.
1: 아,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소통이 돼서.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약에 아, 뭐 아이의 입장이라면 네. 에어컨 이겨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자, 오늘 당연히 이제 에어컨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0: 네.
1: 그 표현 같은 것들 그거 다. 배워 가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3: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2: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3: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Okay,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자, 들어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너무 추운 거예요.
0: 오.
1: 그 숫자를 딱 보더니 충격받으신 거예요. 응?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0: 오. Why is the set to 19 degrees? Degrees가 이게 온도.
1: 오.
0: 네, 알죠.
1: 몇 도?
0: 19도로 셋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에어컨디션이.
1: 오.
0: 예. 많이 놀란 눈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어컨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1: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0: 에어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에어컨디션. 컨디션 하면 그냥 얘 상태니까 컨디셔너.
1: 네. 오케이.
0: 아닌가요?
1: So why is the air conditioner?
0: 아니잖아. 이야. 컨디셔너.
1: 네. 예. 오케이. 자, 일단은 참고로.
0: 잠깐만. 건디 뭐야?
1: 컨디셔너.
0: 아니잖아요. 건디 컨디셔너.
1: 네.
0: 예, 아 뭐.
1: 자, 어떤 스펠링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0: 아, 토크를 하면서 쓰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1: 핑계예요.
0: 방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1: I didn't say anything. Alright. Air
0: conditioner.
1: Conditioner. 아. Right? 왜냐면 공기를 정말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0: 예,
1: 그렇죠?
0: 예, 예, 예.
1: Air conditioner. 어디 강세줘야 될 것 같아요?
0: Conditioner. 니.
1: 아하.
0: 예. 여기 아닌가요?
1: Perfect.
0: 오.
1: 자, 여러분들 거기 강세를 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Air conditioner 이렇게 올릴 겁니다. 두 번 갈게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0: Air conditioner.
1: Mm-hmm.
0: Air conditioner.
1: 오케이. 자, 참고로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air conditioner 줄인 게 뭐예요?
0: AC.
1: AC.
0: Mm-hmm.
1: Right? AC. 이 AC는 상황에 따라서 air conditioning. 이라고 하는 그렇게 컨디셔닝을 잘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씁니다.
0: 네.
1: 그리고 기계로도 맥락에 따라 쓸 수 있고요. 자,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쿵글리시 같죠?
0: 응.
1: 아니에요.
0: 아, 이렇게도 쓰세요?
1: 쓰는 나라가 있어요.
0: 그래요?
1: 물론 북미권 영어에서는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0: 네.
1: 오케이? 에어컨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air conditioner or AC라고 쓰는 게 안전하죠.
0: 네네.
1: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몇 도 온도 할 때 뭐 30도, 뭐 20도 할 때
0: 네.
1: 뭐라고 돼 있죠?
0: degree.
1: 그렇죠. There you go. 물론 이제 온도라는 단어는 temperature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자, 몇 도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0: degree.
1: 그래서 여기 앞에다 숫자로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0: 네.
1: 대신에 이제 복수로 써야겠죠. 그럴 경우는 오케이. 자, 설정된 거, 몇 도로 설정돼 있다? 설정? 뭐라고 해야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0: set.
1: 아하. 뭐가 뭐로 set가 돼 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se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설정된
0: 오.
1: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Okay? So,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썼죠? So, something is set. Right?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set이 돼 있다. 아니면 air conditioning이 뭐, 컨디셔너가 set이 돼 있다.
0: 예.
1: 뭐, 히터가 set이 돼 있다. 그렇게 하면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몇 도로라고 할 때 진짜 to를 씁니다.
0: 예.
1: 희한하죠, 그죠? setting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몇 도까지 거기로 간 거예요.
0: 네.
1: 거기로. 그래서 to를 쓰는 게 맞아요.
0: 아하.
1: 네. 여기서는 19도로 했으니까 set to 이렇게 온도가 나왔네요.
0: 네.
1: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븐 있죠, 오븐. 그 오븐은 180도로 설정이 돼 있어.
0: 아, the oven is set to 몇 도요?
1: 180도?
0: 180 degrees.
1: 그렇죠.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Yeah.
1: 자, 이번에는 히터, 난방기. 그 난방기는 30도로 설정돼 있어.
0: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30 degrees. There you go.
0: Yeah.
1: 이렇게 되겠죠.
0: 네.
1: Right. So,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오븐이 설정돼 있다, 히터가 설정돼 있다. 이거 문법 틀린 거 아니거든요.
0: 네.
1: 근데 도대체 몇 도로? 아, 2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Okay,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All right, 본문도 갈게요. Hey,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아하, 자, 이랬을 때
0: 네.
1: 아이가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쉴 정도니까요.
0: Because 네. it's too hot, too
1: 오. 제가 일부러 직역 수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too hot, too not. 숨을 못 쉬어야 되거든요. Not breathe. 아이고, breathe. breathe. 네, breathe로 할게요.
1: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투투 용법을 잘못 네. 배운 케이스의 해석이 될 수도
0: 왜요?
1: 있습니다.
0: 왜요? 낫을 어떻어요?
1: 모여서
0: 그러면?
1: 못한다. 그러니까요. 뭔가 낫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숨을 못 쉴 정도이니까요. 이랬으니까. 자, 볼게요. 정답은
0: 어?
1: 낫이 안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It's too hot to breathe. 보세요.
0: 예.
1: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세요. It's too hot. 무슨 말이에요?
0: 너무 더워요.
1: 너무 더워요.
0: 예.
1: 뭐 하기에?
0: 숨쉬기에.
1: 이미 해석이 된 거예요.
0: 아~
1: 너무 더워요. 숨쉬기에. 이게 아~ 맞는 거거든요.
0: 아, 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1: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했죠. 직역이 아니었네요.
0: 아, 잠깐 따라오세요. 의역이. 아, 잠깐 따라오. 안 되겠어요.
1: 자, 근데.
0: 아니,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1: 이게 한국에서 문법 책에 예전부터요.
0: 네.
1: 이렇게 의역 버전이 돼 있었어요.
0: 아~
1: 사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었습니다. I'm sorry about that. So, 너무 뭐뭐해서 뭘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투투 용법이.
0: 근데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1: 그쵸?
0: 투 형용사 투.
1: Right?
0: 맞나요?
1: 맞아요. 그러면 너무 형용사에서 뭘 못한다.
0: 그렇게 해석을 하래요.
1: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해석이 돼요.
0: 아.
1: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쉰다. 해석되죠? 아.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0: 그러게요.
1: 언제 문제 발생하냐면 앞에 not 같은 게 붙으면 너무 덥지 않아서 브리스를 못한다?
0: 야, 이거 어떡하냐.
1: 아무튼 난리가 나요.
0: 와, 그러네요.
1: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투투 용법 오늘 간단하게 짚고 갈 건데 이거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0: 네.
1: 오케이? 그래서 직역 버전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숨쉬다라고 하는 breathe라는 단어가 나왔죠.
0: 네.
1: 동사입니다. 그리고 스펠링 맨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0: 스펠링이요?
1: 마지막에 이 들어가 있죠?
0: 네.
1: 그런데 숨, 호흡이라고 하는 명사 뭐였죠?
0: 아, 이거는 이제 저는 기억을 완벽하게 했어요.
1: Alright.
0: breath.
1: 어디까지?
0: 이거까지입니다. 예, 예.
1: 이가 안 붙고요.
0: breath.
1: 발음도 breathe가 아니라 breath.
0: breath.
1: breath. 이거 두 개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0: 네.
1: 저, 쟤는 동사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투투 용법 제가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건 아닌데,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0: 그쵸.
1: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투투 용법 문법적에서 많이 봤어요. 좀 알아요. 하시지만, 이거 저를 따라오는 게 맞아요. 저는
0: 예.
1: 이거는 진짜 자신합니다.
0: 예.
1: 뭐냐, 앞으로 무조건 직역으로 하기. to 형용사. 너무 형용사하다. 자, 뭐 하기에? 이 행동하기에.
0: 아~
1: 네. So, 너무 형용사하다. 이 행동하기에. 이거는 제가 어순만 이렇게 껴맞춘 것 뿐이에요.
0: 네, 네, 네.
1: So, 이것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It's too hot. 너무 더워. 이렇게 끝내도 돼요.
0: 그쵸.
1: 근데 도대체 뭘 하기에 덥다는 거야?
0: 숨쉬기에.
1: To breathe.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정문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절 믿고 긍정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0: 예.
1: 너무 추워. 우리 날씨 얘기할 때는 it을 쓰잖아요.
0: 네.
1: 아니면 뭐 물 같은 거 온도 얘기할 때도 it을 쓰는데, 자, 너무 추워 수영하기에.
0: It's too cold to swim.
1: 그렇죠. 된 거예요. 직역
0: 예.
1: 스타일로. It's too cold. 도대체 뭘 하기에? 아, to swim 하기에.
0: 오.
1: 방금 제가 해석한 거에서 수영을 못해 이러지 않았죠?
0: 그렇죠.
1: 억지로 의역하지 않았어요. 자, how about this?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옮기기에.
0: 오.
1: 자,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0: The sofa is too heavy.
1: 움직이기에.
0: to move.
1: That's it. The sofa is too. Yeah.

0: heavy to move.
1: To move.
0: 직역 완전.
1: 아 그렇죠?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요.
0: 심플하죠.
1: 네.
0: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Mm-hmm.
0: Oh, it's too cold to swim.
1: It's too cold to swim.
0: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1: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0: 자 그러면 제가 부정문으로 해서 들어볼게요.
1: 아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0: 이런 스타일로. 네. Okay. 너무 늦진 않았어. It으로 주어를 잡아서 너무 늦진 않았어.
1: It's not too late.
0: It's not too late.
1: Ah, right.
0: 시작하기에.
1: Not too late to start.
0: That's it.
1: Oh.
0: You just did it. It's not too late to start.
1: 오.
0: 지금 제가 직역 버전 썼는데 not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기 씨가 이거 해낸 거예요.
1: Not too late to start.
0: 근데 oh. 만약에 예전처럼 해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아, 너무 늦지 않았어.
1: 네.
0: 너무 늦지 않아서 시작할 수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해석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부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부정이 진짜로 됐을 때 네. 우리가 막히겠네요.
0: 그럼요.
1: 아.
0: 그래서 이거는 문법 어딘가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왜 억지로 부정을 시킨 이유가 없거든요.
1: 에이.
0: Okay? Alright, so 그냥 앞으로 그대로 straight하게 해석을 하기.
1: 네?
0: 아, 너무 늦지 않았어. To start 하기에.
1: Mm-hmm.
0: Right?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Because it's too high to breathe.
1: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 그냥 선풍기를 틀어.
1: 오.
0: Mama says.
1: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틀지 말란 소리를 이렇게 이쁘게 하시네요.
0: 맞습니다.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선풍기.
0: Yes.
1: 우리 선풍기 지난번에 한 적 있어요. 선풍기 그냥 팬 쓰면 되죠.
0: 오,
1: so
0: yes.
1: Simple.
0: 우리가 이상하게 AC를 오히려 더 잘 알고
1: 네.
0: 팬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몰라요.
0: 정답 맞습니다. F-A-N, 팬이잖아요. 정말
1: 네.
0: 그 팬이 맞고요. 참고로 부채 있죠?
1: 네.
0: 부채는 그냥 손 팬이에요. 그래서 hand fan.
1: 아하.
0: 그런데 보통 팬이라고 하면 그 맥락에 따라서 손으로 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아, 이렇게 그냥 팬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1: 근데 만약에 마유 마유 I am your big fan 할 때도 이 팬 아닌가요?
0: Oh yes.
1: 오, okay. 같은
0: 근데
1: 말이에요?
0: 이거는 맥락인 거죠. 딱.
1: 어,
0: 저 당신의 부채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겠죠.
1: 아니 그럴 리가 없죠.
0: 모든 게 이 컨텍스트 예. 맥락이다.
1: 예, 예. 아니, 같은 거예요. 건지 아니면 FEN인지 궁금해서.
0: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 Alright. So, hand fan or 뭐 handheld fan
1: 네.
0: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그 팬을 어떻게 하라고요?
1: 그 팬을 들으라고.
0: 어? 들으라고요?
1: 틀으라고. 틀으라고.
0: 들어. 그럼 더 덥죠.
1: 예, 예.
0: Alright. So, 트는 것은 동사로
1: turn on.
0: Turn on.
1: Yes.
0: Turn 해서 on 시킨다, 켠다. 이게
1: 네.
0: 예전에는 TV 같은 거나 뭐 그거 외에도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게 많았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1: So
0: turn 해서 on 한다. So turn on something, 뭔가를 틀다, 켜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 Yes.
0: So for example, right? 어, 그 모니터를 켜. 이거 상대방한테 뭐라 그래요?
1: Turn on the monitor.
0: 그렇죠. Turn on the monit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그 히터를 틀 수 있니? 틀어줄 수 있겠어? 할 수 있니?
1: Could you... Turn on the heater.
0: 그렇죠. 오, 쿠즈로 더 예의 있겠네요.
1: Yes.
0: 저는 can you를 준비했는데
1: can you.
0: It doesn't matter. Okay.
1: Mm-hmm.
0: So turn on은 단순하게 어,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참고로 끄는 건 뭐죠?
1: Turn off.
0: 그래도 돌려서 끄는 거예요.
1: 네.
0: Okay. 읽어볼게요. Turn on the monitor.
1: Turn on the monitor.
0: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단순하게 탁 해서 켜는 거, 켜는 거는 turn on이었죠?
1: 네.
0: 근데 만약에 이미 켜진 상태예요.
1: 네.
0: 거기서 더 세게 튼다,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 세기 같은 거.
1: 네.
0: 그건 뭐라고 할까요?
1: 아,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이 돌리는 거에서 착안을 했을 테니까
0: yes, yes.
1: turn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turn up! 맞았네, 맞았네.

0: it up. Turn it up.
1: Yes.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turn up the 이거는 사실은 그 팬만이 아니라 turn up the volume.
1: 오.
0: Turn it up.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예.
0: 그게 볼륨 올리라는 얘기예요.
1: 오케이?
0: 그래서 뭔가를 더 세게 튼다.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약하게 하고 싶다? Turn down 쓰면 되죠. 또.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t's not so bad. 음? Just turn on the fan.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자, 근데 와 이거 식구도 할 만했네요.
1: 왜요?
0: 엄마, 밖은 거의 35도예요.
1: 이러면 계란 후라이 익을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로. 과장이 조금 보태가지고. 정말 덥죠. 왜냐면 우리 신체 체온이 36.5도인데. 너무 덥겠다. Mom, it's like 35 degrees 밖은. 밖이니까 outside. 해볼게요. Outside.
0: Okay. Out, 그리고 side, one word로 했는데.
1: 네.
0: 보겠습니다.
1: Yeah.
0: You got it. Outside, mm-hmm. 밖에. 바깥 면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온도를 얘기할 때도 주어가 그 날씨랑 같아요.
1: 네.
0: 맞아요. It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Mm-hmm. 온도, 밝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t's 한 다음에 숫자를 쓰고
1: 네.
0: 그 다음에 degrees를 쓰면 온도가 얼만큼 몇 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그래서 뭐 정말 1도면은 one degree 하고 단수로 쓰겠지만
1: 예.
0: 그거 외에는 다 복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밖에 15도야, 밖에 15도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1: It's 35 degrees outside.
0: 15도, 15도.
1: It's 15 degrees outside.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여기 안에를 뭐라 그래요?
1: 여기 inside. 안에. Here inside.
0: In here.
1: In here.
0: In here. Okay. 자, 그러면 이 안은 25도야.
1: It's 25 degrees in here.
0: In here. There you go.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1: 네.
0: 그렇죠. 어디가 그런지는 이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오호.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t's 15 degrees outside.
1: It's 15 degrees outside.
0: It's 25 degrees in here.
1: It's 25 degrees in here.
0: 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뭐 당장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1: 네.
0: 근데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나중에 또 될 거예요.
1: 오.
0: 섭씨는 Celsius,
1: Celsius.
0: 그리고 화씨는 Fahrenheit. 굉장히 뭐 스펠링이 어렵긴 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왜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몇 도 뒤에 C 이렇게 동그라미 뿅
1: 맞아요.
0: F 뿅 이런 거 있죠?
1: 네, F하고 동그라미.
0: 맞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1: 네.
0: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줘볼게요. It's 35 degrees outside. 이렇게 하면 밖에 35도예요. 팩트를 말해버렸죠.
1: 그쵸?
0: 정확하게.
1: 응.
0: 근데 제가 중간에 못 꼈어요.
1: Like.
0: 네. 이거는 그냥 거의 구어체예요. 비격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it's like, it's like.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like를 엄청 많이 넣어요. 습관처럼.
1: 오.
0: 그래서 like는 확신이 좀 떨어지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1: 저는 근데 만약에 like가 비워져 있으면은 almost를 썼을 것 같아요.
0: 거의.
1: 거의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그것도, 써도 돼요?
0: 그럼요.
1: 오.
0: like는 대략,
1: 예.
0: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어체 스타일의
1: 네.
0: 표현이에요. 오케이?
1: Okay?
0: So, 이거는 뭐 말이 생각 안 날 때도 원어민들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1: 그럼요.
0: Like, you know, like. 이렇게 하면서 like 뜻 쓰죠?
1: 그렇죠.
0: 그거가 이제 정확하게 뭔가 떠오르지 않을 때 많이 쓰거든요.
1: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그런 쪽이랑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약간 이런 느낌.
0: 나 가만 있는데.
1: 가만 있어봐.
0: 계속 가만 있어.
1: 근데 그게 가만 있으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에.
0: 저는 이런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런 단어.
1: 그래 막.
0: 그 막.
1: 그 막 뭐지?
0: 그죠.
1: 그 막,
0: 이게 안 떠오르거나 대략 수치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it's about $5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1: 네.
0: 어떤 사람들은 it's like $5
1: like,
0: 라고도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1: 네.
0: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Alright,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2: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Ne,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자, be set. 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Right? 설정이 돼 있습니다.
0: 그쵸?
1: to 몇 도 이렇게 쓰는 거죠. 갑니다. 오븐이 180도로 설정되어 있어. 아. 그 오븐이 설정되어 있대요. 180도로.
0: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Oh, yes. 두 번째. 히터가, 그 히터가 네. 30도로 설정되어 있어.
0: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그렇죠.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세 번째입니다. 아니, 왜,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왜 그 에어컨디셔너는 셋되어 있냐? 19도에.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Beautiful. Just like that.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So, 다음은요?
0: 네.
1: Turn on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켜. 그 모니터를 켜.
0: Turn on the monitor.
1: 그렇죠. 자, 그냥 선풍기를 틀어. 그냥 그 선풍기를 틀어.
0: Just turn on the fan.
1: Alright. 하나 더요. 히터 켜줄 수 있어?
0: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2: Turn on the monitor. Just turn on the fan.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4: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3: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4: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마이 선.
6: 예?
5: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6: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5: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6: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5: It's okay.
6: What?
5: It's okay. Here is just 30.
6: 30 is hot.
5: Fan.
6: Oh, Mom.
0: Oh, right. 잘하셔, 정말.
1: Good job.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네.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1: 오, 와우.
0: 라는 문장이었죠? I love you because you're my wife.
1: 와우. 아우. 이거 오늘 쓰시면요.
0: 네.
1: 아주 아주 그냥 둘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0: 내년까지 네. 가요.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가요.
1: 내년까지 가요?
0: 네,
1: 오케이.
0: 그럼요.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Turn on something. 활용해서 네.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내 전화기를 켜. 너의 전화기를 켜라. 오호.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머릿속에 막 맴돌거든요. 으흠. 좋습니다. 그렇게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셔서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Bye.

0: 난 왜 이럴까요? 맛있는 음식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더 먹고 싶어요. 식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싫다, 정말. 난 항상 많이 먹잖아.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always eat a lot.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Oh, this is also too small.
2: Christine, can I come in?
1: Come in.
2: What's all this?
1: I'm trying to find a dress for my trip to Busan, but they're all too small.
2: Why don't you wear something casual and comfortable?
1: I want to look good so I can take lots of pictures.
2: Got it. Well, have some hot dogs and take a break.
1: I think I'm gaining weight because of you. I'm always picking out.
2: Huh? Blaming me?
1: Yeah. When I go to Busan, I will eat very little. So, don't make me eat.
2: Oh. Is that so? We'll se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혹시 식탐 있으신가요? 아니면 적어도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지는 않는데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는 매번 무너집니다.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싶고요.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나면 또 후회가 남기도 하고요. 우리의 크리스틴도 먹방 여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쪘고요. 이 먹을 것 앞에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이 조금 싫어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한 장면씩 배워볼게요. 크리스틴의 방에서 짜증 섞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이런 소리가 들리죠? 아, this is also too small. 아, 이것도 작잖아. 아, 무슨 일일까요? 케빈이 똑똑 나 들어가도 돼? 방에 옷이 잔뜩 널려있죠. What's all this? 이게 다 뭐예요?
1: I'm trying to find a dress for my trip to Busan, but they're all too small.
0: 아니, 부산 여행 때 입을 원피스들을 고르는데 다 작아. 아마 살이 좀 찐 것 같죠? 내가 뭐뭐 하려고 하는데 할 때 쓰는 말이 I'm trying to입니다. try가 노력하다란 뜻이잖아요. I'm trying to 하고 동작을 사용하면 나 뭐뭐 하려고 하는 중이야. 나는 뭐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이런 뜻이 됩니다. 문장으로 보면 더 쉽거든요. I'm trying to understand. 지금 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또는 I'm trying to reach him. 전화를 계속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안 받을 수 있죠. 아, 지금 연락을 하려는 중이에요. I'm trying to reach him.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레스를 고르려는데 맞는 게 없잖아. 그랬더니 케빈은 아니 좀 캐주얼하고 편한 거 입지 그래. 웬 드레스? 또 우리 마음 그렇지 않잖아요. 여행지 가서 예쁜 옷 입고 사진 많이 찍고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사진 남기고 싶으니까요. 그랬더니 케빈이 아 그렇구나. Got it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Got it. 알겠어 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했다, 알겠다 라는 표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케빈이 말했던 got it도 있고요. Gotcha도 있어요. Gotcha는 got you, 네가 한 말, got, 알았어 이런 뜻인데요. 붙여서 gotcha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I see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okay, alright 이렇게 이해했다, 알아들었다라는 표현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 번 말해보시고 나에게 딱 맞는 표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핫도그 좀 먹으면서 머리를 좀 식혀봐. 묘안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핫도그 지금 살쪄서 옷이 안 맞는데 갑자기 막 케빈에게 화살이 막 날아옵니다. I think I'm gaining weight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살찌는 것 같아. 나 항상 많이 먹게 되잖아. 나 항상 많이 먹잖아.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m always pigging out입니다. 이 pig out이라는 말이 돼지처럼 많이 먹다. 즉, 개걸스럽게 먹거나 과식하거나 허겁지겁 먹거나 할 때 다 pig out일 수 있거든요. 너 때문에 많이 먹잖아. 이 문장,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Always, 항상. Pigging out, 과식하고 있는, 많이 먹고 있는. 나 항상 많이 먹게 되잖아, 이런 뜻이죠. 함께 말해볼게요. I'm always pigging out. 의미 단위로 끊어봤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요. I'm always pigging out. 좋아요. 사실 이 표현은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던 표현이기도 하죠. Eat like a horse 할 때요. 그랬더니 케빈이 황당해하면서 blaming me? 내 탓이라고? 라고 되묻습니다. blame이라는 것이 누구를 탓하다,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don't blame me 라고 하면 내 탓하지 마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틴이요 나 이제 부산 여행 곧 갈 거거든요 가면은 절대 안 먹을 거야 조금만 먹을 거야 so don't make me eat 나 먹으라고 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케빈이 oh is that so 그렇단 말이지 we'll see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두고 보자 라는 표현이 we'll see 또는 we'll see about that 이라는 표현 있고요 아니면 we'll wait and see 한번 기다려서 두고 보자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we'll see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요 나 항상 많이 먹잖아. I'm always pigging out. I'm always pigging out. 입니다.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우리 탈라기도 하잖아요. 나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났어. 라는 표현이 eat oneself sick. 입니다. I ate myself sick. 말 그대로 많이 먹어서 스스로 탈이 났다. I ate myself sick.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하루 종일 굶었더니 너무 허기져서 과식을 해버렸어요. 많이 먹었더니 바로 탈이 났네요. 나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났어. 어떡해요? I ate myself sick. I ate myself sick. 그런가 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왜 폭식을 하는 걸까? Why am I binge eat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binge가 막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내가 많이 먹게 되는 거. 왜 폭식을 하는 걸까? Why am I binge eating? Why am I binge eatin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나에게는 나쁜 식습관이 있어요. 살찔까 봐 참고 참았다 갑자기 폭식. 내가 왜 폭식을 하는 걸까? 어떡해요? Why am I binge eating? Why am I binge eating? Good job! 이번 시간 카툰에는

예전 카툰에서 배웠던 내용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죠? 많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 eat like a horse 우리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많이 먹는 것, 또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는 걸다 포함하는 big out이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다거나, 그죠? 또 폭식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표현들도 우리 함께 배웠으니까요. 꼭 복습하고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영어 발음 교체 선생님이랑 같이 쉽게 배워볼게요.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ink. Put your plate in the sink. Honk. Stop honking. Blanket. Get another blanket.
0: All right. 오늘은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잘 들었나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기 전에도요, 여러분. 딱 봐도 공통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두 N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N이 들어가 있고 옆에 K도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이 K 앞에 있는 N 발음입니다. 자, N과 K가 만났을 때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 이 N이 니은으로 발음되지 않고요. 마치 이응처럼 발음이 됩니다. 마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응처럼 발음이 되고 마치 NG처럼요. 왜 우리 ING, ING 이렇게 NG 발음은 ING 발음 난다는 거 알지만 그냥 N이 있을 때도 이렇게 이응 소리가 날 때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하나씩 단어들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sink. 이거 어떻게 발음되죠, 여러분? 우리 주방에 있는 그 싱크대 이야기할 때도 할 수 있는데 이거 sink가 아니겠죠. 이 N이 생긴 거 그대로 니은처럼 소리 나지 않고 NG처럼 sink 이렇게 발음이 나야 한다는 거죠. sink. 오케이? 뭐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쓰는 더 흔한 단어들 생각하다, think도 그렇고요. 분홍색, 핑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쉬운 단어들은 조금 빼고 가지고 왔어요. 자, 예문 볼게요. 네 그릇 싱크대에 갖다 놔. 이 싱크대라고 우리 표기도 싱이라고 이응으로 표기하죠. 읽어볼까요? Put your plate in the sink. 정확하게 이응 발음 소리 내주면 됩니다. Put your plate in the sink.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이 N 부분은 이응이고요. honk가 아니라 honk 이렇게 발음돼요. honk. 이건요. 차 빵빵거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경적 소리 울리는 거 있죠? 빵빵. 자, 요거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시끄럽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Stop honking. 계속 이렇게 빵빵거리는 사람한테 할 수 있겠죠? 그만 빵빵거려. 차 경적 그만 울려. Stop honking이 아니라 honking.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담요라는 뜻이죠. 이것도 여러분 그냥 N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0: blend이 아니라 blank, blanket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죠. 담요. 예문 볼까요? 담요 하나 더 챙겨. Get another blanket. Get another blanket. Blank 이렇게 발음 난다는 거. 오케이. 오늘 학습 어떤 포인트인지 접수됐죠, 여러분? 이렇게 N이 K 사운드 앞에서 이응으로 발음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우리가 직접 한번 소리내서 말하면서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오늘 배운 표현들 우리 이제 발음 연습할 시간입니다. 직접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발음 같이 익혀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sink였죠. 이 sink 많은 뜻이 있는데요. 오늘 볼 뜻은 우리 그 주방에 있는 싱크대라는 거죠. 자, 이 sink 발음, 이응 발음 잘 해주면서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sink. sink. good job. 두 번째 단어는 이거 자동차 빵빵거리다라는 뜻이죠. 자, 요거 그리고 호 발음 아니고 허 발음입니다. 입 크게 벌려주세요. 자, 듣고 따라합니다. honk. 이응 발음으로요. honk. Great. 마지막 단어는 담요. 이건 조금 익숙한 단어죠, 여러분. 역시 N은 이응 발음 처리해주면 돼요. 바로 갑니다. blanket. blanket. Very good. 자, 이제 이 단어들 우리 예문 속에서 만나서 훈련 이어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 네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놔. 이 싱크대 속에 이렇게 그릇들 놓는 거니까요. 놓다, put 쓰고 in the sink라고 하면 됩니다. Put your plate, 그릇 in the sink. 이응 발음. 자, 갑니다. Put your plate in the sink. Plate. Good job. 한번 더요. Put your plate in the sink. Great.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큰 소리로 계속 말해줘야 연습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차 경적 그만 울려. 시끄러울 때 이렇게 소리칠 수 있겠죠? 자, 바로 갑니다. 이응 발음이요. Stop honking. Honking. Great. One more time. Stop honking. Honking. Good.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담요 하나 더 챙겨. Get another blank. 엥 발음 blanket. 바로 갈까요? Get another blanket. Blanket. Good. One more time. Get another blanket. Wonderful.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N 발음, 이응으로 발음하기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 N이 이응으로 발음되는지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듣고 또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ink. Sink. Put your plate in the sink. Put your plate in the sink. Honk. Honk. Stop honking. Stop honking. Blanket. Blanket. Get another blanket. Get another blanket.
0: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K 앞에 있는 N이 이응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0: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ank. C-A-K-E. Cank. Cank. Candle. C-A-N-D-L-E. Candle. Candle. Gift. G-I-F-T. Gift. Gift.
0: 오늘의 주제는 바로 birthday, 생일 1편이에요. 친구들, when is your birthday?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예요? 자, 오늘 birthday party를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새로운 단어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cake. 케이크예요. Yum, yum. 자, 생크림 케이크 같은데요. Do you like cake, everyone? 먹고 싶다. Cake. 그 다음은 candle, 양초란 뜻이에요. 케이크 위에 우리가 몇 개 꽂아서 후 불죠. candle. Next, we have gift, 선물이란 뜻이에요. I wonder what's in that box. 이 박스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열어보고 싶은데요. 선물, gift. 잘했어요.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cake, cake. 자, 하나로 말해보는 거예요. A 소리 나요. Cake. Very good. 양초, candle. One more time, A 소리를 내보세요. Candle. Good job. 선물, gift. F 발음이랑 T 발음을 같이 해주세요. Gift. That's perfec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ake, cake, candle, candle, gift, gift.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s. Apply, 적용시키다. We bought a cake at the bakery. 우리는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샀다. Oh, whose birthday was it? 누구의 생일이었나요? 자, bakery는요, 제과점이에요. 빵이 파는 곳, 제과점, baker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We bought a cake at the bakery. Good job. Next, blow the candles on your cake. 케이크에 있는 촛불을 불어봐. 친구들,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고 후 한 번에 불잖아요. 휴, blow는 불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Blow the candles on your cake. 잘했어요. Next,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gift?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니? 와우! 선생님은 책도 받고 싶고 장난감 받고 싶고 너무 많은데요. There are too many. 여러분은 what do you want? 뭐 갖고 싶어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0: New words.
1: Age. A-G-E. Age. Age. Gather. G-A-T-H-E-R. Gather. Gather. Balloon. B-A-L-L-O-O-N. Balloon. Balloon.
0: Our next word is age. 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면 한해한해 나이를 먹어요. Age. Next is gather. 모이다 또는 수집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birthday party를 하면 we gather with our friends. 친구들이랑 모이죠. Gather. 그 다음은 balloon. 풍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파티 때 balloon을 후후 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나이, age. 친구들, 여기는 G에 G 소리가 아닌 J 소리가 나요. Age. Very good. 모이다, 수집하다, gather. At 발음 잘해보고요. TH는 V 소리가 나요. 혀를 내밀어보세요. Gather. Very good. 풍선, balloon. 끝에 U 소리를 길게 해볼게요. Balloon. Good job, guys.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ge. Age. Gather. Gather. Balloon. Balloon.
0: 이제 같이 예문 연습해 볼까요? My friend and I are the same age. 내 친구와 나는 동갑이다. 친구들, 새로운 단어 나왔네요. 동갑이다는요, same age라고 표현해요. We are the same age.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My friend and I are the same age. That was very good. Next sentence. Hurry up and gather near the fire. 빨리 불 근처로 모여라. 모이다는 gather였죠. Hurry up은 서둘러, 빨리 와란 뜻이에요.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Let's practice together. Hurry up and gather near the fire. Very good, everyone. 자, next, our last sentence. We blew many colorful balloons. 우리는 알록달록한 풍선을 많이 불었어. 오, 여러분, 풍선 많이 분적 있어요? 그럼 나중에 숨이 조금 차는데 colorful, 알록달록한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We blew many colorful balloons. Good job! 그럼 생일 관련된 단어들 우리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Cake. Cake. Candle, candle. Gift, gift. Age, age. Gather, gather. Balloon, balloon.
0: 친구들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everyone.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

자동신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Unit 111. Silent H. Let's go. Phonics silent H. Hour, hour.
1: Hour, hour.
0: Honest, honest.
1: Honest, honest.
0: Ghost, ghost.
1: Ghost, ghost.
0: Vehicle, vehicle.
1: Vehicle, vehicle.
0: Echo, echo.
1: Echo, echo.
0: Headache, headache.
2: Singudul,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가끔 단어에 H가 아무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를 바로 Silent H라고 해요.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silent h가 들어가는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1시간, hour예요. 여기 앞에 h가 들어갔지만 아무 소리가 안 나죠? 우리가 시간을 셀 때 1시간, 2시간 세잖아요. 1시간, 영어로 hour. hour. hour. Very good. 또 silent h가 들어가는 단어는요. 바로 정직한 honest이에요. 여기도 앞에 h 소리가 안 나네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직한 영어로 honest. honest. honest.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silent h가 들어갈까요? 아, 유령 ghost가 있었네요. 친구들, 놀이공원 가서 유령의 집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아주 무섭잖아요. 유령, 영어로 ghost. ghost. ghost. 아주 잘했어요. silent h가 들어가는 그 다음 단어는 차량, vehicle이에요. 여기도 역시 h가 들어갔지만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우리가 이동할 때는 차량을 타죠. 차량, 영어로 vehicle. vehicle. vehicle. 발음이 너무 좋네요. 또 silent h가 들어가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메아리, echo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메아리가 울려요. 메아리, 영어로 echo. echo. echo. Good job. silent h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두통, headache예요.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거를 두통이라고 해요. 두통, 영어로 headache. headache. headache. Great job! 와우! 이렇게 silent h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특별한 silent h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silent h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h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시간을 셀 때 1시간, 2시간이라고 하죠? 시간, 영어로 뭐죠?
1: hour.
2: 네, 아주 잘했어요. 여기 h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우리 hour를 같이 써볼 건데요. 오늘 배운 silent h 찾아주세요. 네, 그리고 어 소리 나는 알파벳 뭐죠?
1: O.
2: Good. 그리고 아 소리 나는 알파벳 뭐였죠?
3: That's right. 그리고 마지막 R 소리 나는 알파벳 찾아주세요. Very good. 시간 hour. 자, 그럼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Hour, hour, hour.
3: Good job. Silent H가 들어가는 그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직한 영어로 뭐였죠?
1: Honest, honest, honest.
3: Very good. Okay, Logan, this is a quiz. 한번 맞춰봐요. 아주 무서워요. 이 유령은 영어로 뭐였죠?
1: Ghost.
3: 네, ghost. 여기는 silent H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럼 써니가 ghost를 그릴 테니까 로건이가 color 해보세요. 자, 아주 무섭게 그려볼까요?
1: Wow. Oh, cute, cute.
3: 자, 써니가 그린 ghost이에요. 이제 우리 로건이가 색칠해보세요.
2: Okay, everyone, let's see the ghost.
3: Wow, 아주 무서워요.
2: It's very scary.
3: 자, 유령, ghost,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Ghost, ghost, ghost.
3: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silent H가 들어갔죠? 아, 우리가 이동할 때 타는 차량, 영어로 뭐게요?
1: Vehicle.
3: 네, 잘했어요. 여기 가운데 silent H가 들어가요. Vehicle. 자, 그럼 우리 써니랑 함께 게임을 할 건데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vehicle 하나씩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I'll go first. 먼저 할게요. Car.
1: Taxi.
3: Bus.
1: Truck.
3: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Very good. 그럼 차량, vehicl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Vehicle, vehicle, vehicle.
3: Good job. 이 단어도 silent H가 들어가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울려요. 이거 영어로 뭐였죠?
1: Echo.
3: 네, echo. 어, 그럼 우리 로건이가 산에 있는 상상을 해보고 야호 외쳐보세요.
1: 야호.
3: 어? 들리는데요? 와우! 그럼 메아리 에코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에코, 에코, 에코.
3: Good job! Silent H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가끔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이걸 두통이라고 해요. 두통 영어로 뭐였죠?
1: Headache.
3: 네, 아주 잘했어요. Headache. 여기는 끝에 있는 H가 silent H예요. 자, 어머나, 이 사람은 아주 헤드에이크가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얼굴 표정을 한번 그려주세요. 자, 그럼 표정을 한번 볼까요? 와우, 굉장히 슬퍼 보여요. 그럼 두통, 헤드에이크 다시 발음해주세요.
1: Headache, headache, headache.
3: Great job! Wow, we did it!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0: Let's chant! Let's go! Phonics silent H. Hour, hour.
1: Hour, hour.
0: Honest, honest.
1: Honest, honest.
0: Ghost, ghost.
1: Ghost, ghost.
0: Vehicle, vehicle.
1: Vehicle, vehicle.
0: Echo, echo.
1: Echo, echo.
0: Headache, headache.
1: Headache, headache.
3: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ilent H words. 이제 우리 모두가 silent H 들어가는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Show me the color.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심부름이나 집안일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8. Household chores. I can tell someone to vacuum their room.
0: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아, 그림을 보니까 I think the two are cleaning.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Where do you think this is? 일단 여기는 어디예요? 부엌이네요, 그쵸? 우리 옛날에 부엌 했던 것 같은데 kitchen이라고 하죠. So these two are in the kitchen cleaning. 자, 청소를 하는데 여기 있는 엄마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저기 있는 아빠는 걸레질을 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Son, vacuum your room.
1: My room is clean.
2: I don't think so.
1: But...
2: No but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대화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Son, vacuum your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son 이렇게 불렀는데 S-O-N, son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스펠링은 다르지만 son은 태양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때는 S-U-N이에요. 일단 오늘은 S-O-N 요 단어를 잘 한번 외워볼게요. 자, son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엄마들이 가끔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도 비슷해요. son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을 불렀고 vacuum your room 이라고 했는데 일단 your room은 우리 친구들 알죠? 너의 방이라는 뜻이잖아요. vacuum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네요. 자, 이 단어는 스펠링이 참 특이해요. U가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vacuum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son, vacuum your room 이라고 하면 아들, 방에 진공청소기 좀 사용해서 청소를 좀 해봐.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진공청소기 돌려! 요 말입니다. Vacuum your room.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Vacuum your room. Son까지 붙여서 Son, vacuum your room. 잘했어요. 자, 이렇게 vacuum your room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은 My room is clean.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clean은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은 깨끗한데요? 이런 말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 요것도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제 방은 깨끗해요. My room is clean.

한번 더. My room is clean. Good job. 자, 뭐뭐 is clean이라는 표현을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My room 대신에 다른 것들을 넣어서 그 장소가, 그곳이 깨끗해요라는 말로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실이 깨끗해요. The classroom is clean. Classroom이 교실이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교실이 깨끗한 거기 때문에 the classroom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요 다음은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e classroom is clean. The classroom is clean. 잘했어요. 화장실이 깨끗해요도 한번 해볼까요? The bathroom is clean. Bathroom이 화장실이라는 표현입니다. The bathroom is clean. The bathroom is clean. 이 경우도 특정 화장실이니까 the bathroom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The car is clean. Car는 자동차라는 뜻이죠. 자동차가 깨끗해요라는 말이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The car is clean. The car is clean. 특정 자동차니까 the car.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 책상이 깨끗해요. 여기는 더가 붙는 게 아니죠. 여기는 my desk, my room처럼 my desk is clean.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desk가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밥을 먹는 식탁은 table이라고 하고요. 내 책상, 공부하는 곳은 desk라고 합니다. My desk is clean. 따라해 볼까요? My desk is clean. 한번 더. My desk is clean. 네, 우리 친구들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해서 요 표현들 많이 사용해 보세요. 자, My room is clean.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I don't think so.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so는 우리 이전에 so happy 이런 말 썼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너무 행복해 이런 표현이었는데 여기서의 so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라는 의미이지만 이미 얘기한 것을 다시 가리킬 때 대신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 don't think so는 I don't think your room is clean. 이 말을 하고 싶은데 your room is clean이라는 말은 사실 앞에서 my room is clean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미 아들이. 그래서 물론 my가 your로 바뀌지만 방이 깨끗한 상태인 것 그렇게 요렇게 대신해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think so는 나는 너의 방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을 굉장히 짧게 얘기한 거죠.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말로는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잘했어요. I think so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긴 I don't think so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don't만 넣어서 반대 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도 많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I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해. I don't think so. don't만 넣는다. 그러면은 반대 말을 만들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But 이렇게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은 하지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핑계를 대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no buts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은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But가 하지만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핑계를 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핑계를 계속 대려고 할때 but을 많이 쓰니까 but 두번 나왔죠. 두번 나왔기 때문에 but에 s를 붙여서 no buts 하지만이란 말은 쓰지 마. 용납이 안 돼. 이런 의미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지저분하네요. 여기는 어디였죠? 바로 키친, 부엌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my room is clean이라는 표현을 배웠었잖아요. 내 방은 깨끗해. 근데 키친은 보니까 좀 더럽네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래도 진공청소기를 돌리시는 것 같아요. vacuum이라는 표현 기억나죠? vacuum the kitchen이라고 하면 이 부엌을 진공청소기를 청소해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vacuum your room 대신에 vacuum the kitchen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the kitchen is clean. 아니, 도대체 누가 부엌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엌은 더러운데, 그쵸? I don't think so.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vacuum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걸레 등으로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vacuum 대신에 wipe라는 표현을 써요. wipe입니다. wipe, wipe. 자, 요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은 floor라고 해요. 그래서 wipe the floor라고 하면 바닥을 걸레질해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를 돌린 다음에는 걸레질을 보통 하잖아요. 이 표현들 잘 알아두면 좋겠죠. Wipe the floor.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ipe the floor. The floor is clean. 아니, 맙소사, 주스가 저렇게 흘려져 있는데 the floor is clean? 말도 안 되죠. 그럴 때는 I don't think so.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표현 크게 얘기해 볼까요? I don't think so. One more time. I don't think so. 그쵸? 먼지도 많고, 그리고 저기에 주스도 쏟아져 있고, 빨리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vacuum your room, vacuum the kitchen, 이렇게 vacuum. 진공청소기를 청소하다라는 표현도 배웠고요. 또이 레벨업 시간에서는 바닥을 걸레질하다라는 wipe the floor라는 표현도 우리가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I don't think so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어떤 장소가 깨끗하다라고 할 때는 뭐뭐 is clean 이 표현 써봤죠? 자, 여러분들도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Yeah, it's chant time. Vacuum your room. Vacuum your room. My room is clean. My room is clean. The classroom is clean. The classroom is clean. The bathroom is clean. The bathroom is clean. The car is clean. The car is clean. My desk is clean. My desk is clean.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vacuum their room. 누군가에게 방의 진공청소기로 청소해! 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이 밖에도 오늘 배운 표현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복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한번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8. Shopping. Monday. How much is it? I can ask the price of something.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다람쥐들이 보이네요. 그쵸? 얘들아, 다람쥐가 영어로 뭐게? S로 시작하는데 바로 squirrels. One more time. Squirrel. 맞아요. 자, 지금 다람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무슨 가게에 있는 것 같아요. They are at a store. 근데 무슨 가게인가 보면은 아, 도토리 가게인가 보다. 도토리는 영어로 acorn. Acorn. It's an acorn shop. 도토리 가게네, 그쵸? 그래서 다람쥐 세 마리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I think they're about to pay. 계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Three squirrels are standing in line. 맞아, 지금 계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얘들아, 근데 저 도토리 한 개 지금 가격이 1,000원 맞아요? One acorn is 1,000 won. 좀 비싼 것 같지 않아요? That's expensive. That's expensive. 아유, 도토리 세상에도 물가가 막 오르나 봐요. 그쵸? 자, 오늘 왠지 이거 얼마예요? 라는 표현을 배워볼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올게요.
2: I'm ready to pay. How much is it?
1: The total is 7,000 won.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쌤이랑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자, key expression. 자, 첫 번째 expression 표현은요. 오늘은 단어가 첫 번째로 나왔네요. 자, 단어 pay. One more time. Pay. P-A-Y. Pay. Pay, 그쵸? 돈을 내다 또는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산할 때 우리 pay라 그러죠? 왜 우리 무슨 요즘 뭐 무슨 pay 많이 하잖아, 그치? 그 pay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pay 이러면 안 되고 입을 크게 벌려서 pay 해볼까요? 시작! Pay. Alrighty, 우리 한번 예문해서 볼게요. 짜자잔! I'm ready to pay. One more time. I'm ready to pay. 자, pay가 쌤이 방금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돈을 내다, 지불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I'm ready to 하게 되면은 난 뭐뭐 할 준비가 되었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나는 돈을 낼 준비가 됐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계산할게요. 저 계산할게요. 계산이요 라고 많이 하잖아. 그때 I'm ready to pay. One more time. I'm ready to pay.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I'm ready to pay. 좋아요. 자, 저 계산할게요. 계산할 준비 됐습니다. I'm ready to pay.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또 보자. 짜잔. 오, I will pay. One more time. I will pay. 이건 무슨 뜻일까? 쌤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 자,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서 야,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 내가 살게. 라 그럴 때 I will pay. 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내가 살게. 내가 돈 낼게. I will pay. I will pay. 자, 해볼까요? I will pay.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는 이 떡볶이 오늘 내가 쏠게 라고

때 it's on me라고도 많이 합니다. I will pay 또는 it's on me. 이거는 내가 살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I will pay, it's on me. 둘 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pay 기억하세요. pay는 뜻이 돈을 지불하다, 돈을 내다 라는 뜻인 거 기억할 수 있겠죠? Alright.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Good, she must. 쌤이랑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자, how much is it? One more time. How much is it? 자, how much is it? 하게 되면은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얼마예요? 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들어봤을 것 같은데 쌤이랑 발음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씩 How much much is it? It. 좋아요. Put together. How much is it? 친구들 차례. How much is it? 이거 할 때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이러면 안 돼. 음이 있어요. How much is it? 따라라라. 시작. How much is it? Alright. 좋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자, How? How much? How much? 자, 하나 더 추가해서 How much is? How much is? 그 다음에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좋아요. 이거 얼마예요?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좋아요. 자, 음이 How much is it? 또는 How much is it? 따라라라 이것도 해볼까? How much is it? 좋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 여행 갈 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표현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따라라라. 기억할 수 있겠죠? 좋아요, 얘들아. 그러면 다음 표현으로 가볼 텐데 다음엔 The total is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The total is. The total is. 자, total 하게 되면은 총합, 합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total is 하게 되면은 총 얼마입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쌤, 근데 이거 제가 많이 안 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왜 넣느냐? 우리 친구들이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how much is it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 total is 하게 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합계는 또는 총액은 얼마입니다 라는 거야. 이거 들리면은 쌤이랑 배운 거 기억해. 자, the total is 총 얼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지폐를 볼게요. cash, 돈이 나왔네요. 자, 지금 5,000원 플러스 1,000원이에요. 그럼 얼마 총? 그렇지. 우리 친구들 천재들이네요. 그렇죠? 6,000원이죠? 자, 총 6,000원입니다. 영어로 the total is 6,001. One more time. The total is 6,001. 총 6,000원입니다. The total is 6,001. 좋아요. 우리 친구들 the total is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지폐가 더 많아요. 우리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6, 7. 자, 7,000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총 7,000원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된다고요? The total is 그쵸? 7,001. One more time. The total is 7,001. 총 7,000원입니다. 라는 거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the total is 이번에는 얼마일까? 5,000원 플러스 5,000원 얼마예요? 만 원이잖아요. 그쵸? 자, 총 만 원입니다. 영어로 짜잔! The total is 10,001. The total is 10,001. 이거 우리 친구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The total is 10,001.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했지? Alrighty. 자, 그럼 다시 볼게요. I'm ready to pay. How much is it? 저 계산할게요. 이거 얼마인가요? I'm ready to pay. How much is it? 이랬더니 자, the total is 7,001. 총 7,000원입니다. The total is
7,000 won. 이러면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0: 그죠? 어때요? 쌤이랑 배운 거 기억해서 다이얼로그 읽어보니까는 이가 쏙쏙 대짝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기다렸던 칼지은 추억 시간입니다. 아까 쌤이랑 다람쥐들이 모여서 계산하려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자잔! 자, this is today's picture. 자, three squirrels are standing in line. 자, 줄을 서가지고 they're about to pay, right? 지금 이렇게 돈을 지불하려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대화인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빠밤! 오, 자, 이 손님 다람쥐가 대화를 시작하네요. 안녕하세요. 저 계산할게요. Hello, I'm ready to pay. Hello, I'm ready to pay. 자, pay가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인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I'm ready to pay. 자, 그랬더니 자, 주인이 말씀하시네요. 주인 다람쥐가 아니요. 어우, 잘 골랐네요. 오늘 도토리가 신선해요라고 합니다. Hi. Nice pick. 잘 골랐네. Hi, nice pick. The acorns are fresh today. 오늘 도토리들이 신선해요. The acorns are fresh today. 어우, 도토리가 유기농이고 신선해서 비싼가 보다. 그죠? 자, 그랬더니 손님 다람쥐가 아우,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것 같아. 조금 이렇게 긴장하면서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쌤이랑 배웠지? 이건 같이 해보자. 시작!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좋아요. How much is it? 얼만가요? 했더니 주인 다람쥐가 어우, 총 3,000원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The total is 3,001. One more time. The total is 3,001. The total is 하게 되면은 합계는 뭐뭐입니다. 총 얼마입니다. 라는 뜻이 됐죠? 오케이.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도토리들이 좀 비싸긴 했다. 그쵸? 그래도 너무 귀여운 대화였네요. 그쵸?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ask the price of something. 나는 무언가의 가격을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자, 끝내기 전에 하나 물어봐야지.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거 통문장으로 어떻게 배웠지, 쌤이랑? How much is it? 라고 배웠죠? 이건 꼭 기억하기야. 오늘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1: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Snow day!
1: Yee! Double the fun!
2: Ha ha! Missed!
0: Ooh.
3: Oh.

0: Oh! Oh!
1: Ooh!

니콜 선생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수영하러 가기로 했는데 제 제일 친한 쌍둥이 친구들은 못 간대요. 그 친구들 엄마가 엄하시거든요. 저도 여쭤봤는데 얘들은 못 가?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허락받지 못했을 때는 뭐라고 말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이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쉽다, 그죠? 원래 놀러가는 거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 훨씬 더 재밌는데 제일 친한 쌍둥이 친구들이 허락을 못 받아서 좀 아쉽겠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뭐뭐 할 수 없어, 허락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요런 표현들 함께 배워볼 거예요. They swimming, go, can't. They can't go swimming. They can't go swimming.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락의 can을 사용해서요.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처럼 얘네들은 뭐뭐 못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어떤 사람들에 대한 허락, 이런 표현들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봐요 친구들. 오늘 문장의 주인공은 그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가 여럿이다 하면 they 사용한다는 거 배웠죠. they, 그들은, 걔네들은, can't, 못한대요. 못한대요. 뭐를요? go, 가는 걸 못한대요. 뭐 하러 가는 걸 못해요? swimming, swimming, 수영하러 가는 걸 못한대요. 아이고, 어떡해, 그쵸? 그들은 수영하러 갈 수가 없어. 그렇게 허락받지 못했어. 이런 의미로 they can't go swimming 이라는 문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친구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걸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같은 어린인데 엄마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허락을 받지 못해서 못 간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말해 볼게요. They can't go swimming. They can't go swimming. Very good. 그럼 이렇게 허락받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들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Swimming, skiing, camping, fishing.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은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에 ing, ing 붙은 그런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 단어는 swimming이에요. swimming. 이 swimming, 보면 친구들 sw, 에, 까지는 이미 알고 있죠. 맞아요. 이게 수영 또는 수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m 하나 더 붙이고 응잉 붙여가지고 swimming이 되네요. swimming은요, 수영 이런 뜻도 되고요. 수영하는 것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수영하면서 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문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해줄 수 있어요.

자, swimming이라는 걸 봤을 때는 친구들은 swim을 먼저 보고 아, 뭔가 수영에 관한 거야. 요걸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 또 수영하면서 모두 다 swimming 쓸 수 있다. swimming, swimming, swimming. 두 번째 단어도요. 우리 알고 있는 동작에다가 ing, ing 붙인 거예요. Can you read it? Skiing. Skiing이에요. 어, 여기까지는 알죠, 친구들? Ski. 어, 스키 타는 그 스키잖아요. 이 ski, 스키 타다인데요. 여기다가 ing 붙여주면 스키 타기, 스키 타는 것, 스키 타는 중인, 스키 타면서 뭐 이렇게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요. sk에다가 e까지가 ski, 여기다가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ing 붙여서 skiing, skiing, skiing 이렇게 발음할 수 있네요. 세 번째 단어는 캠핑. 어, 친구들에게 익숙한 단어죠. 캠핑. 맞아요. 캠핑. 이 캠프까지가요. 어, 어려운 말로는 야영인데 요즘에는 다 캠프라고 하죠. 어, 캠핑하다라는 뜻이에요. 캠프. 근데 여기다가 엥 붙여줘서 어, 캠핑하는 것, 캠핑하기, 캠핑하면서 뭐 이런 말로 다 쓸 수가 있어요. 크, 에, 어,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그냥 캠프 완성되죠. 여기다가 잉 붙여서 캠핑, 캠핑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캠핑.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친구들? 마지막 단어는 fishing이네요. 선생님, 저 fish 알아요. fish는 물고기 아니에요? 맞아요. 물고기랑 관련된 동작 뭐 있을까요? 물고기를 잡. 맞아요. 낚시하다라는 동작도 fish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ing 붙였으니까 낚시하는 것, 낚시하기, 낚시하면서, 낚시하러 이런 말 다 될 수가 있겠죠. fish, sh는 짝꿍이죠. sh 소리 나서 fish에다가 ing 붙여준 그런 모습 갖고 있어요. fishing, 한 번 더 fishing. 한 번 더, fishing.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들로 문장 만들기에 도전. 오늘 문장은 공통적으로 그들은 뭐뭐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어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뭐 해볼까요? 수영하러 못 가. 얘네들은 수영하러 못 가.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은, 그들은 they 할 수 없어요. 허락받지 못했어요. can't 가다 go 뭐 하러요? swimming 맞아요. 붙이면 they can't go swimming. 한 번 더. they can't go swimming. 그래요. 친구들 눈치 챘겠지만 go 하고 동작 그리고 ing 붙여주면은 그런 동작을 하러 가다, 수영하러 가다, 스키 타러 가다 이렇게 뭐뭐 하러 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요것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는 말 나온 김에 그들은 스키 타러 못 가,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they 어, 할 수 없어요. 못 가요. can't 가는 거. go 스키 타러. ski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붙여서 they can't go skiing. they can't go skiing.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캠핑. 친구들 캠핑 좋아해요? 그들은 캠핑하러 갈 수 없어. 못 가. 어, 얘네는 캠핑 못 간다. 이렇게 친구들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they 할 수 없어요. can't 캠핑하러 가다. go camping. 그죠? 붙여서 they can't go camping. they can't go camping. 한 번 더. they can't go camping. 오, 좋아요. 마지막 문장. 낚시 어때요? 어, 얘네는 낚시하러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They

할까요? Can't 가는 거, go 낚시. 조금 전에 우리 배웠어요. 맞아요. Fishing 붙여서 They can't go fishing. They can't go fishing. 못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 표정이 좀 엄해졌어요. 그래요. They can't go fishing.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본 문장들 신나게 리듬에 맞춰 챈트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0: They can't go swimming. They can't go skiing. They can't go skiing. They can't go camping. They can't go camping. They can't go fishing. They can't go fishing. They can't go swimming. They can't go skiing. They can't go camping. They can't go fishing. Yay! 좋아요, 친구들. 그럼 이렇게요. 그들은 뭐뭐 할 수 없어. 얘는 이거 못해. 허락해 주지 않는 문장 또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크게 외쳐봐요. 야, 캠핑 가자. 쉿! 쟤네는 캠핑 못 간대. 엄마가 못 간다고 하셨대.
1: They can't go camping.
0: 아줌마, 스키 타러 가도 돼요? 제발요.
2: 아니야. 우리 애들은 못 가.
1: They can't go skiing.
0: 와, 낚시 도구를 다 압수당했나 봐.
2: 우리 애들은 낚시 안 가기로 했다.
1: They can't go fishing.
0: Okey-dokey.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they can't go ing 문장들 우리 친구들 기억에 더 오래 남으라고 선생님의 미션을 또 준비했거든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1: They can't go camping. They can't go camping.
2: 그들은 캠핑하러 못 간다 이런 뜻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camping이에요. camp 먼저 쓰고 ing 써주면 되겠죠. 정답 확인. 3, 2, 1. 이렇게요. k, e, m, p, camp 먼저 쓰고 i, ng 만나서 되는 거 알고 있죠. They can't go camping.
0: 그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자, 우리 지금 봤더니요. 뭔가 낚시를 못 갈 것 같은 느낌. 우리 ABC 보고 맞는 답 찾아볼게요.
1: A. They can't go camping. B. They can't go skiing. C. They can't go fishing.
0: 그림에 맞는 표현은 무엇? 3, 2, 1. 맞아요. 얘네들은 낚시하러 못 가요.
1: They can't go fishing
0: 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C.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they can't를 사용해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허락받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표현 배워봤고요. 거기에 대해 더해서 go, 동작, ing 사용해서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도 같이 연습해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허락받지 못했을 때는 they can't.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와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말이죠. 선생님 방문하거나 누구 어르신을 방문할 때 그냥 톡톡톡 가서 문을 벌컥 열고 가면 안 되겠죠? 반드시 knock knock 노크를 먼저 하고 네, 누구세요?
1: 네, 저 샤인인데요.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0: 자,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띵! 이 말 knock knock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허락을 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1: 허락을 영어로 어떻게 구하지?
0: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네, 맞아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짜란! 와, 첫 번째 단어가요. explain. explain 이군요. 친구들,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어? 보니까 요 분이랑 요 분은 앉아서 듣는 사람 같고요. 요 분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네. 그렇죠. 맞아요. 설명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explain 입니다.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explain. explain. explain. very good. and next.
1: 아우, 오, 친구들, 사진을 보세요. 이거 뭐예요? 맞아요.
0: 와, 이거, 특히 요 부분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화산이라고 하죠? 맞아요. 화산을 영어로 volcano 라고 합니다. volcano.
1: 정말 신비롭잖아요.
0: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주도도 volcano 로 이루어진 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Volcano. Volcano. Volcano. Volcano. Very good. And next. Erupt. 사실 앞에 나온 volcano 하고 같이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면요. 일단은 요런 산, 요거 volcano 화산이라고 했고요. 이 화산이 지금 어때?
1: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 막, 막 용암도 막 흘러내리고, 그쵸?
0: 바로 폭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erupt. erupt. erupt. erupt. very good. and next.
1: 단어가 왜 이렇게 길지?
0: 자, 친구들, 일단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unfortunately, unfortunately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면 요분이 여기 뭔가 접시에 뭔가를 놓고 가다가 발을 아이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unfortunately 하게 잘못 디뎠는지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바로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라는 말이에요. 친구들, 여기에 앞에 un 보이죠? 요거 on을 떼어버리면 뒤에 뭐만 남아요? fortunately. fortunately가 남죠? 이거는 다행히도, 운 좋게도 반대말이 됩니다. 오케이?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따라하는 것은 요 단어로 두 번 크게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unfortunately.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슝 살펴보았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게요.
2: Miss Lee, may I come in?
3: Oh, yes, you may. How can I help

0: you. Today, you explained how volcanoes erupt. Unfortunately, I don't understand a thing about it.
1: 네,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잘 이해하셨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아유,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저 샤이니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뿅! 보실까요? 자, 일단은 이 A가 학생인 것 같아요. 그쵸? 학생이 Miss Lee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거 앞에 있는 MS, 요거 있죠? 이걸 Miss, Miss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사실 어떤 여성분을 좀 존칭하는 말로 Miss를 많이 사용해요. 예전에는 결혼 안 한 여성에게는 Miss, M-I-S-S, 결혼한 여성에게는 Mrs, M-R-S 이렇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나눠서 많이 불렀는데 에이,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구별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여성분이면 존칭할 때 그냥 Ms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Ms. Lee 한마디로 선생님 성이 리씨인가 봐요. 이씨, 그쵸? 선생님, 이 선생님 이러는 거겠죠? May I come in? 이렇게 문 두드리면서 그쵸? 이렇게 톡톡 한 다음에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자,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May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May 배웠어요. 어떤 의미로? 아, 뭐뭐 일지도 모르겠다.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추측하는 의미로 배웠죠. 그런데 오늘은 추측하는 게 아니네요. 보아하니까 제가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해서 허락을 구할 때 이렇게 may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may는 추측 말고도 허락의 의미도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Miss Lee, may I come in? Miss Lee, may I come in? Miss Lee, may I come in? 좋아요, 잘했어요. 자, 친구들, 우리 may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전화기가 어디 갔지? 휴대폰을 두고 왔나?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당신의 전화기 좀 사용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고 있잖아요. 자, may로 또 물을 수 있습니다. May I use your phone? May I use your phone? May I use your phone?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어머,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한마디로 저기 좀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May I help you?
2: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0: May I help you? 잘하셨어요? How about this one?
3: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저기요, 제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0: 자, 이렇게 묻는다면 May I go to the bathroom? 그렇죠? Bathroom, 화장실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3: May I go to the bathroom?
2: May I go to the bathroom?
4: May I go to the bathroom?
2: May I go to the bathroom?
0: 잘하셨어요. 자, 어쨌든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 저 좀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Yes, you may. 그럼 그래도 되고 말고 여러분, 여기에도 may 나왔어요. 뭐뭐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 즉, 뭘 도와줄까? 라는 말입니다. 아하, 맞아요. 사실 학생이 선생님 찾아올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크게 말합니다. Yes, you may. How can I help you?
4: Yes, you may. How can I help you? Oh, yes, you may. How can

0: I help you?
1: 잘했어요. 자, 우리 학생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Today, 오늘 말이죠. You explained how volcanoes erupt. 아하, 오늘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죠. 근데 뭐를? 어떻게 화산이 폭발하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따라서 읽어볼게요. Today, you explained how volcanoes erupt.
0: Today you explained how volcanoes erupt.
1: Today you explained how volcanoes erupt.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는구나.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I don't understand a thing about it. 그거에 관해서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선생님, 안타깝게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혀 못하겠어요. 자, 크게 말해 볼게요. Unfortunately, I don't understand a thing about it.
0: Unfortunately, I don't understand a thing about it.
1: Unfortunately, I don't understand a thing about it. Very good.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크게 말해볼 시간.
2: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1: Speak.
3: 그럼 대구 말고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1: Speak.
4: Yes, you may. How can I help you?
2: 오늘 화산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1: Speak.
4: Today you explained how volcanoes erupt.
2: 안타깝게도 저 그거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1: Speak.
5: 우리 친구들 문제 잘 맞춰주세요.
3: 첫 번째,
5: 자, 들어가도 될까요? 할 때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3, 2, 1, 띠! 정답은 그쵸, 우리 허락을 구할 때 공손하게 May! 예!
1: 다 같이 말해봐요.
2: May I come in?
4: May I come in?
0: May I come in?
4: May I come in?
2: Very good. Next.
5: 도와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친구들 둘 중에서 어떤 게 맞을까요?
1: 3, 2, 1,
5: 띵! 자, may I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바로 help, yay!
1: 잘했어요.
2: May I help you?
4: May I help you?
0: May I help you?
4: May I help you?
5: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자, 3, 2, 1, 띵! 바로 화산! 예! 볼케이노!
1: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어떤 허락을 구할 때 뭐뭐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May I? 다음에 동사 원형 잘 기억해 주세요. 똑똑똑 May I come in? 다른 건 다 잊어도 오늘의 이 미션 문장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품사를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바로 이름하여 전치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굉장히 뭔지는 모르겠는 그런 친구죠. 자, 전치사라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의 문장 3개 보면서 유추해 볼까요? 어떤 친구가 칠판 앞에서 환히 웃고 있습니다. I have class at 8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게 전치사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어머나, 뭔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곧 만날 예정인 것 같고 They will be here on Thursd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일 앞에 붙어 있는 단어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오, 스페인 국기가 딱 꽂혀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여행을 갈 건가? She visited Spain in October 라고 되어 있네요. October 앞에 있는 단어 잘 봐주시고요. 이제 전치사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치사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품사 쭉 배웠으니까 이제 아직 정말 몇 개 안 남은 굉장히 짧은 단어들 중 하나거든요. 자, 전치사 정의부터 한번 보죠. 이거 굉장히 쉬워요. 명사 전에 위치하는 품사. 요거를 따가지고 명사 전, 위치, 품사, 전치사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에서 명사를 쓰면은 그 명사 앞에다가 쓰는 품사들을 얘기해요. 선생님, 저희 근데 그런 거 너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이제 그 친구들은 관사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죠. 얘네는요, 시간, 오늘 이제 제목이 시간이었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역할을 일단 하고 뭐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양한 뜻을 더해준답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죠. 자, at은요, 뭐뭐에 라고 해석을 하는 전치사예요. 자, 근데 얘는 아주 아주 짧은 시간 앞에 씁니다. 그래서 at 10 a.m. 10시 뭐 특정한 시간 혹은 특정한 분 at 뭐 15 minute 뭐 15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어떤 콕콕콕 찍히는 짧은 점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at이 나타내곤 해요. 자, 그 다음은 on인데요.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at보다는 깁니다. 그래서 at은 뭐뭐에 라는 뜻을 가진 딱 하나의 점의 시간대를 나타냈다면 on은 뭐뭐 위에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 at은 점이라면 on은 선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 요일, 날짜. 그래서 on Tuesday, 화요일에, on Sunday, 일요일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날에 많이 쓰이는 게 on이고요. at은 시간, on은 날짜. 자, 마지막 이 친구가 가장 긴 시간입니다. 자, 얘는요, 뭐뭐 안에,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는 있겠는데 시간을 나타낼 땐 뭐뭐에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많고요. at, on, in, 삼형제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 혹은 1년, 혹은 한 계절, 혹은 한 세기. 한 세기라는 건 100년이죠. 굉장히 긴 시간대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on보다는 on은 한 요만큼 되는 선이었다면 in은 이만큼 되는 선이겠죠? 그리고 혹은 면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t 몇인지, on 무슨 요일인지, in 몇 년인지 요렇게 생각하면 조금 외우기 쉽겠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문장은 at이 쓰였네요. 나는

0: 수업이 있다. 오전 8시에. S은 분이나 시간 앞에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자, 요거 해석하면 그들은 여기 있을 것이다. On Thursday. 목요일에. 자, 목요일이라는 건 날짜를 나타내죠. 몇 시보다는 확실히 길어요. 그래서 on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좋겠고, on은 뒤에 날짜나 요일이 온다. On Thursday, 목요일에. 자, 얘는 마지막 in이 사용이 됐네요. She visited. 그녀는 방문했다. Spain을 in October. 10월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in 같은 경우는 뒤에 월 혹은 연, 계절, 세기 등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in이 가장 긴 시간대를 나타내는 전치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in의 약간의 예외 사항입니다. 자, in the morning 하면 아침에, in the afternoon 하면 오후에인데요. 선생님, 이 아침에나 오후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왜 in이죠? 할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원어민들이 이렇게 붙여서 많이 쓰기 시작해서 좀 예외적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At the morning 아니고, on the morning 아니고, in the morning이니까 미리 외워두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전치사는 왜 태어났어요? 요거 한번 짚어드리려고요. 우리말에도 전치사와 비슷한 친구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쓰는 조사들이 대표적인데요. 7시에, 사물함 안에, 책상 위에. 자, 7시에 할 때가 at. 사물함 안에는 in이고, 책상 위에는 on이겠죠? 자, 요런 친구들이 우리말에 있듯이 영어에서는 그걸 전치사가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명사 뒤에 쓴다면 7시라는 말 뒤에 에를 붙이죠? 영어는 명사 앞에 seven at 하지 않고 at seven 이런 식으로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는 거를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치사 맞추는 퀴즈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거 해석하면 앨리슨의 수업은 저녁 7시에 시작한다. 두 번째 문장은 일요일에 만나자. 세 번째 문장은 그는 2007년에 태어났다 입니다. 자, 답 3개 동시에 불러볼까요? 3, 2, 1, 짠! 자,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 요일, 연도 순이고요. 잘 기억하면서 우리 듣기로 넘어가 볼게요.
1: I have class at 8 a.m. I have class at 8 a.m. They will be here on Thursday. They will be here on Thursday. She visited Spain in October. She visited Spain in October.
0: 자, 오늘은 전치사 at, on, in 요걸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조금 쉬우니까 덩어리를 잘 구분하면서 듣는 연습을 좀 할게요. 자, 일단 at, am의 선생님이 딱 강조하는 느낌으로 표시해놨죠? 자, 일단 끊어가는 느낌을 잘 봐주세요. I have class at 8 a.m. 이렇게 class 하고 한번 쉴 겁니다. class at 8 a.m. class at 8 a.m. I have class at 8 a.m. 나는 오전 8시에 수업이 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 have class at 8 a.m. I have class at 8 a.m.
0: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어리를 잘 구분해서 들읍시다. They will be here. 한번 쉬고. On Thursday. Here on Thursday. They will be here on Thursday. 그들은 목요일에 여기 있을 것이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y will be here on Thursday. They will be here on Thursday.
0: 자, 여기도요. Spain 쉬고 in October.

0: Spain in October. Spain in October. Spain in 이렇게 이어가지 않아요. Spain in October. She visited Spain in October. 그녀는 10월에 스페인을 방문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At 8 a.m. I have class at 8 a.m. They will be here on Thursday. They will be here on Thursday. She visited Spain in October. She visited Spain in October.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한국어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at, on, in 세 가지 배웠죠. 어떻게 넣어서 영어로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오후 2시에 축구 연습이 있다. "그들은 금요일에 도착할 것이다. "그는 2017년에 우리를 보러 왔다.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At, on, in 순서대로 준 거 봤죠? 자, 첫 번째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기간인 at 사용을 했습니다. at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특정한 분, 특정한 시간, 몇 시인지가 주로 온다고 했어요. 자, 일단은 2시에 축구 연습이 있단데 practice 하고 끊고 at 2pm 연습해 볼게요. practice at 2pm 한번 쉬고. 자, full sentence 갑시다. 나는 오후 2시에 축구 연습이 있다. I have soccer practice at 2pm.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I have soccer practice at 2pm. 좋습니다. 그 다음. 자, 그들은 금요일에 도착할 것이다. 특정한 날짜나 요일은 on 사용합니다. 자, on은 발음에 주의하셔야 해요. on 아니에요. on 아니에요. 그 어딘가입니다. o에서 시작해서 on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좀 쉬운데 on 따라해 볼게요. on on 좋아요. 그들은 금요일에 도착할 것이다. They will arrive on Friday. 약간 하고 뭔가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듯한 느낌의 그런 발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They will arrive on Friday. 당황스러웠네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그는 2017년에 우리를 보러 왔다. 인데 in 뒤에는 연도 혹은 세기 혹은 계절 이런 게 온다고 했죠? He visited us in 2017. 2017은 2017이라고 읽어요. He visited us in 2017.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이었고요. 복습해야죠.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이번 글은요, 어떤 친구가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연주회를 한 그런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문장, I started playing. 나는 시작했다.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시작했다. 2016년에. 정답은? 자, 똑같은 모모에로 해석해도 제일 긴 거? in으로 골라주셔야겠죠. in 뒤에 연도가 오니까요. 그 다음은 영작입니다. 나는 5월에 첫 레슨을 가졌다. 자, 5월 앞에 오는 전치사가 핵심? 그치. in May라고 하셔야겠죠. 참고로 월도 모두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나의 첫 번째 피아노 콘서트는 였다. on, 여긴 딱 on이 나왔다. 그죠? 토요일이었다. 1시, 오후 1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시를 나타내는 말 앞에 전치사. 시간이니까 가장 짧은 애시고요. 자, 요거 뒤에 오후에 낚이지 말자. 그렇죠. 오후가 뭔가 연도보다는 짧아 보이지만 in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it, 그것은 끝났다. 3시에. 시간은 전치사 못 써요. at 써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제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 started playing the piano in 2016. I had my first lesson in May. My first concert was on a Saturday at 1 in the afternoon. It ended at 3 p.m., and my parents were very proud.
0: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전치사라는 걸 처음 배운 시간이었죠? 전치사라는 건 명사천에 위치하는 품사, 이렇게 전치사라는 정의 가지고 있었고, 오늘은 시간과 관련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at, on, in인데요. 공통적으로 해석은 뭐뭐에 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at이 가장 짧아요. 특정한 분이나 시간. on은 그 다음이에요. 날이나 요일, 날짜. in이 제일 길어요. 특정한 월, 연도, 계절, 세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 그 중에서도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앞으로 쭉 공부하게 될 텐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단어 외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현재 완료 진행, 시제 하나인데요. 같이 공부해보죠. 사실 우리가 첫 시간에 현재 완료 시제부터 출발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의 좀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 퀴즈 정답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will get so 또는 too smart that it might rule humans in the near future. 자, so 대시였고요. 이 so하고 짝꿍이 되는 게 대시거든.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 푸는 문제였고, 우리 to는 투부정사하고 짝꿍이 되니까 정답은 so로 골라주시고, 해석은 AI, 즉 인공지능은 너무 똑똑해서 가까운 미래에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스크립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 오빠 어디에 있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지금 TV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줄곧 TV를 보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기에 어딘가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숨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생긴 아이일까? 궁금해하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ere is your brother? What is he doing?
2: He is watching TV now. He has been watching TV since this morning.
0: 잘 들어보셨나요? 자, Where is your brother? 너의 오빠 어딨니? What is he doing?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He's watching TV now. TV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쉬웠죠. 자, 그 다음에 이 형광펜 칠해진 문장에 지금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숨어 있는데요. He has been watching TV since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동사 부분에 뭔가 has been 그리고 watching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현재 완료의 진행입니다.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다른 점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TV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해석인데요. 자, 우리 현재 완료 시제를 복습을 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연장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현재 완료 첫 시간에 배워서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죠. 자, 우리 일단은 현재 완료라는 건 어떻게 생겼었죠? 맞아. have을 PP입니다. 근데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다 그러면 have 말고 has, PP 이렇게 썼었고요. PP라는 건 이제 과거분사. 이건 이제 여러 번 반복됐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have PP 또는 has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시제를 언제 쓰느냐? 총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have PP를 우리가 써보자라는 거였거든요. 총네 가지가 경험, 결과, 완료, 계속적.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이 있었고요.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게 된 모든 경험들 있잖아. 뭐, 여기 보기에서처럼, She has been to New York. 그녀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어. 라고 번역을 하죠. 라든지 아니면, 뭐, I have eaten the food. 나그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라든지. 또는, He has watched the movie. 그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She has gone to New York. 자, 얘랑 좀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뉴욕에 갔다예요. 그쵸? 가버렸어. 근데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게그 결과 지금 그녀는 어딨다? 그녀가 여기 말고 뉴욕에 있어까지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결과용법이다. 이런 문장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완료라는 건말 그대로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일이 완료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she has already finished her homework. 그러면 그녀가 이미 숙제를 끝마쳤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이 말에서, 아, 지금 그녀의 숙제는 끝내져 있는 상태구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겠구나. 뭐, 요런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해주시고,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말 그대로 계속해오는 거.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현재 완료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She has studied English for an hour. 그 무슨 뜻이야? 아, 그녀가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어요. 네, 몇 시간 동안 for an hour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한 시간이 좀 너무 짧게 느껴진다. 뭐 써도 되지만 for a year 이렇게 쓰면 그녀는 1년째 영어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 있는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현재 완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완료라는 건 결국은 뭐 경험, 결과, 완료 계속 나눴지만 어찌됐든 이 특징은 공통적으로 뭐니? 이거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계속 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초점은 현재에 있는 거죠. 과거의 이 일로 인해서 현재의 경험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 그 결과 현재 완료가 된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었잖아. 근데 이게 현재완료 진행이랑 해석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완료 진행 보면 She has been studying English for an hour. 해석이 똑같아요. 한 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생긴 게좀 다르죠? 일단 현재완료 진행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먼저 현재완료는 have PP였어요. 그쵸? 이렇게 생겼었고 여기다가 진행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래서 태어나게 됐는데 우리 진행 시제는 be 플러스 ing잖아. 맞죠? 하고 있다. 요거. 그래서 이거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have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be를 PP 형태로 써줘서 현재 완료인 거좀 티를 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현재 분사 ing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ing까지 붙여서 현재 완료이자 진행까지 이렇게 된게 have been ing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 용법이랑 거의 똑같은데, 근데 그 동작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진행이더라. 사실은 이 문장에서도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한 시간 동안 지금 영어 공부 중이야. 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게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그 모습이 강조가 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이 뭔지 대충 좀 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우리 요두 개의 전치사를 비교를 꼭 하고 들어가야 돼요. 특히 오늘 공부할 부분, 현재완료 진행인데요. 이 for과 since의 차이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치사 for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해석일 때 for와 그리고 since의 차이점, 요두 개가 이제 현재 완료 진행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는 전치사들이거든?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혼동해서 쓰지 않겠죠? 시험에도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먼저 for는요, 뒤에 어떤 이제 명사가 나오냐, 구체적인 좀 숫자로 표현이 되는 그런 시간의 길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게 이제 for이라는 거죠. 요만큼. 이걸 연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라. 그러면 뭐 2년 동안. For 2 years 라든지 뭐 4년 동안 For 4 years 라든지 아니면 뭐 For a year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간의 길이 요런 요 길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런 아요 느낌으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 여기에다 쓰이는 게 for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He has been playing the piano for 3 hours. 자, 그럼 여기에서 has been ing 쓰였고요.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for이 나왔죠.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 그치? 동안 지금도 열심히 연주 중이에요. 3시간 전부터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치사 since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해석 자체가 뭐뭐 이래로 뭐뭐부터란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뒤에 과거 시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딱 찍는 거야. 이렇게 탁. 이게 아니고요. 점을 탁 찍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야 이 찍힌 점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여기에서부터 쭉 여기 이래로 쭉 이런 해석이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have PP가 담당을 하는 거고 since 뒤에는 점의 느낌이 오더라. 길이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과거의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 테니까 과거의 구체적인 시점 아니면 사실 since는 접속사로도 쓰이거든요. since가 접속사라면 뒤에 주어 동사를 쓸수 있는데 그때 동사는 과거 시제가 오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It has been raining since last night. 그 무슨 뜻이야?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부터 언제 이래로 last night. 그래서 어젯밤부터요. 그래서 어젯밤. 이 last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표적인 과거 시점이죠. 거기에 점을 콕 찍어서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orecast.

뉘앙스의 차이점도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격적인 현재 완료 진행 시제 한번 보고 예문 속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이제 형태가 여러분들이 막 혼동해서 많이 쓰거든. 결국은 have been ing라는 이 형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been을 빼고 막 have ing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갑자기 PP 형태를 쓴다든지 막 이런 실수가 좀 나옵니다. 거기에 주의를 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의 강조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진행 중임을 강조,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해서 표현해주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have been ing가 되겠습니다. Liz has been taking a writing class for 6 months. 그러면 무슨 뜻이야? Liz가 has been taking a writing class. 이 작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중이에요. 몇 개월째? 6개월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for 뒤에 6개월이란 시간의 길이가 나왔죠? 자, 그럼 요거하고 이제 현재 진행과 차이가 뭔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완전 큰 차이가 있죠. 단순 이 현재 진행 시제는 이제 be 플러스 ing인데 현재 진행이니까 비동사 현재형 플러스 ing가 오겠죠. 그리고 얘는 그 지금 바로 그 순간의 진행만 강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시간의 길이를 쭉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Liz is taking a writing class now. 이렇게 쓴다는 거지. 아, 리즈가 뭐 하지 지금? 이라고 했을 때 아, 지금 작문 수업 듣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현재의 진행 중인 거를 짧은 찰나를 강조할 수 있을 때 쓰는 게 말 그대로 현재 진행 시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비교적 긴 그런 시간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현재 완료 진행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좀 전에 우리가 지식 속속 시간에 봤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y has been running for an hour. 무슨 뜻이죠? Amy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몇 시간째? 한 시간째. 한 시간이란 시간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for이고요. 자, 그 다음에 He has been reading a newspaper since this morning. 그가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야. 근데 언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이 찍히죠.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여기 자리는 since가 어울리겠더라. 이렇게 우리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예문 속에서 for인지 since인지 좀 맞춰가면서 해석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they have been traveling around South America for since a year. 자, 일단 답을 좀 맞춰볼까요? 정답 뭘까, 얘들아? 1년 동안이 맞니? 1년부터가 맞니? 당연히 1년 동안이 자연스럽죠. 1년이라는 시간의 길입니다. 그들은 남아메리카를 여행 중입니다. 1년째 라는 해석이고요. 자, 입에 한번 붙여볼게요. 이 have been ing라는 형태를 자연스럽게 한번 입에 붙여보세요. 따라 읽어볼게요. They have been traveling around South America for a year. 시작. They have been traveling around South America for a year.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일단 for인지 since인지부터 골라볼 텐데 뒤에 보니까 last night이 있네요. 이거 last 하면은 과거를 콕 찍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젯밤이거든. 그래서 어젯밤부터 뭐 한 거야? It has been raining.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그쵸? 정답은 since가 되겠고요. 어젯밤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 중이야. 지금도 막 내리고 있는 게 눈앞에 펼쳐지죠. 그렇죠? It has been raining since last night. 시작. 한 번 더. It has been raining since last night. 좋아요. 자, 이번에는 뒤에가 a week이 나왔습니다. A week 하면 일주일이잖아요. 그럼 역시나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for a week, 일주일 동안이란 뜻이 되겠죠. I have been waiting for their reply for a week.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의 대답을
일주일.

일제라는 해석입니다. 읽어보죠. I had been waiting for their reply for a week. 시작. 한 번 더. I had been waiting for their reply for a week.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has냐 have냐 이런 거 우리 형태 잡고 틀린다고 했거든. 자, 주어가 my sister이니까 3인칭 단수예요. 정답은 그렇죠. has입니다. My sister has been watching TV since this morning. 해석은 나의 자매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줄곧 TV를 보는 중입니다. My sister has been watching TV since this morning. 시작. 한 번 더. My sister has been watching TV since this morning. 시작.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골라보세요. 이것도 되게 여러분 많이 실수해요. 라이팅 같은 거 할 때 보면 They have been working, they have been worked 이건데 이렇게 막 많이 쓰거든. 왜냐면 사실 얘가 이제 현재 완료의 수동태 할 때 또 이 형태를 배워. 그치만 우리 여기서는 They have been working이죠. 당연히 능동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들이 have been working. 작업 중입니다. 뭐를?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For 2 hours. 그들은 2시간째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They have been working on the project for 2 hours. 시작. They have been working on the project for 2 hours. 좋습니다. My dad has been writing a novel since 2019.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런 건 없죠. Has writing 이게 아니라 has been writing 해야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2019년부터 자, 요거는 콕 찍는 점이니까 since가 맞죠? 2019년도부터 소설을 써오고 계십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오빠 어딨니? Where's your brother? 뭐하고 있어?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TV 보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이죠. He is watching TV now. 자, 뒤에 부분 오늘 아침부터 줄곧 TV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하죠? He has been watching TV since this morning.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퀴즈는 is snowing과 has been snowing 중에 골라보세요. 어제부터 이게 힌트가 되겠죠? 정답 아시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법으로 찾아오죠.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하나 볼게요. 오, 되게 멋있는 야경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조명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실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빛이 너무나 많아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가져다가 영어에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바로 빛 공해라는 뜻이에요. Pollution은 말 그대로 오염 혹은 공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인공적으로 어떤 조명을 쏘게 되면 당연히 밝고 또 무언가 어둠에서도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많을 때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그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다음 단어, artificial light. 자, artificial은 인공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활용한 이러한 조명들을 인공조명이라고 해요. 다음 단어, drive. drive란 단어를 볼게요. 자, 원래 흔히 우리가 운전하다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가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그런 본문에서는 drive가 이런 의미로 쓰일 거예요. 다음 단어, lay. lay는 나타, 특히나 알이나 어떤 새끼를 나타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confuse. confuse는 혼란시키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threaten. threaten는 위협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방금 다룬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우리 listening clear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Did you know light pollution from bright lights at night can drive wildlife to death? For example, sea turtles lay eggs on beaches, and their babies find their way to the sea with the help of moonlight. But artificial lights can confuse them and cause them not to reach the sea and die. Also, salmon migrate randomly when exposed to artificial lights at night. This threatens their chances of survival. So light pollution can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for some animals.
0: 자, 리딩 클리어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Did you know?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알고 있었나요? 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냐면, light pollution입니다. 자, 이러한 빛 공해가. 자, 그런데 어디에서 온빛 공해예요? 밝은 빛이죠. Bright lights at night. 아, 밤에 있는 그렇게 밝은 빛에서부터 나오는 빛 공해가 can drive wildlife to death. 자, 여기에서 drive라는 동사의 의미, 어떠어떠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였었잖아요. wildlife는 야생동물,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야생동물들을 to death, 죽음으로까지 그런 상태로 몰아간다라는 것을 did you know, 알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렇게 글을 쓰거나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질문을 던진다, 특히나 글에서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본다라는 것은 필자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뭔가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훅 하고 이렇게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놓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종의 자기의 주장을 강조해서 말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자, 빛공해가 야생동물들로 하여금 죽음까지 이끌도록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죠. For example, sea turtles는 바다 거북이죠. 바다 거북이들은 lay eggs on beaches. 아, 해변에서 알들을 낳는데요. 그리고 their babies. 자, there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바다 거북이 되겠네요. 이 바다 거북이의 새끼들이 find their way to the sea. 어디로 이제 들어간다? 해변에서 나가지고 다시 바다로 들어간답니다. 자, 바다로 길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 받아서? With the help of moonlight. 자, moonlight는 달빛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해변가에서 이렇게 달빛 같은 거, moonligh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바다로 돌아간답니다. But artificial lights can confuse them. 여기서 볼게요. 그런데 인공 조명이요, 뭐할수 있대요? Can confuse, 혼란시킬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them이라고 하면 그 baby sea turtles가 되는 거죠. 걔들을 혼란시킬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and cause them not to reach the sea and die. 자, 이 문장에서 핵심 어떤 포인트는 바로 and입니다. 자, and 이렇게 병렬의 등이 접속사 and를 가운데로 두고요.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어 있어요. 해석을 이러한 인공 조명들이 뭐하고 혼란시키고 두 번째 이러한 인공 조명들이 cause them 다시 이건 뭐다? 그렇죠. 그 바닥

0: 거북이 그 새끼들을 뭐 하도록 야기시킵니까? Not to reach the sea. 아, 바다로 도달하게 하는 것을, 바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한대요. 자, 그리고 뭐 하게 야기시킨다? And die, 죽도록 야기를 시킨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포인트, and를 가운데로 두고요. cause에 대한 두 개의 목적격 보호가 병렬이 되어 있어요. 이 문장 구조는 조금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and를 두고 지금 병렬이 벌써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참고로 cause라고 하면요, 무언가를 초래하다, 어떠한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to 부정사를 이렇게 보호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였는데 그 바다거북이 새끼들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Not to reach. 아, 바다로 도달하지 못하게 그렇게 야기시키고요. 두 번째는 cause them to die여서 여기서는 두 개의 뭐가? to 부정사가 병렬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이 될 경우에는요. 두 번째 to 부정사에서 to는 생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냥 die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오형식 구조의 병렬을 하셔야 해석이 매끄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다? 원래는 달빛에 의존해서 가게 되는데 인공조명이 있으면 혼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Also, 자, 이제 어떤 예시로 넘어가냐면 연어입니다. 자, salmon, 연어인데요. 연어는요, migrate randomly. 연어는 이주를 하는데 randomly, 무작위로 이주를 해요. 뭐할 때? When exposed to artificial lights at night. 아, 밤에 뭐할 때요? 그렇죠. 무언가에 노출이 될 때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접속사 when이 남아있는 분사 구문으로 봐야 합니다. 자, expose는 노출하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 구문일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빨리 주절에 있는 주어를 가져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연어가 노출시킨 겁니까? 연어가 빛에 노출시킨 거예요? 아니,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어가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인공조명이란 상황 자체에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ed 형태가 지금 이렇게 쓰였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다? 연어는? 지금 설칭을 해보니까 원래 강가에서 이렇게 태어나서요. 바다로 갔다가 다시 본인이 태어났던 냇가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인공조명이 있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이런 사이클이 깨지면서 그냥 무작위로 이주를 하게 되는, 다시 말해 생태계의 이런 리듬이 깨지게 되는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this threatens, 이것은 위협합니다. Their chances of survival. 자, 뭔가 이렇게 깨지게 되면요. 당연히 생존의 이런 가능성, 생존의 기회들을 위협을 하겠죠. 다시 한번, 대어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salmon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제, 뒤에 내용 좀볼 텐데. So, light pollution can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for some animals. 자, 그래서 이러한 빛 공해는요, 어떤 문제가 될수 있다? 그렇지. 어떤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쭉 파악은 했었고요. 빛 공해가 첫 번째로는 바다거북이한테 미치는 영향 봤었고, 그 다음에 salmon, 어떤 연어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지금 봤었죠. 자, speaking clear에서 연습해 볼 발음은 바로 얘들아, 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왜 우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연어, 그 메뉴에 보면 이렇게 살몬 이렇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발음에서는요, 맞아요. 이 L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salmon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물론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왜냐면 스펠링이 이렇게 L이 들어 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 영어 원어민이 salmon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게 연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요. exposed, 노출이 되는 exposed의 the 사운드와 to라는 이 전치사의 to 사운드. 자, 이거 좀 빠르게 발음해 볼까요? 그렇다면 exposed, exposed, exposed, 이렇게 exposed로 그리고 to가 아니라 마치 여는처럼 exposed로 연습을 할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Also, salmon migrate randomly when exposed to artificial lights at night. 자, 지금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함께 들어볼게요.
1: Also, salmon migrate randomly when exposed to artificial lights at night.
0: 네, 맞아요. 진짜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할것 없이 전부 다 연어를 salmon이라고 발음한다는 거, 이거 상식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여기 보면 Three species threatened by light pollution. 자, 세 가지의 종들을 쌤이 찾아가지고 왔어요. 자, 뭐에 위협을 받는? 그렇죠. 빛, 공해. 자, 인공 조명이 우리 인간한테는 이로울 수 있지만 이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1위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나비가 나오더라고요. Monarchy butterflies라고 하면 뭐 우리말로는 제왕나비 이 정도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 자, 이 나비가요, 유일하게 철새처럼 이렇게 철마다 이주를 하는, 이동을 하는 나비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 나비가 자체적으로 어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다? Artificial light, 인공 조명에 노출이 되면 이 나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인 자체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렇다면 원래 타고난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삶도 빨리 단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어떤 동물로 나왔었고요. 자, 2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청개구리를 영어로는요, tree frog라고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개구리들이 야행성이라고 해요. 자, 야행성은 당연히 어두워야 되잖아. 그치? 이런 밤에 활동하는 그런 동물을 말하는 건데, 인공 조명이 있다면 당연히 뭐라고 착각을 하겠어요? 개구리가 지금 자기가 활동할 밤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influences the mating call of many species of tree frogs. 자, 보통 야행성일 때,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짝을 부르는 그런 짝짓기 부름을 하는데, 이제 밤인 걸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짝짓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퇴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라고 해요. 되게 좀 슬프죠? 네. 자, 3번 볼게요. 자, Atlantic salmon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앞에 본문에서 얘랑 잠깐 했었어. 근데 선생님이 궁금한 거야. 대체 연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랑 대체 인공조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궁금해서 또 열심히 서칭을 해봤죠. 자,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의 기준을 sunset. 자, sunset이 뭐죠? Sunset은 일몰이죠. 일몰. 이렇게 연어들이요, 일몰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사이클을 결정을 따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일몰이 저여서 어두워져야 되는데 밝게 빛이 나고 있다면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뭐다? Artificial light can change the natural migration patterns of salmon. 이런 연어의 자연적인 이주의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걸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에는 뭔가 좀 자연과 생태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다루어 보았고요. 이제 그래머 클리어 문제 맞추러 가볼게요. A번에는요, there하고 it's가 같이 묶여 있고, B번에는 which와 to which, 그리고 C번에 exposing or exposed의 문제를 맞춰볼게요. 자, 먼저 출제 의도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and가 역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연히 병렬의 형태로 앞에 뒤에를 맞춰주어야 하는데, 실은 A번에서의 더 구체적인 어떤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로 소유격의 수입니다. 자, 소유격이라고 하면요, 그 무언가에 말 그대로 소유를 나타내는 격이 되는 건데, 자, 얘들아, there는 무슨 뜻이야? There라고 하면, 그렇죠. they의 소유격이어서 그들의 혹은 그것들의라는 전형적인 복수의 수, 복수의 소유격이고요. it라고 하면 그것에라는 어떠한 하나를 가리키는 단수의 소유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는 뭐였죠? For example, sea turtles lay eggs on beaches. 그래서 여기 해변에서 뭐 한다? 바다 거북이들이 이런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자, 그리고 뭐 하는 것들의 아이들? 그렇지. 앞에 지금 이 명사의 수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Turtles, S가 붙어서 복수이기 때문에 그 바다 거북이들의, 바다 거북이들의라는 복수로 받아야 돼서 정답 뭘 쓰셔야 돼요? Their babies라고 하셔야 돼요. 자, 비번 볼게요. But artificial lights can confuse them. 자, 여기서 them이 누구였죠? 그렇죠. Sea turtles babies가 됐잖아요. 자, 이런 바닷거북이 새끼들을 혼란시킬 수 있고, and cause them, 그 바닷거북이 그 새끼들을 not rich or too rich.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cause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자, cause는요, 무언가로 하여금, 무언가도록 야기시키다, 어떤 사실을 초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앞에 cause라는 동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사를 얘들아 또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준동사를 써야 하는데 cause라는 동사 자체가 뒤에 뭘 쓴다? 그렇죠. to 부정사를 쓴다라는 어떤 전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to which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하게 한다? Not to reach the sea, 바다로 도달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야기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B번의 정답은 too rich입니다. 자, C번 볼게요. 자, C번에 앞에 when이 있죠. 자, when은 접속사인데요. 이렇게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들, 바로 분사 구문의 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바로 주절에 있는 주어를 찾으시면 돼요. 자, 다시 주절이라고 하면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주어 동사를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접속사가 남아 있는 분사 구문은 어떠한 것을 원칙으로 두냐면 주절의 주어가 똑같을 때 뒤에 이 when절에서의 주어를 생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주절에 주어를 찾아가지고 이 주어가 직접 하는 거라고 말이 된다면 현재 분사 구문을.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절의 주어가 무언가 당하는 것으로 말이 자연스러우면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연어가 노출시키는 거예요. Salmon exposing to artificial lights. 연어가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공 조명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의 정답은 exposed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배웠던 퀴즈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주어 A of B에서 A가 부분을 나타낼 경우 동사의 수는 B에 맞춘다.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90%라고 해서 백분율을 했었죠. 그런 경우에 B에다가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O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OS 퀴즈 나가요. 분사 구문의 태는, 자, 태는 뭐냐면, 현재 분사를 쓸래? 과거 분사를 쓸래? 그 말이에요. 능동을 쓸래? 수동을 쓸래? 자, 이러한 것은 주절의 주어와 상관이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light pollution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뤄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favorite teacher, Kevin쌤입니다. How are you guys? 자, 오늘도 어김없이 it's our ninth time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자, 오늘도 재미있는 cartoon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겠습니다.

0: full. No more for me.
1: Wow, you finished everything. Juice is service.
0: Service? Oh, I know. Self-service, right?
2: Oh, no, no, no. Service means it's free.
0: Oh, you mean it's on the house. Email. Magamsahamnida.
1: You're welcome.
2: Christine, your Korean is really good.
0: Oh, it's all thanks to you. Shall we go?
2: I'll pay for tteokbokki and you can get dessert. Wait, are you too full?
0: Huh? Are you kidding me?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
2: How about coffee or cake?
0: Or, oh, no, no, no, no, no, no. Let's have coffee and cake.
2: Sounds good. Christine, why don't you make mukbang videos?
0: Oh, I should. I can do a great job. Yeah.
3: 네, 여러분, 오늘의 cartoon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그래도 복습은 해야겠죠? Let's go, go, go. 아직도 떡볶이 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틴이 눈이 반쯤 풀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4: Oh, I'm so full. No more for me.
3: 나 진짜 배불러. 나 이제 못 먹겠어. 당연하죠. 다섯 공기나 먹었는데. 자, 그러자 우리 이모님께서
4: Wow, you finished everything. Juice is service. 이거 진짜 다 먹었네. 주스는 서비스.
3: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4: 서비스?
3: Oh, I know. Self-service, right? 이거 본인이 가져다 먹는 거죠? 서비스. 자, 그러자 케빈이 no, no. Service means it's free. Service means it's free. 그렇죠.
4: Oh, you mean it's on the house.
3: 그렇죠, 여러분. 자, it's on the house. 가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주면은 서비스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서비스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제공하다, 뭘 주다. Not for free, 무료가 아니고요. It's on the house라고 해야 됩니다. 서비스가 아닌 it's on the house.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은 이모, 엄마, 감사합니다. 와, 아까 배웠던 걸 전부 다 잘 터득하고 잘 써먹고 있네요. 자, 그러자 이모님께서
4: You're welcome.
3: 케빈도 Christine, your Korean is really good. 정말 저라도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배우고 잘 활용하고 있죠. 자, 그러자 크리스틴은 It's all thanks to you. 너한테 고맙지. 자, 이제 갈까? Shall we go? Okay, I'll pay for 떡볶이. 내가 떡볶이 값을 낼게. And you can get dessert. 디저트는 너가 사. Wait, are you too full? 잠깐, 너 많이 배부른 거 아니야? 그러자 크리스틴은 Are you kidding me? 농담에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 나는 디저트 들어갈 배 늘 있어. 역시 멋쟁이 크리스틴. 잘 먹네요. 자, 그러자 케빈이 How about coffee or cake? 빠밤,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How about coffee or cake? 커피나 케이크 어때? How about? 뭐뭐 어때? 뭐가 어떠죠? 커피나 케이크, coffee or cake. How about coffee or cake?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 자, 그러자 크리스틴은 Oh, no, no. Let's have coffee and cake. Coffee or cake? No. 커피랑 케이크 둘 다 먹을 거야. 그러자 케빈이 Sounds good, Christine. Why don't you make mukbang videos? 와, 이렇게 잘 먹으니까 너 먹방 비디오 찍어도 잘하겠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I should. I can do a great job.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저를 도와줄 친구 한번 불러볼까요? Come on in, Jamie!
1: Hello, my name is Jamie. Nice to see you.
2: Oh, Jamie, how are you?
1: I'm doing fine.
2: Jamie, 우리 점심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잖아.
1: Yeah.
2: How about coffee or cake? 커피나 케이크 어때?
1: Sounds good.
2: 오, 그래? 나도 먹고 싶어. 자, 이게 오늘의 핵심 문장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볼까요? How about coffee or cake?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들이 너무 좋으신데요? 역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 Hey!
2: What?
1: But how about shikke or rice cake?
2: 오, how about shikke or rice cake? 식혜나 떡 어때? 오, okay, that's fine with me. 한국식, 한국인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 제이미가. 잘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How about shikke or rice cake? One more time. 아주 잘했습니다. How about shikke or rice cake? How about coffee or cake?에서 또 응용을 한 거죠. How about? How about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셨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카툰을 볼 텐데요. 카툰을 보실 때 핵심 문장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3: I'm so full. No more for me.
4: Wow, you finished everything. Juice is sobisu.
3: Service? Oh, I know. Self-service, right?
5: Oh, no, no, no. Service means it's free.
3: Oh, you mean it's on the house. Email. 엄마, 감사합니다.
4: You're welcome.
5: Christine, your Korean is really good.
3: Oh, it's all thanks to you. Shall we go?
5: I'll pay for tteokbokki and you can get dessert. Wait, are you too full?
3: Are you kidding me?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
5: How about coffee or cake?
3: Or, no. Let's have coffee and cake.
5: Sounds good. Kristen, why don't you make mukbang videos?
3: Oh, I should. I can do a great job. Yeah.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소리 질러!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들 아주 잘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문장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까먹으셔도 돼요. 오늘의 핵심 문장만 외워두세요. How about coffee or cake? 커피나 케이크 어때? 잠시 쉽죠? Alright guys, see you next time!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빅센매트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부터 우리 B로 시작하는 친구들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B로 시작하는 굉장히 교과서가 좋아하는 표현들 열심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까요? The lobby is full of people. Is something going on? 와, 로비가 사람들로 꽉 차 있어. 뭔가 행사가 진행 중인 건가?
1: Yeah, there's a seminar about quantum physics and space today.
0: 맞아, 양자 물리학이랑 우주에 관련된 세미나가 오늘 있대.
1: I had no idea so many people were interested in that kind of stuff.
0: 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니 저 전혀 몰랐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막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또 그분들 기분 상하게 해드린 건 아니겠죠? 여튼 저는 문과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이런 대화를 짜봤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표현을 배우는 건데요. Be full of랑 be interested in입니다. 특히나 이 아래 나와 있는 be interested i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할 때 한 번쯤은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표현인데요. 한번 첫 번째 full of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사실은 요거는 full 자체의 의미가 이미, 그쵸? full 가득 찬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의미를 유추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be afraid of, be proud of, be full of 셋 다 be로 시작해서 of로 끝나지만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lobby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be full of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the lobby 라는 거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 그 다음이 full of peopl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클래식한 예문 중에 하나인데요. Look! 봐봐! The sky is full of stars. 하늘이 별들로 가득 차 있어!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서울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는 거를 잘 못 보는데요. 한 번씩 볼 때마다 되게 진짜 내 마음이 웅장해져.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문장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늘이 별들로 가득 차 있다. Be full of입니다. 자, 그 다음은 모든 교과서에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으로 우리 맨 처음에 왜 그 listen and speak 나오는 그 파트 있죠? 거기에 꼭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interest라는 것 자체가 흥미, 관심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로도 비슷한 뜻이거든요. 자, 근데 그 관심사가 be interested, 수동태가 되어서 거꾸로 관심이 나한테 온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거에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뒤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이유는 보통 특정한 분야, 특정한 과목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취미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뭐 거기에 약간 빠져들듯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치사는 in을 사용했다고 외워두시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막 양자 물리학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I had no idea.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아주 아주 전형적인 예문으로는 이런 게 있겠습니다. I'm interested in science.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어 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때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과목 혹은 직업 같은 걸 얘기해서 나의 꿈을 발표하고 이런 거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Be full of랑 be interested in 인데요. Be full of 같은 경우는 full 자체가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of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고요. Be interested in 같은 경우는 관심이 나한테 수동태로 거꾸로 내가 그 관심을 당하는 이런 관심을 내가 딱 받게 되는 거니까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정한 분야나 어떤 것에 빠져든다 라는 느낌으로 전치사는 in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0: 믹스앤매치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앤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가 연달아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넌 지금 풀만으로 가득 차 보이네. 자, 가득 찼어요. Full of 넣으시면 되겠죠. 자, 요런 표현도 많이 쓸 법합니다. 뭔가 친구가 이렇게 얼굴에 심술, 막 이렇게 화남 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요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You seem to be full of complaints right now. You seem to be full of complaints right now.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너 자만하지 마. 자, 굉장히 자주 쓰는 명언 같은 표현인데 힌트 선생님이 드렸죠? 자신으로 가득 차 있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Don't be so full of 이렇게 너 스스로로 가득 차 있으면 막 내가 되게 이따만해지고 막 자만해지는 그런 그림 나오죠. 그래서 너 자만하지 마 라는 뜻으로 이렇게 원어민들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be so full of yourself. Don't be so full of yourself.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수학에 관심이 있다.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러운데. 자, 관심이 있다 is interested in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interested in math. She is interested in math.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너 외국 음식에 관심 있어? 너가 참가를 원할 만한 요리 클래스가 있어. 자,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맨 앞에 갖다 놓으셔야 합니다. Are you interested i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interested in 같은 경우 발음에 특히나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interested in 하지 말고 interested in, interested in, did은 약간 did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 같이 신경 쓰면서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Are you interested in foreign food? Are you interested in foreign food? 좋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선생님 음성으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쳐볼게요.
1: The lobby is full of people. Is something going on? Yeah, there's a seminar about quantum physics and space today. I had no idea so many people were interested in that kind of stuff.
0: 자, 이렇게 비동사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e full of, 가득 차 있다.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me와 관련된 새로운 표현 공부해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 여러분!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0: started.
1: Cake. C-A-K-E. Cake. Cake. Candle. C-A-N-D-L-E. Candle. Candle. Gift. G-I-F-T. Gift. Gift.
0: 오늘의 주제는 바로 birthday, 생일 1편이에요. 친구들, when is your birthday?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예요? 자, 오늘 birthday party를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새로운 단어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cake, 케이크예요. Yum, yum. 자, 생크림 케이크 같은데요. Do you like cake, everyone? 먹고 싶다, cake. 그 다음은 candle, 양초란 뜻이에요. 케이크 위에 우리가 몇 개 꽂아서 후 불죠? candle. Next, we have gift, 선물이란 뜻이에요. I wonder what's in that box. 이 박스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열어보고 싶은데요. 선물, gift. 잘했어요.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cake, cake. 자, 하나로 말해보는 거예요. A 소리 나요. cake. Very good. 양초, candle. One more time, A 소리를 내보세요. candle. Good job. 선물, gift. F 발음이랑 T 발음을 같이 해주세요. gift. That's perfec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ake, cake, candle, candle, gift, gift.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s. Apply, 적용시키다. We bought a cake at the bakery. 우리는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샀다. Oh, whose birthday was it? 누구의 생일이었나요? 자, bakery는요, 제과점이에요. 빵이 파는 곳, 제과점, baker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We bought a cake at the bakery. Good job. Next, blow the candles on your cake. 케이크에 있는 촛불을 불어봐. 친구들,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고 후 한 번에 불잖아요. 휴, blow는 불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Blow the candles on your cake. 잘했어요. Next,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gift?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니? 와우! 선생님은 책도 받고 싶고 장난감 받고 싶고 너무 많은데요. There are too many. 여러분은 What do you want? 뭐 갖고 싶어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gift? That was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Age. A-G-E. Age. Age. Gather. G-A-T-H-E-R. Gather. Gather. Balloon. B-A-L-L-O-O-N. Balloon. Balloon.
0: Our next word is age, 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면 한 해 안에 나이를 먹어요. Age. Next is gather, 모이다 또는 수집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birthday party를 하면 we gather with our friends, 친구들이랑 모이죠. Gather. 그 다음은 balloon. 풍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파티 때 balloon을 후후 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나이, age. 친구들, 여기는 G의 그 소리가 아닌 쥬 소리가 나요. Age. Very good. 모이다, 수집하다, gather.

0: 앞에 으 소리를 길게 해볼게요. Balloon. Good job, guys.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ge, age. Gather, gather. Balloon, balloon.
0: 이제 같이 예문 연습해 볼까요? My friend and I are the same age. 내 친구와 나는 동갑이다. 친구들, 새로운 단어 나왔네요. 동갑이다는요, same age라고 표현해요. We are the same age.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My friend and I are the same age. That was very good. Next sentence. Hurry up and gather near the fire. 빨리 불 근처로 모여라. 모이다는 gather였죠. Hurry up은 서둘러, 빨리 와란 뜻이에요.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Let's practice together. Hurry up and gather near the fire. Very good, everyone. 자, next, our last sentence. We blew many colorful balloons. 우리는 알록달록한 풍선을 많이 불었어. 오, 여러분, 풍선 많이 분적 있어요? 그럼 나중에 숨이 조금 차는데, colorful, 알록달록한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We blew many colorful balloons. Good job! 그럼 생일 관련된 단어들 우리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Cake, cake. Candle, candle. Gift, gift. Age, age. Gather, gather. Balloon, balloon.
0: 친구들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everyon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다 라고 할 때에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공부 마친 후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오늘 네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ith예요.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뜻부터 살펴볼게요. I went to the zoo with my brother. 나는 내 남동생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라는 뜻입니다. with my brother. 남동생과 함께예요.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으로 쓰인 예문도 보겠습니다. She cut the paper with scissors. 그녀는 종이를 잘랐다. With scissors. 가위를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for. 우리 for은 시간 전치사에서 본 적이 있죠?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뭐뭐를 위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뭐뭐를 위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먼저 I stayed in Paris for 3 days. 이 문장부터 볼까요? 나는 파리에 머물렀다. For 3 days. 3일 동안. 이때 for 뒤에는 기간의 길이가 오고 숫자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다음 this letter is for my teacher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 선생님을 위한 것이다. 이때 for은 뭐뭐를 위해라는 뜻이에요. 다음은 by. by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위치 전치사에서 뭐뭐 옆에라는 뜻 이미 알고 있습니다. There is a tree by the river. 강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by 뭐뭐 옆에라는 뜻 있었죠. 그런데 뭐뭐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Finish your homework by Friday. 금요일까지 너의 숙제를 끝내라. 이것처럼요. 뭐뭐를 타고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I go to school by bus.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to. 전치사 to는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성이 확실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로 또는 뭐뭐에게라는 뜻을 가져요. She went to the library. 그녀는 도서관으로 갔다. I gave the letter to my teacher. 나는 편지를 우리 선생님에게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타 전치사 우리 네 가지 더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 about. about은 뭐뭐에 대한 또는 뭐뭐에 대해라는 뜻이에요. We talked about the movie. 우리는 이야기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movie, 그 영화에 대해서요. 다음으로 from. from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I got a message from my friend. 나는 메시지를 받았다. from my friend, 내 친구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like. like은 우리가 동사로 좋아하다라는 의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뭐뭐처럼 혹은 뭐뭐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He runs like a cheetah. 그는 치타처럼 달린다입니다. 마지막으로 of. of는 뭐뭐의라는 의미예요. The color of her hair is brown. 그녀의 머리의 색은 갈색이다입니다. of 뭐뭐의라는 뜻까지 우리 about, from, like, of 네 개의 전치사 의미 꼭 기억해 둡시다. 그럼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세요. 1번, 이 선물은 너를 위한 것이다래요. 너를 위한, 뭐뭐를 위해라고 할 때는 전치사 for을 쓰기로 했습니다. This present is for you. 2번, 우리는 과학 시간에 우주에 대해 배웠다. 뭐뭐에 대해라고 할 때는 about을 쓰죠. We learned about space in science clas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것은 초콜릿 같은 맛이 난다.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라고 할 때는 전치사 like을 써요. This tastes like chocolate. like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치사를 포함한 표현 배워볼 건데요. 먼저,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가 하나의 세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하나의 단어를 외우듯이 여러분이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많이 입으로 말해보고 손으로 써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읽을 건데요. 여러분도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표현부터. Be good at.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She is good at drawing. 그녀는 그림을 잘 그린다입니다. 이때 비동사는 당연히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적어주셔야 돼요. 다음은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I'm interested in music.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다입니다. be proud of.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He is proud of his son. 그는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한다. Be similar to.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This phone is similar to mine. 이 핸드폰은 나의 것과 비슷하다. Be busy with. Be busy with. 뭐뭐로 바쁘다. She is busy with her project. 그녀는 그녀의 프로젝트로 바쁘다입니다. Be famous for.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예요. Korea is famous for K-pop. 한국은 K-pop으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들 전치사를 따로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세트로 외워주세요. 다음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 표현입니다. Look at 뭐뭐를 보다. Look at the picture. 그 그림을 봐. Listen to 뭐뭐를 듣다입니다.
We listen to the teacher.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They talked about their weekend. 그들은 그들의 주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고요.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입니다. I'm waiting for the bus.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Depend on, 어디어디에 의존하다입니다. Babies depend on their parents. 아기들은 그들의 부모님에게 의존한다 라는 뜻의 예문이었습니다. 동사 전치사 표현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세요. 1번,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다.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 쓰죠? Be interested in을 씁니다. 그래서 I'm interested in science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2번, 우리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라고 할 때는 be proud of 를 씁니다. 그래서 we are proud of our school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3번, 나는 내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뭐뭐를 기다리다 라고 할 때는 동사 wait과 뒤에 전치사 for 쓰기로 했죠. I'm waiting for my friend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나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다. 누구누구와 함께 어떻게 쓰죠? 전치사 with를 사용합니다. I went to the park with my family.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이에요. 나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다. With my family. 가족과 함께 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치사 파트 모두 학습을 마쳤습니다. 시간 전치사, 장소 전치사, 위치 전치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전치사 표현까지 학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전치사는 정말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6강인데요. 오늘은 우리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바로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포텐 학습 목표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등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말해볼게요. 자, 우리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요. 또 건강한 음식들도 챙겨 먹고 또 매일 건강한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있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healthy, healthy, 건강한입니다. 자, 이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health가 들어있어요. 이 health는 건강이라는 명사거든요. 뒤에 y만 붙여서 healthy, 건강한이라는 형용사가 된 것이죠. 참고로 이 반대말은 앞에 on만 붙여주면 됩니다. unhealthy 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반대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healthy,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쓸 때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스펠링을 외우면서 써볼게요. healthy, H-E-A-L-T-H-Y 자, 읽어볼까요? healthy, 강세는요, 이렇게 앞에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healthy가 되는 것이죠. 자, healthy 하면 건강한인데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eat healthy food 라고 했어요. 나는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healthy food니까 건강한 음식이 되겠네요. I eat healthy food.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자, 하나 더 볼게요. Follow these tips and you can be healthy. Follow these tips 하면 이 조언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조언들을 따르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수 있대요? You can be healthy니까 너는 건강해질 수 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healthy와 unhealthy, 이 반대말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habit, 습관입니다. 여러분, 강세가 어디에 있죠? habit, 앞에 있네요. 앞에 강세 표시해 주시고 읽어볼게요. habit, 네, 좋습니다. 오른쪽에 단어 한번 써볼 텐데요. 이 단어 쉬우니까 바로 스펠링을 외워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abit, H-A-B-I-T 읽을 때는 habit. 네,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좋은 습관부터 보겠습니다. Drinking warm water is a healthy habit. Drinking warm water is a healthy habit.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요, healthy habit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습관이 되겠죠. healthy habit, 건강한 습관이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y eat too much junk foo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junk food라는 것은 healthy food일까요? 아니면 unhealthy food일까요?

무엇일까요? Junk food. 말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 음식이란 뜻이에요. Junk food는 unhealthy food겠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많은 junk food를 먹는 것은 bad habit, 나쁜 습관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habit, 습관 기억하셨나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exercise, exercise. 쌤이 지금 강세를 어디에 두었죠? 맨 앞에 두었습니다. exercise 하면 운동도 되고요. 동작으로 운동하다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exercise와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으로 work out, 운동하다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workout은 좀더 근력 운동에 가깝고요. 이 exercise는 보다 넓은 의미로 요가도 될수 있고요. 뭐 스트레칭도 될수 있고 더 넓은 의미의 운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exercise, workout. 중1 수준에서 모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이 스펠링 잘 보면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exercise, E, X, E, R, C, I, S, E.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xercise. 네, 좋습니다.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exercise is good for your health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 명사로 쓰인 exercise를 볼수 있죠. exercise는 당신의 건강에 뭐 하대요? goo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때 exercise는 운동. 운동은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exercise는요, 이렇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여러분, exercise regularly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다라는 표현이에요.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하면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exercise regularly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exercise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세 가지 단어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해 볼까요? 우리 먼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영어로 healthy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운동하다는 exercise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지키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다 할때이 습관은요. habit이라고 할수 있으니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면서 같이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자, 오늘의 스포츠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Alright, let's find out 오늘의 스포츠가 뭘까요? Let's go! Alright, 오늘의 스포츠. 오, 직사각형 경기장이 있고요. 타원형의 공이 있고 그리고 H 모양의 골대가 두 개나 있어요. 어, 과연 오늘의 스포츠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럭비입니다. 럭비! 우후! 지금부터 럭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네, 여러분, 럭비는요, 15명의 선수들이 타원형의 공을 이용해서 손발을 자유롭게 씁니다. 써서 상대 진영으로 달려가요! 해서 거길 도착하면 점수를 얻는 방식의 경기입니다. 너무 격렬한 스포츠입니다. 여기선요, 선수를 넘어뜨려도 되고요. 이렇게 막 옷도 막 이렇게 잡아 늘어 당기시고 막 이렇게 격렬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럭비는 1823년 영국의 한 학교에서 한 학교의 사건을 계기로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럭비는 총 1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가 있고요. 역할이 있고 여기서 패스도 하고 킥도 하고 자, 여기서 역할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역할이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다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position, 위치, 두다, 자리, position 각자 맡은 역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forward, 앞으로 가다라는 뜻인데요. forward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요, 주로 공을 획득하는 임무가 있어요. 정말 a very important mission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뒤에 파란색 네, 이분들은 방어 뒤쪽에 있죠. 그래서 backs라고 합니다. 뒤쪽에 등, 허리. 자, 여기서는요 halfback이 있고요 three-quarterback이 있고 fullback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어를 잘해줘야 점수를 안내주겠죠. 자, 오늘의 스포츠 럭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Pass, 지나가다, 합격. Punt, 펀트하다, 사각형, 평저선. Tackle, 씨름하다, 태클. 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뭘까요? 바로 pass 지나가다 합격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Pass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echnique in rugby. 패스는요, 여러분, 럭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Pass 외워두세요. Pass. 두 번째 단어. Punt, 펀트하다, 사각형, 평저선. 자, 럭비에서 펀트는요, 손에 쥔 공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닿기 전에 공을 딱 치는 기술입니다. Punt, 문장 한번 볼게요. A punt requires a lot of strength and skill. 펀트는요,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하다. Punt. 외우셨죠? 좋습니다. 세 번째 단어. Tackle.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Tackle. 씨름하다. Tackle. 감이 오시죠? Rugby looks violent because of the tackles. But that's the charm. 럭비는요, 태클 때문에 좀 과격해 보이지만 그게 매력입니다. 태클 없으면 럭비도 없어요. Tackles. Alright. 자, 방금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Let's go! Pass. 지나가다 합격. 펀트. 펀트하다. 사각형 평저선. 태클. 씨름하다. 태클. Alright. 그럼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퀴즈니까요. 꼭 맞춰보세요.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A blank requires a lot of strength and skill. 정말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 자, 뭘까요? P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공을 뻥 차다. 바닥에 닿기 전에 뻥 차다. 3, 2, 1. Punt. Punt하다. Alright.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Blank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echnique in rugby. 자, 럭비를 할때 이것은 정말 기초적이고 정말 중요한 스킬입니다. 기술이죠. 자, 과연 이게 뭘까요? P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합격. 3, 2, 1. The answer is pass. Bravo. 아주 잘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Rugby looks violent because of the blank. But that's the charm. 럭비는 이게 없으면 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럭비를 봐요. 이게 매력입니다. 과연 정답은요? T로 시작하는 거. 3, 2, 1. Tackles. 우후, 잘했어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1: Pass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echnique in rugby. In rugby, you must pass to a player behind you. A punt requires a lot of strength and skill. That player's punt is amazing. Rugby looks violent because of the tackles, but that's the charm.
0: Pass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echnique in rugby. 패스는 럭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In rugby, you must pass to a player behind you. 럭비는 모든 패스를 자신보다 뒤에 있는 선수에게 해야 합니다. A punt requires a lot of strength and skill. 펀트는 많은 힘과 스킬이 필요합니다. That player's punt is amazing. 그 선수의 펀트는 환상적입니다. Rugby looks violent because of the tackles, but that's the charm. 럭비는 태클 때문에 과격해 보이지만 그게 매력입니다. 네, 오늘의 스포츠 잉글리시 럭비. Did you guys have fun? I did. Alright, see you next time!

0: 난 왜 이럴까요? 맛있는 음식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더 먹고 싶어요. 식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싫다, 정말. 난 항상 많이 먹잖아.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always eat a lot.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Oh, this is also too small.
2: Christine, can I come in?
1: Come in.
2: What's all this?
1: I'm trying to find a dress for my trip to Busan, but they're all too small.
2: Why don't you wear something casual and comfortable?
1: I want to look good so I can take lots of pictures.
2: Got it. Well, have some hot dogs and take a break.
1: I think I'm gaining weight because of you. I'm always picking out.
2: Huh? Blaming me?
1: Yeah. When I go to Busan, I will eat very little. So, don't make me eat.
2: Oh. Is that so? We'll se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혹시 식탐 있으신가요? 아니면 적어도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지는 않는데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는 매번 무너집니다.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싶고요.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나면 또 후회가 남기도 하고요. 우리의 크리스틴도 먹방 여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쪘고요. 이 먹을 것 앞에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이 조금 싫어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한 장면씩 배워볼게요. 크리스틴의 방에서 짜증 섞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이런 소리가 들리죠? 아, this is also too small. 아, 이것도 작잖아. 아, 무슨 일일까요? 케빈이 똑똑 나 들어가도 돼? 어, 방에 옷이 잔뜩 널려있죠. What's all this? 이게 다 뭐예요?
3: I'm trying to find a dress for my trip to Busan, but they're all too small.
0: 아니, 부산 여행 때 입을 원피스들을 고르는데 다 작아. 아마 살이 좀 찐 것 같죠? 내가 뭐뭐 하려고 하는데 할 때 쓰는 말이 I'm trying to입니다. try가 노력하다란 뜻이잖아요. I'm trying to 하고 동작을 사용하면 나 뭐뭐 하려고 하는 중이야. 나는 뭐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이런 뜻이 됩니다. 문장으로 보면 더 쉽거든요. I'm trying to understand. 지금 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또는 I'm trying to reach him. 전화를 계속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안 받을 수 있죠. 아, 지금 연락을 하려는 중이에요. I'm trying to reach him.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드레스를 고르려는데 맞는 게 없잖아. 그랬더니 케빈은 아니 좀 캐주얼하고 편한 거 입지 그래. 웬 드레스? 또 우리 마음 그렇지 않잖아요. 여행지 가서 예쁜 옷 입고 사진 많이 찍고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사진 남기고 싶으니까요. 그랬더니 케빈이 아 그렇구나. Got it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Got it. 알겠어 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했다, 알겠다 라는 표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케빈이 말했던 got it도 있고요. Gotcha도 있어요. Gotcha는 got you. 네가 한 말, got, 알았어 이런 뜻인데요. 붙여서 gotcha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I see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okay, alright 이렇게 이해했다, 알아들었다라는 표현 다양하게

0: 있으니까 여러 번 말해보시고 나에게 딱 맞는 표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핫도그 좀 먹으면서 머리를 좀 식혀봐. 묘안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핫도그 지금 살쪄서 옷이 안 맞는데 갑자기 막 케빈에게 화살이 막 날아옵니다. I think I'm gaining weight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살찌는 것 같아. 나 항상 많이 먹게 되잖아. 나 항상 많이 먹잖아.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m always pigging out 입니다. 이 pig out이라는 말이 돼지처럼 많이 먹다. 즉 개걸스럽게 먹거나 과식하거나 허겁지겁 먹거나 할 때 다 pig out일 수 있거든요. 너 때문에 많이 먹잖아. 이 문장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Always 항상 pigging out 과식하고 있는 많이 먹고 있는 나 항상 많이 먹게 되잖아 이런 뜻이죠. 함께 말해 볼게요. I'm always pigging out. 의미 단위로 끊어 봤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요. I'm always pigging out. 좋아요. 사실 이 표현은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던 표현이기도 하죠. Eat like a horse 할 때요. 그랬더니 케빈이 황당해하면서 Blaming me? 내 탓이라고? 라고 되묻습니다. Blame이라는 것이 누구를 탓하다,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Don't blame me 라고 하면 내 탓하지 마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틴이요 나 이제 부산 여행 곧 갈 거거든요. 가면은 절대 안 먹을 거야. 조금만 먹을 거야. So don't make me eat. 나 먹으라고 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케빈이 is that so? 그렇단 말이지. We'll see.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두고 보자 라는 표현이 we'll see 또는 we'll see about that 이라는 표현 있고요. 아니면 we'll wait and see 한번 기다려서 두고 보자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we'll see.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요. 나 항상 많이 먹잖아. I'm always pigging out. I'm always pigging out 입니다.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우리 탈락이기도 하잖아요. 나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났어 라는 표현이 eat oneself sick 입니다. I ate myself sick. 말 그대로 많이 먹어서 스스로 탈이 났다. I ate myself sick.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하루 종일 굶었더니 너무 허기져서 과식을 해버렸어요. 많이 먹었더니 바로 탈이 났네요. 나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났어. 어떡해요? I ate myself sick. I ate myself sick. 그런가 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왜 폭식을 하는 걸까? Why am I binge eat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binge가 막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내가 많이 먹게 되는 거. 왜 폭식을 하는 걸까? Why am I binge eating? Why am I binge eatin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나에게는 나쁜 식습관이 있어요. 살찔까 봐 참고 참았다 갑자기 폭식. 내가 왜 폭식을 하는 걸까? 어떡해요? Why am I binge eating? Why am I binge eating? Good job! 이번 시간 카툰에는 예전 카툰에서 배웠던 내용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죠. 많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 eat like a horse 우리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많이 먹는 거 또 호겁지겁 개걸스럽게 먹는 걸 다 포함하는 pig out이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다거나 그죠 또 폭식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표현들도 우리 함께 배웠으니까요. 꼭 복습하고 내 걸로 만들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4: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3: 더 이상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Excuse me, I'm looking for Sarah Lee.
2: What does she look like?
1: She is tall. She has long, straight hair and big eyes.
2: She's right there. She is wearing a pink dress.
0: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슉슉 눈여겨봤죠? Excuse me, looking for straight eyes wearing.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또는 표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excuse me. Excuse me예요.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대화 시작할 때 excuse me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죠? Excuse는 용서하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excuse me라고 하면 실례합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말을 걸거나 부탁을 하거나 길에서 뭐 물어보거나 언제든 실례합니다 할 때는 excuse me라고 하면 돼요. Look for, look for. Look은 친구들 알고 있잖아요. Look for 하면은 무언가를 향해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찾다, 찾아보다 이런 뜻이 돼요. 잃어버린 물건 찾는 거 look fo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Straight, straight. 선생님 손이 뜻을 말해주고 있네. Straight는 이렇게 쭉 뻗은 거예요. 구불구불하지 않고 곧은 똑바른 할 때 straight. 그런데 글자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친구들. 요거 한 박자예요. straight 아니고요. straight. 친구들도 해봐요. straight. 좋아요. 곧은 똑바른 straight. I. I는 우리 몸 중에 눈을 뜻하고 눈 두 개니까 eyes라고 S 붙여서 쓰기도 해요. Where. Where. 여기 이 AR은 air 소리 나요. W 앞에 첫 소리 W 만나서 where이 되겠죠. Where는 입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where이에요. 그냥 우리가 진짜로 옷을 걸치고 할 때는 put on 배웠죠. 그건 동작이고 입고 있는 상태는 where. 자, 그럼 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아이가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Sarah Lee. 저는 Sarah Lee, 이름 먼저 성 뒤에. 우리말로 쓰면 이 세라 또는 이 사라 이런 이름이 되겠죠. I'm looking for Sarah Lee. What does she look like? 어떻게 생겼는데요? 물어보는 말이 바로 What does she, 그녀는 look like, 무엇처럼 생겼나요? 즉, 어떻게 생겼는데요? She's tall. 세라는 키가 크고요. She has long straight hair. Long, 길고 쭉 뻗은 머리니까 파마하지 않은 머리, 그쵸? 길고 이렇게 딱 쭉 뻗은 머리 하고 있고요. And big eyes, 눈이 커요. She's right there. 저기, 바로 저기 있네요. She's wearing a pink dress. Wearing, 뭐 입고 있어요? A pink dress. 분홍색 원피스 입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세라를 찾는 대화 함께 봤어요. 이제는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 대화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6에 959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순서대로 단어 클릭해서 문장 만들기.
2: What does she look like?
0: 아하, What does she look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우리 대화에도 있었죠.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2: He is tall.
0: 이번에는 he예요. He is tall. 그러니까 그는, 그 남자는 키가 커요.
2: He has short curly hair.
0: He has short curly hair. 머리가 짧고 곱슬곱슬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2: She has big eyes.
0: 이번에는 she로 바뀌었어요. She has big eyes. 그녀는 눈이 커요.
2: She has long blonde hair.
0: Oh, she has long, oops, she has, she, sorry. She has long blonde hair. 그녀는 길고 금발인, blonde가 금색이거든요. 금발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2: She has long straight hair.
0: 이번에는 she has long, 길고 straight, 쭉 뻗은 hair,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완성했네요. Awesome. 자,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알아요. 그녀는 머리가 길어요.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Okay,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step 2, 에피소드 29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인사를. Hi, hello, hi, hello.
3: Hi.
0: Hi.
3: Do you know who Kate is?
0: 아하, 우리 케이트를 찾고 있어요. Do you know who Kate is? 루시가 있고 케이트가 있는데 우리의 대답은 네, 알아요예요. Do you 물어봤으니까 친구들도 해봐요. Yes, I do. 그렇지, yes, I do.
3: That's nice.
0: 찾아볼까?
3: Let me ask something.
0: 펭수가 뭐 물어본대.
3: Does she have long hair?
0: Does she have long hair? 사진 봐요, 친구들. 케이트 머리 길어요? 길어요. 그러면 yes, she has 머리가 기니까 long hair. Yes, she has long hair.
3: What is she wearing?
0: 이번에는 what is she wearing? 무엇을 입고 있나요? 물어봤으니까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 아까 사진에서 봤잖아요. She is wearing a 분홍색 드레스는 말할 수 있죠? She is wearing a pink dress.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죠?
3: Bye.
0: Bye. 우리가 펭수의 친구를 찾아줬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는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0: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는 법을 물어보려고 해요. Hi, AI 니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무언 무엇 하고 있는 중이다. am, are, is 동작 ing. I am looking for my dog. They're having dinner. She is dancing. 아, 이게 문장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친구들. Am, are, is. I am, you are, they are, we are. 이렇게 are 또는 he is, she is처럼 am, are, is 다음에 동작 뒤에 ing 붙여주면 그 문장의 주인공이 뭐뭐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네요. I am looking for my dog. 나는 내 개를 찾고 있어요. They're having dinner.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she is dancing. 그녀는 춤을 추고 있어요. 친구들도 잘 기억하고 사용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생김새, 입은 옷 이런 거 표현하는 법 배워봤죠.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영어로 표현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빨리 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심부름이나 집안일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8. Household chores. I can tell someone to vacuum their room.
0: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아, 그림을 보니까 I think the two are cleaning.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Where do you think this is? 일단 여기는 어디예요? 부엌이네요, 그쵸? 우리 옛날에 부엌 했던 것 같은데 kitchen이라고 하죠. So these two are in the kitchen cleaning. 자, 청소를 하는데 여기 있는 엄마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저기 있는 아빠는 걸레질을 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Son, vacuum your room.
1: My room is clean.
2: I don't think so.
1: But.
2: No but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대화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Son, vacuum your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son 이렇게 불렀는데 S-O-N, son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스펠링은 다르지만 son은 태양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때는 S-U-N이에요. 일단 오늘은 S-O-N 요 단어를 잘 한번 외워볼게요. 자, son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엄마들이 가끔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도 비슷해요. son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을 불렀고 Vacuum.

your room이라고 했는데, 일단 your room은 우리 친구들 알죠? 너의 방이라는 뜻이잖아요. vacuum이란 단어만 알면 되겠네요. 자, 이 단어는 스펠링이 참 특이해요. U가 두개 붙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vacuum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son, vacuum your room이라고 하면 아들 방에 진공청소기 좀 사용해서 청소를 좀 해봐.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진공청소기 돌려. 요 말입니다. Vacuum your room.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Vacuum your room. Sun까지 붙여서 Sun, vacuum your room. 잘했어요. 자, 이렇게 vacuum your room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은 My room is clean.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clean은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은 깨끗한데요? 이런 말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제 방은 깨끗해요. My room is clean. 한번 더. My room is clean. Good job. 자, 뭐뭐 is clean이라는 표현을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My room 대신에 다른 것들을 넣어서 그 장소가, 그곳이 깨끗해요라는 말로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실이 깨끗해요. The classroom is clean. Classroom이 교실이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교실이 깨끗한 거기 때문에 The classroom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The classroom is clean. The classroom is clean. 잘했어요. 화장실이 깨끗해요도 한번 해볼까요? The bathroom is clean. Bathroom이 화장실이라는 표현입니다. The bathroom is clean. The bathroom is clean. 이 경우도 특정 화장실이니까 the bathroom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The car is clean. Car는 자동차라는 뜻이죠. 자동차가 깨끗해요라는 말이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The car is clean. The car is clean. 특정 자동차니까 the car.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 책상이 깨끗해요. 여기는 더가 붙는 게 아니죠. 여기는 my desk, my room처럼 my desk is clean.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desk가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밥을 먹는 식탁은 table이라고 하고요. 내 책상, 공부하는 곳은 desk라고 합니다. my desk is clean. 따라해 볼까요? My desk is clean. 한번 더. My desk is clean. 네, 우리 친구들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해서 요 표현들 많이 사용해 보세요. 자, My room is clean.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I don't think so.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so는 우리 이전에 so happy 이런 말 썼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너무 행복해. 이런 표현이었는데, 여기서의 so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라는 의미이지만, 이미 얘기한 것을 다시 가리킬 때 대신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 don't think so는 I don't think your room is clean. 이 말을 하고 싶은데, your room is clean이라는 말은 사실 앞에서 My room is clean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미 아들이. 그래서 물론 my가 your로 바뀌지만 방이 깨끗한 상태인 것, 그렇게 요렇게 대신해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think so는 나는 너의 방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을 굉장히 짧게 얘기한 거죠.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말로는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0: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긴 I don't think so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don't만 넣어서 반대의 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도 많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I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해. I don't think so. don't만 넣는다. 그러면은 반대의 말을 만들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But 이렇게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은 하지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핑계를 대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no buts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은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but가 하지만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핑계를 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핑계를 계속 대려고 할때 but을 많이 쓰니까 but 두번 나왔죠. 두번 나왔기 때문에 but에 s를 붙여서 no buts 하지만이란 말은 쓰지 마. 용납이 안 돼. 이런 의미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대화였죠?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1: Son, vacuum your room.
2: My room is clean.
1: I don't think so.
2: But,
1: no but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이 장소가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여기는 어디였죠? 바로 kitchen, 부엌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my room is clean이라는 표현을 배웠었잖아요. 내 방은 깨끗해. 근데 kitchen은 보니까 좀 더럽네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래도 진공청소기를 돌리시는 것 같아요. vacuum이라는 표현 기억나죠? vacuum the kitchen 이라고 하면 이 부엌을 진공청소기를 청소해 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vacuum your room 대신에 vacuum the kitchen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the kitchen is clean. 아니, 도대체 누가 부엌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엌은 더러운데, 그쵸? I don't think so.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vacuum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걸레 등으로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vacuum 대신에 wipe라는 표현을 써요. wipe입니다. wipe. 자, 요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은 floor라고 해요. 그래서 wipe the floor라고 하면 바닥을 걸레질해 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를 돌린 다음에는 걸레질을 보통 하잖아요. 요 표현들 잘 알아두면 좋겠죠. wipe the floor.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ipe the floor. The floor is clean. 아니, 맙소사, 주스가 저렇게 흘려져 있는데, the floor is clean? 말도 안 되죠. 그럴 때는, I don't think so.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표현 크게 얘기해 볼까요? I don't think so. One more time. I don't think so. 그쵸. 먼지도 많고, 그리고 저기에 주스도 쏟아져 있고, 빨리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vacuum your room, vacuum the kitchen, 이렇게 vacuum, 진공청소기를 청소하다라는 표현도 배웠고요. 또이 레벨업 시간에서는 바닥을 걸레질하다라는 wipe the floor라는 표현도 우리가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I don't think so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어떤 장소가 깨끗하다라고 할 때는 뭐뭐 is clean 이 표현 써봤죠? 자, 여러분들도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Yeah, it's chant time. Vacuum your room.

0: My desk is clean. My desk is clean.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vacuum their room. 누군가에게 방의 진공청소기로 청소해! 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이 밖에도 오늘 배운 표현들 많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복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2: Today,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한번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8. Shopping. Monday. How much is it? I can ask the price of something.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다람쥐들이 보이네요. 그쵸? 얘들아, 다람쥐가 영어로 뭐게? S로 시작하는데 바로 squirrels. One more time. Squirrel. 맞아요. 자, 지금 다람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무슨 가게에 있는 것 같아요. They are at a store. 근데 무슨 가게인가 보면은 아, 도토리 가게인가 보다. 도토리는 영어로 acorn. Acorn. It's an acorn shop. 도토리 가게네, 그쵸? 그래서 다람쥐 세 마리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I think they're about to pay. 계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Three squirrels are standing in line. 맞아, 지금 계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얘들아, 근데 저 도토리 한 개 지금 가격이 천 원 맞아요? One acorn is 1,000 won. 좀 비싼 것 같지 않아요? That's expensive. That's expensive. 아유, 도토리 세상에도 물가가 막 오르나 봐요. 그쵸? 자, 오늘 왠지 이거 얼마예요? 라는 표현을 배워볼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올게요.
2: I'm ready to pay. How much is it?
1: The total is 7,000 won.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쌤이랑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자, key expression. 자, 첫 번째 expression 표현은요. 오늘은 단어가 첫 번째로 나왔네요. 자, 단어 pay. One more time. Pay. P-A-Y. Pay. pay, 그쵸? 돈을 내다 또는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산할 때 우리 pay라 그러죠? 왜 우리 무슨 요즘 뭐 무슨 pay 많이 하잖아, 그치? 그 pay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pay, pay 이러면 안 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해볼까요? 시작! Pay. Pay. Alrighty.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짜자잔. I'm ready to pay. One more time. I'm ready to pay. 자, pay가 쌤이 방금 무슨 뜻이라 그랬지? 그렇지. 돈을 내다, 지불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I'm ready to 하게 되면은 난 뭐뭐 할 준비가 되었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나는 돈을 낼 준비가 됐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계산할게요. 저 계산할게요. 계산이요. 라고 많이 하잖아. 그때 I'm ready to pay. One more time. I'm ready to pay.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I'm ready to pay. 좋아요. 자, 저 계산할게요. 계산할 준비 됐습니다. I'm ready to pay.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또 보자. 짜잔. 오, I will pay. One more time. I will pay. 이건 무슨 뜻일까? 쌤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 자,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서, 야,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 내가 살게. 라 그럴 때, I will pay. 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내가 살게. 내가 돈 낼게. I will pay. I will pay. 자, 해볼까요? I will pay.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는, 이 떡볶이 오늘 내가 쏠게. 라고 할 때, It's on me. 라고도 많이 합니다. I will pay. 또는 It's on me. 이거는 내가 살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I will pay. It's on me. 둘다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pay. 기억하세요. pay는 뜻이 돈을 지불하다, 돈을 내다. 라는 뜻인 거 기억할 수 있겠죠? Alrighty.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렇지만 쌤이랑 한번더 짚어볼게요. 자, how much is it? One more time. How much is it? 자, how much is it? 하게 되면은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얼마예요? 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들어봤을 것 같은데 쌤이랑 발음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씩 how much is it? 좋아요. Put together. How much is it? 친구들 차례. How much is it? 이거 할 때,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이러면 안 돼. 음이 있어요. How much is it? 따라라라. 시작. How much is it? Alright. 좋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자, how? How much? How much? 자, 하나 더 추가해서. How much is? How much is? 그 다음에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좋아요. 이거 얼마예요? 할때 뭐라고 한다고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좋아요. 자, 음이 How much is it? 또는 How much is it? 따라라라. 이것도 해볼까? How much is it? 좋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 여행 갈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표현 같아요. 그쵸?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따라라라. 기억할 수 있겠죠? 좋아요, 얘들아. 그러면 다음 표현으로 가볼 텐데 다음엔 the total is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The total is. The total is 자, total 하게 되면은 총합, 합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total is 하게 되면은 총 얼마입니다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쌤, 근데 이거 제가 많이 안쓸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왜 넣느냐? 우리 친구들이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how much is it 했을 때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the total is 하게 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합계는 또는 총액은 얼마입니다라는 거야. 이거 들리면은 쌤이랑 배운 거 기억해. 자, the total is 총 얼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지폐를 볼게요. cash 돈이 나왔네요. 자, 지금 5,000원 플러스 1,000원이에요. 그럼 얼마 총? 그렇지. 우리 친구들 천재들이네요. 그쵸? 6,000원이죠? 자, 총의 총 6,000원입니다. 영어로 the total is 6,001. One more time. The total is

6,001. 총 6,000원입니다. The total is 6,001. 좋아요, 우리 친구들. The total is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오, 이번에는 지폐가 더 많아요. 우리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6, 7. 자, 7,000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총 7,000원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The total is, 그쵸? 7,001. One more time. The total is 7,001. 총 7,000원입니다. 라는 거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the total is 이번에는 얼마일까? 5,000원 플러스 5,000원 얼마예요? 어, 만원이잖아요. 그쵸? 자, 총 만원입니다. 영어로 짜잔! The total is 10,001. The total is 10,001. 이거 우리 친구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The total is 10,001.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했지? Alrighty. 자, 그럼 다시 볼게요. I'm ready to pay. How much is it? 어, 저 계산할게요. 이거 얼마인가요? I'm ready to pay. How much is it? 이랬더니, 자, the total is 7,001. 총 7,000원입니다. The total is 7,001. 이러면서 대화가 마무리되죠. 어때요? 쌤이랑 배운 거 기억해서 다이얼로그 읽어보니까는 이해가 쏙쏙 됐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기다렸던 칼튠톡 시간입니다. 아까 쌤이랑 다람쥐들이 모여서 계산하려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자잔! 자, this is today's picture. 자, three squirrels are standing in line. 자, 줄을 서가지고 they're about to pay, right? 지금 이렇게 돈을 지불하려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대화인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빠밤! 오, 자, 이 손님 다람쥐가 대화를 시작하네요. 안녕하세요. 저 계산할게요. Hello, I'm ready to pay. Hello, I'm ready to pay. 자, pay가 돈을 지불하다 라는 뜻인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I'm ready to pay. 자, 그랬더니 자, 주인이 말씀하시네요. 주인이, 주인 다람쥐가 어, 아니요. 어휴, 잘 골랐네요. 오늘 도토리가 신선해요. 라고 합니다. Hi, nice pick. 잘 골랐네. Hi, nice pick. The acorns are fresh today. 오늘 도토리들이 신선해요. The acorns are fresh today. 어우, 도토리가 유기농이고 신선해서 비싼가 보다, 그죠? 자, 그랬더니 손님 다람쥐가 어우,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것 같아. 조금 이렇게 긴장하면서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쌤이랑 배웠지? 이건 같이 해보자. 시작!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좋아요. How much is it? 얼만가요? 했더니 주인 다람쥐가 oh, 총 3,000원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The total is 3,001. One more time. The total is 3,001. The total is 하게 되면 합계는 뭐뭐입니다. 총 얼마입니다. 라는 뜻이 됐죠? 오케이.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도토리들이 좀 비싸긴 했다, 그쵸? 그래도 너무 귀여운 대화였네요, 그쵸?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ask the price of something. 나는 무언가의 가격을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래서 check 할게요. 자, 끝내기 전에 하나 물어봐야지.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거 통문장으로 어떻게 배웠지, 쌤이랑? How much is it? 라고 배웠죠? 이건 꼭 기억하기야. 오늘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1: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오늘 월요일인데 새로운 한 주 시작 잘했나요? 아니, 벌써 주말이 기다려진다고요? 우리 오늘은 주말 활동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는 법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준비됐나요?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6. Weekend activities. Monday. Let's go hiking this weekend. I can talk about my plans for this weeken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What do we see here? Wow, we see two rabbits here. 왼쪽 토끼는 등산용품을 챙기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토끼는 옷들을 들고 있어요. They seem to have different plans, right? 자, 우리 재미있는 계획을 세우는 주말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aturday, Sunday, 주말. 네, 맞아요. Weekend라고 합니다. Weekend. 따라해보세요. Weekend. 맞아요. 그러면 주말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Weekday라고 합니다. 네, 보셨어요? Weekend, 주말은 주에 끝나는 그런 두 날이어서 Weekend, 끝, end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은 week, 주 중에 있는 날들이니까 Weekda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ekday. Weekday. 맞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그림 속에 토끼가 또 등산 용품을 챙기고 있었잖아요. 등산. 등산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iking. Hiking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iking. Hiking. That's right. 자, 그리고 주말에 우리가 만약에 등산을 가면 또 배낭을 메고 가잖아요. 배낭은 영어로 backpack. 우리 등에 메는 가방이라고 해서 backpack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Backpack. Backpack. 이렇게 단어들을 좀 보니까 우리 오늘의 대화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보시죠.
2: Let's go hiking this weekend.
1: I need to buy a new dress, remember?
2: Oops, I forgot.
1: I knew it.
2: Don't worry. We will go shopping.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짜자! Let's

this weekend입니다. 자, this weekend는 우리 뭐였죠? 이번 주말이었죠? 그러면 let's 땡땡 하면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이에요. Let's는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하러 가자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말에 등산하러 가자. 우리 등산, 아까 방금 배웠죠? 등산, 뭐였죠? 하이킹, 맞아요. 그러면 등산하러 가자니까 우리 어떻게 빈칸에 단어를 쓰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Let's go hik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go hiking this weekend. Let's go hiking this weekend. Let's go hiking this weekend. That's right.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어디론가 가서 몸을 움직이는 이런 여가 활동은 ing로 끝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이킹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위밍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캠핑 아니면 뭐 쇼핑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이런 단어들을 다뤄보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 연습 한 번 더 해보죠. 이번 주말에 쇼핑하러 가자. 쇼핑하러 가자. 아, 이거 좀 쉽죠. 그죠? Let's 땡땡 this weekend니까 Let's go shopping이 되겠습니다. Repeat after me. Let's go shopping this weekend. Let's go shopping this weekend. Let's go shopping this weekend. Good job.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캠핑하러 가자. 이것도 너무 쉬운데 우리 let's 가자니까 let's go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Let's go camping this weekend. 따라해보세요. Let's go camping this weekend. Let's go camping this weekend. 맞습니다. 다음 표현은요. I need to buy 땡땡입니다. I need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뭐뭐 해야 해 라는 뜻이라고 저번에 배웠었죠? 근데 I need to buy니까 나는 무엇을 사야 해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땡땡에 무엇을 넣을까요? 저 우리 새 원피스를 사야 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새 원피스, 영어로 뭐라고 하죠? I need to buy a new dress입니다. 원피스가 살짝 영어일 것 같은데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dress, 원피스는 dress라고 표현해요. 자, repeat after me. I need to buy a new dress. I need to buy a new dress. I need to buy a new dress. 쉽죠? 우리 그러면 이 땡땡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I need to buy 새 신발. 새 신발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ew shoes. 그쵸? Repeat after me. I need to buy new shoes. I need to buy new shoes. I need to buy new shoes. That's right. Let's practice one more time. I need to buy 새 배낭. 우리 배낭 아까 배웠는데 등에 매는 가방이라고 해서 등은 영어로 back. 그리고 가방을 pack해서 그렇죠. backpack입니다. I need to buy a new backpack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I need to buy a new backpack. I need to buy a new backpack. I need to buy a new backpack. 잘했어요. Next expression, don't worry, we will 땡땡. Don't worry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누군가를 안도시켜주는 표현이고요. We will 땡땡 하면은 무엇을 할 거야 라는 미래형이죠. 그럼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 쇼핑하러 갈 거야. 아까 쇼핑 얘기했었죠. 뭐라고 할까요? 3, 2, 1. 네, go shopping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Don't worry, we will go shopping. 따라해보세요. Don't worry, we will go shopping. Don't worry, we will go shopping. 자, 다 연습해볼게요. Don't worry, we will 내일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We will go 내일이니까 tomorrow. 그래서 we will

We'll go tomorrow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Don't worry, we will go tomorrow. Don't worry, we will go tomorrow. 잘하셨어요. One last time 우리 연습해봐요. 우리 새 것으로 살 거야. 그러면 we will에 새 것으로 살 거야를 넣어야 되겠죠? 자,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새 것으로 살 거야. 살 거야는 buy니까 we will buy a new on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Don't worry, we will buy a new one. Don't worry, we will buy a new one. 여러분,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start!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I need to buy a new dress. I need to buy a new dress. Remember? Remember? Oops, I forgot. Oops, I forgot. Good job! It's level up time. 띠링! 우리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봐요. 두 토끼가 한 토끼는 등산을 가고 싶고 또한 토끼는 옷을 사고 싶대요. 이렇게 다른 계획을 주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어떤 표현을 배웠나? 땡땡 Hiking this weekend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땡땡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였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3, 2, 1. 맞아요. Let's go hiking this weekend라고 해야 되죠? Repeat after me. Let's go hiking this weekend. 네, 맞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I 땡땡 to buy a new dress 땡땡입니다. 자, 먼저 나는 새로운 원피스를 사야 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원피스를 사야 해. 사야 할 필요가 있어. 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I need가 맞아요. 그쵸? I need to buy a new dress였는데 그럼 이 다음에 끝나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어떤 표현이었냐면 기억나니? 기억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3, 2, 1. 기억하다니까 remember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I need to buy a new dress. remember였어요. Repeat after me. I need to buy a new dress. remember?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I need to buy a new 땡땡 remember인데 여기서 나 새로운 배낭을 사고 싶어 기억해? 라는 말을 하고 싶대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 배낭 배운 단어죠. 맞죠? 3, 2, 1. 맞습니다. backpack였어요. I need to buy a new backpack. remember? Remember? 기억하시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Oops, I forgot. 자, 여기에서 Oops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뭐 잊어버렸을 때, 내 실수야, Oops! 이럴 때 쓰는 그런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Oops, I forgot. 아, 나 깜빡했어. 나 잊어버렸어. 라는 뜻이죠. Oops, I forgot. Repeat after me. Oops, I forgot. 네. I knew it. I knew it은 아, 알았어. 그러니까 역시, 너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repeat after me. I knew it. 맞아요. 자, 마지막. Don't worry. We 땡땡 쇼핑입니다. 이렇게 쇼핑. 우리 쇼핑을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죠.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죠? 3, 2, 1. 네. Don't worry. We will go shopping. 우리는 쇼핑을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저랑 이렇게 표현 배워보니까 너무 쉽죠?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Let's go hiking this weekend.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입니다. Another week has started, everyone.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시작됐는데요.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New topic, 새로운 주제를 시작해 봅니다. 이번 주 주제도 굉장히 useful, 유용한데요. Stay in tune, okay? 자, 여러분, 우리 끝까지 열심히 선생님하고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올까요?
1: Week 16. Making suggestions. Monday. Let's. I can make sentences that start with let's.
0: Okay, did you see what we a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Great, 그렇다면 오늘의 단어 함께 보도록 할게요. Here's a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금 등장인물이 조금 심상치 않아요. Who are they? 맞아요. 외계인, aliens입니다. 자, why are they here? 여기 지금 왜 왔죠? 아, 미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션, Earth Invasion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Earth는 지구이고요. Invasion은 침략, 침공입니다. 아, 지구를 침략하러 온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방금 막 도착한 것 같아요. Because you can see a spaceship. 우리 뒤에 우주선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도착하다는 arrive. Arrive입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죠? 열심히 지구를 지금 살피는 중이에요. 우리 살피다는 check. Check입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외계인은 여기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아, 덤불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덤불은 bush. Bush입니다. 자, 과연 이 외계인들이 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 우리 dialogue 함께 듣고 올게요.
1: We finally arrived on Earth. Mission Invasion starts now. Wait, everything looks so strange. Let's check the planet first. Good idea.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0: Alright guys, 우리 친구들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우리 대화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It's focus on time. 자,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Everything looks so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look so라는 표현을 오늘 잘 봐야 돼요. Look so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뭐뭐해 보인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뭐뭐해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look이라는 단어가 s가 뒤에 붙어요. 우리 everything은 우리 단수 취급해요. 하나로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look 뒤에 s 꼭 붙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화문 속에서 어떤 문장이

0: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해 보여라는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이상한이라는 strange를 넣어야겠죠? Let's read. Everything looks so strange. Very good. 이번에는요.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너무 다르게 보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용사는 다른이라는 단어를 넣어야겠죠? 무슨 단어일까요? 맞아요. different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너무 다르게 보여. Everything looks so different in the dark. 한 번 더. Everything looks so different in the dark.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Let's the planet first입니다. 자, 여기서 let's가 중요합니다. 우리 let's는 let us를 줄인 단어죠. 그래서 같이, 우리 같이 무엇을 하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 let's는 뒤에 또 동사 원형을 꼭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 속에서는 어떤 문장이었죠? 행성 먼저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는 살펴보다라는 동사겠죠?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단어 얘기했을 때 나왔는데, 바로 check입니다. 읽어볼게요. 행성 먼저 살펴보자. Let's check the planet first. 한번 더. Let's check the planet first. Good. 이번에는 지도 먼저 살펴보자입니다. 여러분, 지도는 map입니다. 우리 앞에 덜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Let's check the map first. Let's check the map first. Good. 자, 이번에는 시간을 먼저 확인해보자입니다. 시간은 time이죠. 읽어볼게요. Let's check the time first. Let's check the time first. Great. 다음 표현은요. I see something. In that bush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표현은 something이라는 단어 뒤에 오는 단어인데요. 우리 뒤에 오는 단어가 동사인데 뒤에 뭐가 들어갔죠? 맞아. ing를 넣어야지 뜻이 무엇을 하는 무언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나는 저 덤불에서 움직이는 무언가 보여입니다. 선생님이 힌트 줬죠? 맞아요. 움직이는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움직이다라는 동사는 move입니다. 우리 move를 ing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읽어볼까요?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한번 더.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Good. 다음은요. 나는 저기에 반짝이는 무언가 보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사는 반짝이다라는 shine을 써야겠어요. shine을 ing 넣어서 shining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shine은 뒤에 e로 끝나요. e가 없어지면서 ing가 들어가죠.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저기에 반짝이는 무언가 보여. I see something shining over there. 한번 더. I see something shining over there. Great job, everyone!
1: Let's go inline skating this afternoon.
2: Let's
1: go inline skating this afternoon.
2: Let's
1: go fishing this Saturday.
2: Go fishing.
1: Let's go fishing this Saturday.
2: Go fishing.
1: Sounds great. Sorry, I can't. I'm busy.
2: Sorry, I can't.
1: Hello. May I speak to Tim? This is Yejun.
2: This is Yejun.
1: Speaking.
0: All right, guys, it's time for us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build up time입니다. What do we do here? 여기서 무엇을 하죠? 맞아요. We are going to review. 복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Can you guys all remember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 잘 기억하고 있죠? Then let's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re i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어요. 아, 우리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를 침략하는 내용이었죠. 미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 대화문 속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We finally arrived on Earth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우리는 지구에 드디어 도착했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가 finally이고요. arrive가 도착했다란 뜻이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We finally arrived on Earth.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Mission, invasion starts now. 아, 미션, 침략은 지금 시작한다라는 미션이었어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Mission, invasion starts now. Very good. 자, 과연 이 외계인들이 지구 침략에 성공을 하는지 함께 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Wait. Everything looks so입니다. 여러분, wait는 어떤 뜻이죠? 아, 잠깐만! 이런 뜻이죠. Everything looks so. 오늘 배운 표현이에요. 맞아요. 모든 게 너무 뭐뭐해 보인다란 뜻이었는데,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strange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상해 보여. 잠깐만 기다려. 이런 문장이었어요. Let's read. 읽어볼게요. Wait. Everything looks so strange. 한번 더. Wait. Everything looks so strange. 이상하죠. 다른 행성인데. 그죠? Let's, the planet first. 자, 이 외계인들이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이것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이었죠? 맞아. 행성을 우리 먼저 살펴보자 라는 문장이었어요. 살피다 라는 단어 기억할까요? 우리 C로 시작해요. 맞아요. check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면 우리 행성을 먼저 살펴보자 라는 문장이었어요. 읽어볼게요. Let's check the planet first. One more time. Let's check the planet first. Great.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단어는 속삭이다입니다. 영어로는 whisper. 읽어볼까요? whisper입니다. 자, 우리 빈칸에 whisper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Let's whisper in the library. 아, 우리 도서관에서는 속삭이자라는 문장이었어요.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게요. Let's whisper in the library. 한번 더. Let's whisper in the library. Very good. 우리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얘기해야겠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 좀 전에 Let's check the planet first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 행성부터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맞아요. Good idea. Oh, very good. 좋은 생각이야라고 합니다. I see something. 나는 무언가가 보여. 어디에? 무언가가 어디에서? In that bush. 저 덤불에 무언가가 보여인데 움직이는 무언가였습니다.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우리 움직이는이라는 단어는 동사 뒤 ing를 넣어야 되는데 움직이다라는 동사를 먼저 기억해야겠죠? 바로 move입니다. 자, move 뒤에 ing를 넣어서 moving이 되는데요. 우리 읽어볼게요. Good idea. 참 좋은 생각이야.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나는 저 덤불 속에 움직이는 무언가 보여. 한번더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Good idea.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볼게요. Good idea.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Very good, everyone.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외계인들이 과연 지구 침략을 잘 하는지 끝까지 잘 한번 지켜봐 주도록 해요.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화문에 나왔던 내용 기억하나요? 맞아요. 오늘은 외계인들이 왔는데요. 지구에 왜 왔죠? 맞아요. Earth invasion. 여러분, invasion이란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침략. 지구 침략.

침략이라는 미션을 받아서 왔습니다. 자, 과연 이 외계인들이 지구 침략에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선생님이랑 이번 주쭉잘 지켜봐 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배웠던 내용 practice after practice 연습 항상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see you.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And welcome back to All in One. 저는 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주말 잘 보내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보니까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신나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Today is Monday. 우리 월요일이지만 우리 힘내보자. Okay? 자, Monday는 뭐하는 날이에요? 어휘 공부하는 날입니다. 어휘가 영어로 vocabulary였지요. 그래서 Monday is for vocabulary. 재미있는 어휘 공부해보자, 선생님이랑. 자, 이번 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주제가 나오겠지요.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체크해볼까요? 빠밤. Week 18. Look around the kitchen.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kitchen. 무슨 뜻일 것 같아? 일단 kitchen을 한번 봅시다. kitchen은 우리가 요리하는 공간이에요. 어디예요? 주방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관하는 주방. kitchen이에요. 근데 look around 하면 무슨 뜻이게? 그렇죠.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라는 뜻이 되는데요. Look around the kitchen 하게 되면 주방을 둘러보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얘들아, 주방에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보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주방 생각하면 맛있는 음식이 떠오르는데 이번 주는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체크해볼까요?
1: Stove Refrigerator Sink, rice cooker, microwave.
0: 짜자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stove입니다. 어떻게? Stove. 다시 한번 발음. Stove. Okay. 자, 이거는 stove는 바로 가스, 전기레인지입니다. 우리 주방에 stove는 꼭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음식, 뭐 냄비, 뜨거운 냄비를 이렇게 데우거나 뜨겁게 냄비를 만들어주거나 후라이팬으로 음식을 할 때 stove 위에 올려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stove는요, 발음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요.

있어요. 강세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부드럽게, 근데 뚜렷하게 전체적으로 발음해주면 돼. Stove. One more time. Stove. Okay. 자, 우리,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우리 집에는 인덕션이에요. 불안 켜고요. 이렇게 인덕션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것도 stove 맞아요. 그래서 가스, 전기 레인지가 stove입니다. Okay. 자, 우리 예문에서 보자. We cook on the stove. One more time. We cook on the stove. Cook는 얘들아 요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we cook. 우리는 요리해요. 어디서? On the stove.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위에서란 뜻이죠. 자, 같이 해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We cook on the stove. 우리 친구들 차례. We cook on the stove. 잘했어. Cook 할 때요. Cook이 아니라 cook. 오케이. 옆으로 살짝 벌려줘서 cook. 부드럽게, 우아하게.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는요. refrigerator. 진짜 어렵지? 엄청 길고. One more time. refrigerator. 선생님도 어렸을 때이 단어를 보고, 냉장고가 뭐 이렇게 단어가 길어?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refrigerator. 길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refrigerator. 좋습니다. 자, refrigerator 할 때요. fri,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free 부분을 또렷하게, 뚜렷하게 발음해줘야 돼. refrigerator, refrigerator.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길어서, 이 refrigerator를 줄여서 fridge라고도 많이 합니다. fridge라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refrigerator라고 배울게요. 자, 냉장고. 자,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보자. 빠밤. The refrigerator keeps food fresh. One more time. The refrigerator keeps food fresh. 이거 무슨 뜻일까요? The refrigerator. 냉장고는요, keeps는 무슨 뜻이냐면, 보관하다란 뜻입니다. 뭘 보관해요? 음식을 어떻게? fresh. 신선하게. 자, 우리, 이렇게 냉장고에 음식 안 보관하면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면 신선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 냉장고는 음식들을 신선하게 보관해줘요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The refrigerator keeps food fresh. 우리 친구들 차례 천천히 해보자. The refrigerator keeps food fresh. 잘했어, 얘들아. 너무 잘 따라하고 있어. 자, 그 다음은요. sink입니다. One more time. sink. 좀 쉬운 단어 나왔다. 짧은 단어 좋았어. 그쵸? 자, sink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또렷하게 발음해 줄게요. sink. sink. 우리 한국말로도 싱크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싱크라고 하지 않아. 싱크는요. sink. sink. Alright. 좋아요. 예문에서 볼게요. We wash dishes in the sink. wash dishes. 이거 알아둬야 돼. wash dishes는 무슨 뜻이냐면 설거지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설거지 해봤어요? 설거지 은근히 재밌다, 얘들아. 되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accomplished. 되게 성취감이 들어요. 자, we wash dishes. 우리는 설거지를 해요. 어디서? In the sink. 싱크대에서. 싱크대 안에 이렇게 손 넣고 하잖아요? 싱크대 안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We wash dishes in the sink. 우리 친구들 차례. We wash dishes in the sink. 잘했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해야 돼. 선생님 다 들려요. 자, 그 다음은요. Rice cooker. 너무 고마운 우리의 rice cooker 나왔네요. One more time. Rice cooker. Rice cooker, 밥솥입니다. 우리 밥솥, 정말 필수템이에요. 밥솥이 있으면은 밥을 굉장히 빠르게 맛있게 해주잖아요. 그쵸? 자, rice cooker는요, C-O-O-K. cooker의 cook를 발음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해줘볼게. Rice cooker. 우리 친구들 잘해? Rice cooker. 따라라. 시작. Rice cooker. 잘했습니다. 밥솥 너무 고마운 존재죠? 예문에서 볼게요. The rice cooker makes rice. 자, 이거 무슨 뜻일까? 밥솥은 makes, 만들어줘요. 무엇을? 밥을 만들어준대요. 우리 한국인은 또 쌀의 힘 아니겠어요? 이렇게 뭘 먹어도 밥을 먹어야지 뭔가 끼니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밥솥은 밥을 만들어줍니다. The rice cooker makes rice. 우리 친구들 차례. The rice cooker
makes rice.

0: 어우, 잘했어, 얘들아. 어우,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은요. 버범. 어우, 또긴거 나왔어. 잘 들어보세요. Microwave. One more time. Microwave. 그렇죠. Microwave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우리 음식을 좀 뜨겁게, 따뜻하게 데우고 싶을 때 간단하게, Microwave. 전자레인지에 넣고서 해결하죠. 가스불 켜고 거기 위에다가 올리고 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약간 귀찮을 때가 있어. 그쵸?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너무 고마운 존재 같아. 그쵸? 자, Microwave 할 때도요. 앞에 MIC 부분을 조금 뚜렷하게 해줄게. Microwave. 시작. Microwave. Microwave. 그냥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Microwave. 이렇게 통통 튀는 것 같이. Microwave. 좋아요. 예문에서 볼게요. We heat food in the microwave. Heat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따뜻하게 데우다라는 뜻입니다. 뜨겁게 따뜻하게 데우다. 자, 뜨겁게 따뜻하게 데우는 어디에서 데워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안에서. 우리는 전자레인지에다가 따뜻하게 음식을 데웁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볼게요. We heat food in the microwave. 우리 친구들 차례. We heat food in the Microwave.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 최고야. 자, 우리 이 단어들을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 신나게 챈트로 한번 학습해 볼까요? 얘들아, 선생님은 챈트 타임이 조금 떨려요. 우리 친구들 같이 도와줘서 선생님 박자 잘 맞추게 도와줘야 돼. Okay, drop the beat. Stove, stove. We cook. On the stove. On the stove. Refrigerator, refrigerator. Refrigerator, refrigerator. The refrigerator keeps food fresh. The refrigerator keeps food fresh. Sink, sink. Sink, sink. We wash dishes in the sink. We wash dishes in the sink. Rice cooker, rice cooker. Rice cooker, rice cooker. The rice cooker makes rice. The rice cooker makes rice. Microwave, microwave, microwave, microwave. We heat food in the microwave. We heat food in the microwav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얘들아, 선생님이 비록 엑설런트를 외쳤지만 박자를 놓친 게 있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해. 자, 우리 액티비티 타임으로 바로 가볼게요. 액티비티 타임. Unscramble the words. 우리 마구마구 섞여 있는 알파벳들을 잘 예쁘게 조합해 봅시다. 저 처음은요. 뭐가 보이나요? 이거 뭐지? 우리 설거지하는 곳은 바로 싱크대입니다. 영어로도 싱크라고 했죠? 소리 나는 뭐 먼저 와야지지? 그치요? S 먼저 오고요. 잉크하게 도와주는 INK가 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Sink, sink. 자, 그렇다고 싱크 똑같네요. 싱크 이러면 절대 안 돼, 얘들아. Sink. One more time. Sink. Okay. 힘을 줘서 발음해야 돼. Sink. Okay. 좋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건 뭐야? Gas range, 전기 range라고도 하지요. 제가 뭐라고 하나요? 스토브라고 했지요. 우리 냄비나 이제 후라이팬을 놓고서 이렇게 뜨겁게 음식을 데워주는 이곳은 스토브, 오케이? 자, 스토브 어떻게 알파벳으로 조합하면 될까? 소는 스스스는 바로 S가 오고요. 그 다음에 트트트 T가 오고요. 그 다음에 오브 하게 도와주는 OVE가 옵니다. 그래서 스토브, 스토브 해볼까요? 시작! Stove. 잘했어, 얘들아. 최고네. 자, 그 다음은요.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주세요. 조금 길어. 같이 해보자. This keeps food fresh. 이것은 keeps food. 음식들을 보관해준대. 어떻게? Fresh. 신선하게. 뭔지 벌써 이렇게 느낌이 와요. We put fruits and vegetables here. 우리 과일이랑 야채, 채소를 여기에다가 보관합니다. 뭘까요? 아, 그렇지. 냉장고긴 냉장고인데 이긴 단어는 바로 refrigerator였습니다. refrigerator. 잘했어, 얘들아. 자, 이번에 우리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Stove. We cook on the stove.

안녕,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한 지가 좀 됐잖아? 근데 이렇게 똑똑한 나도 가끔씩 실수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맞는지 정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We should ask ourselves. 어? 지금 너가 말하는 게 맞는지부터 의심해 보라고? Ourselves. 아니야? 의심해보라고만 하지 말고 뭐가 틀렸는지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목적격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재미있는 지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 내용들 복습해보겠습니다.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쓴다라고 배웠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바꿨어야 했는지 우리 같이 적으면서 단어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나를 뭐였죠? me 그리고 내가 포함된 복수, 우리를 일 때는 그렇죠, us. 너를 아주 고마운 단어라고 우리가 기억했었는데 그대로 you였습니다. 너희들을도 마찬가지였죠. you. 3인칭 그를 그렇죠, him이었습니다. 그녀를 her 똑같이 h로 시작하죠? h-e-r 그것을 네, it이었습니다. 그럼 3인칭 복수로 넘어가서 그들을 또는 그것들을 them이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칭 대명사,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표로 정리해 봤었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철자도 꼭 잊지 마시고요. 예문을 통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이 중에 무엇일지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He is an honest man. Everyone trusts. 자, 의미를 봐야 되겠죠. 그는 정직한 남자이다. 모두가 그를 신뢰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앞에서 he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trusts him이라고 적어야겠네요. 우리가 이 문장을 배우면서 everyone이 단수였다. 한 번만 선생님 다시 쓸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everyone이 단수여서 뒤에 오는 동사에 s가 붙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것까지 기억해 보면서 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업 1, 우리 교재는 60쪽이고요. 출발할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Patagonia is a big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자, 파타고니아는 is라는 비동사 왔죠? 무엇무엇이다로 해석이 될 것 같네요. 큰 company, 회사, 어디에 있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U, S에 모두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점. 파타고니아는 미국에 있는

말해요. It makes outdoor clothes. 자, it 어떤 걸 앞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It. 그렇죠. 파타고니아라는 미국의 큰 회사를 우리가 it이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 우리 지난 유닛에서 배웠던 주격 인칭 대명사로 it을 사용하고 있네요. makes, s가 붙겠죠? it이 주어니까. outdoor clothes. 자, 이 회사는요,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가? outdoor, 실외의 옷.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입는 뭐 등산복이라든지 실외복, 의복을 만든대요. every year, 매해, 매년, it gives a lot of money to help the earth. 매년, it, 여기도 it이 나오네요. 여전히 어떤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쵸, 그 회사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Every year, it gives a lot of money to help the earth. 자, a lot of 많은, 무엇? Money, 많은 돈을 준대요. 뭘 하기 위해서? To help the earth. 무엇을 도와요? 지구를 돕기 위해서 매년 돈을 준대요. But, not long ago, 하지만,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건가 본데요. Not long ago, 얼마 전에, it decided something important. 또, it 나오고 있죠. 여전히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은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decide, 결심하다 또는 결정하다. decided something,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했대요. 이 회사가. 뭘까요, 뭘까요? It will donate itself for our planet. 자, 그것은 donate.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기부하다. donate. 따라해보세요. donate. itself. 우리가 배웠던 제기 대명사 나왔네요. 자, it이라는 주어가 다시 목적어 자리에 등장할 때는 우리가 제기 대명사를 사용해 준다고 했었죠. 문장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네요. 자, itself, 그것을 기부한대요. 무엇을 위해서? For our planet. 우리의 planet, 행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것 자신을 기부한대요. 오, the company and all its money. 자, 무엇을 기부하냐 보니까, the company, 회사와 and all its money. 모든 돈들을 다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아, 선생님, 이세 S가 붙은 it는 과연 뭔가요? 아, 이것은요, 선생님 미리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유닛에서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는 걸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자, 궁금한 채로 해석을 먼저 다시 해보면, 그 회사와 all its money, 그 회사의 모든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Now we ask ourselves. 자, 우리가 아는 ourselves 나왔네요. 제기대명사가 나온 것 보니까 주어 자리에 이것과 같은 we가 왔군요. 자, 이제 우리는 ask, 물어봐야 한다.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we. ourselves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오고 있네요. What can we do for our planet? 이 회사는 우리 지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자. What can we do for our planet? 우리가 우리 행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지문이 끝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을지 첫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패타고니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미국의 야외 활동복을 만드는 회사이다. 맞죠? 미국의 야외 활동복을 만드는 회사.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더 다양한 옷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다. 여러분, 투자 맞나요? 더 다양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이거는 문제를 바꾸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였어요. 많은 돈을 투자했나요? 아니죠. Donate. 무슨 뜻이었죠? 기부했잖아요. 다양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지구, 행성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좋은 회사였죠. 3번. 지구를 돕기 위해 모든 자산에 기부를 결정했다. 저 decided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지구를 돕기 위해 모든 자산에 기부 결정했죠. 그럼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글에서 찾아 쓰세요. 뭔가를 설명하고 있고, 한 가지의 단어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글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To give money or items to help others in need. 자, give money. 돈을 준대요. or 또는 돈을 주거나 무엇을 주어요? items. 물품들을 준대요. 뭘 하려고 돈이나 물품들을 줄까요? To help others in need. 도와준대요.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In need는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이라는 뜻이에요. 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이나 물품 등을 주는 거, 물품들을 주는 거. 일단 우리가 우리말 단어로 딱 떠오르는 건 뭐죠? 그렇죠. 기부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기부, 기부하다. 어떤 단어였죠? 본문에서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자, 어디 있을까요? Donate라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를 갖는 단어였죠. 그래서 우리가 donate, D-O-N-A-T-E, donate라고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시작부터 빨간 글씨가 있네요. sneakers 볼까요? 스니커즈 운동화 이름이죠. sneakers are comfortable shoes. are 비동사가 왜 나왔죠? sneakers니까 are 비동사 나오니까 그 주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뒤에 뭐래요? 이 신발은 comfortable shoes. comfortable 편안한 신발이다. 됐을까요? 네. people wear them for sports and play. 사람들은 wear 동사 원형이죠? 주어가 복수 주어니까 wear them. 우리가 배운 목적격 인칭 대명사 them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앞 문장에서. 그렇죠. 편안한 신발인 sneakers를 나타내는 거겠죠. them. 사람들은 sneakers를 그것들을 신습니다. For sports and play. 무엇을 위해서? 스포츠, 운동하고 놀이를 할때 그것을 신는데요. But why do we call them sneakers? 아, 우리가 스니커즈 얘기는 많이 했는데, 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들을 스니커즈라고 부를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The word sneak means to move quietly. 자, 뜻 보겠습니다. sneak라는 단어는요, 몰래 걸어 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몰래 걸어 다니다, sneak. 자, 단어 sneak는요, mean, 의미합니다. means to move quietly. 어떻게 이동해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조용히. quietly. 자, 우리가 조용히 하려 할 때, be quiet 이렇게 얘기하죠. quietly 하면은 조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sneak라는 단어는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대요. 실제로 그렇죠? 몰래 걸어 다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long ago, shoes made noise when people walked. long ago, 예전에는 shoes made noise. 신발들이 made noise. 소음을 내고 소리가 많이 났대요. 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When people walked, 사람들이 걸었을 때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났었나 봐요. In 1892, a company created shoes with a rubber soles.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었는지 방금 들었나요? 1892 아니고, 자, 이렇게 연도를 얘기할 때는 반으로 나누어서 앞에 숫자, 뒤에 숫자를 따로따로 읽어줍니다. 자, 18이라는 수. 18이죠. 92는요? 92. 그래서 이어서 읽으면 1892년을 얘기할 때는
1892.

연락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혹시 몰랐다면 여기 가운데를 여러분이 이렇게 끊어주세요. 자, in 1892, a company, 회사가 create, 창조하다, 만들어냈대요. Shoes with rubber soles. 자, rubber, 고무로 된, 고무 밑창이거든요. 고무 밑창으로 된 신발을 만든 거예요. 1892년에요. 오, the company advertised them as sneakers. 그 회사는요, advertised, 광고했대요. them, 다시 나오고 있죠. 이 them이 뭘까요? 그렇죠? 고무 밑창을 가진 그 신발을 얘기하는 거겠죠. them as sneakers. sneakers라는 신발로 이름을 달고 광고를 한 겁니다. These shoes made no noise, so people could sneak around. 이 새로 나온 신발들은요, made no noise. no, 우리 부정 표현할 때 배웠었는데요. 아까 made noise는 소리가 나는 거였죠. 그런데 made no noise였으니까 이건 소리가 나지 않는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래 조용히 걸어 다닐 수 있었대요. 그 다음, 잘 따라하고 있나요? That's how sneakers got their name. 아, 그래서 스니커즈가 스니커즈라는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라고 지문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지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주제로 정리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니커즈의 용도, 용도라는 것은 쓰임을 얘기하는 거죠. 스니커즈가 어떻게 쓰이느냐? 2번, 이름의 유래, 스니커즈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3번, 다양한 디자인, 스니커즈의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 다루었을까요? 자, 세 개 중에서 이 전체 글을 잘 설명하고 있는 주제는, 그렇죠, 2번입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서 sneak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고무 밑창으로 만들면서 이제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sneakers라는 이름으로 홍보했다, 광고했다라고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1번. 스니커즈의 고무 밑창 덕에 걸을 때 소음이 없다. 맞나요?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스니커즈의 고무 밑창 rubber, 이 부분에 있네요. 자, company created shoes with rubber soles. The company advertised them as sneakers 하면서 고무 밑창으로 된 스니커즈를 만들었고, These shoes made no noise 라고 했으니까, 자, 소음이 없는 것 맞죠? 두 번째, 스니커즈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 스니커즈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니커즈라고 신발 이름을 정했을까요? 아니죠. 이 회사의 이름이 무엇이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sneak라는 단어가 몰래 걸어 다니다 라는 뜻인데, 원래는 신발들이 소리가 많이 났지만 고무 밑창이니까 소리가 안 나네. sneak라는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신발이니까 sneakers 이렇게 만들자 된 거지. 회사의 이름이 스니커즈다라는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 자, true and false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스니커즈라는 운동화가 이런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군요. 같이 잘 알아두면서 step up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 Levi Hutchins was an American clockmaker. 자, Levi Hutchins라는 사람은 American, 미국인 또는 미국의라는 뜻인데요. 어떤 직업? 시계 제조공, 시계 제작자였습니다. He tried to wake up early. 자, 그 다음에 he가 나왔죠. 우리 주격 인칭 대명사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짧게 줄이기 위해서 주어 자리에 대신해서 쓰는 명사,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말할 때마다 Levi Hutchins, Levi Hutchins 반복하지 않도록 he라고 적어주었네요. He tried to wake up early.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tried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뭐뭐 하려고 노력했대요. 뭐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Wake up.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Early. 빠르게. 이 사람은요. 빨리 일어나려고 노력했대요. Then, in, 연도 또 나왔다. 뭐라고 읽으면 되죠? 자, 두 개씩 나누어서. Then, in 1787. 그쵸? 17과 87이라는 숫자로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번더 연습하라고 세 번째 지문에 이렇게 다시 나왔네요. 연도 읽는 법이. Then, in 1787, he made a simple but special clock himself. 그리고 나서 1787년에 그는 또 다시 나왔죠. 리바이 허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made, 만들었습니다. a simple, 단순한, but special, 하지만 특별한, 단순하지만 특별한 clock, 시계를 만들었다. himself, 뭐죠? 제귀 대명사. 앞에 주어가 he인데 다시 등장하니까 제귀 대명사인데 위치가, 제귀 대명사의 위치가 문장의 끝에 오면 어떤 역할? 그렇죠. 강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스스로 또는 직접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봅시다. 1787년에 그는 단순하지만 특별한 시계를 직접 만들었다 또는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There were no buttons or settings like today's clocks. 자, 그 시계에는요. There were no buttons. No라고 했으니까 버튼이나 settings, 설정들이 없었습니다. Like today's clocks. 오늘날의 시계와 같은 다양한 버튼이나 설정들이 없었다는 거죠. 5분마다 울리게 해줘. 뭐, 매주 무슨 요일에 울리게 해줘. 이런 설정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는요. But it rang at 4 a.m. 하지만, it rang. 자, it은 뭘까요, 여기서? 그쵸. 그 리바이 허친스가 만든 시계를 나타내고 있겠죠. 그것은 rang. 울렸다. 원래 동사 원형은 ring인데요. 과거형으로는 ra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울렸습니다. At 4 a.m. 새벽 4시라는 뜻입니다. a.m. 있죠? 여러분, 오후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후는요, p.m. 이렇게 우리가 적거든요. a.m., p.m.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또 여러 개가 있죠. 뭐, 4시를 말할 때 4 o'clock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4 o'clock이라고 하면 오전 4시인지 오후 4시인지는 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AM과 PM을 사용하면 오전, 오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AM 또는 PM과 o'clock을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4 a.m. o'clock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하나만 골라서 여기서는 4 a.m.이라고 했으니까 오전 4시, 새벽 4시에 한번 울렸다고 뒤에서 나와요. 자. Only once. 한 번. Once. 한 번입니다. Only once at four. 자, 다양한 기능. 뭐 설정이나 버튼은 없지만, 4시에 딱한 번만 울리는 단순하면서도 특별한 시계를 그 자신을 위해서 직접 만들게 된 거예요. 와, 아무리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해도 새벽 3시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From then, 그때부터, he was never late for work. Never, 절대라는 뜻이거든요. He was never late for work. 그의 직장에 시계를 만든 이후로부터는 절대 지각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울리는 시계를 만들었으니까요. He invented it only for himself. 자, 그는 invent, 발명했습니다. It은 뭘까요? 그렇죠. 그 시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Only for himself.
그 자신만을 위해서

그 시계를 발명했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자꾸 내가 늦게까지 잠을 자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시계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발명된 시계인 거죠. This was the first American alarm clock. 자, 이것은 였습니다. 뭐였죠? The first American alarm clock. Alarm clock, 알람 시계. 우리 띵 하고 울리는 알람 시계인데요. 이 리바이 허친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첫 번째 알람 시계를 발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양한 종류의 시계. 시계가 나오긴 했지만 다양한 종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2번. 미국 최초의 알람 시계. 최초. 자, This was the first American alarm clock. 미국 최초의 알람 시계라는 말이 마지막 문장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리바이 허친스의 생애. 아, 이 사람이 태어나서 뭐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쭉 생애를 다루었나요? 아니죠. 이 시계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미국 최초의 알람 시계인 2번이 제목으로 와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2번. 리바이 허친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의 알람 시계에는 여러 기능이 있었다. 2번. 그의 알람 시계는 하루에 두번 울렸다. 3번.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알람 시계를 만들었다. 자, 첫 번째, 여러 기능이 있었다고 했나요? 그것은 오늘날의 시계이고요. 새벽 1시에 딱한번 울리는 simple but special 한 시계였죠. 두 번째, 그의 알람 시계는 하루에 두번 울렸나요? 아니죠. 어딨나요? Once, only once at 4. 4시에 딱한번 울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명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것이 미국의 최초의 알람 시계였었죠. 좋습니다. 우리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단어들을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알파벳들의 번호 순서대로 모음에 완성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the company, them, us, 그 회사는 그것들을 스니커즈라고 광고했다. 광고했다라는 단어 뭐였죠? advertised. 자, advertised, 광고했다. 1번에 들어갈 알파벳은 I이죠. 그것들을 뭐라고 광고했죠? sneakers, sneakers. 2번은요? N이 와야 합니다. 자, 오, 굉장히 빈칸이 많네요. 매년이라는 뜻 뭐죠? Every year, every. 3번에는 V가 와야 되겠고요. 자, 준다, it gives니까 4번은 E. A lot of 무엇을요? 돈이니까 money. N이죠. 뭘 하기 위해서요? To help the 지구, Earth. 그래서 6번은 T가 와야겠습니다. 이 알파벳들을 모두 모으면 완성되는 단어는 invent, 뜻은 발명하다였었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도 이렇게 마쳤는데요. Today's quiz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 여러분 그레이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우리 또 가정 영어로 시작해야죠.
1: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아요.
0: 자, 오늘은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Part 1 되겠습니다.
1: 엄마랑 진짜 에어컨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0: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어머님들이 이 에어컨 그 전기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시거든요.
1: 당연하죠. 아니, 오늘은 틀까? 너무 더운데? 오늘은 틀자. 저는 주로 엄마, 선풍기를 앞에 두고 있어봐. 시원해.
0: 아, 네. 이러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0: 대단하십니다. 예. 생각이 들어요.
1: 우리 마유쌤은 네. 엄동설한 애도 계속 부채질 하시잖아요.
2: 저는 무조건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1 한번 네. 가볼 거고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어우, 예민하다.
0: 와우.
1: 예민하시다.
0: 예, 앞에 일자 들어가면은
1: 네.
0: 완전히 이제 패닉하시는 거예요.
1: 아우, 여기가 무슨 이글루니? 남극이야? 이거 뒷문장으로 나와줘야 돼요. 예.
0: 19도면 그래도 좀 진짜 좀 춥게 해놓은 케이스이긴 한데.
1: 그쵸. 요즘에 이제 권장하는 온도가 사실 26도
0: 아,
1: 이럴걸요?
0: 맞아요.
1: 예,
0: 근데 또
1: 25도?
0: 급하게 더웠나 봐요. 자, 다음 미션 2는요. 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아,
1: 아.
0: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더 덥던데요. 뜨거운 팬 이렇게.
1: 그쵸. 왜냐면 선풍기 바람은
0: 아,
1: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죠.
0: 그렇죠. 더
1: 예.
0: 그냥 더운 바람을 후 불어주는 느낌.
1: 맞아요.
0: 오케이,
1: 아.
0: 나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이 되어 있니?
2: What,
1: 응?
2: mom? What,
1: Oh, my son?
2: mom? What's wrong?
1: This is so cold.
2: Huh?
1: So cold. This, 그, 19, 그, 저기,
2: 19.
1: 19,
2: Yeah.
1: air conditioner?
2: Yeah.
1: Yeah, it's so cold.
2: Oh.
1: 응?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응?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숨쉬기 더, 어머. 아, 이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이, 저 선풍기 틀어.
2: What?
1: 응?
2: I'll turn on the fan as well.
1: 그래, fan.
2: Two?
1: 응.
2: Both?
1: 아, 보스 말고, 에어 컨디셔널 오프 앤드 온 fan. 오케이?
2: Mom,
1: 응.
2: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Outside is 35?
2: Yeah.
1: But here is just 30. It's
2: 30.
1: okay.
2: I can't breathe.
1: Fan is okay. Fan is okay.
2: 에어컨 No, mom.
1: 꺼. 아휴,
0: 아이고, 결국 타협해서
1: 예.
0: 차가운 물수건, 그러니까 하고 선풍기 들기로 했다면서요?
1: 그리고 그
0: 어허.
1: 페트병에 찬물 넣어가지고
0: 아,
1: 끌어안고요.
0: 그렇고.
1: 너무 시원해.
0: 아,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소통이
1: 아,
0: 돼서. 그러니까
1: 맞아요.
0: 이제 여기 만약에, 아, 뭐, 아이의 입장이라면
1: 네.
0: 에어컨 이겨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오늘 당연히 이제 에어컨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런
1: 네.
0: 표현 같은 것들. 그거 다. 가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4: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3: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4: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Okay,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들어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1: 예.
0: 너무 추운 거예요. 그
1: 오.
0: 숫자를 딱 보더니 충격받으신 거예요.
1: 응?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Oh. Why is the set to 19 degrees?
0: 이게
1: degrees가 이게
0: 뭘까요?
1: 온도. 에,
0: 오.
1: 알죠.
0: 몇 도?
1: 19도로 셋되어 있는 거예요.
0: 아하.
1: 에어 컨디션이. 예.
0: 오.
1: 많이 놀란 눈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어컨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0: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에어컨디션. 컨디션 하면 그냥 얘 상태니까 컨디셔널. 예.
0: 네. 오케이.
1: 아닌가요?
0: So why is the air conditioner?
1: 아니잖아. 이야. 컨디셔널.
0: 네.
1: 예.
0: 오케이. 자, 일단은 참고로
1: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왜, 아니잖아요. 컨디셔널.
0: 네.
1: 예, 아, 뭐,
0: 자, 어떤
1: 아,
0: 스펠링인지 도저히
1: 복잡하네요.
0: 알아볼 수가
1: 아,
0: 없습니다.
1: 토크를 하면서 쓰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0: 핑계예요.
1: 방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0: 두번 갈게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1: Air conditioner.
0: Mm-hmm.
1: Air conditioner.
0: 오케이. 자, 참고로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air conditioner 줄인 게 뭐예요?
1: AC.
0: AC.
1: Mm-hmm.
0: Right? AC. 이 AC는 상황에 따라서 air conditioning 이라고 하는 그렇게 컨디셔닝을 잘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로도 맥락에 따라 쓸 수 있고요. 자, airc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쿵글리시 같죠? 아니에요.
1: 아, 이렇게도 쓰세요?
0: 쓰는 나라가 있어요.
1: 그래요?
0: 물론 북미권 영어에서는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1: 네.
0: Okay? aircon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air conditioner or AC라고 쓰는 게 안전하죠.
1: 네네.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몇 도, 온도 할 때 뭐 30도, 뭐 20도 할 때
1: 네.
0: 뭐라고 돼 있죠?
1: degree.
0: 그렇죠. There you go. 물론 이제 온도라는 단어는 temperature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자, 몇 도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degree.
0: 그래서 여기 앞에다 숫자로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1: 네.
0: 대신에 이제 복수로 써야겠죠. 그럴 경우는 오케이. 자, 설정된 거, 몇 도로 설정돼 있다? 설정 뭐라고 해야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1: set.
0: 아하. 뭐가 뭐로 set가 돼 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se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설정된
1: 오.
0: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Okay? So,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썼죠? So, something is set. Right?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set이 돼 있다. 아니면 air condition이 뭐, 컨디셔너가 set이 돼 있다.
1: 예.
0: 뭐, 히터가 set이 돼 있다. 그렇게 하면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몇 도로라고 할 때 진짜 to를 씁니다.
1: 예.
0: 희한하죠, 그쵸? setting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몇 도까지 거기로 간 거예요.
1: 네.
0: 거기로. 그래서 to를 쓰는 게 맞아요.
1: 아하.
0: 네. 여기서는 19도로 했으니까 set to 이렇게 온도가 나왔네요.
1: 네.
0: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븐 있죠, 오븐. 그 오븐은 180도로 설정이 돼 있어.
1: 아, the oven is set to 몇 도요?
0: 180도?
1: 180 degrees.
0: Degrees, 그렇죠?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Yeah.
0: 자, 이번에는 히터, 난방기. 그 난방기는 30도로 설정돼 있어.
1: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30 degrees. There you go.
1: Yeah.
0: 이렇게 되겠죠.
1: 네.
0: Right. So,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오븐이 설정돼 있다, 히터가 설정돼 있다. 이거 문법 틀린 거 아니거든요.
1: 네.
0: 근데 도대체 몇 도로? 아, 2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Okay,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All right, 본문도 갈게요. Hey,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아하. 자, 이랬을 때
1: 네.
0: 아이가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쉴 정도니까요.
1: Because 네. it's too hot, too, 오.
0: 제가 일부러 직역 수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too hot, too, not. 숨을 못 쉬어야 되거든요. Not breathe. 아이고, breathe. breathe. 네, breathe로 할게요.
0: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투투 용법을 잘못 네. 배운 케이스의 해석이 될 수도
1: 왜요?
0: 있습니다.
1: 왜요? 낫을 어떻어요?
0: 모여서
1: 그러면?
0: 못한다. 그러니까요. 뭔가 낫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숨을 못 쉴 정도이니까요. 이랬으니까. 자, 볼게요. 정답은 낫이 안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It's too hot to breathe. 보세요.
1: 예.
0: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세요. It's too hot. 무슨 말이에요?
1: 너무 더워요.
0: 너무 더워요.
1: 네.
0: 뭐 하기에?
1: 숨쉬기에.
0: 이미 해석이 된 거예요.
1: 아~
0: 너무 더워요. 숨쉬기에. 이게 맞는 거거든요.
1: 아, 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0: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 헷갈리게 했죠. 직역이 아니었네요. 네,
1: 잠깐 따라오세요. 안 되겠어요.
0: 자, 근데
1: 아니,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0: 이게 한국에서 문법 세계 예전부터요.
1: 네.
0: 이렇게 의역 버전이 돼 있었어요.
1: 아~
0: 사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었습니다. I'm sorry about that. So, 너무 뭐뭐해서 뭘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투투 용법이.
1: 근데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그쵸?
1: 투 형용사 2.

0: 마이?
1: 맞나요?
0: 맞아요. 그러면 너무
1: 너무
0: 형용사에서
1: 형용사 뭐뭐
0: 뭘
1: 못한다.
0: 못한다.
1: 그렇게 해석을 하래요.
0: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해석이 돼요.
1: 아.
0: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쉰다. 해석되죠?
1: 예.
0: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제
1: 그러게요.
0: 문제 발생하냐면, 앞에 not 같은 게 붙으면, 너무 덥지 않아서 또 브리스를 못한다?
1: 야, 이거 어떡하냐.
0: 암튼, 난리가 나요.
1: 와,
0: 자,
1: 그러네요.
0: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투투용법 오늘 간단하게 짚고 갈 건데, 이거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직역 버전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숨쉬다라고 하는 breathe라는 단어가 나왔죠.
1: 네.
0: 동사입니다. 그리고 스펠링 맨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1: 펠리요?
0: 마지막에 이 들어가 있죠?
1: 네.
0: 그런데 숨, 호흡이라고 하는 명사 뭐였죠?
1: 아,
0: 기억나세요?
1: 요거는 이제 저는 기억을 완벽하게 했어요.
0: Alright.
1: breath.
0: 어디까지? 맞습니다.
1: 이거까지입니다.
0: 이가 안 붙고요.
1: breath.
0: 발음도 breathe가 아니라
1: breath.
0: breath.
1: breath.
0: 이거 두 개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1: 네.
0: 쟤는 동사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투투용법 제가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거는 아닌데,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하는 건
1: 그쵸.
0: 아닌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투투용법 문법 쪽에서 많이 봤어요. 좀 알아요. 하시지만, 이거 저를 따라오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거는 진짜 자신합니다. 뭐냐, 앞으로 무조건 직역으로 하기. 투 형용사. 너무 형용사하다. 자, 뭐 하기에? 이 행동 하기에. 예. So, 너무 형용사하다. 이 행동 하기에. 이거는 제가 어순만 이렇게 껴맞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It's too hot. 너무 더워. 이렇게 끝내도 돼요.
1: 그쵸?
0: 근데 도대체 뭘 하기에 덥다는 거야? To
1: 숨쉬기에.
0: breathe.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정문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자,
1: 와.
0: 일단은 절 믿고 긍정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너무 추워. 우리 날씨 얘기할 때는 it을 쓰잖아요.
1: 네.
0: 아니면 뭐물 같은 거 온도 얘기할 때도 it을 쓰는데, 자, 너무 추워. 수영하기에.
1: It's too cold to swim.
0: 그렇죠. 된 거예요. 직역 스타일로.
1: 예.
0: It's too cold. 도대체 뭘 하기에? 아, to swim 하기에.
1: 오.
0: 방금 제가 해석한 거에서 수영을 못해. 이러지 않았죠? 억지로
1: 그렇죠.
0: 의역하지 않았어요. 자, how about this?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옮기기에. 자,
1: 오.
0: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1: The sofa is too heavy
0: 움직이기에.
1: to move.
0: That's it. The sofa is too
1: Yeah.
0: heavy to
1: to
0: move.
1: move.
0: 직역 완전.
1: 아,
0: 그렇죠?
1: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요?
0: 심플하죠?
1: 네.
0: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s too cold to swim.
1: It's too

0: 오늘 스타일로. 네. 오케이. 너무 늦진 않았어. It으로 주어를 잡아서 너무 늦진 않았어.
1: It's not too late.
0: It's not too late.
1: Oh, right.
0: 시작하기에.
1: Not too late to start.
0: That's it. Oh. You just did it. It's not too late to start. 오. 지금 제가 직역 버전 했는데 not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기 씨가 이거 해낸 거예요.
1: Not too late to start.
0: 근데 만약에 예전처럼 해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아, 너무 늦지 않았어.
1: 네?
0: 너무 늦지 않아서 시작할 수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해석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부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부정이 진짜로 됐을 때 우리가 네. 막히겠네요.
0: 그럼요.
1: 아.
0: 그래서 이거는 문법 어딘가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왜 억지로 부정을 시킨 이유가 없거든요.
1: 에이.
0: Okay? Alright, so 그냥 앞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해석을 하기.
1: 네?
0: 아, 너무 늦지 않았어. To start 하기에. Right?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 그냥 선풍기를 틀어.
1: 오.
0: Mama says.
1: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틀지 말란 소리를 이렇게 이쁘게 하시네요.
0: 맞습니다.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선풍기.
0: Yes.
1: 우리 선풍기 지난번에 한 적 있어요. 선풍기 그냥 팬 쓰면 되죠.
0: 오, yes. 우리가 이상하게 AC를 오히려 더 잘 알고
1: 네.
0: 팬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몰라요.
0: 정답 맞습니다. F-A-N, 팬이잖아요. 정말
1: 네.
0: 그 팬이 맞고요. 참고로 부채 있죠?
1: 네.
0: 부채는 그냥 손 팬이에요. 그래서 hand fan.
1: 아하.
0: 그런데 보통 팬이라고 하면 그 맥락에 따라서 손으로 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아, 이렇게 그냥 팬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1: 근데 만약에 마유 마유 I am your big fan 할 때도 이 팬 아닌가요?
0: Oh yes.
1: 어, okay. 같은 말이에요?
0: 이거는 맥락인 거죠. 딱. 어, 저 당신의 부채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겠죠.
1: 아니 그럴 리가 없죠.
0: 모든 게 이 컨텍스트 예. 맥락이다.
1: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같은 건지 아니면 FEN인지 궁금해서.
0: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 Alright. So hand fan or 뭐 handheld fan
1: 네.
0: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그 팬을 어떻게 하라고요?
1: 그 팬을
0: 음흠.
1: 들으라고.
0: 어? 들으라고요?
1: 틀으라고.
0: 들어. 그럼 더 덥죠. 들면.
1: 예, 예.
0: Alright. So 트는 것은 동사로
1: turn on.
0: Turn on.
1: Yes.
0: Turn 해서 on 시킨다, 켠다. 이게
1: 네.
0: 예전에는 TV 같은 거나 뭐 그거 외에도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게 많았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1: So
0: turn 해서 on 한다. So turn on something, 뭔가를 틀다, 켜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 Yes.
0: So for example, right? 어, 그 모니터를 켜. 이거 상대방한테 뭐라 그래요?
1: Turn on the monitor.
0: 그렇죠. Turn on the monit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그 히터를 틀 수 있니? 틀어줄 수 있겠어? 할 수 있니?
1: Could you turn on the heater?
0: 그렇죠. 어, could you로 더 예의 있겠네요.
1: Yes.
0: 저는 can you를 준비했는데
1: can you?
0: It doesn't matter. Okay.
1: Mm-hmm.
0: So turn on은 단순하게 어,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참고로 끄는 건 뭐죠?
1: Turn off.
0: 그래도 돌려서 끄는 거예요.
1: 네. Okay.
0: 읽어볼게요. Turn on the monitor.
1: Turn on the monitor.
0: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단순하게 탁 해서 켜는 거, 켜는 거는 turn on이었죠?
1: 네.
0: 근데 만약에 이미 켜진 상태예요.
1: 네.
0: 거기서 더 세게 튼다.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 세기 같은 거.
1: 네.
0: 그건 뭐라고 할까요?
1: 아,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이 돌리는 거에서 착안을 했을 테니까
0: yes, yes.
1: 턴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turn up. 맞았네. 맞았네.
0: Turn it up. Turn it up.
1: Yes.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turn up the 이거는 사실은 그 팬만이 아니라 turn up the volume.
1: 오.
0: Turn it up.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예.
0: 그게 볼륨 올리라는 얘기예요.
1: 오케이?
0: 그래서 뭔가를 더 세게 튼다. 되겠습니다. 어, 나중에 좀 약하게 하고 싶다? Turn down 쓰면 되죠. 또.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t's not

0: so bad. Mm? Just turn on the fan.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자, 근데 와, 이거 19도 할 만했네요.
1: 왜요?
0: 엄마, 밖은 거의 35도예요.
1: 어, 이러면 계란후라이 익을 수 있어요.
0: 어, 그렇습니까?
1: 어, 진짜로. 어,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0: 어,
1: 정말 덥죠. 어. 왜냐면 우리 신체 체온이 36.5도인데
0: 아, 맞아요.
1: 너무 덥겠다. 어. Mom, it's like 35 degrees 밖은.
0: 아하.
1: 밖이니까 outside.
0: 아하.
1: 해볼게요. Outside.
0: 오케이. Okay. Out 그리고 side 원워드로 했는데
1: 네.
0: 보겠습니다.
1: Yeah.
0: You got it. Outside, 밖에, 바깥 면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온도를 얘기할 때도 주어가 그
1: It's.
0: 날씨랑 같아요.
1: 어, 네.
0: 맞아요. It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온도, 밝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t's 한 다음에 숫자를 쓰고,
1: 네.
0: 그 다음에 Degrees를
1: 아하.
0: 쓰면 아, 온도가 얼만큼 몇 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그래서 뭐 정말 1도면은 one degree 하고 단수로 쓰겠지만
1: 예.
0: 그거 외에는 다 복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Okay?
0: 자, 예를 들어서 어 밖에 15도야, 밖에 15도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1: 어, it's 35 degrees outside.
0: 15도, 15도.
1: 아, it's 15 degrees outside.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여기 안에를 뭐라 그래요?
1: 여기 inside. 안에. 아, here 아, inside.
0: In here.
1: In here.
0: In here. Okay. 자, 그러면 이 안은 25도야.
1: It's 25 degrees in here.
0: In here. There you go.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1: 네.
0: 이제 어디가 그런지는 이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오호.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t's 15 degrees outside.
1: It's 15 degrees outside.
0: It's 25 degrees in here.
1: It's 25 degrees in here.
0: 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뭐 당장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1: 네.
0: 근데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나중에 또 될 거예요.
1: 오.
0: 섭씨는 Celsius,
1: Celsius.
0: 그리고 화씨는 Fahrenheit. 굉장히 뭐 스펠링이 어렵긴 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왜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몇 도 뒤에 C 이렇게 동그라미 뿅
1: 맞아요.
0: F 뿅 이런 거 있죠?
1: 네, F하고 동그라미.
0: 맞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을
1: 네.
0: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줘볼게요. It's 35 degrees outside. 이렇게 하면 밖에 35도예요. 팩트를 말해버렸죠.
1: 그쵸?
0: 정확하게. 근데 제가 중간에 못 꼈어요.
1: Like.
0: 네. 이거는 그냥 거의 구어체예요. 비격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it's like, it's like.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like를 엄청 많이 넣어요.
1: 오.
0: 습관처럼. 그래서 like는 확신이 좀 떨어지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1: 저는 근데 만약에 like가 비워져 있으면은 almost를 썼을 것 같아요.
0: 어, 거의?
1: 거의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써도 또, 돼요?
0: 그럼요.
1: 오.
0: like는 대략,
1: 예.
0: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어체 스타일의
1: 네.
0: 표현이에요. 오케이? So, 이거는 뭐 말이 생각 안 날 때도 원어민들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1: 그럼요.
0: Like, you know, like. 그러면서 like 뜻 쓰죠?
1: 그렇죠.
0: 그거가 이제 정확하게 뭔가 떠오르지 않을 때 많이 쓰거든요.
1: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그런 쪽이랑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0: 어,
1: 가만 있어봐.
0: 어.
1: 약간 이런 느낌.
0: 나 가만 있는데.
1: 가만 있어봐.
0: 계속 가만 있어.
1: 근데 그게 가만 있으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에.
0: 저는 이런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어?
0: 막 이런 단어.
1: 아, 그래 막.
0: 그 막.
1: 어, 그 막 뭐지?
0: 그죠.
1: 그 막,
0: 이게 안 떠오르거나
1: 맞아요.
0: 대략 수치 얘기할 때.
1: 어.
0: 그래서 어떤 사람은 oh, it's about $5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1: 네.
0: 어떤 사람들은 it's like $5
1: like,
0: 라고도 많이 씁니다.
1: 오케이.
0: Okay, 읽어볼게요.
1: 네.
0: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Alright. 또 두 문제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Alright,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0: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2: 그 오븐이 설정돼 있대요. 180도로.
3: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2: Oh, yes. 두 번째. 히터가, 그 히터가 네. 30도로 설정되어 있어.
3: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2: 그렇죠.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세 번째입니다. 아니, 왜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왜 그 에어 컨디셔너는 셋되어 있냐? 19도에.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2: Beautiful. Just like that. 읽어보겠습니다.
0: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2: So, 다음은요?
3: 네.
2: Turn on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켜. 그 모니터를 켜.
3: Turn on the monitor.
2: 그렇죠. 자, 그냥 선풍기를 틀어. 그냥 그 선풍기를 틀어.
3: Just turn on the fan.
2: Alright. 하나 더요. 히터 켜줄 수 있어?
3: Can you turn on the heater?
2: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0: Turn on the monitor. Just turn on the fan. Can you turn on the heater?
2: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5: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4: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5: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y son?
1: Yeah?
6: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6: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6: It's okay.
1: What?
6: It's okay. Here is just 30.
1: 30 is hot.
6: Fan.
1: Oh, Mom.
3: Alright. 잘하셔, 정말.
2: Good job.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네.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2: 오, 와우.
3: 라는 문장이었죠? I love you. Because you're my wife.
2: 와우. 이거 오늘 쓰시면요.
3: 네.
2: 아주 아주 그냥 둘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3: 내년까지 네. 가요.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가요.
2: 내년까지 가요.
3: 네,
2: 오케이.
3: 그럼요.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urn on something. 활용해서 네.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 전화기를 켜. 너의 전화기를 켜라.
3: 오호.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머릿속에 막 맴돌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셔서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내가 여행했던 나라 하나를 소개시켜 줄게. 여기도 영어를 쓰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그냥 뭐 대충 영어 쓰면 다 통해. 이 어디 있냐면, 여기 스페인 옆에 있는 나라야. 스페인 옆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게? 아, 그래. 포르투갈. 근데 내가 포르투갈에 있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거든? 근데 급식 시간이 얘들아, 얼만 줄 알아? 급식 시간이 자그마치 2시간이야, 2시간. 2시간. 런치 브레이크가 2시간이래, 얘들아. 믿겨지니? 어? 어무불, 리버불. 아, 아니다, 아니다. 언빌리버블, 얘들아. 그렇지. 2시간이면, 나 집에도 갔다 오겠다. 아, 우리 학교도 2시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40분밖에 없거든. 너무 시간이 짧잖아. 뭐야, 점심시간에 이쉴 시간이 너무 짧아. 너무 시간이 없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 There is a little time to rest. 어? 아니, 뭐가 틀린 거지? There is a little time. 뭐가 틀렸어? 발음이 틀렸나?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거. A little time 아닌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아니, 대충 레이디.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사용할 때는, 떼고 little time이라고 해야죠. 에이, 까먹었나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짜잔, 바로 수량 형용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그러면 수량 형용사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수량 형용사라 함은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조금 있는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그리고 거의 없는을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조금 있는은 뭐다? few가 있었고요. 다 붙여. a 붙여. a little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거의 없는 애는 뭐가 있었어요? 거의 없으니까 다 떼. few가 있고요. 그리고 literally 있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바로 뒤에 도대체 무엇이 나오느냐? 뒤에 셀수 있는 거 나오느냐? 셀수 없는 거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그거는 다음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바로 약간의 조금 있는, 그게 a few, a little, 그다음에 few, a little은 거의 없는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으면 뭐다? 뒤에 셀수 있는 명사. 이거 선생님 너무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little과 little은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뒤에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나와라.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라 했습니다. 자, 명사가 셀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쓸수 있는 수량 형용사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문법 잠깐 확인해 봤으니까 우리 문제에서 좀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먼저 우리 해석 보고 갈게요. 그 섬에는 학교들이 거의 없다. 어머, 어머. 이거 지금 거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야겠죠.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무엇이다? 바로 A 다 빠진 거. few와 그리고 뭐다? little.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문장에 나올 거야. 자, 그럼 There are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없다라니까. 어머, few와 a few가 나왔네. 뒤에 그리고 schools. 학교들이 거의 없다. 자, 그러면 학교는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근데 거의 없어요. 뭐 써야 될까요? few 써야겠죠. 그래서 few schools on the island. 여기서 끊어보고요. on the island 뭐예요? 그 섬에는 학교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녀는 그녀의 글에서 약간의 실수들을 했다. She made mistakes in her essay. 자, 여기 볼게요. Few

퓨냐, 어퓨냐 뒤에 mistakes 하죠. 자, 그럼 여기서 s가 붙었어요. 자, mistake에 s 붙었으니까 여러분 요거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다. 셀수 있는 명사에 우리가 few, a few 둘다 붙일 수 있는데 약간의 실수들을 했다. 조금 있는 거죠. 실수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a few 해줘야 됩니다. 3번 볼까요? He had 다음에 time 나왔어요. 자, 수량 형용사가 time 꾸며줄 거예요. 그리고 to review his notes. 뜻은 뭐냐면 그는 그의 노트를 검토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가졌다. 약간의 시간. 시간 앞에 약간의 수나 양을 나타내 주는 거 나왔죠. 그러면 time은 셀수 없는 명사예요. s나 es 안 붙였잖아요. 셀수 없는 명사 a few, a little.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바로 a little 이렇게. a little이 바로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죠. 그래서 양과 관련되어 있는 거 뒤에 셀수 없는 명사 나와야 합니다. 자, 여기 to 아래에 있는 거 어떻게 해석했다? 뭐뭐 하기 위해 그의 노트를 검토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어떻게 했다? 가졌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무엇을 꾸며준지 한번 볼까요? Few가 schools, 그 다음에 a few mistakes, a little time. 자, 이렇게 어떤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했고요. 계속해서 4번, 5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그녀는 그 영화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거 거의 보이지 않았다. 거의 없다. 부정의 의미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little이냐, a little이냐 나왔죠. 그러면 a가 붙어 있으면 약간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의 없어요. 부정의 의미를 가진 거니까 little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자, little 다음에는 여러분 무엇이 와야 돼요? 짜자잔. 바로 셀수 없는 명사 interest, 관심이라는 건셀수 없죠. 그래서 she showed 주어 동사 그녀는 보여주었다. 뭐를? 바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little이 나왔으니까 뒤에 little이 나와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In the movie, 영화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5번 볼게요. 단지 소수의 동물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소수라는 거는 얼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몇몇의 동물만 지금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nly few animals can use tool 또는 only a few animals can use tool. 자, 단지 소수의 동물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only a few animals can use 어떻게요? tools라고 해주면 되겠죠. a few 다음에는 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animals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거의 없다. 부정의 뜻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약간 있다. 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 약간 있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수량 형용사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B번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 찾아 표시하고요. 바르게 고쳐 쓰세요라고 했죠. 1번. There is few chance of running out of bamboo. 오, running out of. 우리 요거 기억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run이라는 거는 흐르다라는 뜻이 있다라 그랬죠. 그럼 out, 바깥으로 다 흘러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써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다 써버리다? bamboo, 대나무를 다 사용해버리거나 이제 다 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나무가 없어질 가능성.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of 뒤에 있는 게 어떤 chance냐? 바로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There is few chance. 자, 대나무가 고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거 few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거 거의 없는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의 없어요. 찬스가 거의 없어요. 가능성이 거의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 있을 텐데, 자, 찬스가 셀수 있는 명사다, 없는 명사다. 셀수 없는 명사다. 그래서 이거 따져봐야 돼요. 이거 항상 따지세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few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써야 한다? 바로 little 써줘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a little schools have a 2-hour lunch break. lunch break는 점심 식사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a little schools? 자, 몇몇 학교들은 2시간의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대요. 몇몇 학교 앞에 조금 있는 학교들이래요. A little, little은 여러분 뭐예요? A little은 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schools에 s 붙어서 셀수 있는 복수 명사가 왔어요. A little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바로 a few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a few schools 하게 되는 거죠. 몇몇 학교들은요? have 가져요. 뭘 가져요? a 2-hour lunch break. 여기 있는 a 2-hour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며주는 거예요. 2시간의 뭐예요? 바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다. 우와, 되게 좋겠다. 그쵸?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plant 뭐예요? 식물들은 show 보여줍니다. little, 근데 little이 나오면 원래는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주는 거죠. 거의 없는 거야. 자, little growth each day. 근데 여기 해설을 보면 식물들은 매일 약간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야. 원래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면요,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일단 약간의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a little이 아니라 little이 나오면 거의 없는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성장이니까 little 대신 무엇을 바로 little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성장을 보여준다. 뒤에 나오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growth 있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있습니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 병에는 약간의 물이 있다. 근데 물은 물인데 얼마만큼 있느냐? 약간의 물이 있대요. 수량 형용사 붙여줄 건데요. water 여러분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어요. 그러면은 붙을 수 있는 수량 형용사 little이 되겠죠. 그래서 a few가 아니에요. a few는 water를 수식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a few 대신 우리가 무엇? 양과 관련된 조금 있는이라는 뜻을 가진 거뭐 있어요? little. 자, 그래서 둘다 공교롭게도 a little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a little water 어디에? In the bottle. In the bottle 뭐예요? 바로 병 안에 물이 얼마만큼 약간의 물이 있다. 자, 이러한 수량 형용사는요, 정확한 개수나 정확한 양을 지금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이러한 수량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수가 좀몇개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양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렇게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수량 형용사 다음에 형용사 얘 특징은 일단 명사랑 절친이거든요. 명사를 보통 꾸며주니까, 자,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수 있는 건지 셀수 없는 건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수량 형용사 정리해 보았는데요. 독해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있는 학교의 점심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급식 먹고 나서 잠깐 점심시간 동안 놀죠.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점심시간이 짧지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포르투갈 학교의 점심시간은요, 절대 짧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A few schools in Portugal have a 2-hour lunch break. 오?
few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a few 다음에는요, 셀수 있는 명사와 와야 해요. 한번 왔는지 확인할게요. 맞네요. schools 하고 s 붙은 복수 명사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들이, 약간의 학교들이, 몇몇의 학교들이, 어디에 있는, 자, in 하고 포르투갈. 어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있는 몇몇의 학교들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선생님, 이 주어 안에 이렇게 전치사, 명사 되는 부분들이 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끊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나중에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전치사, 명사 나오면 이렇게 괄호로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더 주어가 내 눈에 명확하게 보입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몇몇의 학교들은요, 여기 뒤에 동사 나오죠. 동사 바로 보이죠. have, 가져요. 뭘 가지냐면, 무엇을 가지는데? 목적어 필요하겠죠? two-hour lunch break를 가진답니다. 어머 세상에. lunch break 뭐예요? 점심시간인데요. 앞에 꾸며주고 있어요. two-hour. 2시간의 점심시간을 가진대요. 우와, 2시간의 점심시간 너무 좋다. 그쵸? 여러분 한 10분 밥 먹고 나머지 시간 축구하고 또는 나머지 시간 보드게임하고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놀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놀수 있네요. 자, 그래서 점심시간 이렇게 가지면 선생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자, 이런 학교 정말 좋죠? 자, 그런데 the student, 이 학교의 the student, 학교의 학생들은요? Can go home. 어디 간대요? 야, 점심시간이 기니까 can go home. 집에 갑니다. 그래서 주어 학생들은요. 할수 있다. 어디? 갈수 있다.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갈 수, can이랑 go랑 같이 해서 갈수 있어. 어디에?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갈수 있어요? enjoy. 자, 지금 여기 동사가 첫 번째 동사 go, enjoy. 두 번째 동사 뭘로 묶였어요? and로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집에 갈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enjoy 즐길 수 있어. enjoy a meal 뭐예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with their family. 누구랑? 그들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와, 집에 가서 점심시간 땅 되면 2시간 나한테 있으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밥 먹는 거예요. This might sound good to many students. 자, 볼게요. 이건요. 이건 뭐예요? 학생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오는 거. 자,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말해요. 이건 might이라는 거는 may의 과거예요. 뭐뭐 할지도 몰라. 자, might sound. sound라는 거는 들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리고 또는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걸 감각동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감각, 느끼는 거잖아요. 자, 그거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은 뭐, 뭐뭐처럼 들리고요. 뭐, 무슨 냄새가 나는 거요? 이래서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건 sound good. 어떻게 들려요? 굉장히 좋게 들려요. 2시간, 야, 2시간 동안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그쵸? 이게, 좋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건 좋게 들릴 거예요. To many students. 누구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좋을지도 몰라요. Some think. 자, 여기 나오는 some은요, 뭐냐면, 대명사로서의 some이에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거, some, 몇몇. 몇몇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몇몇은요, think,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그들의 lunch break is too short.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나오는 to는요, 지나치게. 그래서 너무이긴 한데 좀 부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짧다라고 생각해요. There is little time to rest for next classes. There is, 있습니다인데, literally 있으니까 거의 없는 거죠. 뭐가 거의 없는 거예요? Time이 거의 없어요. 시간이 거의 없다. 어떤 시간이 거의 없다? To rest.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For rest classes. For next classes. 다음
뭐예요? 클래스라는 거는 수업이죠. 자, 다음 수업들을 위해 우리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우리 전

음식 먹기 너무 바쁘죠. 특히 급식실에 사람 넘쳐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밥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점심시간 이거 50분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막 초조하죠. 초조해서 막밥 그냥 막 거의 마셔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수업을 위해서 쉴 시간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은요, think, 생각해요. The food at school. 자, 그러면 뭐가? 음식이. 근데 어디에 있는 음식이? At school. 학교에 있는 음식이 is not tasty. 뭐하다? Tasty는 맛있다인데 not tasty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급식 먹는 친구들 중에 급식 잘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 맛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They want to go home. 그들은요, 어디 가고 싶어요? 원하다. 그래서 want 다음에 to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원형이라는 건 선생님 도대체 원형 뭐예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그냥 동사의 원래 모습이에요. 앞에 주어에 따라서 동사에 s나 es가 붙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현재 진행형도 동사에 뭐 붙이는 거였어요? 비동사 나오고 ing 붙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모습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영어 문장에서 동사는요, 여러분들의 심장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모습을 많이 바꾸고 이 동사를 잘 해석해야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 하는 건데 이 동사의 모습을 자꾸 바꾸니까, 동사의 너의 진짜 모습.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they want, 여기 동사 원형인 go 쓰고 home. and 있네. 그리고 eat 있네요. 자, they want to go home and eat. 그들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먹고 싶어 해요. 라는 거죠.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여러분들은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자, 여기서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2시간. 아, 우리 학교도 점심시간 2시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점심시간 너무 짧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밥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가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집에 가서 집까지 갔다 오기 너무 귀찮아 그냥 점심시간 좀 짧아도 급식 빨리 먹고 그냥 빨리 끝나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점심시간이 2시간이면 또 2시간 쓰고 뒤에 가서 공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지막에 묻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내용, 일단 포르투갈에 있는 학교에 2시간 점심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a few나 little. 자, 무엇을 꾸며주는지 같이 봤고요. want 다음에 to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 거?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것도 같이 봤어요. 자, and나 또는 or로 우리가 동사들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에 있는 것 같이 앞에 go 나왔었고 뒤에 enjoy라는 동사 둘이 대등한 동사 이렇게 묶여져 있죠? 이런 거 문장의 형태에서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글의 제목이라고 할때이 제목, 제목을 묻는 문제가 참 많은데요.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주제를 잘 파악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글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뭐였어요? 포르투갈에 있는 몇몇의 학교들은 점심시간이 길어요. 자, 2시간짜리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학교 급식이 맛없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학교 급식을 위한 아이디어냐? 두 번째 학교 점심시간에 대한 의견이냐? 3번 학교 급식과 가정식의 차이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우리 급식을 위한 아이디어였어요?
학교 점심시간에 대한 의견이었죠. 마지막에 여러분들 물어봤잖아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2시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글의 중간중간에 어떤 친구들은 점심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요, 학교 급식이 맛없어서 어디에 갔다 올수 있다, 집에 가길 원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보여주었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의견 묻고 또 있었죠.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2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1번, 일부 포르투갈 학생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그렇죠. 거기 글에 일부 포르투갈 학생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T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일부 학생들은 학교 점심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맞죠. 왜냐면 일부 학생들은 학교 점심이 맛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둘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수량형용사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수량형용사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배웠던 수량형용사하고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요거 기억나시나요? Some. 그리고 any. 자, some과 any. 요거 뭐예요? 약간의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약간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뭐 있었어요? A few, 조금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a little 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약간의 조금 있는 이었는데 위에 있는 some이나 any 다음에는 무엇이 올수 있다? 바로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다올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a little 또는 a few 여기는요, 뒤에 바로 a few는 셀수 있는 거가 올수 있고, 뒤에는 a little 다음에는 셀수 없는 게 온다. 그래서 이 둘과의 차이점. 하지만 뜻은 둘다뭐 약간의 일부에 조금 있는 이런 뜻을 둘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오늘 a few, 그 다음에 a little, 약간의 조금 있는인데요. 자, 그렇다면 거의 없는은 뭐예요? A가 빠진 거예요. few, 그리고 little인데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는 누가 온다? A few, 그리고 few가 오고 셀수 없는 거 앞에는 a little, 그리고 little 온다. 이표 명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네, 친구들. 오늘로써 수량형용사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 보았는데요. 잊지 마시고 워크북으로 복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자꾸 문법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봐야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노출되면요, 자연스럽게 암기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여러분, 우리 마지막 강의는 아니지만 사실상 유닛은 마지막 유닛입니다. 즉 개념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 시제일치의 원칙 배우면서 개념 마무리해 볼 텐데요. 마지막 개념 강의인 만큼 평소보다 더 힘내서 열심히 강의 들을 수 있죠.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will이나 be going to를 활용해서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로 선생님이 적은 문장입니다. I will play soccer tomorrow. 나는 내일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적어봤고요. I am going to study English tomorrow. 나는 내일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일의 계획을 적어주면 다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 선생님이 마지막 개념 강의인 만큼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우리는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배웠다 라는 이 문장에서 이 지다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될지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은 다음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보게 될 예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문이 딱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열공도장 챌린지였지? 하고 체크하고 도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제일치의 원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세 개 다 배웠죠. 시제일치라는 것은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함께 쓰이면 그 시간 부사에 맞춰서 알맞은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는 지금 반지를 끼고 있다. 뒤에 보면은 now, 지금이라는 시간의 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지금이라는 표현에 맞춰서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I am wearing 반지를 끼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로 쓰였죠. 자,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나는 한 시간 전에 반지를 잃어버렸다 라고 해서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우리가 과거 시제를 써줘야겠죠. lost, 잃어버렸다 라는 과거형 동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제 일치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 먼저 이 문장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로는 now, 지금 nowadays는 요즘이란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어떤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를 쓴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am ready to go now. 자, 나는 지금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지금 now라는 시간 부사와 함께 I am ready. 현재 시제가 쓰여 있죠. 자, 두 번째는 I feel great nowadays. 나는 요즘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feel great. 현재 시제로 나의 현재 기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She is playing badminton now. 그녀는 배드민턴을 하는 중이다. 언제요? Now, 지금. 이런 식으로 now, nowadays와 같은 표현들로는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를 쓴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로는 yesterday, 어제, ago는요, 뭐뭐 전에란 뜻이에요. 그리고 last는요, 지난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then이라고 하면 그때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과는 함께 우리가 어떤 시제를 쓴다? 과거 시제를 쓴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walked to the library yesterday. 어제 있었던 일이죠. 나는 어제 도서관에 걸어갔다. 동사 과거형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James. James는요, help me.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언제요? 4 days ago. 4일 전에. 4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형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Mary met Harry on the street last Monday. Mary는 해리를 만났습니다. 언제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때도 만났다. 동사를 과거 시제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들과 과거 시제로 문장을 쓰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미래 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들 tomorrow, 내일, next는요. 다음, 그리고 later, 나중에 이런 시간의 부사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함께 쓸 때는 우리가 미래 시제로 문장을 맞춰줘야겠죠. 자, 그래서 미래형은

우리가 will이나 be going to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둘다 사실 같은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요. will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주어의 어떤 의지를 나타냅니다. be going to는요, 좀더 가까운 미래의 일이나 어떤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 하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둘다 써도 어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They're going to go to Alaska next month. 자, 그들은 다음 달에 뭘할 계획이다? 알래스카에 갈 예정이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are going to, 그 다음에 go, 미래를 표현하는 표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요. I will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언제요? At 6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6시에 그녀를 만날 것이다. 미래 시제로 맞춰주는 거죠. 자, 세 번째. I will show you my album. 나는 너에게 보여줄게. 무엇을? 내 앨범을, 내 사진첩을. 그리고 마지막 문장.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This weekend라고 하면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지금 be going to의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는 질문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현재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의 표현을 나타내는 부사들과는 미래 시제, 시제를 일치시키는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랙티스 1의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글이 좀 굉장히 길어가지고 약간 어렵거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을 읽고 시제가 어색한 부분을 몇개 찾는다? 다섯 개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Last Saturday.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언제 있었던 일이죠? 과거 있었던 일이지. 아, 과거 일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난주 토요일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다 과거시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에요. Mia was playing soccer with her friends. 미아는 그녀의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was playing은 과거 진행형 시제인데요. 괜찮아요. 과거 있었던 일을 그때 진행 중이었던 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At the park,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So she kicks the ball and it was rolling toward the street. 그녀는 공을 차요. 그리고 그 공은요, 길을 향해서 굴러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 she kicks. 자, 이 kick이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네요. 이거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아, 첫 번째로 이 킥스가 들렸구나. 자, 그 다음에, Mia runs after it. 미아는 그 공을 쫓아서 뛰어간다. But a dog was chasing it too. 그런데 개도 그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runs라는 현재 시제 동사가 나와요. runs를 우리가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다. 그쵸? The dog is ahead of Mia. 그 개는요, 미아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여전히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s가 아니고요.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겠죠.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는 연습해 볼 거예요. Mia laughs. 미아는 웃습니다. When the dog got it first. 자, 둘이 공을 막 쫓아가는데 걔가 먼저 그것을 잡았을 때 미아는 웃어요. 그치? 자, 근데 laughs도 우리가 과거형 동사로 바꿔줘야겠죠. Now.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나오는요. 지금이에요. 자, 다시 어떤 때로 돌아온다? 현재.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Now. 이제 Mia was thinking about that moment. 미아는 그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And smiling. 미소 짓습니다. 자, now니까요. was를 쓰면 안 되고요. 다시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사 다 찾아봤는데 올바른 형태로 바꿔볼까요? 자, kicks는요. 과거형으로 바꾸면 kicked가 됩니다. Mia kicked the ball. 그리고 run의 과거형은요. 뛰었다, ran입니다. 자, 그리고 the dog is. is는 과거형으로 was가 되죠. 자, 그리고 laugh. 웃다라는 동사는요. 네, laugh 뒤에 ed를 붙여서 laughed, 웃었다라고 고쳐주면 되겠고요. Mia was는 현재형으로 바꾸면 is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동사 다 찾아서 고쳐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은 진화의 계획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림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진화는요, 그녀의 가족과 함께 tomorrow,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외식을 한다. 우리가 밖에서 먹다. 외식하다를 뭐라 그러냐? eat ou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out이 있으니까 eat out. 동사 원형부터 써볼게요. 자, 미래 시제로 쓰면요. 미아, 진아. 미아가 아니고 진아죠. 진아 will이라고 쓰려고 봤더니요. 칸이 좀 많아요. 그러면 아, be going to구나. 자, 진아 is go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eat out이라고 하면 진아는요. 내일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죠. 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아는요. English hard.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언제? Next year, 내년에 미래 시제로 써줍니다. 칸이 두 칸이니까 will 그리고 동사 원형 study를 쓰면 되겠다. 그쵸? Gina will study English hard.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대요.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진화는요, 10 years later, 10년 뒤입니다. 자, 10년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전히 미래 시제인데, 진화는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할 것이다 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will travel.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Gina will travel all around the world 10 years later. 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첫 번째 연습 문제 다 풀었고요. 다음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시제 일치의 원칙 배웠습니다. 바로 시간 부사에 맞춰서 알맞은 시제를 우리가 문장에 써주는 건데요. 자, 그 예외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 가운데쯤에 이 Stop to Think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뒤에 나오는 예문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에서는 이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으면서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뭐라 그런다? 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 지금 예시로 an interesting book, 흥미로운 책, 이것을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단어는 하나의 단위거든요. 지금 이 구는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단어가 세개 있는 겁니다. 단어 세 개로 형성이 된 구예요, 구. 자, 그래서 이 구도 이름을 우리가 붙여줄 수 있습니다. An interesting book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뭘까? 어? 흥미로운? 아니면은 책? 책이 중심 단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명사구라고 합니다. 명사구. 나머지 an과 interesting은 이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 책이라는 명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명사구라고 합니다. 자, 구라는 개념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절을 한번 볼게요. 자, 절은 뭐냐? 똑같이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는데요. 구는요, 주어 동사가 없었어요. 자,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구, 대신에 주어, 그리고 동사를 갖추고 있으면 뭐가 된다? 절이 됩니다. 그쵸? 한번 볼게요. I know, 나는 안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어요. 나는 알아. 무엇을 아냐? That it is an interesting book. 그것이 흥미로운 책이라는 것을 알아. 자, 지금 여기에 또 it, 그것은 is, 이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절이 한 문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절도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요. 자,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중심 내용이 있는 절. I know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그리고요, 조금 덜 중심적인 내용. 어떻게 보면 이 주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 한마디로 I know, 나는 알아. 그치? 나는 안다가 중심 문장이고요. 근데 무엇을 아는지 그 내용을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종속절인 거예요. 나는 알아. 무엇을? 그것이 흥미로운 책이라는 것을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주절, 종속절이란 개념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다음 예문에서 볼때 이런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치? 주절의 동사 하나, 그리고 종속절의 동사 하나.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은 우리가 이 둘의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 이렇게 한 문장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주절은 과거인데, 뒤에는 종속절은 현재 시제로 나오고, 주절이 현재인데 종속절은 과거고, 이렇게 막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절에 대한 개념 잡고 가셨죠?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일단, 시제일치의 예외 중에서 이 현재 시제 한번 볼게요.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Gina said. Gina는 말했다. 자, 지금 주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종속절로 나눠볼 거예요. 자, Gina는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She goes to bed at 10 p.m. every day. 뭐라고 말을 했냐? 그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대요. 자, 지금 보면요. 주절의 시제는 어떻게 돼요? Gina는 said, 말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쵸? 근데 그녀가 말한 것에 대한 내용은요. She goes to bed. 그녀는 잠자리에 든다. 습관을 어떤 시제로 썼죠? 현재 시제.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지만 아무리 주절이 과거의 내용이더라도 만약에 종속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습관에 관련된 말이에요. 우리 습관은요. 현재 시제로 쓴다라고 배웠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현재 시제로 그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y said,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절은 과거. 근데 그들이 말한 내용은 뭐예요? Christmas is on December 25th.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재 시제로 그대로 쓴다. 그래서 is, 현재 시제로 쓰인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 볼게요. My mom said, 내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That time is money.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이거 많이 들어본 속담이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속담은요, 현재 시제로 써줍니다. 그래서 주절은 과거형이더라도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내용이면 현재 시제로 쓴다. 자,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 지금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과거 시제를 볼게요. 우리 역사적인 사실은요, 무조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시제로 써줍니다. You will learn. 너는 배울 것이다. 자, 너는 배울 것이다. 어떤 시제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너는 배울 것이다. 근데 내가 배울 내용은 뭡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발견한 일은요, 과거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쓴다. 자, 그 다음은요, My teacher says. 나의 선생님은 말씀하신다. 현재 시제죠.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입니다. That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이 broke out, 일어났어요. 언제? In 1950, 1950년에. 그래서, 아, 주절은 미래 시제, 현재 시제더라도 종속절은 역사적 사실이면 뭐에 맞춘다? 과거 시제에 맞춘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정리해 볼게요. 현재 습관,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나 속담은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뭘 쓴다?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주절과 종속절, 시제의 개념,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practice 2의 연습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the history teacher says 역사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주절이 나오죠. 주절의 시제는 현재의 시제인데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은요. 세계 2차 대전은 1939년에 일어났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로 써줘야겠죠. 자, the history teacher says that World War 2, 세계 2차 대전은 일어났다. Break out을 우리 과거형으로 쓰면요. Broke out이 됩니다. Broke out.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1939년에. 네,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꿔서 써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Aristotle believed.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습니다. 자, 그는 믿었다라는 과거형으로 지금 쓰였어요. 주절은 과거. 자, 근데 그가 믿었더니 내용은요.

천은 둥글다라는 불변의 진리, 어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제로 써준다? 현재 시제로. 자, he believed that the earth, 지구는요, 현재 시제로 비동사를 쓰면 is가 되겠죠.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라고 그가 믿은 겁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The kid learned. 이 아이는 배웠어요. 아이가 배웠다라는 지금 주절의 시제는 과거죠. 근데 아이가 배운 내용을 보니까 2 더하기 3은 5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 사실이죠? 그치? 갑자기 2 더하기 3이 10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써주면 됩니다. The kid learned that 2 plus 3. 2 더하기 3은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make 뒤에 s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요? 이거 복수조 아닌가요? 복수처럼 생겼지만 2 더하기 3을 하나의 계산식으로, 덩어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 그래서 s를 붙여요. makes 5. 2 더하기 3은 5가 된다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옳은 표현을 찾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Mom told me. 엄마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 knowledge. 지식은 힘이다.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어요? 지식이 힘이다. 자, 그러면은 지식이 힘이다라는 속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맞춰서 써줍니다. Knowledge is power.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2번 가볼게요. I know, 나는 안다. 무엇을 안다? Neil Armstrong. Armstrong은 어떤 사람이에요? 달에 착륙한 사람. 역사적인 일이죠. 과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That Neil Armstrong landed. 자, 어디에 착륙했어요? On the moon in 1969. 1969년에 달에 착륙을 했다. 자, 3번입니다. We learned. 우리는 배웠어요. 무엇을요? The sun. 태양이 진다는 것을 태양은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동쪽으로 질 일은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쵸? 그래서 we learned that the sun sets in the west. 현재 시제로 써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현재 시제로. 자, 마지막 4번은요. Sora said. Sora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하고 봤더니요. English every day. 영어를 매일 공부한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 습관도 우리 어떤 시제로 쓴다? 현재 시제로. 그렇기 때문에 she studies English every day.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음에 grammar in real life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위 대화의 괄호 1번에서 알맞은 동사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소년이 말을 해요. 미나야, 나는 yesterday, 어제 이 네잎클로버를 찾았어.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find가 찾다라는 동사 원형이라면 find의 과거형, found를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und. 자, 대화문 마저 읽어볼까요? I found a four-leaf clover yesterday. 자, wow, you are lucky. 너 진짜 운이 좋았구나라고 하죠. Yeah, it was a lucky day. 맞아,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었어. I got a goal in the soccer game. 나는 축구 게임에서 골을 넣었어. My team won. 그리고 우리 팀이 이겼어. It's cool. 멋지다. Do you play soccer every day? 너는 축구를 매일 하니? 라고 물어보죠. 자, 다음으로 이어서 대화문 한번 볼게요. No, I don't. 아니, 그렇지는 않아. Do you like soccer? 너는 축구를 좋아하니? Yes, 좋아한대요. My father, 우리 아버지가 a soccer player,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언제요? In the 1990s, 1990년대요. 되게 옛날에 선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 뭘 써줄까? My father was a soccer player. 과거형 동사 wa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녀도 꿈이 있어요. 나도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언제? In the future. 나도 미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자, 그러면요. 여기 3번의 비동사는 우리 미래 시제로 써주는 겁니다. will을 활용해 볼까요? I will be a soccer player in the future.
Really? Let's practice together. 진짜 우리 같이 연습하자.

0: practice makes perfect. 초와 연습이 완벽을 만들지라고 합니다. 자, 2번, 3번 잘 적어 보셨죠? 그럼 우리 마지막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 대화가 끝나고 두 학생이 할 일을 영어로 써 보는 건데요. 지금 마지막에 let's practice together. 우리 같이 연습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들은 같이 연습할 것이다. They will practice. 뭘 연습할까요? 축구겠죠. 그렇죠? Soccer 적을까요? They will practice soccer together.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be going to를 쓰고 싶으면 They are going to practice soccer together. 이렇게 써도 알맞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마무리 포인트로 배웠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갑자기 어지럽죠? 굉장히 많은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현재 시제와 함께 써야 되는 부사들 골라볼까요?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현재 시제. 자, now, 지금, 그리고요. Nowadays, 무슨 뜻이죠? 요즘입니다. 자, 이 부사들은 어떤 시제와 쓴다? 현재 시제와 쓴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들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세모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go, 뭐뭐 전에, 그리고요, yesterday, 어제, 그리고 last, 지난이란 뜻이죠. 자, 이 부사들은 어떤 시제와 함께 쓴다? 과거 시제와 함께 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next, 다음, later, 나중에, 그리고요, tomorrow, 내일, 이런 것들은요, 무슨 시제와 쓴다? 미래 시제와 함께 쓰는 시간 부사 되겠습니다. 어때요? 정리되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사들에 맞춰서 알맞은 시제를 일치시키는 연습을 했는데, 자,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다른 경우,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Aristotle believed.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 지금 주절의 시제는요. 어떤 시제? 과거 시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다. 자, 근데 그가 믿은 이 내용은 뭐예요? 바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네모내지진 않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슨 시제로 쓴다? 현재 시제로 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제 일치의 예외적인 경우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바로 시제에 맞게 알맞은 동사를 넣는 건데요. 우리는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배웠다. 아까 나왔던 예문입니다. 이 빈칸을 잘 채워서요. 닉네임 27강 열공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광 찍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이널 리뷰 합니다. 문제풀이 하고 마지막 30강이요. 그래서 그때 30강에 미리 여러분이 교환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30강은 교환을 미리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죠. 좋은 학습자는 미리 예측하는 학생이에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야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학습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액티브하다 그래요. 미리 예견하고 뭔가 대비하는 사람이 항상 뭔가를 하더라도 성공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그 수동태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면서 삼형식부터 배웠잖아요. 삼형식의 수동태는 일형식이다. 지난 시간에는 수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은 3이 되고 삼형식은 1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오형식의 수동태만 남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이 되시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동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보어를 취하니까 보충어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니까 목적어로 줘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그것의 능동태는 오형식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개의 수동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형식. 요건 좀 이따 저랑 같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 2번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마무리가 되면 3, 4번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는 자, 퀴즈로 자,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토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건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형식 동사 강의할 적에 썼던 예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오형식 동사는 능동이 되면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어를 줬는데도 또 목적 보호를 내놔라라고 해서 자, 대절 안에 있는 주어 동사를 목적어, 목적 보호로 나눠서 쓴다라고 했고요. 자, 그때 뭐가 된다고요? be, to be, being은 생략되어서 뒤쪽에 명사나 형용사만 남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이 그거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to be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유권자들이죠. 자, votes가 자, 투표하다의 뜻이고요. voter라고 하면 유권자가 되겠습니다.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선출했습니다. 이 사람을 시장으로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어디의 시장요? 서울의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뽑았어요? 바로 이때 뽑았으니까 MA, MD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 명사가 목적 보호가 될수 있다라고 했고 명사를 목적 보호로 자주 취하는 동사들 자, elect부터 appoint까지 자, 여러분들께 쭉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형식 동사의 목적 보호는 맨날 이렇게 명사인가요? 아니요.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분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인 경우에는 자, to be와 be와 being이 다 생략되니까 PP만 남을 수도 있다까지 우리가 오형식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Police advised. 경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누가 뭐 하도록? 바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stay at home. 집에 머물도록 조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어, 이것이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advise는 기억하시죠? 네. 경찰관들은 특정 과거 시점에 조언했는데 앞으로 집에 머물러 있어요 라고 조언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 상황이다 라고 보고 가장 일반적인 목적 보호 투부정사를 이렇게 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자,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명사가 주어 자리로 쓰이면 뒤쪽에 있는 보어는 더 이상 목적 보어가 될수 없죠. 왜?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가 주어 자리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어를 보충하는 주어가 누군지, 뭐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SC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앞으로 주어로 가고 동사가 BPP로 바뀌니까 뒤쪽에 보어가 남았다. 결국 몇 형식이에요? 바로 오형식은 수동태가 되니까 이 형식이 되더라. 아, 이 간단한 산수를 왜 여러분들이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보고요. 그럼 예문으로 가죠. 자, 어때요? 요첫 번째 예문을 우리가 자, 수동태로 써보니까 이 사람이 주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출되었다니까 자,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 되는데
시제만 조심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능동일 때 시제가 뭐였어요? 과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was로 쓰셔서 자, Mr. Kim was elected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어는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by voter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납득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 5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2형식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예전에 그 동료 강사분 중에 이름이 형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형식이 100가지나 돼요. 100형식이라고 하는 강사도 있었는데요. 100형식은 너무 많죠. 우리는 딱 5형식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요. 같은 예문입니다. Police advise people to stay at hom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누가 주어가 되겠어요?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럼 people 맨 앞에다 쓰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사는요? be advised인데 비동사의 시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advised의 시제가 뭐였어요? 원래 과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were advised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people은 사람들이니까 복수고요. 자, 복수일 때는 당연히 was가 아니라 were로 받는 게 맞겠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하도록 이런 거예요. 집에 머물도록 조언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police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아유,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쯤 돼가지고 정리를 좀 한 가지 좀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능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수동은 구조가 몇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자,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로 쓸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죠. 누구누구가 당하다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론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들은 등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는 수동태의 꼴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3형식은 뭐가 된다 그랬죠? 1형식이요. 4형식은 뭐가 된다 그랬죠? 3형식이요. 5형식은 뭐가 된다고 했나요? 5형식은 2형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의 모든 구조, 능동일 때의 다섯 가지, 수동일 때의 세 가지 구조까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토픽들로 좀 이동하도록 하는데, 마지막 토픽으로 이동하기 전에 하나 더 남았어요. 요게 이제 이슈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목적 보어의 형태는 대단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목적 보어인데, 목적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능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형부정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원형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했던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 수동태로 되게 되면 다시 to 부정사로 환원됩니다. 변신이 됩니다. 자,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자, 요렇게 예문으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use of natural ligh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광이라고 할게요. 자연의 빛이 되겠습니다. 햇빛 같은 거죠. 자연빛. 자연빛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use는 앞쪽에 관사를 취하고 있고 뒤쪽에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로 사용되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use는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번 명사로 판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연광의 사용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 하도록? 바로 이게 주술 관계라는 거예요. 고객들이 뭐 하도록? 자, 좀 더 많은 돈을 점포해서 쓰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요거는 사역동사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목적 보호의 형태가 뭐라고요? 자,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투부정사가 아니라 투를 뺀 원형부정사를 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원형 부정사 목적 보어는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 투부정사로 다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누가 주어가 될까요? 당연히 customers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고객들

어떻게 되나요? are made. 만들어집니다. 뭐뭐 하게끔 억지로 만들어져요. 어떤 상황으로. 자, 그런데 뭐 하도록?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투부정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spend more money in stores. 그 다음에 by 이하는 뭐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그래서 by the use of natural lights는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자, 요 원형 부정사 목적 보호는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다시 to 부정사가 된다는데, 한 가지 이제 굿뉴스를 이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에서 이제 능동태, 수동태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여러분들은 수험자로서 시험을 보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쓰는데 요 자리에는 뭘 쓰니? 뭐 이런 거를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학교 시험의 경향을 보면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 자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부에 너무 작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토픽이 계속 연동되는 것인데, BPP 이하에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명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동사가 만약에 수요 동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목적어가 되는 것이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형식 동사의 수동태 이하에 명사가 동반되면 걘 목적어예요. 그런데 5형식에도 명사 명사가 나열될 수 있잖아요. 목적어 목적 보호가. 자,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주격 보호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얘가 주격 보호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요게 지금 퀘스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 동사들을 암기하고 있고 혹은 명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을 제가 요청드린 대로 잘 외워두셨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냥 척척척척 잘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요 동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명사를 목적 보호로 자주 취하는 동사들을 다섯 개밖에 안 드렸기 때문에 그 이외의 동사들을 문장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대비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모르는 수요 동사나 내가 모르는 5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 이 수동태 이하의 명사를 도대체 뭘로 내가 처리할 수 있지? 그때는 방법이 이거죠. 자, 바로 앞쪽에 주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같으면 뭐예요? 그럼 보호죠, 여러분들. 맞죠? 왜?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와 동격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요 동사에서는 어때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이 같을 수 있어요? 거기서 누구누구가 앞쪽에 주어 자리로 간 건데, 그러면 앞쪽에 있는 주어와 뒤쪽에 남아있는 명사가 어떻게 똑같아요? 이것도 산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가 수동태 다음에 나오는 명사와 동격관계가 성립되는지가 포인트예요. 동격관계가 성립되면 뭐죠? 보어. 자, 동격관계가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수요동사의 수동태로 보고 여러분들 목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가볼까요? 자, he was offered a very good job.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he하고 very good job하고 어떻게 동격이에요, 이게 지금.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job을 제공받았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 offered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수요 동사라고 해서 에이, 저런 걸 누가 못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요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았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 예문도 앞쪽에서 제가 수요동사 공부하면서 드렸던 예문이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 되면 생략해도 좋고요. 그들에 의해서. 하지만 어때요? 자, 그가 그 job을 거절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봤던 예문이네요. 킴과 메이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 같은 사람이죠. 예, 따라서 이것은 동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0: 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토픽이 하나가 또 남았습니다. 얘도 이제 똑같은 거죠. 자, P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삼형식 동사라면 얘는 뭐가 되죠? 삼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일형식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부사용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목적보호를 to 부정사로 취하는 애가 있잖아요.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주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를 부사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보호로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미 우리가 했던 내용의 자, 응용편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 목적보호는 어떤 관계라 그랬죠? 목적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에요. 주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다? 라고 하면 주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 성립되면 뭐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주어가 뭐뭐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뭐죠? 그럼 그냥 부사구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충분히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시면 이것도 예문으로 정리할까요? Engine of the car. 자, 모르는 동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자동차의 엔진이, 자, assemble은 조립하다예요. 모으다, 조립하다. 앞쪽에 this가 붙어서 반대말이 됐습니다. 해체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will be disassembled 라고 하면, 자, 자동차의 엔진이 해체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리해요? 엔진이 그것을 수리하나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요거는 지금 엔진이 뭐뭐 한다 라고 하는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녀석은 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보세요. 두 번째 예문은 사람들이 조언을 받았는데 집에 머물도록 조언 받은 거예요. 그럼 집에 머무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모르는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어냐 보호냐를 설정을 하시고 정확하게 해석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오늘의 마무리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형식은 수동태는 몇 형식? 2형식이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오형식의 수동구조에서 필수 성분이 아닌 것은? 주어동사 보호네요. 따라서 C. 세 번째입니다. 수동태 구조에서 이하에 명사가 나오는데 주어와 동격이에요. 그럼 뭘로 하시겠어요? 그럼 보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자, 여러분들과 마지막, 자, 수동태 강의 마무리를 좀 잘 해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쏙쏙 잘 되셨죠? 자, 좋은 복습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과 모레 반복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영어를 쉽게 느낄 수 있고요.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어휘들과 문장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접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지는 재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책을 읽으면 재미 있겠죠. 같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0: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에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과연 항해를 떠나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일까요? 읽어보니까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should와 should FPP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Robinson Crusoe. I go to sea. Chapter 1. Dreaming of the Sea. My name is Robinson Crusoe, and I am 18 years old. The only thing I've ever wanted is to become a sailor and travel the world. But my father doesn't want me to go. He says that he doesn't want to lose me to the sea.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Robinson,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and your family, my father said. Father, it's the only thing I want to do with life, I said. I'd miss you and mother, but I'd come home to visit.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He said, I know this is a dream of yours, but nothing good can come of it.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라떼는 어렸을 적에 이 이야기를 읽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모른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험의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재밌게 읽을 수가 있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Chapter 1, Dreaming of the Sea. 제1장입니다. Dreaming of the Sea. 바다를 꿈꾸다. 라고 하고 있네요. My name is Robinson Crusoe. 나의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 And I am 18 years old. 그리고 나는 18살이다. 이렇게 뭔가 약간 독백처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저의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이고요. 저는 18살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The only thing I've ever wanted is to become a sailor and travel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하나 I've ever wanted. 내가 이때까지 원했던 단 하나, 여기서 ever이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이 ever이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했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ever과 함께 나오는 never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절대로라는 의미가 있어서 흔히 쉽게 이해가 되지만 ever이라는 것은 이게 뭐 안 한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이게 잘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ever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혹은 늘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The only thing, 유일한 한 가지 I've ever wanted.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했던 단 한 가지.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즉, ever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그 시점까지 혹은 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원했던 단 한 가지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is to become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선원, 배 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and travel the world,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즉, 이 사람의 꿈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로빈슨 크루소의 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ut my father doesn't want me to go.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doesn't want me to go. 내가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네요. He says,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that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He doesn't want to lose me to the sea.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좀 슬프네요, 갑자기. 그가 말씀하시기를 that He doesn't want me to lose me. 그는, 즉 아버지가 되겠죠. 저기 제일 앞에 있는 he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잃고 싶지 않냐 하면 바로 바다에게. 즉 바다에는 폭풍우도 몰아치고

0: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사고도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 네가 바다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나는 너를 바다에 잃고 싶지 않단다. 제발 선호는 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자, 그 다음은요.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나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는 call me into his room, 그의 방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To discuss. Discuss라는 것은 바로 상의하다, 논의하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죠. The matter. Matter이라는 것은 이 문제,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그의 방, 아버지의 방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Robinson,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and your family, my father said. Robinson아,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단다. understand라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왜 네가 너와 and your family, 너의 가족을 왜 떠나려고 하는지를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버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만약에 진짜 안전한데 못 가게 하는 거면 좀 고집을 피워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바다잖아요. 바다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또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볼까요? Father, it's the only thing I want to do with my life, I said. 그리고 로빈슨인 나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it's the only thing. 그게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하고 싶은 한 가지랍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I'd miss you and mother, but I'd come home to visit. 즉, 아직까지 바다에 가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I'd miss you and mother. 저는 당신과, 즉 여기서 you는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연히 그리워할 것입니다. But 그러나 I'd come home to visit. 하지만 다시 집으로 방문하러 올 거예요. 즉,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로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어감이라는 거죠. 즉, 아이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당연히 제가 아버지 배 타고 나가 있으면 바다에 가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겠죠. 하지만 당연히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가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금 언젠까지는 아니지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아버지는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Dreaming of the Sea. My name is Robinson Crusoe, and I am 18 years old. The only thing I've ever wanted is to become a sailor and travel the world. But my father doesn't want me to go. He says that he doesn't want to lose me to the sea.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Robinson,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and your family, my father said. Father, it's the only thing I want to do with life, I said. I'd miss you and mother, but I'd come home to visit.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허락을 하실까요?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버지는 매우 현명한 사람입니다. wise라고 하면 현명한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warning이라고 하면 바로 경고입니다. 하지 마! 위험해!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나는 그의 경고를 들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의 경고를 들었어야만 했다. 그가 경고하는 대로 따랐어야만 했다. 결국은 안 따랐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경고는 하셨으나 안 따랐는데 안 좋은 결과가 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약간 후회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He said, 그가 말씀하시기를 I know this is a dream of yours. 나는 안단다. 아빠인 나는 안단다. 이게 바다에 가서 항해를 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너의 꿈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But nothing good can come of it. 하지만 그 어떠한 좋은 것도 그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단다. 즉, 어떠한 좋은 것도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바다는 매우 위험한 곳이란다.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만약에 네가 떠난다면 너는 단지 발견할 것이란다. 무엇을? 바로 hardship이라고 하면은 어려움이 되겠죠. 너는 가서 고생만 한다니까. 어려움만 발견하게 될 거야.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바다는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가지 임마. 라고 로빈슨 크루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법으로만 하면은 계속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이 should에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should와 should have PP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너무 문법적으로 문법 용어를 써가면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일단 should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특히나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면 좋겠다라는 이 권고사항, 추천이나 조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아파요.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구야, 약을 좀 먹는 게 어떻겠니? 안 먹으면 너 죽어.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 정도로 심한 게 아니고 약을 좀 먹으면 좀 빨리 낫지 않겠니? 약을 먹는 걸 추천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should예요. 우리말로는 해야 하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요. 그러면 should만 쓰면은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너는 약을 먹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약을 먹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hould have PP를 보도록 할까요? 조동사에 have PP를 붙이게 되면은 이 have PP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have PP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시간은 다 지나갔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다가 되겠죠. 즉, 과거에 해야만 했다라는 것은 후회를 나타냅니다. 후회나 아쉬움.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you should have taken some medicine이라고 하면은 아, 너는 약을 먹었어야 됐다. 라는 것이죠. 근데 너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과거에 무언가 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가 지금 일어나서 후회, 현재의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should have PP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그래서 should는 정리를 하자면 should는 조동사로서 뭐뭐를 해야 한다. 조언 정도의 어감, 충고나 조언 정도의 어감,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have PP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조언을 해 주긴 하는데 뭔가를 해야 하긴 하는데 과거에 해야 했다가 되니까 아쉬움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에 해야 했는데 네가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아쉽잖아. 지금 너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 이게 나온다면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의미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He said, I know this is a dream of yours, but nothing good can come of it.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Matter. Matter. My father called me into his room to discuss the matter. Discuss. Discuss. We need to discuss our plans for the trip. Understand. Understand. Robinson, I don't understand why you want to leave your home, my father said. Warning. Warning. My father is a wise man, and I should have listened to his warning.

0: Hardship. Hardship.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and you'll only find hardship if you leav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을 법한 어떤 어휘를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다른 품사가 있는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효율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존 지식에 제가 추가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의 어휘는 바로 matter이라는 것입니다. M-A-T-T-E-R-E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What's the matter? 이라고 하는 것이죠. matter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글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문제나 일을 의미합니다. 뭐가 문제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큰 소리가 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내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좀 좋지 않아요. What's the matter, bro? 친구야, 어떤 일이야? 무슨 문제 있어? 괜찮아?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일 수도 있겠죠. What's the matter?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It doesn't matter 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여기 보니까 doesn't가 적혀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이구나. matter은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doesn't matter이라고 하면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t doesn't matter. 반대는 it matters가 되겠죠. 그건 정말 중요해. 근데 it doesn't matter이라고 하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not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영어 단어는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앞뒤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 한 가지는 영어 단어는 한 가지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발전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어휘를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최근에 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빈번한데요. 이번에는 스리랑카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름이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5월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요 내용 역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인데요. 오늘도

0: 시작은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투데이 토픽스, 오늘 두 가지 역시 준비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리랑카로 가겠습니다. Braces for oil spill 이라고 되는데, brace for, 얼마 전에 우리가 투데이 패턴에서 봤는데요. 나쁜 일에 대비하다 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스리랑카가 석유 유출, 원유 유출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Sri Lanka braces for oil spill. An environmental disaster off the coast of Sri Lanka is now unfolding as a fire-damaged container ship carrying chemicals is sinking. It is bracing for the worst-case scenario of an oil spill that could devastate marine life and pollute the nation's famed beaches.
2: Sri Lanka braces for oil spill. An environmental disaster off the coast of Sri Lanka is now unfolding as a fire-damaged container ship carrying chemicals is sinking. It is bracing for the worst-case scenario of an oil spill that could devastate marine life and pollute the nation's famed beach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표현은 역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표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To brace for.
2: To brace for.
1: To unfold.
2: To unfold.
1: Oil spill.
2: Oil spill.
1: To devastate.
2: To devastate.
0: 첫 번째 표현은 to brace for. 나쁜 일에 대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중국이 올여름 홍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었죠. To unfold. Fold라는 것이 접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을 접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인데 unfold는 그래서 전개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되다, 풀려나오다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Oil spill. 석유가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름 유출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devastate.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100% 나오는 표현입니다. 큰 피해를 입히다, 초토화시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펼쳐지고 있으면 일단 상황은 심각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요. 스리랑카로 가보겠습니다. An environmental disaster off the coast of Sri Lanka. 여기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아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Off the coast of. 일단 장소는 대충 스리랑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재앙사태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속성이라고 할까요? environmental,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사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스리랑카의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off the coast of,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가끔 사건, 사고를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조금 제가 못 그리는 그림입니다만 이렇게 보죠. 이게 한반도입니다. The off the coast of South Korea라고 하면 우리는 요 밑에 있으니까요. off는 단절이잖아요. 한국의 해안가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off the coast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멀리 있는 국제적인 공해, 즉 international sea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가까운 바다냐, 즉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좀 지정하기 위한 건데요. 보통 off the coast가 나오면 어디 근해 혹은 인접한 바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자, 스리랑카 인접 근해에서 환경적인 재앙 사태가 is now unfolding,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s a fire damaged container ship, 그렇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선이라는 건 알 수 있겠고요. 화물선이죠. 문제는 fire damaged 돼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컨테이너 선이 carrying chemicals, 아, 이게 문제였군요. 화학물질을 지금 운송 중이었는데요. is sinking, 침몰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It is bracing for the worst case scenario of an oil spill.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worst case scenario. 정말 많이 쓰고요. Brace for나 prepare for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스리랑카는 기름 유출이라고 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hat could devastate marine life. 이때 that이라고 하는 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대명사인데요. 뭐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시나리오인가요? 오일 스필인가요? 여기서는 이 오브가 동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걸 받는 것이 보편적이죠. 이런 경우에. 자, 만약에 기름이 유출되게 되면 아직 유출된 건 아니니까요. could를 썼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바다 속의 생물이니까요. 해양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고요. And pollute the nation's famed beach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리랑카의 정말 유명한 해안가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소위 이중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지금 2주 정도 불타고 있고 제대로 인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문제가 최근에 스리랑카 연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스리랑카 braces for oil spill. An environmental disaster off the coast of Sri Lanka is now unfolding as a fire-damaged container ship carrying chemicals is sinking. It is bracing for the worst-case scenario of an oil spill that could devastate marine life and pollute the nation's famed beaches.
2: Sri Lanka braces for oil spill. An environmental disaster off the coast of Sri Lanka is now unfolding as a fire-damaged container ship carrying chemicals is sinking. It is bracing for the worst-case scenario of an oil spill that could devastate marine life and pollute the nation's famed beaches.
0: 두 번째 토픽은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Korea's inflation hits 9-year high in M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률, 상승률이 5월 달에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1: Korea's inflation hits 9-year high in May. South Korea's consumer inflation hit a 9-year high in May, reinforcing calls for gradual monetary tightening, although that was mainly due to a low base effect and increases in oil and agricultural prices. Consumer prices rose 2.6% in May from a year earlier.
2: Korea's inflation hits 9-year high in May. South Korea's consumer inflation hit a 9-year high in May, reinforcing calls for gradual monetary tightening, although that was mainly due to a low base effect and increases in oil and agricultural prices. Consumer prices rose 2.6% in May from a year earlie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얘기는 단순히 문법 혹은 단어로만 규명되진 않아요. 특히 경제 얘기가 어려운 이야기는 그 흐르는 내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나 표현을 모르면 말짱 꽝이긴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reinforce.
2: To reinforce.
1: Monetary tightening.
2: Monetary tightening.
1: Base effect.
2: Base effect.
0: 첫 번째 표현 그리고 단어는 좀 어렵죠? To reinforce. 뭔가를 강화하다 라고 하셨은 표현입니다. reinforce. monetary tighten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monetary가 돈을 얘기하는 통화를 얘기하죠. monetary policy라고 하는 통화 정책 가운데 tightening이라는 얘기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통화 긴축이라고 얘기하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base effect,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도 내용이 뭔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시죠. South Korea's consumer inflation, 한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hit a 9-year high in May. 아, 요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today's patterns로 확인했죠. today's patterns에 나오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것만 확실히 알아도 다음에 기사를 볼 때 쉬워집니다. hit a high라고 하면 고점을 찍다. hit a low라고 하면 저점을 찍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기간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hit a record high, hit a record low라고 해서 역대 최고점을 찍다, 최저점을 찍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5월 달에 9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reinforcing calls for gradual monetary tightening. 좀 어려운데요. 일단 calls for, 명사로 쓰였죠. 뭐뭐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따라서 뭐뭐에 대한 요구가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영어적으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어떠한 요구가 커지고 있느냐면 점진적으로 통화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 즉 통화 긴축을 펼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마니터리 타이트닝이라고 하면 통화를

0: 돈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니까 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화 긴축은 쉽게 얘기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있는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통화를 풀어줘야 됩니다. 반대말이 통화 완화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마니터리 루스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통화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해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뭔가 좀 인플레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노력이 발생하는데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을 마니터리 타이트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죠. 물론, although that was mainly due to a low base effect and increases in oil and agricultural prices. 아, 요게 좀 어렵네요. 물론, 이렇게 9년 만에 5월달 인플레가 가장 높게 된 주요 원인, mainly니까요.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기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석유와 농산품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알아야 되는데요. 기저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작년 5월 달에 물가가 쌌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사실상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플레가 높게 치솟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기저효과예요. 그러니까 저기저효과라는 얘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높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석유하고 농산물이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게 변동이 안 돼도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 전체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올랐다는 것은 다른 것은 그렇게 또 안 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onsumer prices rose 2.6% in May from a year earlier.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작년 5월 달과 비교해 봤을 때 2.6% 올랐는데요. 이게 9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Korea's inflation hits 9-year high in May. South Korea's consumer inflation hit a 9-year high in May, reinforcing calls for gradual monetary tightening, although that was mainly due to a low base effect and increases in oil and agricultural prices. Consumer prices rose 2.6% in May from a year earlier.
2: Korea's inflation hits 9-year high in May. South Korea's consumer inflation hit a 9-year high in May, reinforcing calls for gradual monetary tightening, although that was mainly due to a low base effect and increases in oil and agricultural prices. Consumer prices rose 2.6% in May from a year earlier.
0: 투데이즈 패런스, 조금 전에 나왔던 call for라는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calls for something이라고 해서 명사로 쓰였습니다만 동사로도 참 많이 쓰이죠. To call for something, 뭔가를 요구하다, 뭔가를 필요로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도쿄 하계올림픽 불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도 문제 때문에 실제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럴 때 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 버전입니다. Blank, 상당히 길죠. I'm calling for a boycott of the Tokyo Summer Olympics. 그렇습니다. Boycott이죠. 불참이니까요. The Tokyo Summer Olympics예요.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절대 보이스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예,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럴 때 들어가는 표현은 요게 좋겠군요. A growing number of people. 만약에 한국의 경우에는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are calling for a boycott. 이런 느낌으로 써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구하는 사람의 수가 느니까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blank are growing for South Korea to boycott the Tokyo Summer Olympics. 이때 boycott을 동사로 썼군요. 도쿄 하계올림픽을 불참해야 된다는, 보이콧해야 된다, 한국이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뭐가 커지고 있는 걸까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죠. Calls are growing for.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Calls are growing for somebody to do something이나 calls are growing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커지고 있다. 즉,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구문이니까요. Call for. 동사와

0: 명사 활용법 둘다 익혀주시면 나중에도 being an anchor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쓰일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두 문장 함께 들어보시죠.
1: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calling for a boycott of the Tokyo Summer Olympics.
2: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calling for a boycott of the Tokyo Summer Olympics.
1: Calls are growing for South Korea to boycott the Tokyo Summer Olympics.
2: Calls are growing for South Korea to boycott the Tokyo Summer Olympics.
0: 'Being an anchor yourself.'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앵커가 돼볼까요? Concerns about inflation. 그렇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봐야 되겠군요. 일각에서 인플레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하나의 입장, 거기에 대한 대응.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죠. 뭐하고 있지만이니까 블라블라블라 but으로 쓰거나 while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겠고요. 우려하다는 뭐 걱정하다 이 표현이겠죠. To raise concerns about 뭐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다 혹은 to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우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과 일축하다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은 temporary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While some are concerned about long-term inflation. 그죠? short-term이 단기적인 거라면 long-term. 요거는 장기적인 거죠. 일각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장기적인 인플레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the central bank, 중앙은행은 has blank the concern. 이런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no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saying it will be 일시적인 현상.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축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dismiss예요.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거죠. The central bank has dismissed the concern saying it will be temporary라고 써도 좋겠습니다만 short-lived. 잠깐 살다 가는 거다. 일시적이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전체 문장을 듣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1: Concerns about inflation. While some are concerned about long-term inflation, the central bank has dismissed the concern, saying it will be short-lived.
2: Concerns about inflation. While some are concerned about long-term inflation, the central bank has dismissed the concern, saying it will be short-lived.

0: 오늘도 참 다양한 단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Oil spill.
2: Oil spill.
1: To reinforce.
2: To reinforce.
1: Monetary tightening.
2: Monetary tightening.
1: To raise concerns about.
2: To raise concerns about.
1: Short-lived.
2: Short-live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에 MP3와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4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준동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to부정

이 동명사는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해줄까요? 바로 명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ing라고 하는 꼬리가 붙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동명사는 현재의 일반적인 일이라든가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동사하고 함께 잘 쓰여요. 그런 동사들이 어떤 것들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enjoy, 즐기다. avoid, 피하다. finish, 끝내다. stop, 중단하다. like, 좋아하다. dislike, 싫어하다. hate, 마찬가지로 싫어하다 라는 뜻의 동사죠. 자, 이런 표현들 뒤에 동사에 ing가 붙어서 뭐뭐 하는 것을 혹은 뭐뭐 했던 것을 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줘요. 자,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I enjoy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나는 즐긴다. 그런데 무엇을 즐긴다고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즐긴다고요. 이때 listening은 듣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listening은 동사에 ing가 붙어서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나는 클래식 음악 듣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I remember seeing bears at the zoo.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한대요? 동물원에서 곰을 봤던 것을 기억한다 라고 합니다. seeing. 자, see에 ing라는 꼬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보다라는 뜻의 동사가 아니에요. 본 것, 봤던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동물원에서 곰을 봤던 것을 기억한다 라고요. 자, 이 동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파트는요, 동명사가 명사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건데요. 우리 명사나 대명사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사, 동사에 ing가 붙은 이 친구도요,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를 대표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목적어뿐만 아니라 주어, 보어 자리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다. 우리 예문을 통해서 명사, 대명사와 동명사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I love pop songs. 나는 팝송을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쓸수 있죠. 내가 아주 좋아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His songs sound beautiful. 그의 노래는 아름답게 들린다. I love them. 여기서의 them은 그의 노래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의 노래라고 해도 되지만 them 이렇게 명사를 대신해 주는 표현을 통해서 대명사를 활용해서 목적어 자리에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노래를 혹은 그것들을 아주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도 올수 있고 대명사도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I love singing pop songs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주 좋아한다. 무엇을요? 팝송을 노래하는 것을요. 그래서 sing에 ing라고 하는 꼬리가 붙은 singing 어떻게 해석해줘요? 뭐뭐 하는 것, 노래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동명사가 이끄는 말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고요. 전체가 하나의 명사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 동사로 쓰인 경우와 동명사로 변신한 경우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Listen to music이라고 하면 음악을 듣다라는 뜻이죠. 동사 listen이 쓰였으니까 듣다, 다로 끝나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listen에다가 ing라는 꼬리를 붙였더니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요?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 혹은 음악 듣기로 바뀌는 겁니다. 또요,
sea bears at the zoo 라고 하면 동물원

시점에서 곰을 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see에 ing라는 꼬리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seeing bears at the zoo, 동물원에서 곰을 봤던 것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Sing pop songs, 팝송을 노래하다라는 뜻인데요. Sing에 ing를 붙이면 팝송을 노래하는 것, 노래하기라는 뜻이 되고요. Ride a motorcycle, 오토바이를 타다라고 하는 뜻이요. Ride에 ing를 붙였더니 riding a motorcycle, 오토바이 타기, 오토바이 타는 것이라고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사에 ing라는 꼬리를 붙이면 어떤 뜻이 된다?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 친구는 명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A. 동명사. 동사에 ing가 이끄는 어구를 찾아서 밑줄로 표시하고요. 그 의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1번 볼까요? Andrew hates walking to school. 자, 여기서 동사에 ing 붙은 표현 찾으셨나요? walking이 보이죠? 그리고 walking이 이끄는 어구는 to school까지가 되겠습니다. Andrew는 싫어한다. 근데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walking to school. 원래 walk는 걷다잖아요. 그런데 walk에 ing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걷는 것 혹은 걸어서 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alking to school 하면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walking to school이 hates, 싫어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와 있네요. 그래서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을 이라고까지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Andrew는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2번, It began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So they stopped camping. 자, 여러분, 동사에 ing 붙은 표현은 바로 캠핑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캠핑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캠핑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 캠프라고 하면 캠핑하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그런데 동사에 ing가 붙었으니까 캠핑하는 것이라고 명사로 바뀐 거예요. 3번, I enjoy surfing in the ocean. 나는 바다에서 surfing. Surfing은 파도 타기 하는 거죠. 파도 타기 하는 것. 그래서 surfing in the ocean 전체를 밑줄 표시해 주시고요. 해석은요, 바다에서 서핑하는 것 혹은 파도 타기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즐긴다. 근데 무엇을 즐기는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서핑하는 것을 이라고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4번. He suggests eating pizza tonight. 자, 여기서는 동명사, 동사에 ing가 이끄는 어구 찾으셨나요? 바로 eating pizza tonight 이 부분이죠. 그는 제안합니다. 자, 무엇을 제안했다고요? 지금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구가 왔어요. 그러면 eating pizza tonight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오늘 밤 피자 먹는 것 혹은 오늘 밤 피자 먹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는 오늘 밤에 피자 먹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She loves singing on stage. 그녀는 아주 좋아한다. 무엇을요? Singing on stage. 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 이렇게 밑줄 쳐주세요. Singing on stage. Stage라고 하면 무대잖아요. 그런데 singing이라고 했으니까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 혹은 무대에서 노래하기 이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하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동사에 ing라는 꼬리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예문에서 본 것처럼, 문제에서 본 것처럼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She remembers suffering from a toothache. 여러분, toothache가 뭐죠? 치통이죠, 치통. 그녀는 기억합니다.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 suffering from a toothache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요. 치통을 앓았던 것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치통을 앓았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뜻이죠. 원래 suffer 하면 고통받다, 앓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거기에 ing가 붙어서 앓았던 것이라는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7번.

I dislike arguing with people. 나는 싫어한다. 무엇을 싫어한대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Arguing with people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요. 사람들과 언쟁하는 것,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의 동사는 argue. 이렇게 생겼어요. 언쟁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ing가 붙을 때는 이를 끝에 이를 빼고 ing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arguing이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논쟁하다, 언쟁하다라는 동사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언쟁하는 것, 논쟁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과 언쟁하는 것을 싫어한다. 8번, I regret telling him the truth. 자, 여러분,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부터 찾아볼까요? Telling, 여기 보이죠? Telling him the truth. 전체를 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후회한다. 무엇을 후회한대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왔어요. 원래 tell 하면 말하단데, ing 붙었으니까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에게 진실을 말한 것, 그에게 사실대로 말했던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실대로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 다음은 9번이요. I forgot hanging my coat on the hook. 자, 여기서는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 어디 있어요? hang에 ing가 붙은 이 부분. hanging my coat on the hook. 전체를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잊었다. 자, 무엇을 잊었는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왔네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행이 걸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인데 ing가 붙었으니까 건 것, 걸었던 것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내 코트를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코트를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것을 잊었다. 다음은 10번이요. In Alaska, people enjoy eating deer. 알래스카에서는요, 사람들이 즐긴대요. 무엇을 즐긴다고요? 사슴을 먹는 것을 Eating deer,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 밑줄 쳐주시고요. 사슴을 먹는 것을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원래 eat 하면 먹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사인데 거기에 ing가 붙어서 먹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b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의 ing와 주어진 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하네요. 이제 우리가 직접 이 동명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올리비아라고 주어 자리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주어진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의미의 문장일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Finished, 끝냈다라는 표현이랑 Write her report. 그녀의 보고서를 쓰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사는 뭘까요? 동사는 finished. 왜요? finish에 ed가 붙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finished를 동사 자리에 적어 줄 거고요. 그럼 이미 동사 자리가 찼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는 올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살짝 바꿔가지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바꿔준다면, 목적어 자리에는 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꿔줄까요? write에다가 ing를 붙여줄 건데요. write은 e로 끝나기 때문에 끝에 있는 e는 빼고, ing 붙여서 writing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Olivia finished.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는 writing her repor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riting a report는 동사 ing가 이끄는 어구로 지금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은 그녀의 보고서를 쓰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올리비아는 그녀의 보고서를 쓰는 것을 끝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My father blank last year. 우리 아버지는 작년에 빈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어진 표현을 봤더니 grow corn. corn은 옥수수죠. 옥수수를 재배하다라는 표현과 started,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동사는 뭘까요? 동사는 started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start에 ed가 붙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으니까 시작했다가 동사 자리에 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사 자리 이미 찼어요.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요? 무엇을 시작했는지 목적어 자리에 오려면 동사를 형태를 살짝 바꿔서 명사 역할을 할수 있게 바꿔주면 되죠. grow에다가 ing를 붙여서

growing corn이라고 하면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게 됩니다. My father started growing corn last year. 이렇게요. 그래서 growing corn이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grow라고 하는 동사에 ing가 붙은 동명사 해석은 재배하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3번 My mother blank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 다음 표현해봤더니 hates 싫어하신다 early 일찍 그 다음 wake up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hate에 s가 붙어있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줬어요. 그러니 hate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싫어하셔요. 뭘 싫어하시는지 그 뒤에 목적어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주어진 표현에는 wake up 동사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동사를 우리 명사로 바꿔주면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겠다. 그죠? wake up 어떻게 바꿔줘요? 역시 이로 끝나니까 이는 빼고 ing를 붙여서 waking up이라고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주려면 뒤에 early까지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My mother hates waking up early. 우리 어머니께서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4번. Rachel blank. 자, 표현해봤더니 play with her pet dog. 세상에 애완오리가 있나 봐요. 그녀의 애완오리와 함께 논다라는 표현과 loves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동사는 뭘까요? love에 s가 붙어있네. 그쵸?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는 loves를 채워줘야겠습니다. 무엇을 아주 좋아한다? 그녀의 애완오리와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러니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play with her pet dog 이 표현을 채워줄 건데 문제는 play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play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세요. 동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Rachel loves playing with her pet dog 이렇게 채워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목적어 playing with her pet dog 해석은요. 그녀의 애완오리와 노는 것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I blank in my pocket. Put the money 하면 돈을 집어넣다, 돈을 넣다란 뜻이고, remember 하면 기억하다란 뜻인데요. 둘 중에 어떤 게 동사 자리에 와야 될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나는 내 주머니에라는 표현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주머니에 돈을 넣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한다. remember가 동사 자리에 와야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주머니에 돈을 넣었던 것을. 그러면 put the money 이 표현은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될 건데, 문제는 동사 표현은 그대로 올수 없죠. 대신에 ing를 붙여주면 putting the money 동명사로 바뀌어서 목적어 자리에 쓸 수가 있어요. I remember putting the money in my pocket.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왔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었던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6번 she blank. 자, 이번에는 fast food avoids eat 이 표현이 나왔는데요. 먼저 동사를 찾아볼까요? avoids 피하다가 동사가 되겠죠. 그녀 3인칭 단수니까요. avoid에 s를 붙여서 써주었습니다. 그녀는 피한다. 무엇을요? 패스트푸드 먹는 것을요. 그러면 먹는 것이라고 해주기 위해서 is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She avoids eating fast food.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녀는 피한다. 무엇을? 패스트푸드 먹는 것을. 다음 7번. We blank. The soccer match 하면은 축구 시합이고요. Win 이기다. Celebrated 하면은 축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동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축하했다. Celebrate가 과거형으로 쓰인 celebrated 동사 자리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축하했다고요?
우리가 축구 시합에서 이긴 것을 축하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기다는 win인데 이긴 것이라고 해주기 위해서 win을 동명사로 바꿔줘야겠습니다. winning. winning the soccer match.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하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왔어요. winning the soccer match. 축구 시합에 이긴 것을 축하했다라는 뜻입니다. 8번. She blank for the party. 주어진 표현을 봤더니 began 시작했다 있고요. 그다음 the room 방이죠. decorate 하면 장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파티를 위해서 방을 장식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문장 만들 수가 있겠네요. 동사는 begin의 과거형인 began, began으로 채워주고요. 방을 장식하는 것을 목적어 자리에 써줘야겠습니다. 장식하다, decorate, 우리 동명사로 바꿔줄까요? decorate은 e로 끝나니까 끝에 있는 e를 빼고 ing를 붙여서 decorating the roo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시작했다. 무엇을? decorating the room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 방을 꾸미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다음은 C. 동사 ing를 사용하여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라네요. 자, 1번 봤더니 내 고양이는 햇빛 아래에서 자는 것을 즐긴다래요. 일단 주어는 my cat.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뭐뭐 다니까 즐긴다가 동사겠죠? enjoy라고 쓰면 되는데 이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enjoys, s를 꼭 붙여줘야겠습니다. 무엇을 즐기냐면 햇빛 아래에서 자는 것이래요. 자는 것? 그러면 자다는 sleep인데 자다가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하려면 ing 꼬리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요? My cat enjoys sleeping in the sun.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내 고양이는 즐긴다. 무엇을요? Sleeping in the sun. 햇빛 아래에서 자는 것을요. 다음 2번.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간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 랍니다. 주어는 그녀는. 동사는요? 좋아한다죠. 좋아한다는 like 동사를 쓸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likes, like에 s를 꼭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간식 먹는 것을 이 부분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먹다를 eat이라는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먹다가 아니라 먹는 것이래요. 그러면 ing 꼬리 붙여줘야죠. eating. eating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She likes eating 무엇을? 간식 먹는 것이니까 eating snacks after dinner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녀는 좋아한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왔어요. 3번 학생들은 교실을 청소하는 것을 끝냈다. 주어는 학생들은 the students고요. 동사는 끝냈다 finished. finish의 과거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무엇을? 교실을 청소하는 것을 청소하다는 영어로 clean인데요. 여기서는 청소하다가 아니라 청소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ing 꼬리를 붙여줘야겠습니다. The students finished cleaning the classroom.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학생들은 끝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왔네요. 4번. 그는 젊었을 때 시간을 낭비했던 것을 후회한다. 랍니다. 주어는 그는 he라고 잘 써줬고요. 동사는 뭐예요? 후회한다. 다로 끝나는 후회한다가 동사죠. regret이라고 하는 표현 쓸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regret에 s를 붙여서 regrets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시간을 낭비했던 것을 후회한대요. 낭비하다라고 할 때는 wast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낭비하다가 아니라 낭비했던 것이라고 했으니까 wasting 이렇게 동명사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He regrets wasting time when he was young. 그는 후회한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5번. 그녀는 이탈리아 식당에 가는 것을 제안했다. 주어는 그녀는 she고요. 동사는 제안했다래요. suggested 동사까지 잘 나와 있네요. 근데 무엇을 제안했냐면 이탈리아 식당에 가는 것을이에요. 가다는 go인데 가는 것이라 했으니까 going이라고 동명사로 적어줘야겠습니다. She suggested going to an Italian restauran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쓰였어요.
6번, 내 아이들은 그 산을 같이 등반했던 것.

0: 것을 기억하고 있다. 주어는 내 아이들은 my children이고요. 동사는 기억하고 있다네요. 그러면 remember 이 표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 산을 같이 등반했던 것을 기억한대요. 등반하다라고 할 때는 climb 이란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등반하다가 아니라 등반했던 것이니까 climbing 동명사를 활용해서 적어줘야죠. My children remember climbing the mountain together. 요렇게요. 무엇을 기억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쓰였습니다. 7번. 그는 그의 친구들과 언쟁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번엔 우리가 다 한번 문장을 채워봐야 되겠어요. 주어는 he, 동사는 싫어한다이니까 hate를 쓸 수도 있겠지만 dislike를 쓰라고 했네요. dislike에 s를 붙여서 적어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e dislikes 이렇게 주어 동사까지는 채웠고요. 그의 친구들과 언쟁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언쟁하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argue라고 하는 표현 쓰는데요. 우리 언쟁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arguing 동명사로 적어줘야겠습니다. 그러니 he dislikes arguing with his friends. 이렇게 적어줘야죠? 그는 싫어한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를 썼어요. 8번. 잭은 모험담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주어는 잭. 동사는 아주 좋아한다니까 loves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love에 s 꼭 붙여주시고요. 모험담을 읽는 것을 읽다는 read인데요. 읽는 것이니까 reading이라고 해야겠죠? Jack loves reading adventure stories. 자, reading adventure stories가 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열병을 앓았던 것을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이라고 하고 빈칸 나와 있습니다. 열병이 영어로는 a fever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에다가 앓다라는 표현도 조금 어려운데요. 앓다는 suffer from 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앓다가 아니라 앓았던 것이라고 했으니까 suffering이라고 동명사로 적어줘야죠. Suffering from a fever.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Do you remember? 무엇을요? 목적어 자리에 suffering from a fever. 동명사가 이끈 어구가 와서 앓았던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10번. 윌리엄은 여가 시간에 오토바이 타는 것을 즐긴다라네요. 주어는 윌리엄. 동사는요? 즐긴다니까 enjoy를 쓸수 있겠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enjoy에 s를 붙여서 enjoys라고 해야 되겠죠? 무엇을? 여가 시간에 오토바이 타는 것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타다는 ride인데 타는 것이라 했으니까 riding 동명사를 활용해 줘야겠습니다. William enjoys riding his motorcycle in his free tim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윌리엄이 무엇을 즐기는지 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를 적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동명사를 사용해서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해주세요. 그는 공원에서 걷는 것을 즐긴다. He blank in the park. 공원에서 걷는 것,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현재 분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0: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0: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선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55강입니다. 자, 55. 왠지 5라는 숫자 기분 좋게 느껴지죠? 자, 우리 이제 10강만 더 가면 이제 마지막까지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가뜩이나 조금 좀 힘든데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되네요 라고 생각되면 참 좋겠습니다. 임 선생님이 되게 또 좋아하는 말인데 이거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감이 와닿지는 않은데요.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인사말이 있어요.

특히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들 이렇게 좀 아끼고 아끼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Today's weakness, 오늘의 약함이 becomes tomorrow's strength, 내일의 강함이 될 거야. 좀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지는 않은데, 선생님은 원래 우리말로는 오늘의 지금 현재 나의 초라함이 내일의 위대함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막요 한두 개의 단어랑 표현이랑 구문이랑 이런 거에 막내 자신이 너무 한없이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모의고사를 보든 학력평가를 보든 마지막 대수능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게 되면, 그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순간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조금 문제 잘못 풀었다고 혹은 해석을 좀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나는 왜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좀더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알겠죠? 오늘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가면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손잡고 오늘도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네 개의 준비, 네 개의 문제밖에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오늘 한번 문장, 삽입 문제, 나머지 24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문제 풀 때, 연결어가 없거나 혹은 지시어가 없을 때, 내용적인 단서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그럴 때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본문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단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만들어주는 게 요즘에는 박스에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가 없을 때 오히려 그 답이 되는 스팟, 우리가 넣어야 되는 그 답이 되는 그 부분에 근처, 앞이나 뒷문장에 연결어를 넣어서 혹은 지시어를 넣어서 단서를 막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문장에서 혹시 내가 근거나 단서가 좀 찾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밑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야. 확실한 나의 단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주어진 박스에서 끙끙대도 답이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자, 여기 지금 21번에 주어진 박스는 in particular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특히라는 뜻이 되겠죠? 특히, 특별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한테 좀 힌트가 될 만한 네이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네이가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네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서로서의 작용을 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단서로서 여기밖에 들어갈 수 없어라는 단서를 막 주기보다는 한두 개 정도의 선택지만 지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서. 그래도 그게 얼마나 소중해. 그치? 그게 어디야? 이런 단서들로 활용이 되니까 데이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they define a group. 그들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뭐에 대한 정의를 한대요? group. 집단에 대한 정의를 내린대요. 집단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집단을 뭘로 본대요? 자, define A as B. A를 B로 정의하다라는 뜻이죠. Two or more people who interact with and exert mutual influences on each other. 자,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한테 그냥 친숙한 내용이에요. 그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의 무리로 정의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저기 무리, 집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관계이다라는 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의 내용이 바로 뭐냐? Who interact with? 자, each other가 되겠죠? Interact with each other. 서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채로 가만히 서 있는 게그 사람들은 무리라고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룹이라고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뭐 해야 돼? And exert mutual influences on each other. 서로에게 상호의라는 뜻이야. Mutual. 이 단어 기억해도 상호의, 서로의라는 뜻이거든요. 상호의 영향력을 exert. 이 단어도 사실은 수능 필수입니다. 밑에 주석으로 고맙게 나와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발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상호 영향력을 서로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두 명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로 그룹을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일단 이 문장에서 시사하는 바는 바로 그룹의 요건입니다. 단순히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걸 그룹이라고 보지 않고, 여기서의 특징이 바로 뭐야?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고, 서로에게 상호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근데 뭐 봤을 때좀 비슷한 의미 아니야?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그걸 일종의 그룹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데이가 누군지 한번 찾아서 이 데이 찾아서 가볼까나 볼게요.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요, we tend to see,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Any collection of people, 사람들의 무리, 어떤 사람들의 무리라도 CASB, A를 비로 보다라는 얘기죠.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쌤, 여기 데이가 나온 데이라고 받을 수 있는 people이 나왔는데요. 좋아. 자, 그럼 1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내용에서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냥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를 그냥 그룹이라고 우리는 본다.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우리 일반적인 경향, 성향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데이를 갖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룹을 규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를 이 피플로 만약에 놓게 된다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룹을 규정한다라고 하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룹을 규정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에게 상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룹을 그룹이라고 사람들은 그룹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성향은 바로 그냥 모여있으면 그룹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여기 있는 collection of people를 데이라고 받을 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데이라고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이 있는지 볼게요. However, 하지만은요. 누가 나와요? Social scientist, psychologist, 사회 심리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을 그럼 데이라고 봐줄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이 전문가들, 사회 심리학자들은요, use this term, 이 용어, 그룹이라는 용어를 more precisely, 더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자, 더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까? 이 사회 심리학자들은 그룹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때요? 벌써 괜찮은데요? 그죠? 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이 그 그룹의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어떻게 정의했는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일단 몇 번을 생각하고 2번을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 선생님이 살짝 표시는 하긴 했는데 힌트를 주긴 했어.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자, 이 문장에 숨어 있는 문장 어떤 그 구조의 특징이 뭘까 한번 보세요. 어법 코드가 하나 들어 있어요. 그게 뭘까? 가만히 봐봐. 그것은 이러한 의미,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것이 뭔데? 정의한 건가? 자, 보시면 get which 강조구문입니다. 아니, which 강조구문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it who 강조구문도 있고 it that 강조구문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it과 that을 강조구문의 초점 사이에 양옆에 놓긴 하는데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who를 쓰고요. that 대신에. 그 다음에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which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강조하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ich를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름 아닌 이것이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해성 선생님이 강조구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했냐면 다름 아닌 뒤에 것이 앞에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중간에 있는 초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Distinguish, 구별한대요. 뭐와 뭐를, 뭘, 뭘로부터 구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무엇을? The members of a group. 집단의 구성원들을 뭐와 구분하는? A mere aggregation of individuals. 개인들의 집합, 단순한 집합과 구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운데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무리에 있는 그룹이라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집합을 구별하는 건 바로 뭐래? 공동 목표를 위한,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작용, 서로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서로의 상호 의존도에 대한 의존감이 바로 그냥 일반적인 그룹과 단순히 모여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앞에 정의가 이미 나와줬고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 이 문장의 내용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치? 다름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그런 감, 의존감. 이것이 바로 공동 목표를 위해서 의존하는 그 의존감이 바로 그룹의 구성원들과 단순히 그냥 집단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맞아요, 여러분.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2번.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2번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4번 아니면 5번일 텐데. 선생님이랑 전 시간에 문제 풀었지. 그치? 전 시간에도 2번이 답인 게 나왔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문제였던. 기억나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가 나와주고 다름 아닌 이렇게 할수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 심리학자들은요, 좀 다르게 봐요. 그 용어를 더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용하는 게 바로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게 다름 아닌 이걸 의미하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쭉쭉쭉 이걸 설명하는, 뒷받침하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연결되는 내용이어야 될 거야. 확인 한번 해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As Kenneth. Kenneth라는 사람이요. Observe. 말한 것처럼. 자, 여러분들 여기 as와 여기 지금 커마커마로 중간에 삽입으로 들어간 절인데요. 여기 observe라는 동사가 보통 관찰하다라는 뜻이죠. 혹은 준수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특정한 이런 어떤 학자의 이름이나 특정 인물과 같이 쓰이게 되면 특히 뒤에 있는 어떤 내용이 연구나 조사의 결과다, 이런 경우에는 말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a collection of people who happen to go for a swim after work on the same day each week. 매 주마다 같은 날에 after work, 퇴근을 한 후에 어떻게? happen to go for a swim. 우연히 수영을 가는 사람들의 집합, 사람들의 무리는 does not, 뭐가 아니에요?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하면 does not constitute,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a group, 그룹을,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구성하는 게 아니야? these swimmers, 이렇게 그냥 매 주마다 우연히 같은 날에 수영을 하러 가는 사람, 이러한 수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do not interact with each other, 서로 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뭐야? 어떤 구조화된 방식으로, 특정한 어떤 구조화된 방식으로, 특정 어떤 공동 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a group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happen to에 표시를 했는데요. happen to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의 의미가 아니라 특히 happen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이럴 때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알게 되면 여기서 우연히 뭐뭐하다. 이 표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애들이에요. 약속하고 어떤 공동 목표를 갖고 만나는 애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우연히 매 주마다 그냥 마주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수영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의 무리로 사회 심리학자들은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By contrast, 반면에 대조적으로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 그치? 우연히 만나서 구조적인 방식으로 그냥 구조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수영을 한 사람들이 아닌. 즉, 좀더 같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조적으로요. A squad. squad라는 표현이 어떤 소집단을 가리키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돼요. 자, 소집단의 어린, 경쟁을 하는 이 어린 수영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Who train every morning. 아침마다 훈련을 하는 수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기 전에? Before going to school. 학교에 가기 전에 매 아침마다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는, 경쟁을 하는 어린 수영 선수들, 수영 선수들의 한 무리는 is a group, 그룹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 그룹이라고 할수 있느냐? Because they are not only share a common objective. 그들이 공동 목표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a formal ways. 공식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봤더니 이게 공동 목표가 바로 뭐냐? 대회를 준비하는 거지. 대회를 위한 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럼 공식적인 방식이 바로 뭐냐? 형식적인 방식이 바로 뭐냐? 여기 수영 시작 전에 어떻게 함께 모여서 워밍업을 하는 거야. 웜업 체조 같은 것들을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뭔가 조직적으로, structured way, in a structured way, 뭔가 구조적인 그런 방식으로, 형식적인 방식으로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룹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두 개의 대상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마무리 가볼게요. 자, it is the sense of people coming together to achieve a common object that defines a team. 자, 조금 더 이제 나아간 그 정의를 갑니다. 하나의 그룹에서 이제 뭘로 가요? 하나의 팀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정의들의 확장으로 좀 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역시 뭐가 들어와 있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거 in which 강조구문이었는데 자 이것도 it that 강조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먼저 해석을 해주는 게 좋다고요? 뒤에 부분부터 팀을 정의하는 건 바로 뭐야? This sense of 이러한 감각, 이러한 감, 이러한 느낌이에요. People coming together,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a common objective,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러한 감각, 이러한 이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예, 이것이 바로 팀을 규정하는, 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에서 조금 더 팀이라는 좀 더 확장된 정의로 나아가게 되는 마지막 5번 문장, 5번 다음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강조문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몇 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주 흔치 않은 우리한테는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닌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문장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강조문이 나왔을 때 그래도 아 이거구나 얘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면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고 자 이제 22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22번 역시 주어진 내용에 뭐가 없어요 아,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연결어가 없고 내용적인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내용적인 단서가 와 이런 단서가? 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 나중에 읽다 보면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여기에는 the phone call 입니다 전화를 대하는 거 전화를 처리한대요 deal with라는 게 여러분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전화를 처리한다는 건 전화에 예, 응대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화를 받아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응대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본문에서 받아집니까? 그렇지. such a call 이라는 표현으로 받아집니다. 어디에 나와? 여기에 뒤에 such calls 라고 나옵니다. 그러한 전화. 물론 앞에 전화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전화로 뒤에서 받을 수 있겠지. 더군다나 5번 다음의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나왔었던 그 전화 통화를 바로 이어서 받을 때 이렇게 search call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좀 가만히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내용 같이 연결해서 한번 붙여서 아 5번에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은가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주어진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On top of 얘를 직역하면 뒤 것 위에 놓아서 라는 뜻이죠. 무엇무엇의 위에서 라는 뜻입니다. 얘는 덧붙여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뒤에 것과 더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The hurdles. hurdle은 여러분들 긍정어예요? 부정어예요? 부정어죠. 그죠? 부담? 난제? 라는 뜻입니다. 뭐 장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왜 그 장애물 달리기 이런 거 할 때 그 허들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장애물이라는 뜻, 장벽이라는 뜻, 혹은 이게 어려운 난제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려움에 더해서 라는 얘기입니다. 뭘로부터 도출되는 어려움이에요? Introduce in assessing his or her own, his or her money. 자신의 돈이죠. 자신의 돈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도입되는 그 어려움에 더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돈인데 내 돈에 접근하기가 어렵대요. 자, 만약에 뭐 하냐면 a suspected fraud. fraud라는 표현이 여러분 사기라는 뜻입니다. 의심되는 사기가 감지가 된다면 이것에 더해서 의심되는 사기가 감지가 되었을 때 된다면 the account holder. account가 여러분들 계좌 혹은 계정이라는 뜻이죠.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바로 예금주가 되겠죠. 그 예금주는요, has to deal with, 다루어야 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The phone call, 전화에 응대해야 돼요. 자, 어떤 전화요? asking, 묻는 전화입니다. If or he or she made a suspicious transactions. 자, 자신이 suspicious, 의심이 되는 transaction, 이 단어는 챙겨두세요. 거래라는 뜻이에요. 의심되는 거래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전화에 응대를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계좌인데,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더해서 라는 의미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바로 어떤 내용이 나와? 계좌. 특히 나의 어디에? 돈에. 계좌에 접근하는 게 어려움에 어려운 상황이 나와줘야 되겠죠.
앞에 나와줘야 돼. 자, 그것에 더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줄까? 자, 그러한 이 전화들을 받아야 돼요.

보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convenience, 편리함이죠.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도록 의도되어집니다라는 의미예요. 기술이 왜 발달해? 보안을 좀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좀더더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의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물결들이 이렇게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는 하나,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sometimes these, 때때로 이것들은요, do not necessarily,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go hand in hand. 같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즉, 이게 늘 긍정적인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편리함이나 보안이 향상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흐름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올 내용을 좀 예상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볼게요. 자, 그럼 이 내용, 여기에 대한 예시는 뭐가 돼? 좋은 의도로 처음에 출발은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 보안이라든가 편리성이 떨어지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지. 자, 예를 들면요. The transaction, transition, 전환이란 뜻이죠. 자, 뭐에서 뭘로 전환하는 거야? From A to B입니다. 자, magnet drives. magnetic이라고 하면 얘는 자석이거든요. 예, 자석으로 이루어진 띠. 우리가 왜 예전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보면 위에다가 이렇게 magnetic stripe 있잖아요. 그죠? 자석의 그 띠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야? 내장된 칩으로 바뀌는 그 전환이. 자, 그러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뭘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 자기로 되어 있는 그 자석의 그 stripe 모양이 나중에는 그냥 안에 있는 내장된 칩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것의 전환이 subtly slowed down. 뭐 했대요? 약간 속도를 늦추게 되었대요. 뭐를? 거래의 속도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뭐야? 원래 더 거래를 향상시켜야 되잖아. 빠르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느려졌다. 약간이지만 느려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Sometimes frustrating customers in a hurry. 바쁜 고객들에게 좌절감을 주면서. 좌절시키면서 바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런 시간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뭐야? 원래 의도한 건 이거였지만 하지만 반드시 꼭 이게 함께 가는 건 동반되고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예시가 이렇게 나와준 거죠. 기술이 발전하긴 했는데 그게 오히려 편리함이라 빠른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반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역효과가 아니라. 자, make a service too burdensome. 자,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명령문이긴 한데요. 명령문을 해석하면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자, 서비스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면, 그러면 the potential customer, 잠정적인 고객이 will go elsewhere, 다른 곳으로 가게 될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뭔가 혁신이나 기술의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뭔가 부정적인 작용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또 부작용이 될 것이고, 또 서비스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면, 그러면 사실 잠정적인 고객은 그걸 이용하지 않게 될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갈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사례가 나온 거예요.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그래서 근데 그 기술이 좀 좋지 않은 방향. 즉, 예, 편리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의도했던 결과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obstacle, 이러한 장애는요, applies at several levels. 몇 개의 단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가 나오겠어? 너무 그 서비스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사실은 사용자한테 부담을 줘서 사용자가 그걸 이용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그 부담의 내용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 부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 나와주고, 그것에 이어서 바로 이게 또 부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면 될것 같아요. 아직 계좌의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Passwords, double key identification and biometrics, such as fingerprint, iris, and voice recognition. 자, 비밀번호, 그리고 이중키 신원 확인. Identification이 바로 신원 확인이죠. 그죠? 자, 신원 확인, 그리고 biometrics, 맞죠? 예, 이거는 생체 인식? 그죠? 생체 인식을 뭘로 하지? 우리 지문으로 하기도 하고, iris는 이 홍채입니다. 홍채 인식, 그리고 voice, 음성 인식, 이런 걸로. 자, 이렇게 생체 인식, 이런 여러 가지의 방식들인데, 최첨단 기술이죠? 이런 것들은 are always of keeping. 늘 모든 방법이 될수 있어요. 뭐할수 있는 방법이야? Keeping an account details from hidden from potential fraudsters
of keeping. 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뭔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첫 번째 keep은 사실은 keep A from B가 되겠죠. A에서 B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그 계좌의 세부적인 그 정보를 어떻게 감추게 하는 거죠. 뭐로부터 감추게 하는 거야? 세부적인 정보가 여기 from A to B가 keep A from B가 아니네요. 그죠? 네. 그냥 이걸 감춘다. 감추는 걸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잠정적인 사기꾼들로부터 세부적인 그런 정보들, 계좌 정보들을 hidden. 얘가 목적 보호가 되겠죠? 감춰진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이자. 또뭐 하는 방법이야? Keeping your data dark. 다시 말하면 그 즉, 동일한 내용이네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둡게 유지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둡게 안 보이게 유지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보안을 비밀리에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keeping과 뒤에 있는 keeping이 지금 같은 내용으로 즉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이러한 여러 기술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더 보안이 강화될 수 있게끔 만들게 한 거예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여러 가지 발달된 기술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they all 이것들은요 모두 다 inevitably add a burden 뭘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고 가중시켜요?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뭐에 대한? To the use of the account. 그 계좌를 쓰는, 계정을 쓰는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을 주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담에 더해서 그녀의 돈, 자신의 돈, 그저 그나 그녀의 돈이라는 게 자신의 돈이죠. 자신의 돈에 접근하는 걸,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도입된 여러 가지 장벽, 그 장애들, 난제들, 그게 바로 뭐야?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다 통과해 갈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거기에 더해서 어때? 만약에 의심되는 사기가 감지가 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계좌,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이 됐대. 그럼 바로 연락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좌주, 즉 예금주는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전화에 응대해야 돼요. 혹시 의심스러운 거래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런 묻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받게 되는 그 전화가 이런 방법들이 다 모든 것들이 유용할 수는 있죠.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유용할 수는 있죠. 실제로 그것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Reassuring. 굉장히 안심시키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자, 뭘 하기 때문에? Knowing that, that year를 알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이 keeping alert, alert라는 게 방심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방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안심이 될 수는 있어요. 뭐 하는데? To protect you, 여러분. 즉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데 방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아, 은행이 잘 알아서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안심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만 But it becomes tiresome. 그건 참 성가신 일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too many such calls, 그러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면은요, 너무 많이 are received, 받게 되면 그건 정말 피곤한 일이, 성가신 일이 될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여러 가지 이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담에 더해서 이것이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유용할 수 있죠. 아, 얘네들도 지금 모니터링을 내 계좌를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안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성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몇 번을 정답으로 하시는 게 적절할까요? 그렇지. 정답은 5번을 정답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결론이 나죠. 그렇죠? 여기 실제로라는 건 여기 앞에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유용할 수 있다, 도움이 될수 있다를 설명하는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부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읽었던 내용, 주어진 문장에서 일단 앞부분에 뭐가 나온다는 거, 어려운 점, 장벽이나 난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 어디에?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줬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부담에 더해서, 덧붙여서, 그런 다음에 그러한 많은, 너무 많은 전화라는 게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랑 연결되니까, 요 앞부분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뒷부분, 5번 다음 문장에서 부연 설명으로 받쳐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잘 고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는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문장도 좀 길고요. 내용들이 좀긴 편이죠. 다른 문제에 비해서. 그렇지만 네, 문제의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3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지금 주어진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거 일단 고맙게도 연결어가 하나 나와주긴 했어요. 걔가 누구야? 그렇지. also예요. also.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이랑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또한 뭐뭐이기도 합니다라고 해서 긍정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고, 앞에가 만약에 부정적인 내용이었다면 또한 그렇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또 같이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의 맥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It has becom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여기 지금 it은 형식상의 가주어이시 되겠죠? 그리고 의미상의 진주어는 to develop new pesticide가 됩니다. 새로운 pesticide를 뭐 하는 거?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니까. 그죠? 누가 개발하는 거야? 초보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Companies. 회사들이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게 어려워요. 라는 얘기예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심지어 어떠한 살충제도요? That can have major beneficial effects and few negative effects. 주된 이점이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few negative effects.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그러한 pesticides. 살충제를 심지어 개발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웠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내용이 일단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일단 뭘 개발하는 거? 살충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내용을 쭉쭉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지금 뭐에 관련된 거예요? 핵심 소재가 뭐야? Pesticide예요. Pesticide. Pest는 여러분들, 얘가 해충이라는 뜻이고요. Side의 CID는 킬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side가 들어가는 표현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여기 특히 이제 herbicide가 바로 제초제예요. Herb가 풀이잖아요. 그죠? 그 suicide가 바로 자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side가 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esticide, 즉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라는 뜻이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herbicide라는 단어죠. 제초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살충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주어진 내용은 누구에 대한? 살충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회사와 살충제, 특히 살충제의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다?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또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에도 어떻게 회사가 됐든 다른 대상이 됐든 살충제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또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 박스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Simply maintaining yields at current levels. 현재 수준으로 단지 유지하는 겁니다. 뭘 유지하는 거야? Yield를요. Yield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수확량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수확량.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 수확량을 유지하는 거, 단순히 유지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현재 수준으로 그냥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죠? 현재 수준으로 이렇게 수확량을 유지하는 것이요.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often requires, 아니 요구합니다. New cultivars and management methods. Cultivar라는 단어가 품종이죠. 자, 품종과 그리고 관리 방법, 새로운 품종 그리고 관리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되게 루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종도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겠고, 새로운 품종으로, 그리고 관리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 Since,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since는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pests and diseases, 해충과 질병이 continue to evolve,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얘네들도 계속 발전한단 말이야. 진화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가 또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되겠고, 그리고 관리도 해줘야지. 그래야 현재 수준으로 우리가 이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t aspects of chemical,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어떠한 측면 양상이에요?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사회환경적인 측면 양상들이 can change over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화해 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이 수확량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새로운 품종 개발 그리고 관리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196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요, many people considered,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어? Pesticide, 뭐라고요? 살충제가 to be mainly beneficial to mankind. Mankind가 뭐야?

인간들이죠. 인류에게 어떻다고요? 주로 beneficial. 어떻다고 생각을 했어? 그치. 이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일단 지금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일단 일본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죠. 또한 그건의 회사가 패스사이드를 개발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색하니까. 많이 어색하죠. 그죠? 그러니까 1번 내용은 일단 1960년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1번 다음에는 이 패스사이드, 살충제의 뭐에 대한 측면이야? 살충제에 대한 인식이죠. 근데 그 인식이 어때? 네, 긍정적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developing new, broadly effective and persistent pesticide. 뭘 개발하는 거? 새롭고 널리 효과적이며 그리고 지속성을 갖고 있는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이요. Often was considered. 예전에는 여기 좋습니다. To be the best way. 최상의 방식이라고요. To control pests on crop plants. 농작물에 대한 뭘 하는? 해충을 통제하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뭐라고 여겨졌어? 패스사이드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효과적인 패스사이드를 이용하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 다음의 내용도 바로 뭐야? 살충제가 가장 좋은, 베스트한 방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같은 맥락이겠지. 즉, 2번에는 틈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 기업들이, 회사들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런 내용이 아직 안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요. 그때 이후로가 언제야? 1960년대를 지나서, 뭐 이때 좀 시간이 더 지나서, 그죠? 요 시간 이후에는요. 과거의 1960년대 그 이후 어느 정도 지나서 그런 다음에는 it has become apparent that 이하라는 것이 apparent 분명해졌습니다. Apparent는 분명한, 명백한 이런 뜻이죠. 뭐가 분명해졌어? Broadly effective pesticide, 널리 효과적인 아주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 그런 살충제가 can have harmful effects.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해로운 영향을 가질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럼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세 번째. 살충제의 어떤 측면이야?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이걸 개발하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죠. 살충제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긍

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래 없애고자 했던 해충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살충제가 그 해충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유익한 곤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까지 다 없앨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우리 몸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을 먹었을 때 유익한 균들까지 사라지게 하는.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뭐가? 해로운 효과가 얘가 바로 선행사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런 해로운 효과. 즉, 이로운 곤충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효과가 can negate 할수 있대요. negate라는 단어 이런데 딱 봤을 때 negative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얘는 무효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무효화할 수 있어요? There are facts in controlling pests. 사실은 해충을 관리하는 건 긍정적인 거잖아. 이 긍정적인 효과, 그것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해충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들은 달성을 했어. 근데 이건 긍정적인 거잖아.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무효화된다라는 거. 그럼 걔가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유익한 곤충들까지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됐죠? 자, 그리고 and that. 여기 있는 that 이하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that 이하가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보셔서요. 지금 이때 가주어 진주어인데 첫 번째 진주어, 두 번째 진주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졌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Persistent pesticide, 지속적인 지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살충제가 can damage 어디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Non-target organisms, 사실은 목표로 하지 않았던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원래 타겟으로 하지 않았던 목표의 대상이 아니었던 목표의 생명체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생태계에 목표로 하지 않았던 생명체. 얘도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Beneficial insect한테 영향을 줬던 것처럼 원래 타겟이 아니었던 대상들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누가 있어요? 새, 그리고 인간. 인간들한테도 주죠. 그죠? 살충제가 사실은 이그 작물들이나 이런 데 쌓여가지고 인간들한테도 환경적인 피해도 주지만 인간들한테도 그게 몸에 이제 쌓일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분명해졌다. 밝혀진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이 살충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좀더 강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부정적인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치. 이제는 살충제를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살충제를 좀더더 보완해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살충제를 만들게 시켰겠죠. 누가요? 정부나 어떤 제도가. 그죠? 네, 한번 볼게요. Very high cost. 매우 큰 비용, 매우 많은 비용이 are involved in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관여가 돼요? The following all of the procedures needed to gain government approval for new pesticides. 새로운 살충제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모든 이런 절차들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차들을 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높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럼 뭐야? 이제 살충제를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허락을, 허가를 받는 게 엄청난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돈이 드는 게 개발하지 마, 이렇다기보다는 그걸 다 검증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지금 높은 비용은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높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어려운 점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이 문장이 여기 앞에 들어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부분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 얘가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의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비용, 높은 비용을 누가 낸다라는 얘기야? 기업이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장, 또한이라는 의미는 이 내용의 첨가의 내용이 아니라, 자, 이 부작용이 있죠. 그리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바로 개발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비용상에 지불해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말문을 처음에 기업들이 어려운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먼저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되니까 이 내용을 4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감당해내야 되는

높은 비용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번 정답일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러면 5번의 해결책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이렇게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어려워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예요? Given two other ways to manage pests. 해충들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들에 더 많은 고려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pesticide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해충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 살충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Such as, 뭐뭐와 같이. 라는 이야기예요. Incorporate A into B. A를 B에다가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Cultivar. 이 품종에 뭘 포함시켜? Greater resistance to pests. 아, 해충에 더큰 저항력을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품종 자체가 해충들이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해충들이 와서 얘한테 좀 괴롭히고, 그리고 얘를 먹으려고 해도 거기에 뭐 병충해가 생기지 않은 그런 내성이 강해지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살충제를 훨씬 덜 써도 되겠죠. 안 써도 되는 수준까지 만들면 더 좋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By breeding and using other biological control methods. 다른 생물학적인 통제 방식을 어떻게 하고? 개량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품종에다가 해충들에 대한 더큰 저항력, 저항성을 포함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살충제를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충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사실은 좀더 이상적이지 않나. 왜? 살충제로 인한 부작용이나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건 누구야? 회사야. 그 회사가 나오는 처음에 도입부에 이 문장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회사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도 높아서 어려워요. 라는 내용으로 만들어주시는 게더 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23번 잘 해결해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4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문장 삽입 문제 마지막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주어진 내용에서 누가 소재가 어떤 소재가 주인공이라는 거알수 있어? 영화가 소재야. 근데 영화의 어떤 측면이 여기서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아, 이게 filmic fantasies. 영화가 갖고 있는 환상적인 측면이 여기서는 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As long as라고 하면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죠. 자, irrealism이라고 하면 현실주의가 아닌, 즉 비현실주의라는 의미예요. 비현실주의? 뭐의 비현실주의야?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Silent,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black and white, 흑백이에요. 즉 무성의 흑백 영화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영화에서 소리도 안 나고 색깔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성의 흑백 영화가 predominated, 어떻게 됐을 때? 우세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주어가 irrealism이 되겠고요. 동사는 predominated가 되겠죠.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시는 게 적절하겠고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무성의 흑백 영화의 비현실주의가 우세한 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흑백 영화, 무성 영화가 굉장히 만연하고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는 one could not,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여길 수 없었어요. Take A. For B. A를 B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영화의 그 환상을 뭐로써? 현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현실을 표현하는 게 영화적인 환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게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기에는 어때? 소리도 안 나와. 색깔도 없어. 그러니까, 현실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환상적인 영화적인 환상을 가져오진 않았다. 그렇게 여기진 않았다. 착각하진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내용은 바로 뭐야? 무성 영화가 되겠죠? 무성의 흑백 영화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바로 뭐야? 영화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영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영화적인 환상이 무엇을 착각하게 하진 않았어요? 현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는 소리도 안 나와. 색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지 볼게요. 시네마. 그래서 시네마가 필름이죠, 뭐. 그죠? 영화가요, is valuable. 가치가 있어요. 소중합니다. 자,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라는 not a but b가 나왔어요. 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요. 뭘로 만드는 make something이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뺀 겁니다. 즉 우리 현실에 대한 가려진 윤곽이 비저블, 선명하게 보여서 가시적으로 보여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화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치가 있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능력이야. 무엇을 드러내지? Reveal what reality self veils. 현실 그 자체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근데 그 감추고 있는 게 바로 뭔데? The dimension of fantasy. Fantasy. 환상이죠. 환상의 그 차원을 드러내는 그 능력 때문에 영화는 가치 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나래 법이니까요. A가 아니라 B다니까 A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뭐가 뭐 때문에 가치가 있대요?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뭘 드러내는 능력? Fantasy. 환상을 드러내는 능력이야. 아, 그 현실에 감춰진 이 환상.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그 현실 이면에 있는 그 환상적인 부분들. 이것들을 영화에서 드러내고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는 어떻다? 가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의외죠. 우리는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영화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되게 소중하고 좋게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화라는 것은 오히려 환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환상의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네마,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뭘 드러내는 능력이요? Fantasy. 환상을 드러내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앞부분입니다. 자, 토이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흑백무성 영화가 도대체 어느 지점에 나와야 되는지 한번 쭉 읽으면서 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조금 갭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인가. This is why. 자, 일단 그래서라는 표현인데요. 앞에 있는 상황과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영화가요. 환상적인 부분들을 잘 드러내요. 따라서요. To a person, 한 사람에게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모든 한 사람이 이구동성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구동성으로 the first great theorist of film, 영화에 대한 첫 번째 최초의 위대한 이론가들은요. 영화에 대해서 막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위대한 훌륭한 그 이론가들은 decried 했대요. decried란 단어가 비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공연하게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다 뒤에 걸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 비난했어요? The introduction of sound and other technical innovations such as color. 자, 소리. 영화에 이제 소리가 나오고 기술적인 혁신. 이를테면 색깔이 입혀지는 거야. 색깔이 입혀지는 게 아니라 색깔을 이제 드디어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한 도입을 공공연하게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다 비판했대요. 이론가들이요. 왜? That pushed film into the direction of realism. 이런 것들은 바로 뭐 했는데? 바로 영화를 현실적인 방향으로 몰고 갔거든요. 사실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면 사실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사라지는 거야? Fantasy, 환상적인 부분들, 환상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이론가들은 야, 니네 지금 영화를 너무 사실적으로 만드는데 근데 영화의 가치가 진짜 이 판타지를 드러내는 것이 영화의 가치인데 오히려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환상을 깨고 있잖아. 그래서 너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난해요. 공공연하게 예, 이구동성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 뭐가 나오진 않아요. 옛날에 그런 그 무성의 흑백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일단 그래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에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있는데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한 이유는 가치 있는 부분을 훼손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내는 틈이 없습니다. 우리 틈잡기 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2번 볼게요. Since cinema was an entirely fantastic art. 영화가요. 전적으로 완전히 환상적인 예술이었기 때문에 These innovations. 이러한 혁신이 바로 뭐야? 앞에 얘기했던 소리의 도입이라든가 색깔과 같은 그런 기술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was completely unnecessary. 어땠어요? 완전히 불필요했습니다. 왜? 영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야? 가장 베스트의 특징이 판타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게 하는 이러한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장치들 이런 기술적인 혁신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판타지를 없애고 있으니까. 자, 그럼 내용 어때요? 연결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혁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화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시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nd 그리고요. What is worse? 설상가상으로요. 더 안 좋아졌던 건 they could do nothing but
내가 가리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These innovations를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틈쩍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틈을 일단 안 만들려고 쭉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연결이 된다라는 걸 가정으로 하고 자 이러한 혁신들, 기술적인 혁신들 세 글자

입히거나 색깔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오게 하는 이런 혁신들이 그 do not, nothing but 뒤에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nothing but이라는 표현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놨죠. 뒤에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라는 뜻은 오직 이것만이라는 only의 뜻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한 혁신들은 오직 뭐만 했어요? Turning filmmakers and audiences, 영화 제작자와 그리고 관객들을 어떻게 할 뿐이었어? Turn away from, 뒤에 걸로부터 멀어지게 했대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혹은 관객들을 어디에서? Fantastic, phantasmatic, dimensions of cinema. 영화의 환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거야. 이게 불필요한 것이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 관객들과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판타지에서 잘 이걸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these innovations라고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잠정적으로는요, transforming 바꿨어요. film into 영화를 뒤에 걸로 바꿨죠. 자, 단지 delivery device 그냥 전달하는 장치로 바꿔버렸어요. 영화를 뭘로? 뭘 전달하는 장치? Representations of reality 현실에 대한 representation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표현을 위한 단지 전달하는 장치. 현실을 잘 전달하는 장치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큐멘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이런 무성 영화나 무성 흑백 영화 가졌던 그런 기능들이 상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여기에다 넣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데이지 이노베이션을 지금 쭉쭉 받아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틈은 없어요. 자, 이제 몇 번으로 갑니까? 4번으로 가볼게요. But! 하지만 sound and color threaten. 소리랑 색깔이요. 위협을 했대요. 뭐 할 거라고? To create just such an illusion. 그러한 환상을 만들 거라고 위협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야?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한 환상. 그러한 환상이 뭔데? 앞에 있었던 이 filmic fantasy를 만들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어떻게 했어요? The very answers of film art. 영화 예술의 가장 핵심, 본질을 파괴시키게 되었죠.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성영화, 무성 흑백영화의 이런 비현실주의가 굉장히 현실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무엇을 착각하지 않게끔 해줬어? 네, 이런 현실적인, 환상적인 이런 환상, 영화상의 그런 환상을 현실적인 표현과 착각하지 않도록 해줬는데, 그런데 이 최신 기술들은, 야, 우리가 그런 거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됐어? 영화 예술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파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적절하겠어? 4번에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 가볼게요. 자, 루돌프라는 사람이 put it, puts it. 자, put it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디에 놓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하다, 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루돌프라는 사람이 표현의 뜻이요. The creative power of the artist. 자,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힘이라는 건 can only come into play, 작동을 할 뿐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Where reality and the medium of representation, 현실과 그리고 표현에 대한 매체가 do not coincide, 뭐하지 않는? coincide,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만 오히려 이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힘이 발휘가 되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오히려 일치하지 않는 게 창의적인 부분들을 더 배가시켜준다, 더 나타내게 해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네, 4번으로 해주시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어도 중간에 있다가 뭔가 확실한 틈이 보이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어진 문장을 한번 넣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삽입 다 해결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똑똑복화 coincide, coincide라는 표현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거지, 그치? 동시에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치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oincidence, coincidental 명사와 형용사의 의미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oincide라는 동사 어디에?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여러분들 많이 알수록 진짜 정확하고 우리 흐름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코드들이 되죠. 그죠? 단서들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파트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우리 또 가정용어로 시작해야죠.
1: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아요.
0: 자, 오늘은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아하. Part 1 되겠습니다.
1: 엄마랑 진짜 에어컨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0: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어머님들이 이 에어컨 그 전기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시거든요.
1: 당연하죠. 아니, 오늘은 틀까? 너무 더운데? 오늘은 틀자. 저는 주로 엄마, 선풍기를 앞에 두고 있어봐. 시원해.
0: 아, 네.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덥고.
1: 그럼.
0: 근데 너무 덥거든요.
1: 그쵸.
0: 저는 특히나 더위를 정말 못 참아요.
1: 아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 더울 때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생각이 들어요.
1: 우리 마유쌤은 엄동설한 애도 계속 부채질 하시잖아요.
0: 저는 무조건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1 한번 네. 가볼 거고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어우, 예민하다.
0: 와우.
1: 예민하시다.
0: 예, 앞에 일자 들어가면
1: 네.
0: 완전히 이제 패닉하시는 거예요.
1: 아우, 아. 여기가 무슨 이글루니? 남극이야? 이거 뒷문장으로 나와줘야 돼요.
0: 아, 19도면 네. 그래도 좀 진짜 좀 춥게 해놓은 케이스이긴 한데.
1: 그렇죠. 요즘에 이제 권장하는 온도가 사실 26도 이럴걸요?
0: 아, 맞아요. 20,
1: 네,
0: 근데 또 급하게 더웠나 봐요. 자, 다음 미션 2는요. 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1: 아.
0: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더 덥던데요. 뜨거운 팬 이렇게.
1: 그렇죠. 왜냐하면 선풍기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죠.
0: 그렇죠. 더 그냥 더운 바람을 후 불어주는
1: 맞아요.
0: 느낌. 오케이.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도전!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이 되어 있니?
2: What?
1: 응?
2: Mom?
1: What? Oh, my son?
2: Mom? What's wrong?
1: This is so cold.
2: Huh?
1: So cold. This, 그, 19, 그, 저기. 19.
2: Yeah.
1: Air conditioner?
2: Yeah.
1: It's so cold.
2: Oh.
1: 응?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응?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숨쉬기 더, 어머, 어머. 아니, 이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이, 저 선풍기 틀어.
2: What?
1: 응?
2: Oh, turn on the fan as well?
1: 그래, fan.
2: Two? 응. Both?
1: 아, 보스 말고, air conditioner off and on fan. Okay?
2: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Outside is 35?
2: Yeah.
1: But here is just 30.
2: 30?
1: It's okay.
2: I can't breathe.
1: Fan is okay.
2: No, Mom.
1: 에어컨 꺼. 아, 됐다.
0: 아이고, 결국 타협해서 차가운 예. 물수건 이거 하고 선풍기 들기로 했다면서요?
1: 그리고 어허. 그 페트병에 찬물 넣어가지고 끌어안고.
0: 아, 끌어안고.
1: 너무 시원해요.
0: 아,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소통이 돼서.
1: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약에 아, 뭐 아이의 입장이라면
1: 네.
0: 에어컨 이겨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자, 오늘 당연히 이제 에어컨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1: 네.
0: 그런 표현 같은 것들 그거 다. 가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4: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2: Okay,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네.
2: 자, 들어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너무 추운 거예요.
3: 오.
2: 그 숫자를 딱 보더니 충격받으신 거예요.
3: 응?
2: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3: 오. Why is the set to 19 degrees? 디그리스가 이게 온도.
2: 오.
3: 네, 알죠.
2: 도.
3: 19도로 셋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에어 컨디션이.
2: 오.
3: 예. 많이 놀란 눈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어컨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2: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3: 에어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에어 컨디션. 컨디션 하면 그냥 얘 상태니까 컨디셔널.
2: 네. 오케이.
3: 아닌가요?
2: So, why is the air conditioner?
3: 아니잖아. 이야. 컨디셔널.
2: 네. 네. 오케이. 자, 일단은 참고로
3: 잠깐만. 컨디 뭐야?
2: 컨디셔널.
3: 아니잖아요. 컨디 컨디셔널.
2: 네.
3: 예, 아, 뭐.
2: 자, 어떤 스펠링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3: 아, 토크를 하면서 쓰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2: 핑계예요.
3: 방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2: I didn't say anything. Alright. Air
3: conditioner.
2: Conditioner.
3: 아.
2: Right? 왜냐면 공기를 정말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3: 예,
2: 그렇죠?
3: 예, 예.
2: Air conditioner. 어디 강세줘야 될 것 같아요?
3: Conditioner. 니.
2: 아하.
3: 예. 여기 아닌가요?
2: Perfect.
3: 오.
2: 자, 여러분들 거기에 강세를 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Air conditioner. 이렇게 올릴 겁니다. 두 번 갈게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3: Air conditioner.
2: Mm-hmm.
3: Air conditioner.
2: Okay. 자, 참고로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air conditioner 줄인 게 뭐예요?
3: AC.
2: AC.
3: Mm-hmm.
2: Right? AC. 이 AC는 상황에 따라서 air conditioning 이라고 하는 그렇게 컨디셔닝을 잘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씁니다.
3: 네.
2: 그리고 기계로도 맥락에 따라 쓸 수 있고요. 자, airc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쿵글리시 같죠? 아니에요.
3: 아, 이렇게도 쓰세요?
2: 쓰는 나라가 있어요.
3: 그래요?
2: 물론 북미권 영어에서는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3: 네.
2: Okay? Aircon,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air conditioner or AC라고 쓰는 게 안전하죠.
3: 네네.
2: Okay?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몇 도, 온도 할 때 뭐 30도, 뭐 20도 할 때
3: 네.
2: 뭐라고 돼 있죠?
3: Degree.
2: 그렇죠. There you go. 물론 이제 온도라는 단어는 temperature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자, 몇 도.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 숫자로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3: 네.
2: 대신에 이제 복수로 써야겠죠. 그럴 경우는 오케이. 자, 설정된 거 몇 도로 설정돼 있다? 설정 뭐라고 해야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3: set.
2: 아하. 뭐가 뭐로 set가 돼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se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설정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So 형용사니까 비동사 상황 썼죠? So something is set, right?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set이 돼 있다. 아니면 에어 컨디션이 뭐 컨디셔너가 set이 돼 있다.
3: 예.
2: 뭐 히터가 set이 돼 있다. 그렇게 하면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몇 도로라고 할 때 진짜 to를 씁니다.
3: 예.
2: 희한하죠, 그렇죠? 세팅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몇 도까지 거기로 간 거예요.
3: 네.
2: 거기로. 그래서 to를 쓰는 게 맞아요.
3: 아하.
2: 네. 그래서 여기서는 19도로 했으니까 set to 이렇게 온도가 나왔네요.
3: 네.
2: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븐 있죠, 오븐. 그 오븐은 180도로 설정이 돼 있어.
3: 아, the oven is set to 몇 도요?
2: 180도?
3: 180 degrees.
2: 그렇죠.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3: Yeah.
2: 자, 이번에는 히터, 난방기. 그 난방기는 30도로 설정돼 있어.
3: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2: 30 degrees. There you go.
3: Yeah.
2: 이렇게 되겠죠.
3: 네.
2: Right. So,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오븐이 설정돼 있다. 히터가 설정돼 있다. 이거 문법 틀린 거 아니거든요.
3: 네.
2: 근데 도대체 몇 도로? 아, 2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3: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2: Okay,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3: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2: All right, 본문도 갈게요. Hey,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90?

0: 19 degrees.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아하. 자, 이랬을 때
1: 네.
0: 아이가 너무 더워서 숨을 어구, 어구. 못 쉴 정도니까요.
1: Because 네. it's too hot, too
0: 오. 제가 일부러 직역 수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too hot to not 숨을 못 쉬어야 되거든요. not breathe. 아이고, breathe. breathe. 네, breathe로 할게요.
0: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투투 용법을 잘못 네. 배운 케이스의 해석이 될 수도
1: 왜요?
0: 있습니다.
1: 왜요? 낫을 어떻어요?
0: 모여서 못한다. 그러니까요. 뭔가 낫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숨을 못 쉴 정도이니까요. 이랬으니까. 자, 볼게요. 정답은?
1: 어?
0: 낫이 안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It's too hot to breathe. 보세요.
1: 예.
0: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세요. It's too hot. 무슨 말이에요?
1: 너무 더워요.
0: 너무 더워요. 예. 뭐 하기에?
1: 숨쉬기에.
0: 이미 해석이 된 거예요.
1: 아~
0: 너무 더워요, 숨쉬기에. 이게 아~ 맞는 거거든요.
1: 아, 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0: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했죠. 직역이 아니었네요.
1: 아, 잠깐 따라오세요. 아, 잠깐 따라오, 안 되겠어요.
0: 자, 근데.
1: 아니,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0: 이게 한국에서 문법 세계 예전부터요.
1: 네.
0: 이렇게 의역 버전이 돼 있었어요.
1: 아~
0: 사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었습니다. I'm sorry about that. So, 너무 뭐뭐해서 뭘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투투 용법이.
1: 근데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그쵸.
1: 투 형용사 투.
0: Right?
1: 맞나요?
0: 맞아요. 그러면 너무 형용사에서
1: 뭘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래요.
0: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해석이 돼요.
1: 아.
0: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쉰다. 해석되죠? 아.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그러게요.
0: 언제 문제 발생하냐면 앞에 not 같은 게 붙으면 너무 덥지 않아서 브리스를 못한다?
1: 야, 이거 어떡하냐.
0: 아무튼 난리가 나요.
1: 와, 그러네요.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투투용법 오늘 간단하게 짚고 갈 건데 이거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직역 버전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숨쉬다라고 하는 breathe라는 단어가 나왔죠.
1: 네.
0: 동사입니다. 그리고 스펠링 맨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1: 스펠링이요?
0: 마지막에 이 들어가 있죠?
1: 네.
0: 그런데 숨, 호흡이라고 하는 명사 뭐였죠?
1: 아, 이거는 이제 저는 기억을 완벽하게 했어요.
0: Alright.
1: breath.
0: 어디까지?
1: 이거까지입니다. 예, 예.
0: 이가 안 붙고요.
1: breath.
0: 발음도 breathe가 아니라 breath.
1: breath.
0: breath. 이거 두 개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1: 네.
0: 저, 쟤는 동사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투투용법 제가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거는 아닌데,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그쵸.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투투용법 문법 쪽에서 많이 봤어요. 좀 알아요. 하시지만, 이거, 저를 따라오는 게 맞아요. 저는 네. 이거는 진짜 자신합니다.
1: 예.
0: 뭐냐, 앞으로 무조건 직역으로 하기.
1: 투
0: 형용사. 너무 형용사하다. 자, 뭐 하기에? 이 행동하기에.
1: 아.
0: 네. So, 너무 형용사하다. 이 행동하기에. 이거는 제가 어순만 이렇게 껴맞춘 것 뿐이에요.
1: 네, 네, 네.
0: So, 이것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It's too hot. 너무 더워. 이렇게 끝내도 돼요.
1: 그쵸.
0: 근데 도대체 뭘 하기에 덥다는 거야?
1: 숨쉬기에.
0: To breathe.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정문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1: 와.
0: 자, 일단은 절 믿고 긍정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너무 추워. 우리 날씨 얘기할 때는 it을 쓰잖아요.
1: 네.
0: 아니면 뭐 물 같은 거 온도 얘기할 때도 it을 쓰는데, 자, 너무 추워. 수영하기에.
1: It's too cold to swim.
0: 그렇죠. 된 거예요. 직역
1: 예.
0: 스타일로. It's too cold. 도대체 뭘 하기에? 아, to swim 하기에.
1: 오.
0: 방금 제가 해석한 거에서 수영을 못해. 이러지 않았죠?
1: 그렇죠.
0: 억지로 의역하지 않았어요. 자, how about this?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옮기기에.
1: 오.
0: 자,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1: The sofa is too heavy.
0: 움직이기에.
1: To move.
0: That's it.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1: To move.
0: 직역 완전.
1: 아, 그쵸?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요?
0: 심플하죠?
1: 네.
0: 오케이.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s too cold to swim.
1: It's too cold to swim.
0: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1: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0: 자, 그러면 제가 부정문으로 해서 들어볼게요.
1: 아,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0: 이런 스타일로.
1: 네.
0: 오케이. Okay. 너무 늦진 않았어. It으로 주어를 잡아서 너무 늦진 않았어.
1: It's not too late?
0: It's not too late.
1: 아, right.
0: 시작하기에.
1: Not too late to start.
0: That's it.
1: Oh.
0: You just did it. It's not too late to start. 지금 제가 직역 버전 했는데 not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0: 지금 슬기 씨가 이거 해낸 거예요.
1: It's not late to start.
0: 근데 오. 만약에 예전처럼 해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아, 너무 늦지 않았어.
1: 네?
0: 너무 늦지 않아서 시작할 수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해석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부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부정이 진짜로 됐을 때 네. 우리가 막히겠네요.
0: 그럼요.
1: 아.
0: 그래서 이거는 문법 어딘가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왜 억지로 부정을 시킨 이유가 없거든요.
1: 네.
0: 오케이? Alright, so 그냥 앞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해석을 하기.
1: 네.
0: 아, 너무 늦지 않았어. To start 하기에.
1: Mm-hmm.
0: Right?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 그냥 선풍기를 틀어.
1: 오.
0: Mama says.
1: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틀지 말란 소리를 이렇게 이쁘게 하시네요.
0: 맞습니다.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선풍기.
0: Yes.
1: 우리 선풍기 지난번에 한 적 있어요. 선풍기 그냥 팬 쓰면 되죠.
0: 오, yes. 우리가 이상하게 AC를 오히려 더 잘 알고
1: 네.
0: 팬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몰라요.
0: 정답 맞습니다. F-A-N, 팬이잖아요. 정말
1: 네.
0: 그 팬이 맞고요. 참고로 부채 있죠?
1: 네.
0: 부채는 그냥 손 팬이에요. 그래서 hand fan.
1: 아하.
0: 그런데 보통 팬이라고 하면 그 맥락에 따라서 손으로 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아, 이렇게 그냥 팬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1: 근데 만약에 마유 마유 I am your big fan 할 때도 이 팬 아닌가요?
0: Oh yes.
1: 오, 같은 말이에요?
0: 이거는 맥락인 거죠. 딱.
1: 어,
0: 저 당신의 부채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겠죠.
1: 아니 그럴 리가 없죠.
0: 모든 게 예. 이 컨텍스트 맥락이다.
1: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같은 건지 아니면 FEN인지 궁금해서.
0: 아니요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 Alright. So hand fan or 뭐 handheld fan
1: 네.
0: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그 팬을 어떻게 하라고요?
1: 그 팬을 들으라고.
0: 어? 들으라고.
1: 틀으라고.
0: 들어. 그럼 더 덥죠. 들면.
1: 예, 예.
0: Alright. So 트는 것은 동사로
1: turn on.
0: Turn on.
1: Yes.
0: Turn. 해서 on 시킨다, 켠다. 이게
1: 네.
0: 예전에는 TV 같은 거나 뭐 그거 외에도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게 많았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1: So
0: turn 해서 on 한다. So turn on something, 뭔가를 틀다, 켜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 Yes.
0: So for example, right? 어, 그 모니터를 켜. 이거 상대방한테 뭐라 그래요?
1: Turn on the monitor.
0: 그렇죠. Turn on the monit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그 히터를 틀 수 있니? 틀어줄 수 있겠어? 할 수 있니?
1: Could you turn on the heater?
0: 그쵸. 어, could you로 더 예의 있겠네요.
1: Yes. 뭐,
0: 저는 can you를 준비했는데.
1: Can you?
0: It doesn't matter. Okay.
1: Mm-hmm.
0: So turn on은 단순하게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참고로 끄는 건 뭐죠?
1: Turn off.
0: 그래도 돌려서 끄는 거예요.
1: 네.
0: Okay. 읽어볼게요. Turn on the monitor.
1: Turn on the monitor.
0: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단순하게 탁 해서 켜는 거 켜는 거는 turn on이었죠.
1: 네.
0: 근데 만약에 이미 켜진 상태예요.
1: 네.
0: 거기서 더 세게 튼다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 세기 같은 거.
1: 네.
0: 그건 뭐라고 할까요?
1: 아,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이 돌리는 거에서 착안을 했을 테니까
0: yes, yes.
1: 턴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turn up. 맞았네. 맞았네.
0: Turn it up. Turn it up.
1: Yes.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turn up the 이거는 사실은 그 팬만이 아니라 turn up the volume.
1: 오.
0: Turn it up.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예.
0: 그게 볼륨 올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를 더 세게 튼다. 되겠습니다. 어, 나중에 좀 약하게 하고 싶다? Turn down 쓰면 되죠, 또.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자, 근데 와 이거 19도 할만했네요.
1: 왜요?
0: 엄마, 밖은 거의 35도예요.
1: 어, 이러면 계란 후라이 익을 수 있어요.
0: 어, 그렇습니다.
1: 어, 아, 진짜로. 얼굴. 과장이 조금 보태가지고.
0: 어, 맙소사.
1: 정말 덥죠. 어. 왜냐면 우리 신체 체온이 36.5도인데
0: 아, 맞아요.
1: 너무 덥겠다.

0: 물어봤다. Mom, it's like 35 degrees 밖은.
1: 아하.
0: 밖이니까 outside. 아하. 해볼게요. Outside.
1: Okay. Out 그리고 side one word로 했는데 네. 보겠습니다.
0: Yeah.
1: You got it. Outside. 밖에. Mm-hmm. 바깥 면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0: 네.
1: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온도를 얘기할 때도 주어가 그 날씨랑 같아요.
0: 네.
1: 맞아요. It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음흠. 온도, 밝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t's 한 다음에 숫자를 쓰고
0: 네.
1: 그 다음에 degrees를
0: 아하.
1: 쓰면 아 온도가 얼만큼 몇 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그래서 뭐 정말 1도면은 1 degree 하고 단수로 쓰겠지만
0: 예.
1: 그거 외에는 다 복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밖에 15도야. 밖에 15도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0: It's 35 degrees outside.
1: 15도, 15도.
0: 아, it's 15 degrees outside.
1: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여기 안에를 뭐라 그래요?
0: 여기 inside. 안에. Here inside.
1: In here.
0: In here.
1: In here. Okay. 자, 그러면 이 안은 25도야.
0: It's 25 degrees in here.
1: In here. There you go.
0: Mm-hmm.
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0: 네.
1: 그렇죠. 어디가 그런지는 이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0: Oh-ho.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t's 15 degrees outside.
0: It's 15 degrees outside.
1: It's 25 degrees in here.
0: It's 25 degrees in here.
1: 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뭐 당장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0: 네.
1: 근데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나중에 또 될 거예요.
0: 오.
1: 섭씨는 Celsius,
0: Celsius.
1: 그리고 화씨는 Fahrenheit. 굉장히 뭐 스펠링이 어렵긴 해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왜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몇 도 뒤에 C 이렇게 동그라미 뿅?
0: 맞아요.
1: F 뿅 이런 거 있죠?
0: 네, F하고 동그라미.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0: 네.
1: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줘볼게요. It's 35 degrees outside. 이렇게 하면 밖에 35도예요. 팩트를 말해버렸죠.
0: 그쵸.
1: 정확하게. 근데 제가 중간에 못 꼈어요.
0: Like.
1: 네. 이거는 그냥 거의 구어체예요. 비격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it's like, it's like.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like를 엄청 많이 넣어요. 습관처럼. 그래서 like는 확신이 좀 떨어져

0: 뭐 말이 생각 안날 때도 원어민들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1: 그럼요.
0: Like, you know, like. 이렇게 하면서 like 뜩 쓰죠.
1: 그쵸.
0: 그거가 이제 정확하게 뭔가 떠오르지 않을 때 많이 쓰거든요.
1: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그런 쪽이랑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약간 이런 느낌.
0: 나 가만 있는데.
1: 가만 있어봐.
0: 계속 가만 있어.
1: 근데 그게 가만 있으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에.
0: 저는 이런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이란 단어.
1: 아, 그래 막.
0: 그막그막
1: 그막 뭐지?
0: 그죠.
1: 그 막,
0: 이게 안 떠오르거나
1: 맞아요.
0: 계약 수치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it's about $5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1: 네.
0: 어떤 사람들은 it's like $5라고도
1: like,
0: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1: 네.
0: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Alright. 또 두 문제 하겠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Alright,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2: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자, be set.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Right? 설정이 돼 있습니다.
1: 그쵸?
0: to 몇 도 이렇게 쓰는 거죠. 갑니다. 오븐이 180도로 설정되어 있어.
1: 아.
0: 그 오븐이 설정돼 있대요. 180도로.
1: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Oh, yes. 두 번째. 히터가, 그 히터가 네. 30도로 설정되어 있어.
1: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그렇죠.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세 번째입니다. 아니, 왜,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왜 그 에어컨디셔너는 셋되어 있냐? 19도에.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Beautiful.
1: Just
0: like that.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So, 다음은요?
1: 네.
0: Turn on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켜. 그 모니터를 켜.
1: Turn on the monitor.
0: 그렇죠. 자, 그냥 선풍기를 틀어. 그냥 그 선풍기를 틀어.
1: Just turn on the fan.
0: Alright. 하나 더요. 히터 켜줄 수 있어?
1: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2: Turn on the monitor. Just turn on the fan.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0: at 19 degrees?
1: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My son?
4: Yeah?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4: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3: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4: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3: It's okay.
4: What?
3: It's okay. Here is just 30.
4: 30 is hot.
3: Fan.
4: Oh, Mom.
3: Oh, All right. 잘하셔, 정말.
2: Good job.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네.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2: Ooh, wow.
3: 라는 문장이었죠? I love you. Because you're my wife.
2: 와우. Wow. 이거 오늘 쓰시면요.
3: 네.
2: 아주 아주 그냥 둘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3: 내년까지 네. 가요.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가요.
2: 내년까지 가요.
3: 네,
2: 오케이.
3: 그럼요.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Turn on something. 활용해서 네.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내 전화기를 켜. 너의 전화기를 켜라.
3: 오호.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머릿속에 막 맴돌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셔서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But to be honest, I don't think I've ever said that sentence before in my life.
1: 그런데
0: yeah, same for me.
1: Yeah, so you agree.
0: Yeah.
1: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Yeah.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누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천만에요라는 말은 거의 안 쓰잖아요.
0: Right.
1: 그런데 이제
0: in the textbooks it's like 천만에요.
1: 네.
0: So everybody when they first come to Korea, 맞아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네. Everyone's like okay.
1: 그런 게 많죠. 그래서 yeah. 그냥 교과서로 배우다 보면 딱딱한 표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처럼
0: uh-huh.
1: 그런 딱딱한 표현 중 하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0: Uh-huh.
1: But to be honest, I don't think I've ever said that sentence before in my life. Uh-huh.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문장을 말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Right. So how do we English speakers ask about hobbies? We do it like this. Normally, we just ask like, What are some things you like to do? Or what are you interested in?
1: 네, 더 가벼운 표현들도 있을 거예요.
0: Yeah.
1: So what do you like to do?
0: What do you like to do?
1: 네,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
0: What do you usually do for fun?
1: 그렇죠. 재미를 위해서 뭘 하는지. What do you do for fun?
0: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man?
1: 그렇죠.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mm-hmm.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ormally 보통은 we just ask like what are some things you like to do?
0: Mm-hmm.
1: 어떤 것들을 하기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what are you interested in?
0: Mm-hmm.
1: Interested 뒤에 in 꼭 필요합니다.
0: Yes. 자,
1: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보통 이렇게 물어요.
0: Hmm. All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Something along those lines. But anyway, going back to hobbies and interests, I think it's really cool to talk with other people about these things because it ends up broadening your horizons.
0: Something along those lines. But anyway, going back to hobbies and interests.
1: Something along those lines.
0: Mm-hmm.
1: 그래서 방금 두 개만 소개를 했지만
0: yeah.
1: 뭐 그런 것들이 더 있다. 뭐
0: yeah.
1: 대충 그런 정도의 표현들을 쓴다라는 yeah. 의미로 something along those lines라고 yeah. 지금 정리했고요.
0: Mm-hmm.
1: 만약에 something along those lines는 여기서 앞에 이미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정리한 mm-hmm. 거지만 처음으로 이것들을 소개하고 싶다면 보통은 something along the lines,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뒤에
0: this.
1: 네, 말을 하시면 됩니다. of가 mm-hmm. 그럴 때는 뒤에 붙어요.
0: Yes.
1: But anyway, 그런데 아무튼 going back to hobbies and interests, mm-hmm. 취미와 관심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0: Then what? She says, I think it's really cool to talk with other people about these things because it ends up broadening your horizons.
1: 저는 I think it's really cool,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To talk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about these thing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 mm-hmm. 취미와 관심사 hobbies and interests.
0: Hobbies and interests.
1: 왜냐하면 because it ends up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mm-hmm.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주냐면
0: broadening your horizons.
1: 네, 단어가 두 개 동시에 나오고 있죠. Mm-hmm. 넓히다.
0: Broaden.
1: Broaden.
0: Mm-hmm.
1: 그리고 무엇을?
0: Your horizon.
1: 네.
0: Horizon.
1: Horizons라고 했어요.
0: Mm-hmm.
1: 시야를 넓혀주거든요.
0: Mm-hmm.
1: 그런데 재밌는 건 수평선, 지평선 영어로는 일단 한 단어고요.
0: Mm-hmm.
1: 바다 위에서 저기 보이는 끝 부분이 이제 수평선이고 땅에 사는 지평선인데 broaden이라고 하면서 시야를 넓힌다라고 할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써요.
0: Yeah.
1: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뭔가 수평선에 보인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복수형은 안 쓰거든요.
0: Right, because it's usually the horizon. What are you looking at right now?
1: One line there.
0: It's one line, yeah. right?
1: There are not many lines.
0: There are not many.
1: 그런데 이렇게 시야를 넓힌다고 할 때는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여서
0: yes.
1: 내가 눈에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0: yeah.
1: 것들이 이만큼이 있고 이만큼이 있잖아요.
0: Mm-hmm.
1: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0: Yeah. And if you think about it, when you look in this direction, there's one horizon. But if you turn a little bit, it's different, right?
1: 그렇죠.
0: So we kind of think of it in plural.
1: 네,
0: yeah.
1: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시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0: yes.
1: horizons 항상 broaden your horizons.
0: horizons
1: you never say broaden your horizon,
0: horizon.
1: 네.
0: no
1: 항상 복수로 씁니다.
0: yes so don't forget that.
1: Mm-hmm.
0: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For example, my friend had been learning calligraphy for years and I had never even thought about studying calligraphy before.
0: For example, my friend had been learning calligraphy for years.
1: 예를 들어서 제 친구는 my friend mm-hmm. had been learning calligraphy.
0: Calligraphy.
1: 네, calligraphy. 서예 또는 calligraphy
0: mm-hmm.
1: for years.
0: Mm-hmm.
1: 몇 년째 서예를 배우고 있었어요. 지금 mm-hmm. has been learning이 아니고 had been learning입니다.
0: Had been.
1: 네, 그래서 이야기가 아직 뭔가 남아 있다는 걸
0: yeah,
1: 느낄 수가 있고요.
0: Mm-hmm.
1: 배우고 있었고
0: mm-hmm.
1: 그리고
0: she says and I had never even thought about studying

0: 래퍼가 하는 것이 랩이잖아요. 그래서 랩하는 것이 모두의 취미가 되었는데 모두의 취미인데 and it's going to be my hobby too. 나도 그것이 취미가 될 것 같다. So I guess rapping is very very popular,
1: where
0: she lives.
1: Okay, Tavia, become a rapper. Hey, all right. The next
0: You're not
1: one.
0: A good rapper yet. you need more practice.
1: The next one is from Kefir.
0: I took my dad's hobby of bird watching. Mm-hmm. 새를 관찰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기르는 새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no. 나가서 들새를 야생 조류를 관찰하는 거죠.
1: In nature.
0: 맞아요. 망원경 같은 걸로. And my mom's hobby of photography. 엄마의 사진이라고 하는 취미를 가져다가 combine them into my new hobby. 하나의 취미로 지금 합쳐서 자신의 새로운 취미로 삼은 것 같아요.
1: So taking pictures of birds in the wild.
0: Exactly. 야생 조류의 사진을 찍는 취미를 시작하셨나 봐요.
1: That sounds pretty awesome.
0: Interesting.
1: All right, grea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interesting posts and interesting hobbies that they share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By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우리 같이 알아보게 될지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I started to read the book, but I didn't enjoy reading it. 라고 적혀 있죠. 해석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바로 두 곳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미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눈치 못 채셨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집중력 살려서 다음 이야기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동사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목적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을을 붙어서 해석되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기본적으로 목적어에는요 명사가 쓰이게 됩니다. 한데 이 명사 말고도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등등이 이 쓰일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일반적으로는 목적어 자리에 뭐 투부정사가 쓰이든 동명사가 쓰이든 사실 두 가지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으나 몇몇 예외적인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 뒤에는 투부정사만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 뒤에는 동명사만 왔으면 좋겠어. 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쉽게 제가 여기다가 목적어를 가리는 완전 타동사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해서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는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어떤 동사들이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는 이걸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동사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줘야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자, 바로 이 동사들은 뭔가 미래 동작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동작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얘는 아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것 같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동사들 hope, 희망하다, want, 원하다, decide, 결정하다 정도인데 이 친구들을 보면요. 자, 뭔가 그 동작이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희망해요? 그럼 그거 언제 할 거예요? 미래에 할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언제 할 거예요? 그럼 미래에 하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거 언제 할 건데요? 미래에 할 거라는 거예요. 몇 개 더 볼까요? 자, 이런 동사도 있거든요. plan, 계획하다, expect, 예상하다. 뭔가를 하기로 계획했다면 그거 언제 합니까? 미래에 하겠죠.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요. 뭔가 미래 뉘앙스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볼게요. 재미있는 점은요, 이 친구들은 뭔가 과거와 관련된 뉘앙스를 풍긴다는 겁니다. 자, 먼저 동사들 보여드릴게요. finish, 끝내다, postpone, 미루다, 그리고 give up, 포기하다 정도가 있는데 보세요. 자, finish, 끝내다라는 거. 과거에 뭔가 시작했어야 끝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postpone, 미루는 것도 과거에 뭐뭐 하기로 결정을 해놨어야 우리가 그걸 미룰 거 아니에요. 말이 되죠? give up, 포기하다도 그래요. 과거에 뭔가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포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두 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void, 피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추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뭔가를 해봤어야. 그래서 이게 어떤지를 내가 알아야 추천을 해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은 뭔가 아, 과거와 관련된 뉘앙스가 좀 섞여 있네 라는 것을 힌트 삼아서 이 동사들 외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문장들 살펴보면서 오늘의 개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refuse고요. 뜻은 거절하다이겠죠. 과연 이 친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할까? 동명사를 취할까?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또 다른 동사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바로 enjoy, 즐기다란 뜻이죠. 자, 이 친구는 또 목적어 자리에 어떤 것을 취할까 고민해보시면서 자, 다음 문장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을 보고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존은 주말에 일하는 것을 거절했답니다. 과연 거절하다라는 뜻의 동사 refuse는 뒤에 투부정사를 취할까요? 동명사를 취할까요? 투부정사를 취해요. 미래적인 뉘앙스잖아요. 무언가 하기를 거절한다는 거, 그렇죠? 사실 그거를 거절 안 했다면 그 동작을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에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refuse 다음에는 투부정사 붙여서 이 문장 John refused to work on the weekend.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은 어떨까요? 즐기다 라는 의미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문장이겠는데 자, 이렇게 적혀 있죠? 나는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겨요. enjoy는 과연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할까요? 동명사를 취할까요? 정답은 동명사입니다. 즐긴다는 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거를 해봤어야 안단 말이에요.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동명사 써서 문장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I enjoy watching movies at home. 이렇게 문장 완성됐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개념이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동사가 뒤에 투부정사 또는 목적어 무엇을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무엇을 목적으로 취하는지를 가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영어 문장 두 개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로얄 호텔에 머물 예정이에요 라는 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 we로 시작하면 되겠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거 동사 plan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포인트는 자 plan이 목적으로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중에 무엇을 취하냐는 건데 계획한다는 거
미래에 대한 뉘앙스가 풍겨져 있다는 거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we plan to stay 적어주실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어디에 머무는지 역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plan to stay at the Royal Hotel. 좋습니다. plan 다음엔 to 부정사구나. 한번 정리해주시고요.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공부 다 하고 전화할게. 라는 굉장히 쉬운 문장처럼 보이는 것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걸 영작하기 전에요. 살짝 우리말 자체를 영어스럽게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공부하는 것을 끝낸 후에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이렇게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I will call you로 해주면 되겠죠. 근데 포인트는 뭡니까? 공부하는 것을 끝낸 후에 이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뭐뭐 후에니까 after 먼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후에입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을 끝낸 후에니까 내가 끝내다 after I finish까지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다? finish는 그러면 to 부정사와 동명사 중에 무엇을 목적으로 취할 것이냐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어요. finish는 동명사를 취하는 친구입니다. 과거에 뭐를 시작했어야 그래 지금 끝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뉘앙스를 품고 있는 동명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ll call you after I finish studying.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문장이죠. 뜻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I started to read the book, but I didn't enjoy reading it. 해석해 보자면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읽는 것을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뭐 재미없었어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start라는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가 쓰여 있고 enjoy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쓰여 있다는 거,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여 있다는 거 봐주시는 부분 되겠어요. 이 문장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확실히 복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guess what? We are going to be working on our balance all throughout this week. So you should be excited.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에 균형 감각 개선하는 자세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시기 전에 영어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Let's go.
1: What's Jenny like? I don't know her that well. She is the nicest person you'll ever meet. Is that so? I thought she'd be pretty superficial. She can seem that way since she's so beautiful, but she's very down to earth.
0: 네, 오늘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superficial이라는 단어를 꼭 다루고 싶었어요. superficial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인데요. 좀 이렇게 가볍다라는 뜻인데 이 가볍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약간 물질적인, 너무 물질적이어서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의 superficial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이렇게 시작해요. What's Jenny like? 이럽니다. 문법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해요. What's Jenny like?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어때? Jenny라는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What's Jenny like? What's Peter like?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What's Jenny like? 그 Jenny라는 사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I don't know her that well. 이러죠.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She is the nicest person you'll ever meet. 이럽니다.

0: 너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제일 착할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Is that so? 이랬다. 어, 진짜? I thought she'd be pretty superficial. 이랬다. 아, 진짜 내 생각이 좀 틀렸구나. 내 생각에는 그녀가 superficial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superficial 무슨 뜻인지 알죠? 약간 좀 이렇게 가볍고 물질적인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she can seem that way. 이럽니다. 어, 그렇게 보일 수 있대요. 왜? Since she's so beautiful. 너무 예뻐서 조금 그러지 않을까. 다가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but she's very down to earth 이럽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사실은 굉장히 down to earth래요. down to earth.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down to earth. 어, 겸손하다. 그리고 검소하다. 이런 뜻을 가진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down to earth. 그러니까 지구에 딱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흙에 딱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he's very down to eart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uperficial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똑같은 단어 써서 우리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1: So, do you want to go to that party with me? I don't know. It feels so superficial. Of course it is, but it's great for building connections. And this is where we are so different. I don't want connections like that.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So, do you want to go to that party with me? 이럽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니? 우리 내가 가자는 그 파티에 같이 가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I don't know. 이럽니다. 아, 잘 모르겠어. It feels so superficial. 좀 너무 좀 가벼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 대화에서는 superficial을 사람에 갖다 붙였어요. 그죠? 그 사람이 superficial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게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사물에다 갖다 붙여도 되고,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갖다 붙여도 사실 돼요. 그래서 그 파티가 조금 너무 물질적이고 가벼울 것 같아요. It feels so superficial 이라고 했을 때 The party feels so superficial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파티가 그런 느낌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f course it is. 야,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it's great for building connections. 인맥사타라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Connections, connect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이란 뜻이 아니라 인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uilding connections, 인맥 쌓기에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And this is where we are so different입니다. 자, 봐. 딱 이게 니랑 나랑 정말 많이 다른 이유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don't want connections like that. 이랍니다. 나는 그런 인맥은 쌓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don't want connections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uperficial 이란 단어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이 단어 써서 우리 요가로 갑시다.
2: Okay, today is the first day of working on our balance. And we're going to start with, guess what? The eagle pose. So, start by standing up and play around with shifting your body weight from one foot to the other.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by standing up. Play around with shifting your weight from one foot to the other. Good. Now, sink down a little and see if you can put your right leg on top of your left leg like that.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sink down a little and see if you can put your right leg on top of your left leg. Good. Now your legs are now tightly intertwined. Can you also intertwine your ankles?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your legs are now tightly intertwined. Can you also intertwine your ankles? Good. Now, put your right arm under your left arm and intertwine your arms. Goo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now put your right arm under your left arm and intertwine your arms. Good. If you can intertwine them to a higher level and meet your palm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can,

I know. That was super hard, but you guys did great. That was the Eagle Pose. Please remember that, okay? All right. 네, 우리 오늘 독수리 자세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원래 어려운 자세고요. 너무 끝까지 다 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꼬셔도 성공이니까 괜찮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superficial이란 표현 같이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superficial, 좀 물질적인 그쪽으로 가볍다란 뜻이죠.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길의 끝에서 만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누구라고 하는지 두 가지 정보를 이야기 속에서 듣고 캐치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Here and there, a couple of households live together, forming a community.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두 가지 정답, 뭘까요? What was it? There you go. 소금을 캐면서 살아가고 있는 누구? 치파야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캐치 되셨다면 good job. 그렇지 않았다면

0: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우리를 이끄는 그는요, 우유니에서 소금을 캐며 살아오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치파야입니다. 치파야가 대문자로 쓰였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놀랍게도요, 그가 운전하고 가자 도로가 나타나고요, 그 끝에는요,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이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문장 이번엔 자막과 함께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Here and there, a couple of households live together, forming a community.
0: All right,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who is leading us? 간단합니다. Who, 중요한 내용어, is와 us는 기능어, leading 내용어죠. leading이라기보다는 모음과 모음 사이의 드 사운드도 트 사운드와 똑같이 알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leading이라기보다는 leading, leading. 이때 reading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leading이라고 해서 L 사운드니까 혀끝이 윗니 뒤로 붙여서 발음이 되면 돼요. Who is leading u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글 리스닝 1. Who is leading us? 구글 리스닝 2. Who is leading us? Alright. 구글 리스닝 3. Who is leading us?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한 번 더.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사실 내용상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As he, 자, he라는 대명사의 h 사운드가 him이나 his나 her, he, him. 이런 흐 사운드가 굉장히 약하게 거의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as he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as he, as he 이런 식으로 as is 뒤에 나오는 e라는 뭔가 연결돼서 as he drives로 발음되죠. this 사운드, r 사운드 맞물려 있어서 drives라기보다는 drives, drives. The road, 로드 아니고요. road, 우 하시면서 road, 그리고 드 사운드가 바로 이어지는 어, 보시면 역시 드 사운드가 네, 강몸과 양몸 사이 껴있죠. 역시 알소리 나서 roda, roda appears, roda appears 이런 식으로도 들리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Good. Google listening 3.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한 번 더.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Excellent. 영국식 발음이 기다립니다. Let's get go listening.
2: Go-Go Listening 1.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2.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0: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He, 그는요. 근데 그는 누구예요? Who is leading us?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그. 뭐다? Is a Chipaya. 슈퍼요입니다.

0: 빈칸 어유운이 했어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긴 말들이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자, 살아오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에? 이 땅에 말입니다. 근데 뭐 하면서 mining salt라고 했으니까 소금을 캐면서 이해되셨죠? 어디에? On uni. 그러니까 uni에서 소금을 캐면서 이 땅에 살아오고 있는 살고 있는 취파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안내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Alright, move along. Surprisingly, 놀랍게도요, as he drives, 그가 운전을 하자, the road appears. 네, 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and at the end of it, 그것의 끝에, 즉, 길의 끝에, 뭐가 나타나요? Appears a village. 마을이 나타납니다. 마을이 보입니다. Here and there, 여기저기, blank, live together.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couple of households라고 해서, 가구, 몇 가구가 여기저기, Live together. 함께 살고 있는 몇 가구가 이렇게 이어지죠. 빈칸. 마지막에 forming a community라고 해서 어떤 마을을 형성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몇 가구가 여기저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Here and there, a couple of households live together.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공동체를 이루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전체 얘기 한번더 들어보세요.
1: He who is leading us is a Chipaya who has been living on this land mining salt on Uyuni. Surprisingly, as he drives, the road appears, and at the end of it appears a village. Here and there, a couple of households live together, forming a community.
0: 되셨을까요? 안 됐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반복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되 원어민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0: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who am I?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 are tackling, we are talking about job interviews and questions and answers And so the question that we're going to cover is Talk about your strength 네, talk about your strength Strength는 장점이죠 Yes, 힘 있는 거 Like, what are you good at? All right, and so that is what we're going to answer today. So here is one way. Let's take a look.
1: 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0: One of my biggest strengths is that I'm empathetic.
1: 저는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1: 이것은 어려운 고객을 대할 때 유용합니다.
0: This comes in handy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1: Okay, so 이런 장점도 참 좋네요. 그러니까 꼭 내가 아주 비즈니스 대해서 이렇게 뭐 이거를 했고 저거를 했고 막 그런 자랑도 좋지만 우리 성격,
0: like our personality,
1: 이 잘 관계. 그리고 여기에서는 empathy,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 손님들이 있으면은 그 거래를 잘 해야 되거든요.
0: Alright, let's look at our answer. One of my biggest strengths is that I'm empathetic. One of my biggest strengths is that I'm empathetic.
1: 자, 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실 회사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찾습니다. 자,
0: one of my biggest strengths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strength가 장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죠.
0: One of my biggest strengths.

is that I'm empathetic 자, empathy, sympathy 아시죠? 네, empathy는 sympathy보다 더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거기에서 왜 슬픈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empathy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sympathy는 아유 뭐 어떻게 돼? 아유 안 됐네요 이런 거고 empathy는 정말 공감할 수 있다는 거. Alright, 저는 사람들의 요구와 요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한국 분들이 조금 어색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Let's look at the English. I'm able to understand people's needs and wants. I'm able to understand people's needs and wants. 자, 우리는 보통 need하고 want를 동사를 많이 쓰죠. 여러분, right? I need this, I want this. 그렇지만 이 그 business 영어에서는 need와 want 이렇게 명사로 많이 씁니다. So, needs and wants 이렇게 같이 쓸 때는 정말 그쪽에서 뭐를 원하는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I'm able to understand.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거 정말 원하는 거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Alright, great. This comes in handy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This comes in handy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자, 이것은 어려운 고객을 대할 때 유용합니다. 네, 그렇죠. So, this comes to come in handy is 아주 very useful 하다는 거예요. 유용한 거죠.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좀, 이게 그 손님들이 조금 어려운 손님들이 있을 때 아주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잘 비유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Alright, one of the biggest strengths is that I'm empathetic. I'm able to understand people's needs and wants. This comes in handy when dealing with difficult clients. Now,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First, need, want. 자, 요구, 욕구. Okay, so, is this a need or a want? 이렇게 사실 this is very native like expression. 그래서 is 뭐 쇼핑할 때 나 이거 정말 필요해? 아니면 그냥 원하는 거야? Okay, that's basically the question. 이것은 필요입니까? 아니면 욕구입니까? 한국말로 이거 번역을 하면은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나 이거 정말 필요한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해서 그러는 거야? That's basically what it is. Is this a need or a want? Oh, it's a want. I'm not going to get it. I'm not going to buy it. Okay, next. We take care of our clients' needs and wants. We take care of our clients' needs and wants. 자, 특히 서비스의 이런 어떤 회사, 그런 거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We take care of. 네, 우리는 고객의 요구와 욕구를 처리합니다. Okay? We take care of our clients' needs and wants.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Alright? So needs and wants 많이 가끔가다보다는 많이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특히 in business English. What are your needs and wants? Okay? So I want to do everything for you.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key phrase. Come in handy. Okay, 쓸모가 있다. 그래서 딱 적절한 시간에 딱, 아, 딱이었어. 네, 그런 느낌이에요. Okay, my knowledge of French came in handy during the biz trip. 자, biz is short for business. My knowledge of French came in handy during the biz trip or business trip. 자, 이번에 출장에서 프랑스어에 대한 나의 지식이 유용하게 쓰였다. Yes. 자, 출장을 갔는데 프랑스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프렌치를 공부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주 잘 썼죠. 잘 써먹었어요. So, come in handy means it was very useful at the appropriate time. 딱 적절하게 그 시간에 딱 아주 유용하게 쓴 거예요. Alright, my knowledge of French came in handy during the biz trip. Next one. The bonus came in handy at the end of the year. The bonus came in handy at the end of the year. 자, 그 보너스는 연말에 유용하게 쓰였다. 네, 보너스는 언제든지 너무 좋죠. But 특히 연말에 나가는 게 많으니까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Smell versus scent. Smell versus scen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mell 그리고 scent입니다. 둘 다 냄새에 관련된 단어들인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네, smell. 네, 발음은 일단 이름절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smell 이런 식이 아니고요. smell. smell. Okay, very good. Okay, smell 같은 경우는 냄새를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smell은 향기부터 악취까지 모든 냄새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쁜 냄새부터 정말 아름다운 향기까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re's an awful smell here. What is that smell?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Smell, 냄새, sme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re's an awful smell here. 여기서 지독한 냄새가 나. There's an awful smell here. 네,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죠. 지독한 냄새. 이거는 awful smell. Awful smell. Okay,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re's an awful smell here. 무슨 냄새야?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at is that smell? 저게 무슨 냄새야? 네,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안 좋으면 Ugh, what is that smell? What is that smell? 좋으면 what is that smell? What is that smell? 이런 톤으로 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네,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자,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서 이제 커피를 냄새를 맡아야 돼. 직역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역을 하면 이제 일어나서 현실을 직시할 시간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야, wake up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좀 표현하는 건데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Okay?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를 같이 해볼게요.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네, 다음 단어를 넘어갈게요. Scent. Okay? 이거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그냥 scent. Scent. Scent. Very good. Okay. Scent는 좋은 냄새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나 뭔가 향수에서 나는 듯한 그런 향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scent라고 합니다. 자, 예문 통해서 볼게요.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What is that scent? These flowers have a beautiful scent. Scent, 향기, scent.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Okay? 여기서는 난, 내게서 나는 향기가 참 좋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 향수를 입다라고 해요. 네, 이거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I wear a perfume. 나는 향수를 입다라고 해요. 옷처럼. 네, 그래서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그래서 난 내게서 나는 향기 혹은 향수가 참 좋아.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What is that scent? What is that scent? 네, 이거는 나쁜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100% 향기, 좋은 냄새입니다. 어? 저게 무슨 향기야? What is that scent? What is that scent?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se flowers have a beautiful scent. 이 꽃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어. 네, 꽃들은 네, smell보다는 향기, scent가 어울리겠죠? 네, 이 문장 같이 해볼게요. These flowers have a beautiful scent. These flowers have a beautiful scent. 네, 정리할게요. 네, smell은 냄새일 때 이거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둘 다 가능하고요. scent는 그냥 향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 오케이?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re's an awful smell here. There's an awful smell here. There's an awful smell here. There's an awful smell here. There's an awful smell here.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I love the scent you're wearing.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s, 혜리나의 누구나 톡톡. 네, 많은 복습하시고, 그리고 오늘 배우신 표현 가지고 나만의 문장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Don't forget to make your own sentences, okay? Okay, 좋아요.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Stay fabulous, stay healthy, and of course, stay happy. See you next time. Bye-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한테 또 아주 친숙한 주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 음악입니다. 자, 음악을 제가 왜 골랐냐면요, 우리 삶 속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 음악인이거나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음악에 대한 테크니컬한 얘기를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느끼는 감정을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선호도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음악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뭐 신나는 음악이라든가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든가 감흥을 준다든가 뭔가 좀 잔잔하고 차분하게 해주는 음악이라든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특정 장르 막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뭐 힙합이니 뭐 락이니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냥 음악을 묘사하면서 약간 선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항상 음악 앞에 listen to하고 hear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초급 질문 같지만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 건 뭐예요? 내가 틀었어요. 그럼 you're listening to music. Okay? Listen to music. 내가 튼 겁니다. 이건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성과 의도성이 있어요. 이거는요. 자, 들어볼게요.
1: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0: 자, 그 다음. 듣다고. 이건 들려오다. 이거 들려오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내가 일부러 음악을 튼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음악이 들려. 그럼 뭐예요? I hear some music. I hear music. I hear music. 뭐 썸을 넣어도 돼. I hear some music. 야, 음악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차이점 느껴지시죠? 들어볼게요.
1: Hear music. Hear music.
0: 그래서 듣다와 들려오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듯이 영어에도 나는 음악을 평상시에 많이 들어. 그럴 땐 당연히 listen to music이죠. 내가 의도적으로 듣는 거고 음악이 들려오거나 그러면 의도치 않게 그건 hear music or hear some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음악 장르 이 단어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같이 연습 좀 해볼게요. music genre. 이게 이제 그 영어 원의 단어가 아니어가지고 장르란 발음이 이제 genre. genre. music genre. 이건 원어민 선생님 발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1: music genre. Music genre.
0: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웬만한 음악 장르는 다 들어요. 자, 음악을 딱 특정 장르만 듣는 거 아니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다. 그러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I tend to listen to all types of music genres. All types of music genres. 그러면 다양한 음악 장르를 다 웬만한 걸 들어요. 자, All types of tend to는 언제 쓰는 말이냐?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약간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본인의 성향 얘기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I tend to, I tend to. 자, I tend to listen to all types of music genres. Music genres.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1: I tend to listen to all types of music genres. I tend to listen to all types of music genres.
0: 저는 웬만한 음악은 다 들어요. 이 문장 꼭 기억해서 그대로 써보셨습니다.

0: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트 볼게요. 음악을, 음악에 대한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그거는 다다음 시간에 저희가 형용사 여러 개를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음악 선호도에 있어서 막 시끄러운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부드럽고 잔잔한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음악 선호도 얘기할 때 장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loud music. Let's put on some loud music. 야, 파티니까 좀 신나는 음악 좀 틀어놓자. 별거 없죠? 시끄러운 음악, loud music 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Loud music. Loud music.
0: 이 쉬운 형용사들 무시하지 말고 하나하나 축적을 해주세요. 이번 주에 한 20개 정도의 형용사를 우리가 음악 관련해서 완전히 잡는 게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Funky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Funky는 주로 언제 쓰는 말이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 Funky music. Funky music.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요거 알아두면 참 좋은 유용한 단어죠. 들어볼게요.
1: Funky music. Funky music.
0: 오케이? Funny 아니에요. Funky예요. Funky. 자,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음악은 그냥 soft music 하면 되고요. 잔잔한 음악은 calm music 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아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That's soft music or calm music. L 발음은 무음입니다. calm, 칼름. 안 돼요? calm music, calm music.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1: Soft music, calm music. Soft music, calm music.
0: 좋아요. 자, 나는 기분이 처지면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Funky music을 이럴 때 쓰면 되겠죠? 자, 기분이 처지는 건 우리도 다운된다고 하듯이 영어에도 down이라고 합니다. When I feel down, I put on some funky music. 자, put on이 뭐냐?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listen to는 그냥 듣는 거고, put on 하면 트는 거예요. 그죠? 뭔가 press를 누른다든가, 태블릿을 누른다든가, 핸드폰을 누른다든가. What are you doing? You're putting on some music. Putting on some music. 틀어놓는다. I put on some music. 자, 구동사니까 힘을 뒤에 줘요. Put on some funky music when I feel down. 간단하죠? 이 문장 그대로 외운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들어보고 따라하세요.
1: I put on some funky music when I feel down. I put on some funky music when I feel down.
0: Okay, good job. 자,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선호도를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말들입니다. 일단 선호도가 있겠죠. 영어로 preference라고 합니다. We all have preferences when it comes to music, right? Preference. Preference. 강사 1, 음절 주시고 들어볼게요.
1: Preference. Preference.
0: 자, 선호도를 이야기할 때이 취향이라는 단어를 또 하게 돼요. 나 음악적 취향이 이래. 넌 음악적 취향이 나랑 다르네. 이럴 때 취향은 taste란 말로 만들어줍니다. 입맛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취향이란 뜻으로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My taste for music. My taste for music. 나에 대한 음악적 취향. 그렇죠? 나의 음악적 취향. My taste for music has changed. My taste for music has been the same. 여러 가지로. 나 음악 취향이 사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나 음악적 취향이 좀 변했어. 들어볼게요.
1: My taste for music. My taste for music.
0: 사람을 바꿀 거면 이걸 바꾸면 되겠죠. His, her, his taste for music, her taste for music is very similar to mine. 이런 식으로. 자, 요즘 뭐 취향 저격이란 말 참 유행합니다. 그죠? 자, 영어에 취향 저격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My cup of tea. My cup of tea. 자,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워낙 차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마시는 차요? 자기가 딱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My cup of tea라고 하면 그거 내가 딱 좋아하는 차야. 이 얘기인데 이게 글자상으로는 그런 뜻이고 비유적으로 썼을 땐 딱 나의 취향에 맞는 걸 my cup of tea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음악이 완전 내 취향이면 that is my cup of tea라고 하는 거고 내 취향이 아니면 that is not my cup of tea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볼게요.
1: My cup of tea. My cup of tea.
0: Alrighty. 자, 문장에 넣어보면 야, 저 곡 뭐 이번에 신곡 나온 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아, 내 취향은 좀 아니네. 그럴 때 그 노래가 내 취향이 아니다죠. 그러니까 that song, 저 노래 is not my cup of tea. 간단하죠? 야, 노래 내 취향은 아니다. 다시 한번. That song is not my cup of tea. That song is not my cup of tea. 내가 딱 좋아하는 완전 내 스타일이야. That song is my cup of t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정문과 긍정문 둘 다 연습한다 생각할게요. 부정문으로 들어볼게요.
1: That song is not my cup of tea. That song is not my cup of tea.
0: 자, 음악 첫 번째 주제는 선호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음악 장르 영어로 뭐라고 했죠? Music genre. Music genre. 발음 잘 들어보세요.

0: Music genre. Music genre.
1: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 한 단어 기억나세요? Funky music. Funky music. 들어볼게요.
0: Funky music. Funky music.
1: 자, 요즘 뭐 취향 저격 콘텐츠 이럴 때도 써도 되는 말. My cup of tea. My cup of tea. 들어볼게요.
0: My cup of tea. My cup of tea.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에 대한 선호도 가볍게 시작했죠? 가벼운 마음. 오늘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느껴지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혹시 놓치셨거나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전 방송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 이용하시거나 EBS E 앱을 설치하셔도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저희 방송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정보나 신상을 물어보는 경우, 가장 많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쵸, 이름과 전화번호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보나 신상 물어보는 방법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등등 이제 여러분의 정보를 물어보실 때는요. Can I have? 하고 나서 상대방의 정보나 신상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ave라는 동사를 쓴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요. 그래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라는 거를 Can I have? 하고 나서 정보나 신상으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 그쵸? Can I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Can I 동사를 통해서 제가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그쵸, 의사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좀 얻어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서 Can I have? 하고 나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것 좀 얻어도 될까요? 가져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보를 습득하다라고 우리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를 습득할 때는요, get 혹은 have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Can I have? 하고 나서 상대방의 정보나 신상을 물어볼 때 Can I have? 하고 나서 상대방의 정보나 신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나 신상을 물어볼 때 Can I have?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 여쭤보다라고 얘기를 해서 ask라는 동사를 써도 되긴 하는데요. 오늘은 have라는 동사로 집중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러면 Can I have? 하고 나서 상대방의 정보나 신상을 물어보면 되니까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쵸? Can I have your name and your phone number? 혹은 그냥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한 번만 더. 시작!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혹은 Can I have your name? 해서 제가 이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의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제가 좀 알아도 될까요? 라는 느낌으로 know라는 동사를 자꾸 써올릴 수 있는데 have라는 동사로 얘기를 한다는 거 조금 주의를

0: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이런 식으로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즘은 전화번호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SNS로 친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그 SNS 이제 계정 좀 알려줄래요? 제가 친구 추가할게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도 여러분이 많이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SNS 계정 좀 알려줄래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SNS는 그것을 제가 소셜미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Can I have your social media account? 이렇게 물어보시는 방법. 혹은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소셜미디어 회사를 넣어서 땡땡땡땡 accou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ave your social media account? 한 번만 더. 시작. Can I have your social media account?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SNS 계정 좀 알려줄래요? 제가 친구 추가할게요. 라고 한번 또 물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떤 시설에 가셨을 때 제가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와이파이 비밀번호니까 그렇죠. Your Wi-Fi password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Can I have your Wi-Fi password?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have your Wi-Fi password? 한 번만 더. 시작. Can I have your Wi-Fi password? 라고 얘기를 해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물어보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유명인들을 보면은 사인 좀 해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Can I have your sign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혹은 sign please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아요. 바로 autograph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유명인들이 자기 책이나 혹은 자기 CD나 이런 데다가 사인을 해주는 거, 그거를 signature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autograp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an I have your autograph? 라고 여러분이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ave your autograph? 한 번만 더. 시작. Can I have your autograph? 사인 좀 해주세요. Sign please가 아니고 Can I have your autograph?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Can I have 정보, 신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Can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Can I have your social media account? Can I have your social media account? Can I have your Wi-Fi password? Can I have your Wi-Fi password? Can I have your autograph? Can I have your autograph?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그쵸?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자, 혹은 Can I have your name으로 얘기를 하면 이름 좀 알려주실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요에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Can I 동사로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의향을 물어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허락을 조금 더 공손하게 구하실 때는요. Can I를요. May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Can을 May로 바꾸면은요. 조금 더 공손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됩니다. 조금 더 공손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해서 이번에 전화번호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May I have your name? 하면 이름을 여쭤보는 방법이 되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사인 좀 해주실래요? Can I have your autograph? 라고 배웠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제가 진짜 정말 팬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요건 오늘 배운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제가 당신의 팬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요 표현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I'm a big fan of yours 요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m a big fan of yours. 한 번만 더. 시작. I'm a big fan of yours. 해서 제가 정말 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your fan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의 정보를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Can I have your 정보 혹은 신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방법 have라는 동사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 Try again. 네. 역시 다시 해보고 또 행복도 다시 한번 찾아보는 네, 바로 그 시간,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매번마다 20분 동안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정해진 순서들이 있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Take a chance, okay? Get involved.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실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What's waiting for us right now? 도전해보는 시간이 있죠.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actually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자,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치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뭐뭐가 있어?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자, 갑니다 바로. How many blah blah blah are the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how many 뒤에 나라들, 책들, 프로그램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그렇죠? How many 연결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금방 나왔던 how many 요걸 가지고 응용을 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 얼마나 많은 주가 있지? 얼마나 많은 뼈가 있지? 뭐 손이나 인간의 몸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도 쓰일 수 있군요. 네 가지인데 한번 해보세요. How many가 아까 나왔잖아요. How many 나라가 뭐예요? Countries. 그 다음에 are there.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이때 there는 꼭 거기라고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있지 정도의 느낌입니다.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됐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주가 있지? 1년에 몇 개의 주가 있나? 아니면 물론 이때 주는 무슨 뭐 미국의 states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있는 weeks라고 할 때 그 week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1년에 몇 주란 뜻입니다. How many weeks are there? 됐죠? How many weeks? 됐죠? 얼마나는 뼈가 있지? 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how

How many? B-O-N-E에서 bone, S 붙이면 How many bones are there? How many bones are there? 궁금증이니까 뭐 생물학 시간이나 인체 해부 시간에 인간의 몸에 몇 개의 뼈가 있지?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지? 자, How many? 아하, ideas. How many ideas are there?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이건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How many ideas do you have?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너 얼마나 많이 생각이 있니? 라고 할때 상대편이면 do you have로 바꾸시면 될 테고요. 자, 네 가지 했고요. 핵심은 how many? 그 다음에 뒤에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여기 보지 마시고요. 절 보시고 도전합니다.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의 앞에 부분이에요. 바로 예,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 Your turn. 맞습니다.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 몇 개의 주가 있는 거야? 한 달에는 몇 개의 주? 1년에는 몇 번의 주란 얘기죠? 자, 그러면 how many weeks? 아시겠죠? How many weeks are there? 자, 세 번째는요. 자, 거기에 몇 개의 뼈가 있는데? 라고 해서 how many bones? How many bones are there? 맨 마지막으로 생각이 어떤 묘안이나 이런 생각들이 몇 개나 있는 건데, 자, how many? 네, how many ideas are there?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the next round, which is step 2.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 거야? 흔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 있는 거야? 아까 했습니다. How many? 자,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니까 in the world. In the world. world 발음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word는 단어란 뜻이고요. were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l을 한번 튕겨주세요. 혀 끝을 튕겨서 world. world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이게 바로 세계란 뜻입니다. 물론 안 돼도 문맥 때문에 알아들을 거고요. 어쨌든 핵심은요.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the world? 참고로 구어체에서는요. 이 there를 많이 생략하기도 합니다. How many countries are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there를 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같이 한번 연결하시면 돼요. 굳이 뭐 그거 there가 없어도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죠. 생략한다는 뜻은. 두 번째. 1년에 몇 개의 주가 있는 거지? 이거 가끔 궁금하잖아요, 그죠? 참고로 세계에는 몇 개의 국가가 있는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대략 한 200개의 국가가 있고요. 자, 1년에 몇 개의 주가 있습니까? 일단 궁금하시죠? 예, 바로 52개, 예, 쉬운 두 개의 주가 있죠? 자, 그래서 how many weeks, 그렇죠? How many weeks are there in a year? 그렇죠? In a year. 1년에란 얘기니까. So how many weeks are there in a year? 그러면 there are 52 weeks 아니면 그냥 just 52 week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인간의 몸에 몇 개의 뼈가 있지? 뭐 생물학 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토론 같은 때. 예, 그러면은 바로 how many bones are 그다음에 어디예요? in 그다음에 human body죠. 그래서 바로 in the human body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때 there는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얘가 없어도 뜻이 새겨지니까 정식 문장은 are there고요. 자, how many bones are there in the human body?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장면 떠올리시면서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Okay,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뭐 대략 한 200개 정도가 되지.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How many? 좋습니다.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the world? 자, 이때 반응은 뭐예요? 그렇죠. About 200. 여기에 countries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nations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 그러면 대략 200개 국가, 국가의 느낌으로 nations. 그래서 the United Nations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UN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로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곳이죠. The Vatican City State.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고요. 가장 커다란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가 다 됐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So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몸과 또 마음까지요. 여러분,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

0: 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Welcome back to the 20분 영어. 지다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다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마을 사람들이 촬영에 협조를 못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겠죠? Listen carefully.
1: I stepped into their space, but couldn't join them.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It's their rule. There's no option but to turn around. As we were driving the endless road, there appeared another village.
0: 아하! 하시면서 잘 캐치하셨겠죠, 여러분? 바로 마을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리더, 그 인도자, 뭐 지도자, 그분이 부재중이어서 협조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가 부재중이다. Alrigh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their rule. 이것은 그들의 규칙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한 번 더 들어보셔야 되겠죠? 집중해서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2. It's their rule. It's their rule.
0: 자, 그럼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가 부재중이어서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문장 주세요. It's their rule. 이것은 그들의 규칙입니다. Okay. 이렇게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리는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 stepped into their space, but couldn't join them.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It's their rule. There's no option but to turn around. As we were driving the endless road, there appeared another villag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The with the is. 기능어죠, 여러분? 이제 눈에 쏙쏙쏙 분류해서 캐치할 수 있겠죠? leader. 자, 디사운드 강모음, 양모음 사이에 껴있어요? 네. 드가 아닌 르에 가깝게 들려서 leader, leader. 그리고 with the 할 때도 사실상 강세는 없지만 발음을 해야 되니까 with the, with the, with the, the, the 겹자음이죠. 위 발음하시고 더로 넘어가시면 돼요.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앞부분에 에 부분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어렵지 않으시죠? 할만하시죠? Okay, Google Listening 2.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한 번 더.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간단하죠? It's their rule. It's their, 기능어, 기능어. Rule, 여기다 강세 주시면 돼요. 근데 rule 하실 때 룰 아니죠? 자, R로 시작하는 소리 내실 때는 입모양을 안 되시면 앞으로 쭉 우 해보세요. 우. 그러면서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준비 작업이 우 하시는 거여서 rule, rule. 시작은 R이고 끝부분에 중간에 L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rule 올리면서 혀끝이 윗니 뒤로 붙고 하시면 되죠. rule, rule. 오케이? 이제 자 그럼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It's their rule. Okay, Google listening 2. It's their rule. Alright, Google listening 3. It's their rule. 우 하면서 혀끝 올라가시고. Alright then,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their rule. One more time. It's their rul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2. It's their rule. It's their rule.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 blank, 자, 빈칸에 stepped into their space. Stepped into, stepped into.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어디에요? Their space, 그들의 공간에. 그러니까 마을에 딱 들어선 거죠. 그런데요, but couldn't join them. 그들과 합류할 수가 없었어요. He couldn't blank. 그는 뭐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동사. cooperate. 협조하다인데 협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Because the leader, 근데 어떤 leader, 어떤 지도자? With the decision power.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 그가 어떠한 상태예요? Is absent. 결석. 즉, 부재 중입니다. 이런 의미죠. It's their rule. 그들의 규칙이에요. 여기까지 so far so good. Alright, move along. Blank, 기입니다. 여기 들어갈 말들이 이거였어요. There's no option but to turn around. 옵션이 아니라, 아, 철자 오에, 강세가 가는 경우에 오가 아닌 아에 가까운 발음으로 들리고 발음한다는 거 아시죠? There's no option.

option, but to turn around. 그게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어떤 그 옵션이 없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But to turn around, 돌아가는 거죠. 즉 돌아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As we were driving the blank road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endless, 끝없는이란 뜻이 되겠죠. 우리가 끝없는 도로를 달리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즐거운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we are going to answer this very important question in a job interview. And that is, talk about your strength. 장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잘 준비를 해.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답이에요. So let's think about it.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we can give today. 저는 제 인생에서 항상 매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100% 최선을 다합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저는 그 일에 전념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Okay, so in this situation, you want to show them, I'm a hard worker. 저는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한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All right, let's look at the answer.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자, 저는 제 인생에서 항상 매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네,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다 한 명 한 명씩 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I'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100% 최선을 다합니다. Let's see this in English.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자,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뭐 무엇 어떤 일을 할 때 자, I give it what the work. I give the work 100%. 네. 완전히. 그러니까 100%를 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최선을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Okay?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자, 저는 그 일에 전념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if you are fully committed, 완전이죠, fully. 자, committed to something, committed to the task, committed to the project, committed to the work. 네, 이런 말인데요. 정말 뭐를 하나 하면은 정말 완전히 거기에 전념을 하다. And never back out. 절대로, 자, back out,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자, 물러서는 거죠. Never,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끝내고 끝까지 합니다. 네, 그런 영어예요. Okay. So, I 정말 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오, 아, 이 사람 정말 와, 되게 열심히 한다. 네, 그런 인상을 줄수 있어요. Okay.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자, 100%. 원어민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100%.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요. 100%인데. Let's see. I agree with you 100%. 자, I really agree with you. 이렇게 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이렇게 씁니다. I agree with you 100%. 저는 당신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Okay, so I agree with you 100%. Next one, I agree with your decision 100%. I agree with your decision 100%. 자, 저는 당신의 결정에 100% 동의합니다. 이 영어에서는 이 강조를 하고 좀 드라마틱하게 모든 거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이런 100%를 아주 많이 써요. So, 뭐, 결정. I agree with you 100%. I agree with what you're saying 100%. You know, I believe it 100%. 강조하기 위해서, 야, 정말 그만큼 동의하고 그만큼 믿는다. Alright, 100%. Okay, great. Next, back out, 물러나다. Back out. Okay, so 이거는 정말 이그 출근용에서 많이 써요.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컨트랙트를 하기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가서 이렇게 물러났죠. So back out, they backed out. 자, it's too late to back out. It's too late to back out.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취소하면 안 될까? 근데 너무 늦었어요.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었다. It's too late to back out. So we have a contract. We can't back out. Okay? Next one.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일하다 보면은 다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그들은 막판에 물러났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하기로 다 이렇게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Very useful sentence, actually. So, to back out of a contract, to back out of a negotiation, to back out of a project, the very useful expression.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Okay, are you ready? Okay, remember, we need also pausing, we need emotion, we need stress and rhythm. All of those things. Let's do it. I'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자, never. Did you hear that? Right? Never 할 때는 강하게, right? 100%, 완전히, 100%. Let's do that one more time. I'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Great. All right. Now, let's test your knowledge. Time for a little quiz. 저는 제 인생에서 항상 매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때100%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그 일에 전념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Excellent job, everyone. So, our two key phrases for today, very useful. 100% and back out. 이런 표현들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a lot of Korean people don't know about. 그래서 다음에 동의할 때 그냥 뭐 I agree 이렇게
점잖하게 하시고.

말고요. 정말 네이티브답게 I agree 100%. 100%. 막 완전히. 네. 그렇게 말하시고요. Back out. 이거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일하다 보면은 회사끼리 뭐 하려고 하다가 뭐 막판에 이렇게 이제 안 한다 이럴 때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or they backed out of the contract. Wow. So, 뭐 they didn't sign the contract 이런 것보다는 back out. 네. 싹. 네. 빠졌어요. Okay. Those are our expressions for today. Keep them in mind and make sure you come back again for another great episode of 출근 영어. Take care everyon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Angry versus upset. Angry versus upse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감정 표현이죠. angry 그리고 upset.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angry입니다. 네, 발음은요. ang 바로 ng 그 발음으로 가셔야 돼요. n 발음이 아니고요. angry. angry. angry.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angry. 네. 첫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Okay, very good. Angry는 화가 나거나 성이 날 때 angry라고 표현하죠. Angry 같은 단어는 뭔가 공격적이고 좀 폭력적인 그런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ngry, 뭔가 불이 나고 angry, 그렇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He hardly gets angry. angry, 화가 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부모님은 그들에게 매우 화가 났어. 네, 누구에게 화가 나다 할 때는 angry to가 아니고요. angry at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네, angry with도 괜찮아요. 전치사한 to가 아니고 at 혹은 with.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무슨 감정이에요? 화가 난 거죠. 오케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네, 재미있는 표현들 많아요. 네, I was getting angrier라고 하면 더 화가 났어. 그래서 angrier는 비교급이죠. 그래서 angry 그다음에 더 화가 난 거죠. angrier라고 합니다. 그리고 by the minute라고 하면 1분 지나갈수록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네,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hardly gets angry. 그래서 거의 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hardly. He hardly gets angry. He hardly gets angry. 그래서 화가 나다라고 할 때 동사는 get 동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네, he hardly gets angry 이 문장 같이 해볼게요. He hardly gets angry. He hardly gets angry.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upset입니다. 오케이, 발음은 upset. upset. 네, 여기서는 p 다음에 바로 s가 나오니까 p 발음이 좀 약화가 돼요. 그래서 너무 p 발음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upset. 그래서 바로 입술이 붙고 나서 바로 s로 넘어가시면 돼요. upset. upset. Very good. upset. 네, 이거는 속이 상하거나 언짢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hangry라고 할 뻔했어요. 네, hangry. 참고로 hangry라는 거는 이거는 좀 슬랭이지만 이게 배고프기도 하고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날 때 hangry라는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angry 하고 다르게 angry는 뭔가 이렇게 화가 나면서 이렇게 불 나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거 속상한 이런 거 표현하고 싶을 때는 upset. upset. 네, 예문들 통해서 볼게요. I was upset he couldn't come.
My parents were very upset at them. The news was upsetting for all of us. Upset, 속상한, upse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as upset. 나는 속상했어. He couldn't come. 그가 올 수 없어서. I was upset he couldn't come. I was upset he couldn't come. 네, 속상했어 라고 할 때 was upset. Was upse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parents were very upset at them. My parents were very upset at them. 네, 좀 전에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라고 했죠. 여기서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들에게 매우 속상했어. 네, 그리고 angry 하고 비슷하게 angry at 혹은 angry with 누구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upset at 혹은 upset with 누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매우 속상했어 라고 하면 my parents were very upset at them.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news was upsetting for all of us. The news was upsetting for all of us. 그 소식은 우리 모두를 속상하게 했어. The news was upsetting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우리 모두한테. For all of us. 네, 큰 목소리를 같이 해볼게요. The news was upsetting for all of us. The news was upsetting for all of us.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angry, 이거는 화가 날 때, angry. 그리고 angry하고 좀 다르게 속상할 때, 이럴 때는 upset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I was upset he couldn't come. I was upset he couldn't come. I was upset he couldn't come. I was upset he couldn't come. I was upset he couldn't come.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to check out our website at evse.co.kr t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번 사.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뮤직, 음악입니다. 우리 삶 속의 음악. 자, 오늘은 음악을 듣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할 때 음악을 들으신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 전에 음악을 듣는다든가. 저는 뭐 일할 때 잔잔한 재즈 음악 같은 거 좀 틀어놨거든요. 커피숍에 나오는 음악 같은 거. 요즘 뭐 인터넷에 있잖아요. 뭐 한 3시간, 4시간씩 막 틀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하는데, 여러분은 주로 언제 음악을 듣고 계십니까? 자, 이런 음악 듣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이제 볼 텐데, 음악을 듣는다라는 말도 좋지만, 자, 오늘에선 특히 틀어놓는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예문에 나왔었는데, put on some music, 이걸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put on some music. listen to는 그냥 듣다 합니다. put on은 뭐예요? 틀어놓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확실하게 본인 걸 만드는 겁니다. music 하면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강세를 on에 줘야 되는 이유는 구동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들어볼게요.
1: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0: 오케이. 자, 음악을 내가 이럴 때 틀어놓는다. 공부할 때 틀어놓는다. 이럴 때 쓰시면 돼요. I put on some music when I'm working. I put on some music when I'm reading.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또 들을 수도 있겠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음악 들어주니까. 그죠? 자, 청취하다는 또 있어요. tune in to. 자, in은 또 앞에 붙어내고 to는 뒤에 붙어내요. in은 동사의 일부입니다. put on도 그렇고 tune in도 그렇고 하나의 동사예요. 단어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사의 특징이에요. tune in. tune in to the radio. 그러면 라디오를 청취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강세를 걷어주고 살짝 끊어 읽어도 돼요. Tune in to the radio. 이렇게 읽어줍니다.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the radio. Tune in to the radio.
0: 이 구동사들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tune in to the radio. Tune in to the radio.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동 중에라고 아주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법한 말이 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 타고 가거나 이동 중에 when I'm on the move 간단하죠? when I'm on the move 이동 중에 음악 많이 들어요. 이어폰 끼고 항상 이동 중에 내가 음악을 듣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when I'm on the move 이걸 go라고도 해요. go move하고 go 둘 다 명사예요. 이런 경우는 동사가 아니죠. 이동이라고 하는 명사고 go도 그런 경우 이동 중에라는 명사고 when I'm on the go when I'm on the move 둘 다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hen I'm on the move When I'm on the move.
0: 자, 문장에 넣어보면 나는 이동 중에 거의 항상 음악을 듣는다. 항상은 아니고 또 거의 항상이네. 이런 거 부사 처리 잘 합시다. 항상은 뭐예요? Always. 거의 항상은. Almost always. 한 80, 90%의 경우. 약간 이런 느낌이죠? I almost always. 양쪽에 다 힘 주세요.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이동 중에 거의 항상 음악 들어요. Okay? One more time.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간단하죠? 이런 문장 그냥 깔끔하게 외워서 쓰세요. 들어볼게요.
1: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0: Alrighty. 자, 그다음. 음악을 듣는 경우, 다른 뭔가 하고 있을 때, 설거지

0: 할 때, 집안 청소할 때, 그죠? 이럴 때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책 읽을 때, 공부할 때, 다른 거뭐 하고 있을 때 음악을 듣는다. 그쵸? BGM으로 깔아놓는다 이거죠. 그죠? 운동할 때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운전할 때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오늘 음악 듣는 습관이기 때문에, 첫 번째,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When I'm doing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 하고 있을 때고, 다른 뭔가를 강조할 땐 else가 들어가야 돼요. Something else. 다른 뭔가 하고 있을 때 내가 음악을 많이 들어요. I listen to music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음악 듣는 거 외에 다른 걸 뭔가 하고 있을 때 음악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 들어볼게요.
1: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0: else가 없어도 말은 돼요. When I'm doing something. 뭐할때 음악 듣는다 해야 되는데, 다른 뭔가 강조할 때 else가 들어간다는 거. 운동할 때, 이건 쉽죠? When I'm working out. 부동사니까 항상 뒤에 주고. When I'm working out. I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working out. When I'm exercising. 해도 되고. When I'm working out. 이것도 부동사니까 힘 뒤에 주고. 들어볼게요.
1: When I'm working out. When I'm working out.
0: 네. 자, 운전할 때는 관용구 하나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자, when I'm driving 할 수 있죠? When I'm driving, 이건 쉬워요. When I'm driving, I listen to music when I'm driving.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 더.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behind the wheel. 쌤, 휠이 뭐예요? 네, 요거. 우리 휠 하면 왠지 좀 바퀴에 달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휠이 steering wheel, 운전대입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네, 아시지만 그래도 behind the wheel. 정확하게 운전할 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를 뭐라고 하냐? When I'm behind the wheel.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When I'm behind the wheel. I like to listen to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운전 중에 라는 관용구 꼭 오늘 본인 거 만들어주세요.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en I'm driving.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driving. When I'm behind the wheel.
0: 오케이. 매우 좋습니다. 그대로 해봅시다. 나 운전할 때 주로 음악을 틀어놔요. 틀어놔요. 듣는다가 아니라 틀어놔요. 기억나요, 아까? Put on some music. Behind the wheel. 붙여볼까요?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주로.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driving.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When I'm behind the wheel. 이거 써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0: 틀어놓는 거죠.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차 음악에 핸드폰으로 틀 수 있는 거고. 차 오디오에. 자,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습관 또 뭐가 있어요? 가사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 따라 부르는 그런 습관. 따라 부르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다. 이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요즘에. 다 스트리밍 사이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만의 재생 목록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 뭐 이렇게 재생한 곡들도 저장이 돼 있지만 내가 폴더 만들어가지고 무슨 울적할 때, 비 올 때, 기분 좋을 때 이럴 때 듣는 음악들 있을 겁니다. 여행 음악 이런 거. 자, 가사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Lyrics라고 하죠? See the lyrics. See the lyrics. 화면에 웬만한 가사 다 보이니까 요즘에는 딱 클릭하면 가사 나오죠? 나 저 가사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따라 불러. 요런 느낌. See the lyrics. 들어볼게요.
1: See the lyrics. See the lyrics.
0: 오케이? 따라 부르다 영어로. 노래 부르다가 뭐예요 영어로? Sing. 뒤에 하나만 오면 돼요. Sing along. Sing along. Sing along. 자, 강세 뒤니까 sing along이 아니라 sing along, sing along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나처럼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자, 지정을 해서 더입니다. 그 곡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to the song. 들어볼게요.
1: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0: 마지막으로 재생 목록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Playlist라고 하는 거 아시죠? Playlist. Make my own playlist. Make my own. 나만의. 강조예요. My own 하면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다. Make my own playlist. I always make my own playlist. 그러면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폴더 지정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들어볼게요.
1: Make my own playlist. Make my own playlist.
0: Wonderful. 나는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 그죠? 집에서 이제 신곡 같은 거 나오면 가사 보면서 따라 부르지. 자, 그럼 가사보다 see the lyrics, sing along to the song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문장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문구를 붙여서 I see the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I see the lyrics. 표. 자, 가사 보고 lyrics 에서부터 해야 돼요.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1: I see the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0: I see the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1: Alright, 자, 오늘은요, 음악을 듣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유용한 표현 많았죠? 간단하면서도 일상회화에서 진짜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음악을 틀어놓다. Put on some music. 자,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꼭이요, 꼭. 자, put on some music. 틀어놓다. 들어볼게요.
0: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1: 운전하다. When I'm driving 대신에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behind the wheel. 들어볼게요.
0: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behind the wheel.
1: 따라 부르다.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강세 잘 주시고 to the song. 들어볼게요.
0: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1: Okay. Time to wrap it up.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음악을 듣는 그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 할 때 꼭 쓸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EBS E 어플 설치하셔서 저희 방송들 아주 쉽게 또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대상과 혹은 어떤 것에 상대방이랑 오해가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miscommunication 혹은 mis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there's a misunderstanding 이렇게 해서 좀 오해가 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아예 어떤 것을 좀 당신이 좀 오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좀 오해했을 때 너 지금 그거 오해했어 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오해했을 때는요, You got 대상 wrong. 그래서 이 대상 자리에 어떠한 것을 넣거나 어떠한 대상을 넣으면은 너 그것을 혹은 그 대상을 오해했어, 오해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 제 말을 좀 오해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go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오늘 You got 대상 wrong 이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오해를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주어라는 사람이요, 어떠한 대상을 잘못 이해하다라고 그렇게 영어에서는 어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해를 합니다. 대상을 틀리게 라는 어순으로 you get 대상 wrong, 주어 ge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상대방이 그 대상을 오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you로 한정지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you get 대상 wrong이 되겠죠. 자, 그런데 되게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오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수로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 그 대상을 오해한 거야 혹은 너 그 무엇을 오해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you go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세 과거는 그렇죠, 가시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대상 자리에 그렇죠, 사람을 넣거나 혹은 어떠한 것을 넣어서 그 것을 오해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you got 대상 wro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저의 말 혹은 저의 행동을 좀 오해하셨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0: 저를 오해한 겁니다. 그럴 때는 사람을 넣어서요. You got me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너 나 오해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You got me wro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got me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me wrong. 이 wrong이라는 거는요. 입이 ra, ra, ra 해서 wrong이 아니고 wrong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ou got me wrong. 너 나 오해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아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 의도를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의중, 의도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바로 intent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got my intentions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의도 혹은 제 의중을 좀 오해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got my intentions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my intentions wrong. 제 의도, 제 의중을 좀 오해하셨어요. 저 그런 의미에서 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뭔가 오해가 좀 있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것에 이제 오해가 있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것, somethin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지금 당신이 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You got something wrong. 이렇게 얘기라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got something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something wrong. 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You got something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사실을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지금 오해하셨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그쵸? fac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got the facts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사실을 지금 오해하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got the facts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the facts wro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라는 부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대상 혹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렇죠. You got 무엇? wrong, 대상 wrong 넣어가지고 연습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got me wrong. You got me wrong. You got my intentions wrong. You got my intentions wrong. You got something wrong. You got something wrong. You got the facts wrong. You got the facts wro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를 좀 오해하고 계셨어요 라는 거 You got me wrong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주어, get, 대상, wrong 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주어가 대상을 오해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Don't ge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더 패턴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그걸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도 오늘 다 같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n't get me wrong.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Don't get 대상 wrong.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한번 보죠. 제 의도를 오해하셨네요. 라는 거 You got my intentions wrong. 이라고 얘기

이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을 오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you가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잘못 이해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됐었죠.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의도, 제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wrong을 반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wrong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right입니다. 그래서 you got my intentions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의중을 읽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you got 무엇 right으로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got my intentions right 해가지고 wrong의 반대인 right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you got 대상 wrong이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대상은 대상을 넣거나 무엇을 넣거나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your 10-minute happiness.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with you. 자, 매일 10분 영어 그중에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그다음에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오늘은 Welcome back to the weekly review. 자,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같은 음식이라도요, 자장면도 그렇고요,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도요, 각 식당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오늘은 더 맛있게 느껴지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면 아까운 것들을 한꺼번에 쫙 모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가능하고요. 그런 점에서 It is called Mission Possible. 네. 자, 영화 Mission Impossible, MI가 있다면 저희는 MP, Mission Possible이 있는 거죠. 월요일 내용은요, 저녁 식사 후에 개를 산책을 시킬 그럴 결심을 했어? 작정이야?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매일 그렇게 하지라고 했습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미 말하는 순간 이전부터 생각을 해왔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해서 Are you going to? 그렇죠. Are you going to? 발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re you gonna? Are you gonna? G-O-I-N-G, going to가 빨리 하면 are you going, are you going, are you gonna가 되는 거죠. G-O-N-N-A처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walk your dog after dinner. 저녁 먹은 후에 개를 산책시키다. walk,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걷다는 뜻도 되지만요. 예, 산책시키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집까지 바라다 줄게.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I'm gonna walk you home이에요. I'm gonna walk you home.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거라고 That's what I do every day. 그래서 산책도 시키고 본인들 스스로도 산책하시면 딱 좋겠죠. 자, 그 다음에 next one, Tuesday.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나 뭔가를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언제 은퇴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이것도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뭐지 뭐지? 그럼 뭐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How much do you need to? 뭐뭐 해야 된다.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돈을 저축해둬야 되는 거야. For retirement. 발음이 retire. 그렇죠? 타이어가 새로 있는 거죠. retire, 은퇴란 뜻이고요. month가 붙으면 은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 한 명으로 치면 your retirement

라고 retirement 앞에 유어 쓰시면 되고요. 일반화를 시키려면 for retirement.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은퇴하면 얼마나 필요한 건데? 얼마나 저축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Hey, it depends on when you retire. 네가 언제 은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depends on이 아니고요. depends on. on 발음은 거의 on처럼 들립니다. 미국식 영어에서는요. 물론 영어식 영어에서는 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수일입니다. 그는 요가를 배우는데 그리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야, 일단 시작하면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뭐뭐에 관심이 있다, 뭐 화가 났다, 뭐뭐 그다음에 배고프다 이런 식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 he's interested. 오, 관심이 있어요. he's not interested. 이렇게 감정을 한번 실어보세요. 스스로 연기하시네요. 여러분도 연기 가능하세요. 왜? 감정을 진정성 있게 실으면 거울 보고 하실 수 있거든요. 자, he's not that interested. 그 다음에 in 하고 뒤에 쓰려면은요. 어디 푹 빠져야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learn 쓰시면 안 돼요. learning 요가입니다. 말씀드렸죠? learn 안 쓰면 배우다에 관심이 있다. 이상하잖아요.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것의 느낌이 ing. He'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그랬더니 일단 시작하면 일단 못 마면 once he starts it, he will love it. 이런 표현 많이 쓰이니까 야, 시작하면 즐거워질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제가 메뉴를 보고 시켰던 그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닌데. 그랬더니 주문하신 거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니다. This is not what I잖아요. This isn't 줄여서 그죠?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물론 여기에 off를 많이 쓰기도 해요. This isn't what I ordered off the menu. off에서 떨어져 나온 그 메뉴에서 똑같이 떨어져 나온의 뜻으로. 근데 가장 미국 영어에서 흔한 것은 from the menu를 씁니다. 아시겠죠? off로 대체하셔도 되지만, 자, 반응은요, I'll be back. 이게 뭐예요, 느낌이? 그렇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Like Arnold Schwarzenegger. I'll be back with your order.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거의 느낌이 Arnold Schwarzenegger,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사람의 액센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예, 우리가 논의를 할 거라고, 뭐뭐 할 거라고, 뭐 기다릴 필요 있겠어? 자, 뭐뭐 할 거라고 이거 어떤 느낌이었어요? We will이잖아요. We will. 그 다음에 after 쓰시면 돼요. 빨리 하면 we will. Will. Will. 이렇게 됩니다. We'll talk about it after 검토하는 거니까 going over죠. Going over the plan first.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예, 토의를 하자고 라는 얘기니까 한번 쭉 가본 다음에 내가 먼저 가본 다음에 뭐 같은 말이 되겠지만 사실의 느낌은요. 그래서 going over니까 쭉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럿이 모여서 토의를 하자라는 얘기죠. 몇 명만 검토를 하고 그랬더니 아, 뭘 기다려요? What are you waiting for?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네, 아 여기도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What are you waiting? 똑같이 영어식으로 하면 What?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are you waiting for?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걸 갖다가 미국식으로 하면 What are you? What are가 돼요. What are you waiting fo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은요. 궁금할 때, 수치가 궁금할 때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죠? 200개 정도의 국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the world? 구어체에서는 there 생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How many countries are in the world?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About 200 nations. 200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91개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국가, 스스로는 인정하는 국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2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자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네, 배움입니다. 이 배움에 대한 어록을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배움이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Learning is not jus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단지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but doing what we already know.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식

지식만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에 대한 탐욕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만큼 잘난 체 할래.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상생활에 옮겨보고 실천해보고 그래서 더 깨달음을 갖는 거. 그게 살아있는 정말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거겠죠. 자, 참고로요. 여기 나와 있는 But doing what we already know 할 때 이 we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what you already know처럼 you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보다는 지혜 아시겠죠? 그 지혜를 더 쌓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잘 하고 계셔서 I'm so proud of you. 자, ebse.co.kr 오셔서 함께 에너지 좋게 좋은 에너지 나눠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confidenc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아주 재밌는 내용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메인 센텐스, 주요 문장부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곧장 그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I can make you a cup of coffee. 자, 요거 조금 오해하면요. 나는 너를 커피 한 잔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마법사라도 됐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마법을 부리면은 너 커피 한 잔 같은 걸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뭐지? 주인공이 그럼 해리포터인가?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건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문장의 제대로 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주제죠. 바로 사형식 문장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기부터 다져보겠습니다. 먼저 사형식 문장은 이러한 문장의 성분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가 따라 나오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우리가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또 이렇게 붙여놨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뭐 그게 간접 목적어가 됐든 직접 목적어가 됐든 둘 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고 요렇게 기본적인 목적어와 어떤 그 성분 자체는 같다라는 걸 보시되 근데 해석하는 방법이 살짝 틀려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요. 의미적으로 보통 사람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같은 명사라 하더라 말이죠. 그리고 해석할 때 보면 누구누구에게 라는 식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사형식 문장 해석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는 바로 그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의미적으로 물건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해석할 때 무엇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붙게 된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사형식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자, 보세요. 누가, 이거 주어죠, 그렇죠? 누가, 누구누구에게, 여기 간접 목적어고요. 무엇을, 여기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해준다. 여기가 이제 동사가 해석되는 부분으로서 사형식 문장이 이렇게 생겨서는 저렇게 해석되구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은 이 사형식 문장들 해석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말로 뭐 이렇게 주다, 해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인지 이 사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들을 즉 사형식 동사들을 우리가 수여 동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수여하다라는 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준다라고 해석되는 또는 그런 어떤 그 동작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많이들 사형식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니까 이것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몇 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 즉 수여 동사들 두 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바로 이거죠. give. 뜻 자체가 뭐예요? 주다이죠. 수여 동사의 아주 그냥 가장 대표적인 동사, 사형식 동사의 대표격입니다. give 첫 번째로 꼽아봤고요. 두 번째 동사도 보도록 할게요. hand. 맞아요. 명사로는 손이란 뜻이지만 동사로는요. 건네주다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친구도 건네주다. 그 주다라는 해석이 우리나라만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많은 사형식 동사들이 수여 동사라고 불리는 이유 바로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동사 뜻 안에 뭐뭐 주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서 핸드도 사용식 동사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문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읽고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장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My parents gave me a new bike.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me 부분이 간접 목적으로서 에게로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장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My parents, 제 부모님이요. gave me, 나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뭘 줬는지 직접 목적어가 제일 뒤에 적혀 있는 거죠. 뭘 준 거예요? 새로운 자전거를, 새 자전거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의 그 주요한 부분들 제가 색깔 똑같이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참고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장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rver handed me a menu. 해석해 볼게요. 자, the server라는 것은 서빙해 주시는 분, 그냥 가볍게 쉽게 웨이터라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웨이터 분께서 handed me,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건네줬는지가 직접 목적어 제일 뒤에 적혀 있는 거죠. 뭘 건네준 겁니까? 메뉴를, 나에게 메뉴를 건네줬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문장 해석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사형식 문장의 해석하는 방법, 그 감을 잡으셨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만 읽어볼게요. 팀장님은 팀원들에게 새로운 의자들을 사주셨어요 라고 적혀있죠. 사줬다, 이것도 뭔가 주다라는 그 의미가 동사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만으로도 사실 사용식 문장으로 만드는데 전혀 무리는 없지만 이걸 일부러 제가 한 번 더 꼬아볼게요. 그래서 사줬다는 것을 주문해 주셨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문장 어떻게 만들면 될지 시작해볼게요. 먼저 주어,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팀장님은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해서 the manager 넣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팀장님이 주문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문하다라는 거. 동사 order 쓰면 되거든요. 과거니까 ordered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누구에게 주문해 줬는지를 우리가 먼저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뭐 하려면, 우리가 이 문장을 사용식으로 만들려면 해서 누구에게 주문해 준 거예요? 팀원들에게 주문을 해준 거니까 그냥 the staff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직원이란 뜻이죠. the staff. 그래 놓고 뭘 주문해 줬는지를 말해주면 됩니다. new chairs. 이렇게 문장 완성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ordered the staff new chairs. 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용식 문장이랑 친숙하지 않으시다면요. 그렇다면 이 문장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친해질 필요가 있겠죠?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발표 도중에 발표자에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뭔가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질문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근데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해볼게요. Please 넣어서 Please don't ask. 제발 좀 이제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문장이 이어나갈 거예요? The speaker. 사람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발표자에게, 에게 부분이 동사 뒤에 나온 거죠. Please don't ask the speaker. 발표자에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questions during the talk.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I can make you a cup of coffee. 나는 너를 커피 한 잔으로 만들 수 있어. 내가 마법사야.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이세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의역해보자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에 가까운 뜻이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이 사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are you ready to work on your balance? We'll be doing more balance workouts all throughout this week. Okay?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균형 감각 우리 같이 개선하기로 했었죠. 같이 해봅시다. 그러기 전에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가실게요. Let's go.
0: You look so coy. What's up? Believe it or not, I got that job.
2: No way! Congrats! When do you start?
3: I start next Monday. It's insane, right?
1: 네, 오늘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어 표현은 believe it or not입니다. 믿거나 맞거나 말거나 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맞기도 맞는데 믿거나 말거나 라기보다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의미에 조금 더 가까워요. 지금은 약간 그게 왜 다르지?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대화문 통해서 볼게요.
0: You look so coy. What's up?
1: 이랍니다. You look so coy. coy 뭔가 좀 이렇게 꽁꽁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좋은 일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What's up? 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3: Believe it or not. I got that job.
1: 이럽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나왔죠. Believe it. 믿기 힘들겠지만
3: I got that job.
1: 나 그 취직했어 얘기를 하죠. 그때 얘기했던 그거 내가 취직했어. 내가 잡았어. 그 job을 잡았대요. 그랬더니
3: No way.
1: 이러죠.
3: 정말.
1: Congrats. Congratulations. 딱 줄여서 congrats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축하해. 너무 축하해. When do you start? 이러죠. 언제부터 출근이야? 이렇게 하니까
3: I start next Monday 이럽니다.
1: I start. Start 그냥 일 시작할 때 이런 얘기 그냥 I start.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start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3: It's insane, right?
1: 진짜 미쳤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일 가지고도 It's insane, righ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Believe it or not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 역시 똑같은 표현 보러 갑시다.
0: I heard you got to visit Jake's apartment.
2: That's true. And it was spotless, believe it or not.
0: Wow! You sure you went to the right apartment?
2: You're funny.
0: Yes, it was very unexpected.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0: I heard you got to visit Jake's apartment.
1: 그래서 제이크의 아파트에 방문을 했다고 내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hat's true. 이랍니다. 사실이야.
0: And it was spotless.
1: Spotless. 점이 없다란 뜻이 아니라 spotless. 어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It was spotless. Believe it or not. 이거는 문장의 끝에 붙였어요. 문장의 끝에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서 믿기 힘들겠지만 굉장히 깨끗했대요. 아, 평소에 제가 조금 이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은 친구인가 봐요. 그러더니 와우 이러죠. 와!
0: You sure you went to the right apartment?
1: 제대로 간 거 맞아? 확실히 제이크 아파트 간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en you're funny. 아, 야, 너 웃기다.
0: Yes, it was very unexpected.
1: 이럽니다. 그러니까 맞아. It was very unexpected. 정말 예상 외였대요. 그러니까 예상 외로 깨끗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라는 의미보다는

You guys did so well. That was not an easy pose, the standing eye of the needle pose, but you guys did great. 네, 선 바늘구멍 자세. 바늘구멍 자세는 우리 해봤는데 선 버전은 오늘 처음 해봤죠.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자세니까 못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알겠죠? 오영어 표현은 우리 believe it or not 같이 배워봤습니다.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라는 뜻보다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뜻으로 문장의 앞, 중간, 끝에도 붙일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so much. Okay? 안녕!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어휘를 보고 공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히를 뜻하는 completely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작위의, 임의의 random 마지막으로 표현인데요. take over 하면은 장악하다, 지배하다. 어떤 일을 인계받을 때에도, 인계하고 인수받을 때에도 이렇게 take over를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장악하다에 가까운 의미로 쓰였습니다. 발음 연습을 해볼까요?
1: Repeat after me. We have completely, completely, completely. Next, we have random, random, random. Lastly, take over, take over, take over.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Kelsey'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 think that one great way to spend your time and to, get to learn new things is by having a hobby. And a hobby can be like a million things. It can be sports. That's what it is, for normal people. But for me, when I was growing up in high school, my hobby was actually learning Korean, which was really funny because it was completely random. No one knew why I wanted to learn Korean, but I would just go around and I had my little Korean notebooks and I had all these lessons that I downloaded from online. And anytime I had free time, I would be teaching myself Korean. And that really became my hobby. It in fact was my hobby so much that I wasn't doing as well in school because I was spending all my time studying Korean. So I think sometimes your hobbies can take over your life.
1: Yes, it's especially important that we don't neglect our duties or things that you are supposed to do for your hobbies.
0: 네, 물론 나중에 그 취미가 또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1: That's true.
0: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많이 취미에 시간을 써버리는 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1: That's right.
0: 자, 그럼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같이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1: Let's do it.
2: I think that one great way to spend your time and to, get to learn new things is by having a hobby. And a hobby can be like a million things. It can be sports. That's what it is, for normal people.
1: I think that one great way to spend your time and to, get to learn new things is by having a hobby.
0: I think that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One great way to spend your time. 시간을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 그리고 to, get to learn, 배우게 되는 방법, new things,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방법,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좋은 방법은 is, 사실은 is having a hobby 해도 되는데, by having a hobby, 똑같은 의미입니다.
1: Yeah, in this case, it's the same.
0: 취미를 가짐으로써 이렇게 된 거고요. 참고로, 그냥 발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1: Okay, to. That one?
0: 아, to도 있고요. 그럼
1: Okay.
0: 좀 그냥 to 어떤 차이가 있죠?
1: Oh, so two, but Kelsey says two.
0: to
1: Two.
0: 호주 특유의 발음이
1: Yeah,
0: 나왔어요. 그리고 또
1: in
0: 호주
1: Australia.
0: 특유의 발음이 또 나온 부분이 취미가 미국식 발음으로는
1: Hobby.
0: hobby.
1: Hobby.
0: 아,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hobby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는 hobby.
1: Hobby.
0: hobby처럼
1: Hobby.
0: 됐고요.
1: Could be hobby.
0: 네.
1: Husband.
0: 맞아요. hubby는 hubby라고 하고 hub이라고 발음하면 여기서는 켈시 씨는 hub이라고 발음하진 않았어요. hobby,
1: Hobby.
0: 취미고요.
1: Hobby.
0: 미국에서 그냥 구어체로 hub이라고 하면 남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hobby, 호주 영국식 hobby,
1: Hobby.
0: 그리고
1: Hobby.
0: hubby, 미국식 hubby, 그리고 미국식 hobby 세 가지가 구분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다음 문장 보시죠.
1: She says, and a hobby can be like a million things.
0: Like는 빼고 생각해도 되죠.
1: Yes.
0: And a hobby can be a million things. million이라는 것이 아니면 a million이라는 게 많은 거를 가리키는 아주 기본적인 과장인 것 같아요.
1: Of
0: 그래서
1: course.
0: a million different things.
1: Yeah, I have a million things to do today.
0: 그렇죠. 오늘 해야 될 일이 백만 가지가 있을 수는 없겠죠,
1: Of
0: 일반적으로.
1: course.
0: 그렇지만 그냥 과장했을 때 정말 많아. a million things. 그래서 취미는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 For example, it can be sports. That's what it is, for normal people.
0: It can be sports. 그다음에 it can be 뭐뭐뭐 나열을 할 것처럼 문장을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 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짠짠짠! 네, 우리 짠 만들어요. 우리 오늘은 옥수수 콩나물 짠! Corn and bean sprout pancake. 네, 우리 Korean pancake 만들어 볼 거예요. 한국 짠 한번 해볼 거예요.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bean sprouts. 콩나물, 영어는 bean sprouts. We have carrot. We have red chili, 아니면 red pepper. 영국 사람도 pepper 불러요. Green chili. 홍고추, 정고추. 좀 매워요. 하지만 안 써도 돼요. We have pancake flour. 우리 부침 가루도 있고. And we have sweet corn. 이거 캔 나오는 옥수수예요. We have salt. 그리고 우리 특별한 간장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soy sauce, 간장.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And we have sesame seeds, 참깨.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요리하고 싶어요. First, we have to wash the bean sprouts, and then we have to cook the bean sprouts for a very short time. 우리 먼저 콩나물 씻어요. 그 다음 데쳐할 거예요. 1분 정도 요리하고, 그 다음 시원하게 만들어요. Let's wash. We put the bean sprouts in here, and we wash. We want to make them nice and clean. 우리 깨끗하게 필요해요. They're ready. Now we put the bean sprouts in the boiling water for 1 minute. 우리 뜨거운 물 1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We put the bean sprouts in. 우리 콩나물 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We wait 1 minute. 1분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리고 콩나물 요리했을 때 뚜껑 넣고 열고 넣고 열고 했을 때 냄새 날 거예요. 우리 뚜껑 오늘은 안 넣을 거예요. And we take the bean sprouts out. 우리 콩나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And now we need to make them cold. 이제 다시 찬물 넣어야 돼요. 네, 찬물 이렇게 넣었을 때 아주 아싹 아싹 전 만들어 수 있어요. We're going to cut the chilies. 그리고 우리 씨 뺄 거예요. We're going to take out the seeds. So we cut the chili like this. 여기 잘라요. And we cut the chili like this. 조심해요. And now, 우리 회전 할 거예요. We spin and spin and spin and spin.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씨를 나오는 거예요. 회오리처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씨들이 나오고요. We have the seeds from the red chili and the green chili. Oh, spicy. Oh, 뜹다 뜹다. 이거 알아요? 원래 씨는 제일 매워요. 그래.

그래서 안 맵게 만들고 싶을 때 그 하얀 부분 한 번씩 먹지 마세요. And now, let's cut the chilies. 우리 예쁜 동그라미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벌써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었어요. They look good. Let's cut the green chili. 우리 두껍게 아니면 얇게 잘라도 돼요. Now, let's cut the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필요해요. Like this. 우리 왜 당근 쓰는 거 알아요? 네, 우리 노란 옥수수하고 빨간 초록 고추하고 오렌지 당근 전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보여. 아주 알록달록한 전 만들 수 있어요. What's next? We get to make the pancake. 네, 이제 우리 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세 재료, 아주 중요한 재료 세 개 필요해요. We put in our 부침가루, pancake flour. We put in our water. 우리 물도 들어가고. And our salt, 소금도 들어가요. And now we mix. Start slowly. Mixing 시작했을 때 살짝살짝 하세요. 왜냐면 너무 바바바바 하면서 반죽은 탕탕탕탕 다른 데 갈 거예요. 가루 부분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예쁜 반죽은 만들었어요. Next, we need the bean sprouts. 네, 콩나물 넣을 거예요. First, we put the bean sprouts, then the carrot, then the corn, then a little red chili, and some green chili. 우리 청고추도 조금. And now we mix. Mix everything together. 잘 섞어야 돼요. Mix it well. What do you think? I think it's okay. Pancake time! 네, 전 시간입니다. We need medium heat in our pan. 우리 중불 쓸 거예요. And of course, we need some oil. Olive oil. 올리브 기름 쓸 거예요. 전 만들었을 때 기름 필요해요. 조금만 넣었을 때 맛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넣었을 때 또 맛있어요. And let's put in 우리 하나, 둘, 세, 네 개 만들어 볼 거예요. Four pancakes. You have to wait. 왜냐하면 계속 만지고 했을 때 전이 못 생겨. Okay. Shall we turn? Let's turn. 이거 보세요. 살짝 바삭바삭. 그 노릇한 색깔, 그 골든 브라운도 있고. I think these are ready to serve. 이제 우리 접시 위에 놓아야 돼. 그리고 맛있는 간장 만들어야 돼. Three ingredients. 세 재료만 필요해요. We put in the soy sauce, 우리 간장. We put in the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we put in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도 이렇게. And we stir. 아주 간단해. 짠짠짠! 우리 옥수수 콩나물전, our corn and bean sprout pancakes 완성됐습니다.

0: 너무 맛있어요.
1: 콩나물 싫어하는 친구들 이거 한번 먹어봤을 때 콩나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Everybody loves pancakes. 우리 모두 전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전은 짱이다. I hope you enjoyed our pancake today. 우리 전 요리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맛있는 한국 음식 아니면 외국 음식 아니면 외계인 음식

0: Unleash your machines of chaos, she growled.
1: Darren laughed. Not machines of chaos, but penguins of chaos.
0: An Antarctic scene appeared with snow falling and wind machines blowing.
1: Sally must navigate to the South Pole without disturbing any of the native wildlife. Any penguins you touch will be deducted from your total. All I'm going to say is, watch out for the Emperor. You have 1 minute to pick up no penguins, starting now. Okay. 자, penguin power. 호스트는 살라마에게 두 번째 도전을 알려주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Okay. 자, our first vocabulary word, agility. The second challenge is agility. 자, 두 번째 챌린지는 민첩성. 얼마나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Darren이 설명을 하는데 she must navigate to the South Pole. Navigate, to navigate, 길을 찾다. 그래서 navigation system이라는 게 있잖아요. So, she has to navigate to the South Pole. 남극으로 이제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친구들 이 그림을 보세요. 펭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동안에 펭귄이랑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She cannot touch the penguins. No contact.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은 이제 포인트가 she loses her points. Alright. So, 자, 우리 그림을 보면은 살라마가 딱 준비된 자세죠? She's ready. Okay? So, let's see what happens. Hundreds of plastic penguins slid on to the fake ice while Salama danced and high-kicked. Members of the audience joined in by throwing inflatable penguins at her, but Salama dodged and ducked. She spun and spiraled. She was like a ballerina dancing in a giant snow globe. 와, 살라마가 아주 멋지게 이동을 하는데요. 아유, 그림 보면은 날아가네요. Alright? So, 자, here are some very important words. 자, danced. 막, 살라마 danced and high kicked. 막, 춤췄고, 뭐, 발을 높이 들어차다. 막, high kicked도 하고, 막, dodged and ducked. 자, third word for today. To dodge, 피하다. Alright? 이제 그 관객들이 막 던졌어요. 이 펭귄을. 근데 그래도 딱 이렇게 하고 ducked, to duck, 몸을 수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빨리 가고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러고 막 돌고 아주 멋지게 이동을 하고 있네요. 아마 역시 우리 살라마는 성공적으로 잘 이 챌린지를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right. So we are going to finish reading for today. Oh, there's a lot of excitement in the air. 자, 살라마 정말 멋져요. Our warrior fighter. Okay, let's see how she finishes the challenge next time. Alright. Take care, everyone. And please join me again soon. Bye for now.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교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여기에 다 모여보세요. 다 모이셨죠?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문장을 재미에 빠져서 읽다 보면 제가 여기서 책을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잘하게 되거든요. 어휘력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빈슨 크루소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의견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배를 타고 가고 싶고요. 부모님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과연 아들을 이길 수 있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전치사 정리, 헷갈리는 시간 전치사를 한번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글로 책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My father pleaded with me to stay and find safer work. He said that he couldn't bear it if anything happened to me.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so I told him that I wouldn't become a sailor. After speaking to my father, I pushed the idea of going to sea from my mind. But that only lasted for a few days before I was again daydreaming of adventure. I waited until my mother was in a good mood. Then I asked her to convince my father to give me his blessing to become a sailor. But my mother told me that it wouldn't do any good. My father had made up his mind. He wouldn't give me permission.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과연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선원이 되어서 바로 이 전 세계를 항해하고 여행하고 싶다는 게 꿈인데요. 과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아버지가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My father pleaded with me to stay and find safer work 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께서는 plead라고 하면은 애원하다, 간절히 청하는 것이죠. 아, 제발 부탁 좀 할게. 너 안 하면 안 되겠니? 혹은 제발 부탁 좀 할게. 이거 하면 안 되겠니? 애원하다 혹은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바로 plea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To stay, 제발 머물라고. 아, 배 좀 타지 말라고.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And find safer work.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직장이나 일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He said that he couldn't bear it if anything happened to me. 그는, 즉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He couldn't bear it. 그는 bear 곰. 곰이 아니고요. 곰할 수 없다. Couldn't bear it이라고 하면 곰할 수 없다. 이게 아니죠. Bear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anything happened to me, 만약에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무언가가 나에게, 즉 로빈슨 크루소인 자신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he couldn't bear it. 그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다치거나 혹은 바다에서 연락이 안 되거나 바다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시절에는 아마 휴대전화가 없었을걸요. 있다 하더라도 바다에서는 잘 통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가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로빈슨 크루소도 좀 들을 만한데요. 과연 로빈슨 크루소의 결정은요?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오, 나는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나의 아버지를 trouble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니까

0: to 다음에 쓰여 있으니까 동사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rouble이라는 것은 성가시게 하다, 애를 먹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들이 잘하는 것이죠. 바로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네, 반농담 반진담이죠. 그래서 애를 먹이다, 성가시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나는, 즉 로빈슨 크루소인 나. 나는, 여기 있는 I가 바로 나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인 나는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나의 아버지의 속을 썩이기 싫었어요. 즉 애를 먹이기 싫었습니다. So, 그래서 I told him,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Then I wouldn't become a sailor. 와, 이렇게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포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가 없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걱정 안 하고 아주 행복하게, 아들은 또 다른 직장을 구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After speaking to my father, 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한 후에 I pushed the idea of going to sea from my mind. 나의 생각, 나의 머리로부터 I pushed, 나는 밀어버렸습니다. 이 push는 밀다이죠. The idea of going to sea, 바다로 간다라는 그 생각을 밀어버렸습니다. 즉, 이 떨쳐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너무나 선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 로빈슨 크루소에게 말씀하시다 보니, 아, 이렇게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에서 나의 이런 아이디어를 떨쳐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밀어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로빈슨 크루소가. 그래서 떨쳐버렸습니다. But that only lasted for a few days.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only lasted. last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최근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속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지속하였습니다. For a few days, 단 며칠 동안만 지속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선언이 안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단 며칠 동안만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뭐 하기 전에 Before I was again daydreaming of adventure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하기 전까지 내가 다시, 즉 로빈슨 크루소인 내가 다시 daydream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가 낮이거든요. 낮 동안에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 꿈꾸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예요. 공상에 잠기는 거죠. 아, 이렇게 진짜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낮 동안에 멍하게 있는 거예요. 아, 바다에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멍하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상에 잠기다. 그래서 Before I was again daydreaming of adventure. 모험에 대해서 다시 공상에 잠기기 전까지 단 며칠도 걸리지 않았어요. 즉, 며칠 동안만, 에이, 이제 선언 안할 거야. 이제 그 꿈은 접었어. 어머니, 아버지를 속썩일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아, 이제 안할 거야. 바다에 절대 안 가. 라고 했지만, 그 생각은 며칠만 지속이 되었고, 다시 며칠이 지나니까, 아, 바다에 나가면 좋을 텐데. 라고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가게 되겠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My father pleaded with me to stay and find safer work. He said that he couldn't bear it if anything happened to me.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so I told him that I wouldn't become a sailor. After speaking to my father, I pushed the idea of going to sea from my mind. But that only lasted for a few days before I was again daydreaming of adventur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 waited until my mother was in a good mood. 나는 기다렸습니다. 뭐할 때까지? Until이라고 하면 뭐뭐할 때까지죠. 나의 어머니가 was in a good mood. 기분이 좋을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분이 좋으면 무슨가 뭔가 말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하거나 뭔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여기 있는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시간 전치사 정리입니다. 정말 많이 헷갈리고요. 이게 중학교 때는 내신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until과 by가 헷갈립니다. 둘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뭐뭐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두 개가 쓰임법이, 사용법이 좀 다릅니다. 의미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걸 알고 써야 됩니다. She slept until noon이라고 하면은 둘다 이것도 until 뭐뭐까지, 이것도 뭐뭐까지이거든요. 근데 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좀 달라요. She slept. 그녀는 잠을 잤습니다. Until noon. noon이라는 것은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까지 잠을 잤다라는 것은 그녀는 밤부터 쉬지 않고 낮 12시까지 쭉 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 12시가 되기 전에는 깨지 않았다. 계속해서 무언가 했다라는 것이 바로 until입니다. 즉, 뭐뭐까지라는 until은 그 사이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쭉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by는 좀 다릅니다. Finish your homework by 10 p.m. 10 p.m.은 저녁 10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10시까지 너의 숙제를 끝내라. 여기서 저녁 10시까지라는 것은 저녁 10시까지 꼭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녁 10시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끝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y라는 것은 마감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마감 기한, 자, 가장 늦은 시간이 저녁 10시지만 8시까지 끝내도 괜찮고 10시가 되기 전까지만 언제든 끝내도 된다. 그러면 저녁 8시에 끝내면은 저녁 8시 1분부터는 놀아도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until은 끝까지 쭉그 행동을 이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by라는 것은 마감 기한만 나타낼 뿐그 전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for가 during입니다. for, during 두 개가 또좀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동안입니다. 둘다 뭐뭐 동안, 뭐뭐 동안입니다. 뭐 3년 동안 혹은 소풍 가 있는 동안 이렇게 뭐뭐 동안인데 뭔가 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He lived in Japan for a year이라고 돼 있네요. 그는 살았습니다. 일본에 살았는데요. For a year,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즉, 여기서 for a year, 1년 동안은 1년 동안 쭉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365일 동안 쭉 살아서 여행을 빼고는 거기에 계속 거주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거, She was talking during class. 수업 시간 중에, 수업 시간 동안 그녀는 말을 했다. 즉, she was talking. 그녀는 말을 했는데 수업 시간 중에 그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녀가 계속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동안 말하는 게 중간에 한번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앞에 있었던 she was talking이 계속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class, 수업 시간 중에 한번 일어났다. 그 대상 기간을 나타내는 게 바로 during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for는 바로 뒤에 숫자가 나오면서, 숫자나 어떤 기간 명칭이 나오면서 쭉 계속했다. 그동안은 계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during이라는 것은 뒤에 시간이나 어떤 숫자가 나오지 않고요. 활동 명칭이 나오면서 그 활동 명칭 중에 무언가가 한번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다르죠.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의 의미도 다릅니다. for는 계속했다. during은 그 중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확실히 정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은요. Then I asked her to convince my father to give me his blessing to become a sailor이라고 하네요. 이제 어머니의 힘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계속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해서 허락 좀 받아주면 안 돼?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To convince my father. Convince는 설득하다. 아버지를 설득 좀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물었습니다. To give me his blessing. 그의 blessing. Blessing이라는 것이 blessing을 나에게 좀 달라고. 여기서 blessing 제가 일부러 의미를 적지 않았습니다. To become a sailor. 선원이 되는 blessing을 달라고. 여기서 blessing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원래의 표면적인 의미는 축복입니다. 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이런 축복도 되지만 허락이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여기서는 선원이 되어도 된다라는 그의 허락을 나에게 좀 달라고 아빠를 엄마가 좀 설득해 주면 안 돼? 라고 엄마에게 요청한 것이죠. But my mother told me. 하지만 어머니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at it wouldn't do any good. 그렇게 하는 것이 any good. good이라는 것은 좋은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움 혹은 도움이 됨을 의미하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아빠는
아, 안 돼, 안 돼. 아빠가 허락 안 해줄 거야. 아무 소용 없어. 그냥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My father had made up his mind.

0: 아버지께서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완전 결심하고 계신 거죠. He wouldn't give me permission. 그렇죠. 그는 나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Permission이라는 것은 허락을 의미하는데요. 참고로 permit 말씀을 드리면 permit은 동사로서 허락하다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ion을 붙여서 그리고 t가 s로 바뀌었죠. 그래서 sion이 붙어서 허락 명사가 되곤 합니다. 자, 이렇게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선언이 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미리 책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 waited until my mother was in a good mood. Then I asked her to convince my father to give me his blessing to become a sailor. But my mother told me that it wouldn't do any good. My father had made up his mind. He wouldn't give me permission.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새로운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Plead. Plead. My father pleaded with me to stay and find safer work. Bear. Bear. He said that he couldn't bear it if anything happened to me. Last. Last. This movie lasts for 2 hours. Convince. Convince. Then I asked her to convince my father to give me his blessing to become a sailor. Permission. Permission. He wouldn't give me permission.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릇이라는 거 모두 다 아시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다는 사실, 바로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This is a good book. 여기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와, 이 책 정말 재밌다. 이 책 정말 좋네. This is a good book.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좋은, 훌륭한이라는 의미 맞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선언이 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우는 것이에요. 우는 것이 wouldn't do, crying wouldn't do any good. Crying은 any good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good이라는 것은 바로 도움, 효과, 도움이 됨. 그렇죠. 네가 아무리 울어봐라. 우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 good이라는 것은 도움이나 효과, 도움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굿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 꼭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이 팍팍했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